0: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1: Well, it's time to review one of our New York Times news coverage stories, and this is from Wednesday. 견종 하나를 두고 브라질과 멕시코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긴 사연 다시 듣겠습니다.
0: Karen, what's the title?
2: It's a bone of contention. Mexico and Brazil are arguing over dogs.
1: 논란의 대상입니다. 멕시코와 브라질이 개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어요.
0: A bone of contention. I love this choice of words.
2: Yeah.
0: What does it mean, a bone of contention?
2: A bone of contention. So it refers to a specific issue, idea, or problem that's the subject of an ongoing, unresolved argument or disagreement between people, or in this case, countries. You might have also heard, like, I have a bone to pick with you.
0: Oh.
2: And that's also a way of saying that, you know, I have a problem with you. Mm. We need to clear the air about some sort of issue mm-hmm. that we, you know, have an issue with. We have some sort of grievance with.
1: Mm. 좀 무서운 말이죠.
2: Mm.
1: Hey, I have a bone to pick with you.
2: Mm.
1: 나 너한테 따질 거 있어.
2: Yes.
1: 이런 뜻이에요.
2: Yeah.
1: Have you ever heard this? Has anyone ever said this to you?
2: I hope not.
1: Maybe siblings
2: yeah,
1: or, you know, like best friends
2: yeah.
1: might say this.
2: Yeah.
1: But if it's someone that's not very close and you hear this, mm-hmm. then it can get pretty serious. Yeah, there's a bone to pick with you. I have a bone to pick with you. 이 문장은 일단 알아두시는 건 너무나 유용해요. 그러나
2: yeah.
1: 이제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한테 내가 진짜 엄청 화났다? 좀 따져야 되겠어. 이런 의미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기사 속에서 bone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bone of contention입니다. bone of contention 자체가 논란거리라는 뜻인데 영어가 이렇게 재밌어요.
2: Yes.
1: 주제에 따라서 표현을 선택하는 이 기자의 마음. 그러니까 개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할 거거든요.
2: Mm-hmm.
1: 그러다 보니까 개, 그 약간 개들이 좋아하는
2: They love bones.
1: 뼈 따고 이런
2: yeah.
1: 느낌이 좀 있어요. bone이 들어간 표현. bone of contention.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시죠? 자, 브라질에는 브라질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갈색 개, 일명 카라멜루가 있습니다. 많은 수가 떠돌이 개들이고 일부는 입양돼서 가정견, 반려견으로 길러지고 있기도 한데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견종이 믹스된 역사 때문에 생김새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름처럼 캐러멜 색깔, 약간 이제 갈색 그런 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의 이 국민견을 두고 뜻밖의 브라질과 멕시코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2: The caramel-colored mutts roaming Brazil by the millions may seem unlikely national heroes. Among Brazilians, though, they inspire just as much pride as soccer and samba. Known simply as caramelos for their tan coats, the street dogs are celebrated in Brazilian memes, emblazoned on t-shirts, cited in viral songs, and honored with carnival parade floats. They even starred in a Netflix film last year and nearly made it onto Brazil's currency.
1: Wow. 브라질 전역을 누비는 수백만 마리의 카라멜색 믹스 견들은 국가적 영웅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사람들에게 이들은 축구와 삼바 못지않은 자부심의 원천인데요. 황갈색 털 때문에 간단히 카라멜루라고 불리는 이 길거리 개들은

0: 브라질의 밈에도 등장하고 티셔츠 도안이 되기도 하고요. 유행하는 노래에 언급되고 카니발 퍼레이드의 주역 중 하나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작년에 넷플릭스 영화의 주연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브라질 화폐에 들어갈 뻔하기도 했습니다. 와우. Caramelu is very loved in
1: Yeah,
0: Brazil.
1: I think they're kind of like what we think of as 진돗개. Yeah,
0: 진돗개
1: they're
0: 느낌일
1: the
0: 수 있어요.
1: national dogs.
0: 물론 이제 진돗개는 그퓨어 브리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사랑받는 느낌에서는 그 느낌이네요. Okay, so this part it talks about the caramellos known for their tan coats. Do they wear coats?
1: No, they do not.
0: No.
1: But the coat here, they're talking about the natural hairy, fully or furry or woolly covering of an animal.
0: 네, 여기서는 이제 외투가 아니고요. 동물의 털을 또 코트라고 합니다. 아, 그다음에 make it onto Brazil's currency 할 뻔했대요. Let's look at make it onto something.
1: Right. When something makes it onto something, that means that it successfully achieves a spot or a position after putting in an effort or maybe facing competition or meeting certain requirements.
0: Make it onto something은 어디까지 오르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 뭐 퀴즈 쇼가 있다 그러면은 make it onto the next show or the next level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지금 make it onto the currency of Brazil이니까 브라질 화폐에 또 이제 이 개의 모습이 올라갈 뻔했는데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가볼까요?
1: But now the authorities in Mexico, another Latin American nation where the unchecked reproduction among strays has similarly resulted in a huge population of tawny dogs, have labeled the caramel stray a Mexican treasure, declaring it a native breed much like the Chihuahua. In Brazil, the designation captured headlines recently and angered Brazilians who say a national icon is being stolen from them. How can they say the Caramello is not Brazilian? Said Luciana Val, 57, the owner of a bouncy toffee-colored rescue called Mada. It's the face of Brazil.
0: 자, 이제 멕시코 당국도 이 개를 멕시코의 보물로 지정을 했는데요. 멕시코 역시 라틴 아메리카의 한 국가로 길거리 개들의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해 갈색 털을 가진 이 개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곳이고요. 당국은 이 캐러멜 색깔의 길거리 개를 치와와처럼 자국의 토종 품종으로 선언한 겁니다. 이 소식이 브라질 언론에 보도되자 브라질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국가적 상징을 멕시코가 뺏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 마다라는 이름의 활기찬 갈색 카라멜로를 구조해서 키우고 있는 57세의 브라질 시민 발레 씨는요. 어떻게 카라멜로가 브라질 개가 아니라고 할수 있냐고요. 얘들은 브라질의 얼굴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A stray dog or a stray cat. 그러면은 이제 길거리에서 사는 이제 주인이 없는 동물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capturing the headlines. Let's have a look at that expression.
1: When something captures the headlines, it means that it becomes the main story or the center of attention in the news media. So when an event or a person or a topic captures headlines, it means that it dominates newspapers or news websites or television broadcasts and social media feeds.
0: Catch the headlines라는 게 바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다라는 뜻이고요. Catch 대신에 여기서 뭐 capture를 썼는데 다 돼요. 그래서 catch, capture, grab 다 됩니다.자, 이어서 가볼까요?
1: Their short tan fur attracts fewer pests, keeping them cool by reflecting the tropical sun and acts as camouflage against predators, experts say. Their mixed breed also shields them from some genetic diseases, Rosa said. It makes them incredibly resilient. Once shunned and mistreated, these strays today represent Brazilians' own mixed heritage and adaptability. So when the Office of the Environmental Prosecutor in the state of Mexico, the country's most populous, declared the Perro Caramelo, a Mexican breed in April, it struck a nerve in Brazil.
0: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개의 짧은 황갈색 털은 해충을 덜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열대지방의 햇볕을 반사해서 체온을 낮춰주고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기는 위장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또 유전학자인 로자는 이제 카라멜루가 믹스견 특유의 혼혈 특성으로 인해서 일부 유전병으로부터도 안전하다며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강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외면받고 학대받던 이 길거리 개들이 이제는 브라질인 자신들만의 어떤 혼혈적 유산과 적응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멕시코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멕시코주 환경검찰청이 지난 4월에 이 개를 페로 카라멜로로 멕시코 토종견으로 지정했을 때 브라질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린 셈입니다. All right. Let's talk about the word camouflage.
1: Yes, camouflage. If you're in the military, you might wear camouflage clothing. So it's the use of materials, coloring, or illumination for concealment. It makes it difficult for animals or objects to be seen by blending into their surroundings.
0: Some people wear camouflage t-shirts or pants just deliberately as a fashion statement.
1: Yeah, yeah.
0: Even if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the army.
1: It can be a fashion statement. In nature, animals use it to survive.
0: Yes, the chameleon
1: is
0: known to be excellent at camouflaging itself because it changes color.
1: Mm-hmm.
0: 자, camouflaging이라는 거는요, 보통 이제 동물이 자신의 그 보호색, 를 통해서 위장하는 것을 얘기하죠. 군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위장의 의미로 군복이 다 이제 캐머플라지 복인 거죠.
1: Yeah.
0: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숲속에 들어갔을 때 잘 안 보이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what about to shun something?
1: Right, to shun something. This means to persistently avoid, ignore, or reject someone or something out of caution. It could be also out of dislike or out of social disapproval.
0: Shun, 뒤에는 뭐 something이 올 수도 있고요. Someone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피하다,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Shun, S-H-U-N. 자, 그 다음에 strike. A nerve.
1: Yeah, strike a nerve. You can also say it hit a nerve or it touched a nerve as well. And it means to, when you're mentioning like a subject or bringing up a subject that makes someone incredibly upset, angry or defensive or maybe emotional because it connects to a sensitive or painful or deeply personal issue.
0: Strike a nerve. 말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Strike는 치다고요. Nerve는 신경입니다. 신경 세포 있는 부분을 이렇게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겠죠, 몸이. 네, 그런 것처럼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다, 신경을 건드린다. 말 그대로네요. Strike a nerve.
1: Yes.
0: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지금 브라질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국민 개 이렇게 생각했던 그 개를 멕시코에서 아예 이름을 붙여가지고 공식 견종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잠깐 우리 개를 지금 멕시코에서
1: 왜
0: 이러면서 그 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셈이 된 겁니다. So this struck a nerve in Brazil.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갈색 개, 그 중에서도 특히 브라질에서는 카라멜루라고 불리며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믹스견에 대한 브라질과 멕시코의 갈등 내용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고요. 브라질에서 카라멜루로 통칭되는 이 믹스견은 유전자 조사 결과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에 약 300여 개의 품종이 섞인 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일본에서 온 이민자들이 데려온 개들이 조상이라고 하고요. 또 브라질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골에서 기르던 개들이 도시에서 기르던 반려견들과 또 다시 교배되면서

0: 뭐그 영향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카라멜로의 역사가 브라질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역사와도 겹쳐 보이면서 이 믹스견이 지금과 같은 특별한 위치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 견종에 대한 멕시코의 입장을 들어볼게요.
1: Animal welfare advocates in Mexico say caramel strays are just as common there because of a shared history and climate. Mexico's recognition of the caramel dog was most likely inspired by the Brazilian movement to champion these strays, said Claudia Edwards, the Mexico program director of the Humane World for Animals, a nonprofit. Brazil was the first to recognize it, to put it on the map, Edwards said. The Brazilian people should be very proud of that. The caramel stray doesn't have to belong to one nation, she added. It's Latin American.
0: 멕시코의 동물 복지 관계자들은 역사와 기후를 공유하는 탓에 브라질만이 아니라 멕시코에서도 카라멜색 개들을 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다고 하고요. 비영리 단체인 Humane World for Animals의 멕시코 프로그램 디렉터인 에드워드스 씨는 멕시코가 이렇게 캐러멜색 개를 공식 인정하게 된 것은 아마도 이 거리의 개들을 옹호하는 브라질 사람들의 그런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브라질이 이 개를 가장 먼저 인정하고 세상에 널리 알린 나라고 그다음에 브라질 국민들은 그 점을 매우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들 캐러멜색 길거리 개들이 어느 한 국가의 소유물로 국한될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개들은 그냥 라틴 아메리카의 개다라고 말했습니다. Okay, so this article says that Mexico's recognition of this dog was likely inspired by Brazil because they champion these strays.
1: Yeah, when you champion something, that means you're vigorously supporting or defending or fighting for some sort of cause. It could be a person, it could be an idea. So when you're championing something, you're not just a passive fan, you're like its public advocate, you're a driving force, and you're like a protector. So you're using your voice, you're using your influence or energy to help this thing or this person or this idea or cause to succeed.
0: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거군요. 누군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될 수도 있고요. Brazil has been championing these stray dogs. And I guess Mexico thought, well, that's great. We should do something too. 자, 그 다음에는 put someone on the map or put something on the map.
1: That means to make a place or person or a business or an organization famous, more widely known or prominent.
0: 자, 그래서 지도 위에다가 무언가를 올려놨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뭐 지도 위에 다 이미 있는 나라들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 유명하게 만들었다. 세상에 알렸다라는 뜻으로 put something on the map라고 합니다. 자, 카라멜로가 이렇게 브라질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어도 현실은 아직 너무 많은 카라멜로들이 주인 없이 방치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단락 들어보겠습니다.
1: But even as caramel strays have become national mascots, many languish in shelters, said Juliana Carmargo, founder of Ampara, Brazil's largest animal welfare nonprofit. It's still not the first to be chosen for adoption, she said. There are more than 20 million stray dogs in Brazil, according to a global study conducted by a coalition of animal welfare groups. Camargo estimated that more than 90% were caramel. For Camargo, the hope is that highlighting the caramel strays in Brazil and Mexico may convince more people to take one home. It stings a bit because we feel that the caramello is ours, she said, but it's for a good cause.
0: 자, 카르멜로견이 지금처럼 국가적 마스코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개들이 보호소에서 굉장히 힘겹게 지내고 있고요. 브라질 최대 동물복지 비영리단체인 암파라의 설립자인 카르마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카르멜로는 여전히 입양 대상 1순위는 아니다. 동물복지단체 연합이 실시한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은 브라질에는 2천 마리 이상의 개들이 거리를 떠도는 것으로 집계됐고요. 이중90% 이상이 카라멜루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카마고 씨는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이들 카라멜색 떠돌이 개들이 지금처럼 부각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카라멜루는 우리 브라질 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멕시코의 행동이 좀 아쉽기는 하다. 하지만 그래도 좋은 목적으로 한 거니까 괜찮다. It stings a bit. 해볼까요?
1: When something stings, it could be like from an insect bite. It could be a sharp pain, but it could also be from a harsh comment. So an emotional pain, like the sting of rejection. So if someone's unkind remarks sting, it could make you feel upset, or it could make you feel annoyed.
0: Bees sting.
1: Yes.
0: And if you get stung by a jellyfish,
1: Yes.
0: that can also
1: It could kill
0: sting.
1: you.
0: Well, actually, you're right, not just sting. Oh, dear. 그래요. 뭔가에 쏘였을 때 우리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때, this stings.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쏘는 거 자체도, 그 침도 sting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분 나쁘다는 뜻입니다. That stings. 그러면은,
1: It's painful.
0: 아,
1: It
0: 좀.
1: hurts.
0: 그래서 이제 브라질의 입장에서는 멕시코에서 뭐 이런 발표를 뭐 페라 카라멜로라는 어떤 견종을 우리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걔를 이렇게 부를게요라고 이름을 살짝 다르게 부르잖아요.
1: Yeah.
0: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의 입장에서는 아, it stings. 조금 쓰라리고 좀 그래요.
1: They're taking ours away.
0: 그렇다고 해서 이 견종이 뭐 갑자기 뭐 only belongs to Mexico가 되는 건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뭐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카라멜 색깔의 개를 알게 된다는 것은 또 좋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It's for a good cause.
1: Yes. So when something is for a good cause, you're doing something to support a charitable, noble, or beneficial purpose that helps others or improve society.
0: For a good cause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 뭐 선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 모금 행사할 때 it's for a good cause. 그다음에 왜 예전에 미국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앨범을 하나
1: Yes.
0: 만들었었는데
1: We are the world.
0: 맞아요, 맞아요. 그 전에 사실 영국에서는 Live Aid 또 비슷한 목적이었죠. 뭐냐면은 이 유명한 정말 내로라하는 요 가수들이 모여서 앨범을 만들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이 앨범을 사게 되면은 그 돈을 가수는 일절 받지 않고 전부 다 for a good
1: For a
0: cause
1: good cause.
0: 선한 목적으로 썼어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모금 행사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article. 자,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 다 살펴봤습니다. Alright, well, it's time for us to listen to a song. This time we're going to listen to Nathan Skies over and over again.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Now let's review our next news coverage story of the week from the New York Times. It's all about light pollution and allergies. 도시의 빛 공해, 이 light pollution으로 인해서 알레르기 시즌이 길어지고 있다는 기사 다시 듣겠습니다. Jason, what's the title?
1: Bright city lights might be making your allergies worse.
0: 밝은 도시 불빛으로 인해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제목인데요. 계절성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한테는 봄철이 마냥 좋지만은 않죠. 그런데 최근 한 연구에서 도시의 밝고 환한 불빛으로 인해 밤도 충분히 어둡지 않을 경우 알레르기 시즌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겪는 이 알레르기 증상도 심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도시의 빛 공해와 알레르기 증상의 상관관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Light pollution is widespread. Almost 80% of North Americans can't perceive the Milky Way because of sources like streetlights, car headlights, and illuminated billboards. Beyond washing out the stars, all that light appears to change the physiology of living organisms, humans and ragweed included. Plants often use things like how long a day is in order to make decisions about when they flower or unfurl their leaves, said Daniel Katz, a plant ecologist at Cornell University and an author of the study. The paper, built on earlier research findings that plants in light-polluted areas leaf out earlier in the spring and lose their leaves later in the fall. We've basically tricked plants into making decisions they wouldn't ordinarily make, Katz said.
0: 빛 공해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북미

0: 는빛 공해가 심한 지역의 식물들이 봄에는 더 일찍 잎을 틔우고 가을에는 더 늦게 잎을 떨어뜨린다는 이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는데, 이에 대해서 카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식물들이 평소에는 내리지 않았을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셈입니다. Alright, so the light that the plants are exposed to, they might think of it as sunlight.
1: Exactly. Yeah, so it's like, wait a minute, these days are really long.
0: Yeah.
1: It must be summer already.
0: Yeah. And so let's sort of give out more pollen. What causes the allergies? The
1: Yep,
0: pollen, right?
1: pollen,
0: Yeah.
1: yep.
0: 그래요. 그래서 너무 밝다 보니까 계속 낮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식물들이. 자, 어떻게 지각하다, 그게 받아들이다, 인지하다라고 할때 perceive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다음에 이 표현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The paper was built on earlier research.
1: Yeah, so it was dependent on what happened before or based on past information. So much the way that when you build a building or build a house, before you have the walls go up and the roof on top, you make a foundation. You make something that's hard and heavy at the bottom, and that's kind of like the information that you're basing everything on. So you need something to build on top of, and that information in this case is the information that was already proven before.
0: 여기서 페이퍼는 논문을 얘기하고요. 그 논문이 기존에 있었던 논문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So this paper was built on earlier research. 자, 그다음에는 trick someone into something.
1: If you trick someone or something, then you're fooling them. So you're making them believe something that perhaps isn't true.
0: 속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we've basically tricked plants into making wrong decisions.
1: So they think, oh, it's already spring? Whoa, I better get busy.
0: Yeah, 그러니까요. 뭐 본의 아니게 우리가 꽃들을 속인 셈이 된 겁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까요?
1: Katz and his colleagues used nighttime light data from satellites and airborne pollen counts spanning more than a decade and found that in places like New York City, the allergy season often starts before March 1st compared with darker areas like rural Connecticut, where the season usually begins a month later. In New York, the allergy season drags on until early November, while in darker places, it tends to be over by October. What's more, the study found pollen counts in light-polluted areas are classified by scientists as severe on about 27% of days during the pollen season, compared with roughly 17% in darker areas.
0: 카츠 교수의 연구팀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위성을 통해 수집한 야간 조명 데이터와 공중에 떠 있는 꽃가루를 측정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시와 같은 지역에서는 알레르기 시즌이 3월 1일 이전에 시작될 때가 많은 반면, 코네티커트 주 시골 지역처럼 조명이 적은 곳에서는 보통 그보다 한달 뒤에 알레르기 시즌이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이 알레르기 시즌이 뉴욕에서는 11월 초까지 이어지는 데 비해서 조명이 적은 지역에서는 대개 한 10월이면 끝나는 경향이 있었고요. 게다가 이 연구에 따르면 빛 공해가 심한 지역의 꽃가루 농도는 꽃가루 시즌 동안 약 27%에 해당하는 날을 과학자들이 심각 등급으로 분류할 정도였던 반면, 빛이 적은 지역에서는 약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 the allergy season in New York drags on until November.
1: Yeah, if something drags on, then it is going longer than expected and probably longer than people want it to.
0: 계속 질질 끈다는 뜻이에요. To drag on. What's more, what does that mean?
1: Basically the same as saying and, so there's more information and on top of that or However, even though like something going on

0: on top of.
1: 게다가 what's mo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0: The urban heat island effect, a phenomenon in which sun-baked buildings, roads, and sidewalks absorb and then radiate heat, can also stretch the allergy season. So the researchers incorporated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data into their model, which allowed them to show that bright night skies had independent effects on pollination. This aligned with a 2025 scientific finding that light pollution has more influence than air temperature in lengthening the urban growing season.
1: 건물, 도로, 보도가 햇볕에 달궈진 뒤 열을 다시 방출하는 현상인 도시 열섬 효과 역시 알레르기 시즌을 연상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기온과 강수량 데이터를 모델에 반영했고, 이를 통해 밝은 밤하늘이 식물의 수분에 그 자체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고요. 이는 빛 공해가 기온보다 도시의 생육 기간을 연장하는데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2025년의 과학적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도시 열섬 현상, 효과, Urban Heat Island Effect라고 하고요. What's incorporating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data into a model?
0: If you incorporate something, then you're adding something into something bigger or larger. And this is a term that I see very often when it comes to cooking videos, because when they're cooking, you're making something and then you'll incorporate certain ingredients into your final product or your pot. You might incorporate something into this, or if you're baking something, well, incorporate some baking soda into the dough.
1: 포함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researchers incorporated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data into their model. 그들의 모델에다가 이제 기온과 강수량 데이터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And what about aligning with something?
0: Aligning with something is agreeing with something or being along the same line. It's actually spelled differently with ALIGNED, but think of it as two lines that kind of meet. So it kind of agrees and they agree on what they're thinking or they're doing the same idea. It aligns.
1: 일치한다라는 뜻으로 align with 무엇 무엇, 무엇과 일치하다. So this study aligned with a previous study.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밤에도 환한 불빛 때문에 충분히 어두워지지 않는 도시 지역에서는 알레르기 시즌의 길이와 강도 모두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런 결과라면은 똑같이 알레르기 증세가 있는 사람이라도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그 괴로움을 더 세게 또더 오래 겪는다는 뜻이 되겠죠. 빛 공해가 초래하는 또 다른 형태의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에 이렇게 더 많이 더 오래 날리는 꽃가루를 혹시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0: Not all plants are equally sensitive. Some, like lime trees, rely more on temperature for pollination, while others, like plane trees, are particularly affected by light. Plane trees also have what Katz called the dubious distinction of being among the most allergenic trees in cities like New York. It was planted in vast amounts in cities because it's quite hardy and does very well in urban conditions, he said. However, it produces a large amount of allergenic pollen. And while we shouldn't cut down plane trees because they provide cooling, they help with stormwater infiltration, Katz said. In the future, we should plant trees that produce less pollen and are less affected by light, such as sugar maples and magnolias.
1: 모든 식물의 민감도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피나무처럼 수분, 그러니까 가루받이에 있어서 온도가 더 중요한 식물이 있는 반면, 플라티너스처럼 빛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식물도 있습니다. 플라테너스는 카츠 교수가 도시 가로수로서는 의문성의 명성이라고 표현할 만큼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알레르기를 제일 많이 유발하는 나무 중 하나라는

0: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은 플라타너스 나무에 대한 그의 말입니다. 이 나무는 척박한 조건도 잘 견디고 도시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도시에서 대량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나무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많은 꽃가루를 대량으로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플라타너스를 베어서는 안 되는 게 플라타너스 나무들은 그늘을 제공하고 빗물을 흡수해주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설탕 단풍나무 아니면은 목련처럼 꽃가루 생산량이 적고 빛의 영향을 덜 받는 나무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Alright, so, 그 플라티너스, 영어로는 그냥 plain tree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P-L-A-N-E, plain tree. 그 다음에는 또 아까 그 피나무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lime tree 이런 것들도 나왔고요. You don't need to know all of the tree names, but just in case. And what's dubious?
1: So it says a dubious distinction. And a distinction is something that makes you different or separate from everything else, something that makes you stand out. But if you have a dubious distinction, then suddenly that distinction is negative. So it's for a reason that you don't want to be known as.
0: 자, 여기서 말하는 distinction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눈에 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뉴욕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많이 사용이 되는, 많이 가로수로 사용이 되는 플라티너스 나무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로 it's a dubious distinction. dubious라는 거 단어 일단 스펠링부터 알려주시고요.
1: Dubious is D-U-B-I-O-U-S.
0: 뉴욕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가로수를 대표하는 그런 명성이 있는 나무이긴 한데 왜 그런지는 의문이다. 이 의문성의가 dubious예요. 지금 설명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알레르기를 많이 유발하는 그런 나무인데 또 뭐 좋은 점도 많이 있긴 하죠. 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가볼까요?
1: In addition, some research has found that our bodies are more prone to allergies and not only pollen allergies. If the night skies are bright, that may be because artificial light can trigger inflammation and disrupt the circadian clock upon which allergic reactions run. A recent meta-analysis found that living in light-polluted areas is associated with a 62% higher risk of asthma and an 89% higher risk of allergic rhinitis, irrespective of air pollution. If you mess up the clock, then some of these pathways will be out of kilter, said Hannah Durrington, a professor of respiratory and circadian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in England and an author on the study on circadian rhythms.
0: 일부 연구에 따르면 밤하늘이 밝을 경우 우리 몸은 꽃가루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다른 알레르기에도 더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공 조명이 염증을 유발하고 알레르기 반응에 기반이 되는 생체 리듬, circadian rhythm을 교란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은 빛 공해가 심한 지역에 거주할 경우 대기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천식 발병 위험이 62%, 알레르기성 비염, rhinitis 발병 위험이 8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호흡기 및 생체 리듬 의학과 교수이자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Durrington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체 리듬, circadian rhythm이 흐트러지면은 몸속 반응 경로 중 일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Okay, let's have a look at irrespective of something.
1: Irrespective of something means regardless of something. So it doesn't matter about this or that. It's still going to be whatever they're saying. So irrespective, like this is not a factor.
0: Yeah. Irrespective of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무엇과 무관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rrespective of air pollution이라고 했죠. 대기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이 빛 때문에만 봐도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발병 위험 또 천식 발병 위험이 밝은 도시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What about to mess something up?
1: If you mess something up or mess up something, then you're ruining something or making something not work properly. You can also say that I messed up. Yep. And if I say, oh, I'm sorry, I messed up, it means that I made a mistake or I did something wrong.
0: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I messed up 그러면 아 내가 뭐 잘못했다, 내가 뭐 이걸 다 망쳐버렸다 이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if you mess up the clock, the circadian clock, 그래서 생체 리듬이 망가지면 이런 뜻이 되겠죠. Then of course some of the pathways will be out of kilter.
1: Out of kilter, meaning that it doesn't run properly anymore or things might not align. So something is basically out of order.
0: Yeah.
1: Things don't line up properly. So the machine or the rhythm of something, it's not working the way that it's supposed to.
0: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면은 뭐 다른 것들도 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몸속 뭐 반응 경로가 정상적이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And I've heard this out of kilter, but I've also heard it off kilter as well.
0: Okay.
1: So yeah, I think you'll hear it or it can be used in both ways.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살펴봤습니다.
2: 모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리츠에서 스피커, 국내산 서리태로 만든 고소한 단백질 쉐이크 클리닉, 마시빈디에서 시각화된 감각적인 향기 컬러 틴트 디퓨저, 뷰티 앤 아로마 브랜드 말글담에서 담테라 시카 크림과 부스티 앰플, 알티스트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바리스타 퀸 곡물 라떼 파우더를 드립니다.
0: Well,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Sunday's weekend special. From looking at how lights could be affecting all the allergies out there, and also how one particular caramel-colored dog is being so loved in both Brazil and Mexico that it's also a point of contention. That was a look at Wednesday's and Thursday's news coverage stories. Some of the expressions that we went over were to mess something up. It's a very common expression, and you use it to say, oh, I maybe made this situation really bad. 내가 무언가를 망쳤다. In English, you say, I messed something up. And you might even say, you know, somebody else messed something up. So it doesn't have to be me, but whoever it is, that person or situation caused the overall result to be undesirable, to be bad. And then we had that expression, what's more, 게다가. So you might say, oh, I met this person and we had so much in common. We really had a great time talking, and what's more, it turns out we were actually from the same neighborhood, but we didn't know that. 게다가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게다가 이것까지, what's mo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So every weekend, you can get a review of the news coverage stories, and the headlines, and of course the idioms. I'm talking about Saturday and Sunday combined. And what's more, you can take part in the show by writing in as well. But of course, we'll be back live as always on Monday, and you can look forward to some prizes to be given out on the show then. All right, let me wrap things up now with the Eagles. This is I Can't Tell You Why. Hope you enjoy the rest of the weekend. Have a great one. And as always, join us same time, same place, 8 a.m. See you in 22 hours.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참 힘든 요즘인데요. 경기 의왕시의 한 병원에서 우렁찬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기를 보려고 가족들이 모여들었는데요. 큰 딸, 작은 딸, 세 쌍둥이 딸, 그 다음 아들, 딸, 아들. 세상에, 이 집안에 아홉 번째 아이가 태어난 거였어요. 자식이 아홉이라니, 주위에선 걱정도 많지만 정작 부부는 그저 기쁘다고 말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의왕시. 출산 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산모 건강관리비에 아이를 위한 200만원 이용권까지 푸짐한 축하 선물을 전했고요. 병원도 출산비와 입원비 전액 무료. 정말 축복이라는 팀명처럼 아기의 탄생은 가족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네요.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슈베르트의 바위의 목동은 1828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완성한 마지막 성악곡입니다. 소프라노와 피아노 그리고 클라리넷이 함께하는 독특한 편성의 작품인데요. 이 곡에서 클라리넷은 단순한 반주악기가 아니라 목동의 외로운 마음을 들려주는 듯한 역할을 합니다. 작품은 세 편의 시를 바탕으로 이어지는데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목동의 그리움이,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한층 깊어진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쓸쓸했던 마음이 조금씩 거치며 다시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바위 위에 홀로 선 목동의 노래와 그 곁을 따라 흐르는 클라리넷의 선율에 귀 기울여 보시죠. 슈베르트 바위 위의 목동 도이치모노 965를 소프라노 파트마사이드의 음성과 자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말콤 마르티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6월 14일 일요일 UFS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슈베르트 바위의 목동 도이치모로 965를 소프라노 파트마 사이드의 음성과 자비네마이어의 클라리넷 말콤 마르투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입니다. 이 작품은 교향곡 4번 이후 11년 만에 발표된 교향곡인데요.

그 사이 차이콥스키는 서유럽을 오가며 많은 음악가들과 교류했고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 자리를 잡은 그는 작곡가로서 가장 원숙한 시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탄생한 작품이 바로 교향곡 5번입니다. 오늘은 우아한 왈츠 리듬이 흐르는 사막장과 운명의 주제가 심청이 되돌아오는 피날레의 사악장을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으로 64종 사막장과 사악장,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으로 64종 3악장과 4악장을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플랑크의 초기 대표작으로 꼽히는 발레 음악 암사슴 모음곡입니다. 이 작품은 1923년 러시아 발레단을 이끌었던 세르게이 디아길레프의 의뢰로 작곡됐는데요. 발레 암사슴은 감각적이고 몽환적인 화풍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화가 마리 로랑생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세련된 리듬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1924년 몬테카를로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모음곡

플랑크 발레음악 암사슴 모음곡 전곡을 샤를 디뚜아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권현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요한 호프만의 만돌린 소나타 D단조종 1악장 알레그로, 다니엘 할러트의 만돌린과 비르지 슈압의 아치루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월 14일 일요일 EBS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하이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에서 눈보이트 디 플로어 다스 프리쉬 그린 거친들이 푸른 초원으로 변했네. 소프라노 실비아 맥너의 노래와 존 엘리엇 가드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 연주였습니다.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순간 자연이 푸르게 살아나고 풍요로워지는 모습을 밝게 그려낸 곡이었는데요.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는 그가 영국에서 12곡의 교향곡으로 큰 성공을 거둔 뒤 빈으로 돌아와 완성한 작품입니다. 약 2년에 걸쳐 이 작품을 써 내려갔는데요. 특히 런던에 머무는 동안 접했던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이 작품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2번 A장조. 피아니스트 피아스터 솔라폴리테르와 키릴 콘트라신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2번 A장조, 피아니스트 비아스슬라프 리테르와 키릴 콘트라신이 지시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라즈노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입니다. 글라즈노프가 마지막 교향곡 8번을 완성한 뒤쓴 작품으로 러시아 후기 낭만주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이 곡은 전통적인 3악장 형식을 따르기보다는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여러 악장의 성격을 자연스럽게 담아냈습니다. 약 20분 동안 바이올린의 서정적인 선율과 화려한 기교가 끊임없이 펼쳐지는데요. 우아하게 노래하듯 시작해 점차 화려한 열기로 이어지는 이 작품. 글라즈노프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으로 81을 막심 맹게로프의 바이올린과 클라우디오 하버드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글라즈노프,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으로 81을 막심 웽게르프의 바이올린과 클라우디오 하바드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 감상은 다음 주에도 이어갑니다. 존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드브르자크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으로 95, 신세계로부터 종 1악장을 바틀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존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새끼 산토끼가 하품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땐 신기했지만 녀석은 하루 종일 반복해서 하품을 했다. 누워있을 때도 했고 뒷다리로 앉아있을 때도 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선명한 분홍색 혀를 이빨 밖으로 길게 내밀었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건지 눈을 감았다. 산토끼들은 좀처럼 긴장을 풀지 않고 눈도 감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이제 나는 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면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동물처럼 축 늘어져 쉰다는 것을. 클로이 달튼의 책 산토끼 키우기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이진아, 이경록이 함께한 곡 Ordinary Days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들으시고 김지희님 깜짝 놀라셨네요. 지금 북카페 시작하기 직전에 하품을 크게 하고 있었는데 첫 멘트가 산토끼가 하품하는 얘기가 나오네요. 아니, 깜짝 놀라셨는데요. 아, 할 일은 있는데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맨날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 마음, 제 마음 다 어떤 마음인지 알죠. 아, 마치 지희님의 행동을 관찰하다가 문장 카펫을 확 펼친 것처럼 그렇게 산토끼 하품하는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바람북스에서 펴낸 클로이 달튼의 책 산토끼 키우기의 문장들로 깔아드렸습니다. 아, 이책 진짜 감동적이고 사랑스러운 그런 산문이더라고요. 어떤 생각했냐면 이책 보고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어떤 무언가와 이제 사랑에도 빠져야 되는데 두렵기도 한 요런 사람들 곁에 있다면 이책 선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것이 일일 수도 있고요. 새 일을 도전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육아를, 부모님이 되어서 육아를 시작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뭐,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누군가와 화해를 시도하거나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무튼 무언가 새로운 일을 앞두고 두려움과 약간 긴장감과, 그러면서도 약간의 설렘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산토끼가 하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저자가, 작가가 느끼는 어떤 그 경이로움이 무엇인지 이 책을 들여다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금요일 우리 제철 산문 시간에 다룬 적이 있고요. 이 책에 대한 얘기, 지난 방송들 목록 속에서 이 산토끼 키우기 클로이 달튼 책 다루었던 금요일 찾아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만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훅 반해버린 책이었어요. 9749 쓰시는 카페인님. 우리 집 강아지는 떡장에 있던 강아지인데 처음엔 벌벌 떨던 녀석이 지금은 푹 자는 모습이 저를 믿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처음에는 막 두려워서 믿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었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내 곁에서 이렇게 안심하고 푹 자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얼마나 뿌듯할까. 그리고 이 클로이 달튼이 지금 산토끼를 키우면서 오히려 자신의 삶도 굉장히 많이 달라짐을 느끼거든요. 변화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건데 아마 9749 쓰시는 카페이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많은 카페이님들, 네, 송태종님, 서창민님 등등, 이용유님 등등 반짝하면서 인사하시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시즈의 마들렌 러브 그리고 호아의 투머러 인 투머로까지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정재현님 반짝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북카페에 반짝이라는 간단한 말로 인사 남기실 수도 있고요. 이혜정님 상해 댁 근근하게 잘 지냈어요. 근근하게 지내셨다고요? 도서관 네곳 다섯 곳 돌아다녀도 한글 책이 거의 없어서 속상해요. 그래도 아이와 함께 다녀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하이의 그 한글 책이 이렇게 도서관에 해외에 계시면 좀 그렇죠. 도서관에 한글 책이 많이 들어오면 참 좋은데 또 이렇게 한국 안에 도서관에 가면 한국 책이 주였던 그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빨리 이 한글로 된 우리 책들이 좀 많이 꽂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이 공간적 제약이 없는 북카페가 있으니까요. 시간적 제약도 비교적 없는 편이죠. 음악은 물론 생방이나 본방이나 이제 재방으로만 들으실 수 있지만 놓친다고 하시더라도 다시 듣기 통해서 내용은 이야기 나눈 내용은 또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책 이야기 고프시면 북카페로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손경선님 반짝 어제 오늘 왠지 마음이 허해서 마음 채워줄 친구를 찾다가 아차 북카페 하면서 북카페에 딱 붙어 앉아 있을게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북카페 오늘 또 화요일은 무리하는 시인들 오는 시간이죠. 많이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편한 자리에 앉아주시죠. 최준호님, 잠시 들러서 발자국 찍어보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준호님도 최근에 또 북카페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글 제가 읽었는데요. 보면 너무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잠시 들러서 북카페 발자국 콩 찍고 가는 그 마음 너무 소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카페에서 쉬는 그 맛, 뭔가 이렇게 마음이 쉬워지는 맛 많이 느끼시길 바랄게요.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이타심입니다. 우리 흔히 자연을, 정말 이렇게 냉정하다, 자연도 냉혹하다, 약육강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오해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는 흔히 자연의 법칙을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이라는 매서운 단어들로 설명하곤 합니다. 숲을 떠올려 보아도 마찬가지죠. 한정된 햇빛과 수분을 차지하기 위해 나무들은 쉴 새 없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키가 큰 나무가 잎을 넓게 펼쳐 햇빛을 독차지하면 그 그늘 아래 놓인 작은 나무들은 도태되어 시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섭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태학자들은 숲의 땅속을 깊이 들여다보고는 이 잔혹한 경쟁의 논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숲의 땅 속에는 나무들의 뿌리와 곰팡이류가 얽히고 설켜 만든 거대한 통신망, 이른바 균사체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나무들은 이 보이지 않는 땅 속의 길을 통해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자원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숲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덩치가 큰 마더트리, 즉 엄마 나무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햇빛을 받고 가장 깊은 곳에서 풍부한 물을 길어올리는 이 거대한 나무는 자신의 에너지를 결코 혼자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빛을 보지 못해 굶주리고 있는 어린 묘목들이나 병이 들어 쇠약해진 이웃 나무들에게 자신이 광합성으로 얻은 영양분을 아낌없이 흘려보냅니다. 심지어 자신이 수명을 다해 쓰러져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남은 에너지를 곁에 있는 숲의 가족들에게 전부 쏟아부어주고서야 조용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숲이 수백 수천 년 동안 푸르고 거대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개별 나무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아니라 약한 자를 기꺼이 품어안는 이 경이롭고 다정한 이타심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숲의 이 조용한 연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으며 각

빡빡하게 달려온 우리의 일상이 못내 부끄러워지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홀로 완벽하게 살아남는 나무가 없듯 우리 역시 누군가 내어준 다정한 그늘과 따뜻한 양분 덕분에 지금까지 무사히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유독 삶이 팍팍하고 외롭게 느껴지는 날이라면 내 발밑에도 누군가와 연결된 따뜻한 뿌리가 뻗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 역시 오늘 하루쯤은 누군가에게 기꺼이 나의 햇빛을 조금 나누어 줄 수 있는 든든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진원의 나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일간 카페인 통해서 이렇게 더불어 함께 나누는 이 자연의 섭리 만나봤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인간들도요. 아, 이기적인 게 본성이야.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 이타심이라는 주제로 나누는 얘기들 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박주영님은 산에 다니다 보면 위드댐이 보여요. 우리 함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신다는 거죠. 자연을 이렇게 찬찬히 관찰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의 섭리를 뭐 적자생존, 뭐 약육강식 이런 식으로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만 보면 그렇게만 보이지만 우리는 더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신 거죠. 이미. 아, 백승주님도 반짝하고 인사 주셨고요. 이렇게 반짝이라고만 찍어주시는 요것도 참 좋은 것 같은 게요. 물론 얘기를 더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반짝만 찍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은 게 이게 다 기록이잖아요.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또다 잊혀지는, 잊히는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날 거기 있었다, 사연이 읽혔다, 반짝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흔적처럼 나 거기 있었다라는 기록 북카페에 남겨.

주셔도 좋겠습니다. 부담 없이 반짝 찍어 주셔도 되고요. 참미선님 반짝 점심시간에 쉬면서 듣고 있어요. 곧 사무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 돼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몰래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머리카락 사이에 이렇게 이어폰 살짝 숨겨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마 미선님은 이제 사무실 들어가시면 딱 이렇게 끄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기 있다는 거 이렇게 또 지금 사연으로 보내주셨으니까 이걸로 좋습니다. 김주희님, 너튜브에서 사람이 식물 잎사귀에 손을 닿을락 말락하니까 잎사귀가 손에 닿을 듯말듯 춤을 추듯 움직이길래 어제 햇살 받으며 1월 호수공원 걸으며 벤치에 앉아 꽃창포 잎사귀랑 교감하려 했으나 저는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게 교감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그 식물이 인간의 손을 타는 거를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도 하니까, 어떤 기록들 보면. 그래서 저는 그냥 바라만 봅니다. 뭐, 사진 소리 없이 찍는 거, 소리는 나지만, 찰칵 하면서 사진 찍는 거에서도 스트레스 받진 않겠지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으로 담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사진으로 담아둡니다. 아, 6387 쓰시는 카페이님. 수국찻집. 제가 얼마 전에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죠? 요거 동화책을 라디오에서 소개해 주셔서 초등학교 1학년 막둥이 아들 학교 가방에 어제 슬쩍 넣어줬어요. 근데 저녁에 책을 읽었냐고 물어보니까 조금 슬펐지만 엄마도 읽어봐야 한다며 저에게 읽어주더라고요. 이 초등학교 1학년 막둥이 아들이 읽어주는 수국찻집 이야기 어땠을까? 아, 감동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편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야겠다 생각하며 오늘 저녁에는 장미저택을 같이 읽기를 기대해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와, 좋습니다. 이 수국찻집, 장미저택, 튤립호텔, 그리고 수국찻집이 이제 가장 그 김지한 작가님 최근에 나온 그림책인데 그 뒤에 곧이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다음 예고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 다음 예고도 그 식물에 대한 거고요. 그 약국이었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다음 책도 그래서 얼른 기다리는 마음이 됐습니다. 장미저택은 전못 봤는데 이것도 찾아봐야 되겠어요. 0179 쓰시는 카페이님, 반짝,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올해부터 유치원 일을 다시 시작하느라 본방은 잘못 듣지만 다시 듣기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우주 최강 셀리야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0179 쓰시는 카페이님 셀리군요. 우주 최강 셀리야 생일 축하해. 아, 6월. 아, 나는 진짜 1년 중에 6월이 가장 이 체감하기로 날씨로 너무 아름다운 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날에 태어났네, 셀리.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어. 생일 축하해. 아, 그리고 서보람님. 혼자 도시락을 먹으면서 조용히 북카페와 함께 있었는데, 방금 숨은 카페인을 만났네요. 진짜요? 어디서? 지금 볼게요.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선생님과 처음으로 도시락 메이트를. 그러다 카페인인 것도 알게 되고, 오늘 재미난 날이에요 하셨습니다. 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셨는데 카페인이었던 거예요. 서보람님이 지금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사연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보람님과 또그 카페인님, 네, 너무너무 신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카페인 우정도 너무너무 응원드리고요. 이수경님, 저도 반짝입니다. 항상 점심 식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수경님, 반짝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사연들 뒤로 하고, 이제 무리하는 지인들 만나러 가시죠. 딕펑스의 스페셜, 그리고 안녕하신가요의 지금이 우리의 전부 두곡 듣고 갈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제가 계속 이렇게 관찰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요. 네. 이 로고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은 지점에서 상혁 시인님이 웃으세요.
0: 아, 저 지금 깜짝 놀란 게 지금 네.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1: 왜요?
0: 이걸 무리하시네요잖아요.
1: 네.
0: 그런데 제가 저예요, 제 거예요, 제 향이에요라고 말할 때 물회로 들리는 거예요. 물회. 무례하시네요. 그래가지고
1: 물회요? 무례하다?
3: 물회는 뭐야?
0: 물회는 뭡니까 또? 아니 그래서 이 네. 다음 텍스트를 미리 읽느라고 네. 오늘은 그걸 안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물회 예의가 없다라고 들리니까 네. 깜짝 놀라서 아니다 물이구나. 그래서 안심하고 다시 읽었습니다.
3: 근데 전 또 그게 물회로 들은 이 앞으로 이 로고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제 참 않고 어떻게 듣죠? 웃길
0: 그러니까.
3: 것 같아요.
0: 물회.
3: 물회까지 떠올랐어.
1: 자, 아무튼 우리 카페인 하늘곰님이 보내주신 이 북카페 보라 이미지 여름판 두 분이 이렇게 잠자리채로 이제 책을 막 이렇게 낚으려고 하는 낚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방생하는 느낌도 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이미지를 보시고 두 분 감탄하셨습니다.
0: 네.
1: 네.
0: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요. 보통은 이제 거기다 잠자리 정도 저 같으면 그려 넣었을 것 같은데 책을... 여름 잠자리 안 어울리죠? 나비? 나비 정도?
1: 나비.
0: 근데 책이 날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 집 컨셉에 딱 맞는다.
1: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이 잠자리 채로 책을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긴 하잖아요.
0: 그렇죠.
1: 무리수도 네. 비슷하고. 네,
0: 책이 커요, 또.
1: 네, 맞아요. 네. 아, 그리고 소연 선생님은 너무 닮은 것 같다고 좀 놀라셨어요.
2: 네. 뭔가 제 자신이 캐릭터화된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저게 나야? 이래야 되는데 네. 어머, 정말 나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1: 신기하죠?
2: 지난번에도 그랬는데요.
1: 지난번에도.
2: 백일장 네, 때도.
1: 네. 상혁 씨님은 계속 화면이 좀 미화됐다.
0: 네, 저는 사실 항상 어디서나 말하지만 전체적으로 희미하게 생겼기 때문에
1: 네.
0: 캐릭터로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1: 아.
0: 그래서 너무 현실적으로 잡으면 좀 뭔가 옹졸해지고 그냥 캐릭터를 부여하면 너무 네. 나같지가 않고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저 정도면 저는 좋죠. 미화된 게 낫지 않겠습니까?
1: 아, 그렇죠. 미화된 걸 우리 기대하죠. 네. 네. 아무튼 여름 분위기로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정은정 님도 북카페 지금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다라고 사연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네 분이 아니고 두 분이 네 작품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중에서 상혁 시인님 골라오신 것부터
0: 네.
1: 볼게요.
0: 한서범 기자죠. 한서범 기자의 독자 되는 법, 한서범 작가의 독자 되는 법을 해서 요즘 그 텍스트 힙 이런 거 제가 많이 듣고 사실은 저도 여기에 뭔가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보게 하는 글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1: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0: 과시용 독서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텍스트 힙이라는 표현이 MZ세대의 독서 풍경을 설명하는 데 동원됐다. 읽는 것은 멋지다는 의미의 텍스트 힙은 멋진 것을 찾아 헤매는 MZ세대의 관심이 심지어 책 읽기에까지 도달했다는

등의 놀라움을 나타내는 단어였다. 책 인증 사진을 찍어 북스타그램, 독서그램, 책스타그램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올리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읽은 책을 따라 읽고 출판사 팝업스토어나 서울국제도서전 같은 오프라인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책갈피나 북커버 같은 책 관련 굿즈도 즐겨 사는 이들의 독서 문화는 이전 세대에게 확실히 낯선 풍경이었다. 하지만 과시용 독서와 텍스트 힙이라는 신조어는 정작 읽기보다는 책을 둘러싼 분위기와 이미지만 소비하리라는 내심의 진단을 늘 동반했다. MZ세대에겐 책 읽기마저도 자신의 개성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 허영, 허세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추세가 반짝 유행으로 끝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문가들의 제언도 뒤따랐다. 그런데 이후 사람들이 SNS에 과시용 독서하기 좋은 목록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과시용 독서를 둘러싼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상 받은 책, 어려워 보이는 책, 가지고 있으면 똑똑해 보이는 책 등 과시하기 제격인 책을 낸 출판사도 등판해 과시용 책을 한 보따리씩 소개했다. 읽지도 않을 책을 사는 사람은 출판계의 빛과 소금이 됐고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읽지 않은 채 반납하는 사람은 책 산책시켜주는 사람이 됐다. 다 못 읽으면 어때? 우리는 지금 책으로 즐거운 놀이 중인데? 이런 생각으로 어떤 죄책감에도 시달리지 않는 새로운 독자. 과시용 독서는 읽기라는 책무에 결코 짓눌리지 않는 세대의 새로운 놀이 방식으로 스스로 진화했다.

0: 러드 커넥션의 그림자 놀이 띄워드렸습니다. 유유출판사에서 나온 한소범 작가의 책 독자 되는 법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얘기예요 하고 이렇게 사연을 주고 계십니다. 남편 얘기예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9749 쓰시는 카페이님은 과시형 독서자 저희 남편이요. 제가 책을 좋아한다니까 연애할 때 책을 007 가방 속에 넣어 다녔어요. 95년도에요. 결혼 후에 보니 안 읽더라고요. 제 카톡이나 문자도 긴 것은 안 읽어요. 너무 길어서 메시지도 못 읽는. 95년도에 그러셨다면 진짜 텍스트 유행이 있기도 전에 이미 과시형 독자셨던 거예요?
1: 아, 그러니까요. 여기 앞에까지는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아, 문자는 그래도 조금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너무 길면 요약해줘 이러기도 하잖아요.
1: 재밌게 말씀하신 거실 텐데도, 네.
0: 맞아요. 또 볼까요, 사연들을? 네. 하미경님,
2: 과시.
0: 과시용 독자. 예.
2: 네, 과시형 독자. 어머나, 제 10대 후반 얘기 같아요. 파스칼의 팡세를 끼고만 다녔더랬죠.
0: 파스칼의 팡세를 선택하셨군요.
2: 네.
0: 과시할 대상으로. 네, 이주연님은 과시형 목록이라니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신나는 놀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또 좋기도 하네요. 과시 없이 놀이할 순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놀이를 하려면 일단은 좀 그러니까 놀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는 게 부담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실패해도 되고 뭐큰 어떤 신념 없어도 되고 그런
1: 네,
0: 느낌?
1: 그러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냐면 그 유행했던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엣코어 있잖아요.
0: 아, 네, 맞아요.
1: 그 얘기를 듣고 지금도 약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기도 하는데 그게 꼭 예전에는 근데 부정적인 느낌으로 웃음이 났다면 지금은 와 정말 모든 것을 다 자본주의가 약간 흡수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이 꼭 부정적으로 보인다기보다는 그래 어차피 우리가 다이 안에서 살고 있는데
0: 네.
1: 시 근처를 조금 흡수해서 저 재생산해 주면은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일이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과시형 독서라고만 그냥
0: 네.
1: 그걸 소수의 사람들이 몇권 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는 것에서 멈췄는데 요게 과시형 독서하기 좋은 목록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따라사고 책 판매량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니까 지금 출판사들이 등판해서 과시용 독서책 목록을 스스로 발표하고 판매량을 높이고 있잖아요.
0: 근데 궁금해요. 과시용 독서 목록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2: 여기 상 받은 책
1: 어려워
2: 어려워 보이는
1: 보이는
2: 책,
1: 책.
2: 가지고 있으면 똑똑해 보이는 책.
0: 네.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참 기준, 이런 기준으로 과시용 독서
1: 그리고
0: 목록을.
1: 다른 또 페이지를 읽어보면 두꺼운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무조건 두꺼운 벽돌 책. 이런 걸 이제 한소범 작가도 가지고 다녔대요. 그래서
0: 네.
1: 산 적도 있고. 근데 그걸 실제로 펼쳐보긴 되게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과시형 독서로 제일 좋은 건 두꺼운 철학책이나 역사 철학책 같은 거,
0: 딱각 잡힌 거.
1: 각 잡힌 거
0: 예.
1: 있으면 멋지죠.
2: 그쵸.
1: 하드커버에.
2: 어떤 식으로 멋지냐에 따라서 또 누군가는 또 전혀 말랑말랑한 책을 과시형 책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0: 그렇죠.
2: 예.
0: 아, 재밌습니다. 저이 한소범 작가의 이 독자 되는 법 여기 보면 동방신기 팬픽
1: 맞아요, 맞아요,
0: 얘기
1: 맞아.
0: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던 이 너무나 책 전문가라고 할 법.

0: 작업한 이력의 작가인데 그렇게 고백을 해주니까
1: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 너무 시원했어요. 팬픽을 어디서 이제 무슨 책 읽으세요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 팬픽 이름은 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시형 독서랑 또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소연 시인님이 잠깐 말했지만 그 너무 두꺼운 책보다는 약간 적당한 책이 좋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읽을 때 엄청 두꺼운 하드커버를 들고 읽으면 그게 되게 민망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0: 뭔가
1: 여기에 또
0: 대백과사전 갖고
1: 그러니까
0: 나온
1: 그러면 안 되죠. 너무
0: 사람처럼?
1: 크고. 근데 정말 좋은 책이 가벼운 에세이나 시집이 그래서 또 많이 좀 많이 집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0: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텍스트 힙, 지금 얘기 현상을 지금 이 책이 다루고 있는데, 아까 살짝 언급도 하셨지만, 포엣 코어, 그러니까 시인처럼 입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예전에 소연 씨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이야기 나눈 적도 있잖아요. 방송에서 말고 음악 나가는 사이에. 근데 그것도 참 재미난 현상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인 룩이라는 게 뭐지? 포엣 코어가 정확히 어떤 것이 시인을 규정하느냐 해서 제가 막 찾아봤잖아요. 거기는 안경이 있어야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뿔테 안경이.
1: 그렇죠. 안경 저도 떠올라요. 책을 많이 읽고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눈부터 나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부정적인 건 빼겠죠. 구부정한 허리,
0: 아, 뭐 그런 거 거기 나오긴
1: 아픈 허리
0: 하는데.
1: 뭐 이런 거 있잖아.
0: 그리고 이게 뭐 틀에 갇히지 않으려는 듯한 자유로운 뭐가
1: 네,
0: 있어야
1: 그렇죠.
0: 된대요. 너무 각잡지 않은 소연 시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제 동료 시인들이 저보고 포에코라고 놀렸어요.
0: 놀렸다고요?
2: 네.
0: 네.
2: 그래서 포에코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뭔가 그 놀림 받았던 순간이 떠오르고 그리고 저를 자꾸 점검하게 되고 저가 뿔테 안경을 어느 순간부터 쓴단 말이죠.
0: 네.
2: 너무 영락없이 저도 약간
0: 거기서 말하는 그런.
2: 그러니까 저도 왜 뿔테 안경을 쓰기 시작했을까 생각해보면 다 저만의 이유가 있어요.
0: 네.
2: 뭔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것이죠.
0: 이게 재밌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지성이랄까? 이런 걸좀 추구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리고 뭔가 틀에 갇히지 않은 나만의 어떤 다른 시인의 영혼을 장착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유행이라고 하는 거에는. 텍스트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닌 게 저도 예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집을 계속 이제 읽어야 되니까
0: 네.
1: 그걸 사고 나면 바로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미뤄놓긴 하는데 그 너무 길어지면 6개월 후에 읽고 어떤 책은 1년 후에 읽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책을 그냥 쌓아두면은 그 작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한국 시인이면 낭독회를 한다. 그럼 거기를 한번 먼저 찾아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내가 샀다는 이유로 그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0: 그렇죠.
1: 그 낭독회를 듣고 와서, 좋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럼 그 책을 얼른 읽어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순서가 바뀌어도 그게 뭐 아주 그냥 책에 대한 관심,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서 그 도서관에서 빌려 읽지 않고 그냥 반납하는 거를
2: 책
0: 또
2: 산책시켜주는.
0: 책 산책시켜주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말 자체에 너무 멋있는 느낌이 드니까
2: 그쵸.
0: 이렇게 책을 산책시켜주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1: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책이 거기 책꽂이에만 꽂혀 있는데 아무도 안 빌려가면. 근데
2: 그죠.
1: 제가 빌려서 햇빛도
0: 맞아요.
1: 좀 세게 해주고 바람도 새로운 신선한 공기도 좀 맞게 해주고 이런
0: 그렇죠.
1: 식으로 생각하면 산책하기라는 이 말은 너무나 절묘하고 예쁜 것 같아요.
0: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 대여율이 굉장히 낮은 책들은
1: 그러니까.
0: 폐기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됐을
2: 맞아요,
0: 때.
2: 맞아요.
0: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책을 구해주는 느낌도 막 들고.
1: 저는 산책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많이 빌리고 못 읽거든요.
0: 네. 다시 갖다 주고. 네. 우리 카페인 분들도 아마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음악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리세이의 리더 및 오스서 준비했고요. 우리 입으로 건너가기 전에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왜 이렇게 웃는 걸까요? 이게 무슨 분위기죠? 했는데, 네, 이게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5690 쓰신 카페인님이 잠시 못 들은 사이에 유쾌한 시한 편을 읽어주셨나 봐요. 같이 웃고픈데 꾹 참았다가 밤빵을 들어야겠어요. 뭔가 지금 흐름을 놓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입으로 건너가시면 계속 또 이어집니다. 우리 입으로 함께 건너가시죠.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참 힘든 요즘인데요. 경기 의왕시의 한 병원에서 울엄찬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기를 보려고 가족들이 모여들었는데요. 큰 딸, 작은 딸, 세 쌍둥이 딸, 그 다음 아들, 딸, 아들. 세상에, 이 집안에 아홉 번째 아이가 태어난 거였어요. 자식이 아홉이라니, 주위에선 걱정도 많지만 정작 부부는 그저 기쁘다고 말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의왕시. 출산 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산모 건강관리비에 아이를 위한 200만원 이용권까지 푸짐한 축하 선물을 전했고요. 병원도 출산비와 입원비 전액 무료. 정말 축복이라는 팀명처럼 아기의 탄생은 가족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네요. 이베스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 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아, 원래 무리하는 시인들인데 오늘은 어쩐지 물회하는 시인. 오늘 한 번만 한정판으로 물회하는 시인으로 지금 가는 느낌도 있고요. 우리 도서관 그 산책자 얘기를 하면서 넘어왔는데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지금 책 산책 시키는 전문가다라고 사연을 주고 계십니다. 좀 읽어볼까요?
1: 네. 0688님이 저도 책 산책자입니다. 도서관에서 최대 가능 권수까지 대출해서 이고지고 크크 집으로 오는 길 물소리 바람도 함께 맞으며 데려오죠.
0: 와, 최대 가능 권수가 있으니까. 네. 이거 만약에 최대 가능 권수가 더 이렇게 높아지면 많아지면 그거 다 채우실 수
1: 그러니까요.
0: 있을까요?
1: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은데요. 최대 가능 권수.
0: 그렇죠. 함희경님, 특히 관외 대출 책 산책시키기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상호대체 이런 거 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 또 볼까요?
2: 네. 이주연님, 책 산책 잘 시켜주는 저 자신 칭찬하게 돼요.
0: 아, 우리 이렇게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보통은 책 빌려갔다가 아, 열어보지도 못하고 다시 반납해야 될 때 약간 아유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게 될 수 있는데 이 한수범 작가님의 책 이후로 이 독자 되는 법 이후로 좀 뿌듯한 이 책 산책을 시키는 사람으로서의 또 이런 자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1263 쓰시는 카페이님, 책 산책 잘 시켜줍니다. 주로 북카페에서 소개된 책들이죠. 늘 시집을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어릴 적부터 과시형 독서를 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늘 시집을 가방에 넣고 다니셨대요. 오, 어릴 때부터. 시집을 가방에 넣고 다닌다는 거는 이제 펼쳐볼 수 있을 때 언제든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렇겠죠. 근데 예, 가방에 넣고 다녔다고 했으니까 읽는 일보다 갖고 다니는 게 더 그게 의미 또, 있었다 그런 뜻 아닐까요?
0: 그럴 수도 있죠.
1: 예. 이게 시집이 갖고 다니기 좋은 게 그냥 한 5분 정도 나도 읽기가 되게 좋거든요.
2: 맞아요.
1: 잠깐
0: 한 편만 한 편씩 이렇게 끊어 읽어도 네네네. 되니까. 그리고 그 각 한 편 한 편을 다른 장소에서 읽는다라는 것도 재밌기도 하잖아요.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2: 네, 제가 이번에 팔레스타인 번역가의 이중생활이라는 책이 출간된다는 소식을 듣고 북펀대에 참여해서 너무 읽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책이 출간됐고 이걸 읽고 있는데 너무 읽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2: 이 저자가 알라 알카이시라는 가자 출신의 네. 가자에 살고 있는 그런 저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원래 본업은 번역가예요. 그러니까 아랍 문학을 영어권으로 소개하는 일을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되게 중요하게 하고 있는 분이고
0: 네.
2: 근데 이제 전쟁통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 실상을 기록해 두겠다 증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혼자 조용히 누가 읽을 걸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 이제 기록해온 것이 책으로 묶였는데 후반부에 꽤 많은 분량으로 시가 이렇게 한꺼번에 수록되어 있어요.
0: 네.
2: 산문이 훨씬 더 이제 사실적이어서 저는 산문보다는 시를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 편을 챙겨오게 됐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작품 낭독으로 만나보시죠.

가자. 언젠가 12월에 알라 알카이시. 가자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시. 한때 조용한 12월 속에 숨쉬던 그 도시는 이제 전쟁의 무게 아래 헐떡이고 있다. 12월이면 도시들은 빛으로 핀다. 금빛을 두르고 흰색으로 장식된 채 묵은 한 해를 가슴에서 털어버리고 희망을 꿈대

옷들을 휴식을 걸쳐 입는다. 하지만 가자의 겨울은 한때 그 모든 것보다 더 엄숙한 고요를 불러오곤 했다. 바다에 실려온 도시, 잔잔하고 밝았다. 밤 아래 소리 없는 노래처럼. 그 숨결은 소금, 목소리는 낮았다. 부드러운 바람 속에 흐르는 속삭임. 폭풍도 성내지 않았고 천둥도 울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안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어부들은 바다에 달띠 다른 은빛 그물과 함께 아침을 맞고 냈고 아이들은 떨리는 물줄기처럼 모래 위에 스쳐가는 꿈들을 그렸다. 하지만 쉿, 파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배들은 너무 약해진 그물을 싣고 돌아온다. 물거품 위로 실려오는 자장가도 없고 바다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었다. 이제 침묵은 울부짖는 사이렌과 함께 찾아오고 희망에는 다 해진 베일이 드리워져 있다. 도시는 불타고 하늘은 붉어지며 죽은 이들 모두의 이름을 헤아린다. 더는 조용하지도 더는 밝지도 않은 그 도시는 경로한다. 밤의 수의를 입은 채 품고 있던 고요는 찢겨 나갔고 그 심장의 메아리들이 대신 들어섰다. 그리고 세상이 사랑의 노래와 축하의 잔들로 한 해를 밝힐 때 가자는 남아있다. 잿빛 옷을 입은 유령처럼 시간이 멈춰서서 어디로도 흘러가지 않는 그곳에.

0: 한 번역가의 이중 생활에 담긴 시, 가자, 언젠가 12월에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르 트리오 주브란의 Alternative Silence 듣고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출신 세 형제가 결성한 그룹의 곡인데요. 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억압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행위를 상징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침묵을 대체하고 존재와 저항을 드러내자라는 의미를 담은 곡이어서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네, 아, 이 순식간에 정말 우리가 가끔은 잊기도 하는, 그러나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는 그 비극 속으로 이렇게 옮겨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도, 제 기능을 하는 도시였던 시절이 이제
0: 네.
1: 한참 동안 묘사가 되잖아요. 뭐, 그런 모습의 가자를, 사람들이 다 잊고 있을 때 이렇게 또 열심히 적어서 이것마저도 같이 증언하고 있는 이 시인의
0: 네.
1: 모습이 조금 저는 놀랍기도 했고, 그리고 뭐 저도 그렇지만 이 SNS 시대에서 그러니까 어느 우리 제 저랑 살이 닿지 않은 어떤 일에서 일어나는 불행을
0: 네.
1: 외면한다는 게 그러니까 외면해서 내가 좀더 안락을 지킨다는 게 사실 불가능해져 버렸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상황 속에서 기왕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알고 잘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알라 알카이시의 이제 이 작업이 저는 꼭 내가 나야말로 과시용 독서가 되든 어쨌든
0: 네.
1: 펀딩에 참여를 해서 꼭 사고 싶은 책이었고 그리고 책이 오면은 꼭 이거 이 책만큼은 꼭 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주에 열심히 읽었어요. 아 근데 읽는 동안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0: 외로웠어요.
1: 네, 그래서 사실 한편 가지고 오는 것도 뭔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 살기 힘든데 가자 이야기를 또 환기시키나 내 목소리로 그런 생각 들었지만 그래도 이 시를 발견하자 갖고 오고
0: 네.
1: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지금 들으시면서 이주연님, 얼마 전 힌드의 목소리를 봤는데,
1: 네.
0: 모두가 즐거울 성탄 즈음의 잿빛으로 남아있는 가자를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힌드가 좋아했던 가자 바다가 어서 다시 빛나기를요. 라고 하셨습니다.
1: 네, 저도 얼마 전에 힌드의 목소리를 봤어요.
0: 네.
1: 아, 이 영화도 좀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이렇게 또 이어서 같이 책도 보시고 이
1: 네.
0: 영화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23 쓰시는 카페인님도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독자를 가자로 데려가 놓아주질 않네요. 세상 어딘가의 처참함 속을 조용히 지켜보는 시인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가라앉은 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1: 그렇죠.
0: 뉴스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가라앉은 눈까지 들여다보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이렇게 한편의 글이 그 역할을 해내고 있고요.
2: 네. 가자 지구는 진짜 좀 예전부터 항상 뉴스에서 정말 많이 접하는 곳이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제가 예전에 하던 SNS를 닫게 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했어요. 2023년에 닫았는데, 그때
0: 네.
2: 가자 지구에 대한 되게 폭격이 있었어요. 그 민간인들이 많이 그때,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그분들을 애도한다라고 말하고 오전에 그걸 올리고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저녁 때쯤에 뭔가 오늘 뭘 맛있게 먹었어 이걸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나중에 타임라인을 보면서 내가 이거를 애도를 한지몇 시간 2023년 오전에 애도를 하고 그 같은 날 저녁에 이걸 너무 맛있다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올리는
0: 네.
2: 이 행위가 과연 맞나? SNS를 그만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트위터였던 그 X 넘어갈 때
0: 네.
2: 그때 그걸 지웠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게 하는 곳이에요. 항상 내가 지금 뭔가 편하게 살고 있고 내가 여기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할 때마다 뭔가 다른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좀 그렇게 마음껏 누리고 있을 때 네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빠져 있고 행복해 좋아만 할수 없는 그런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0: 그쵸.
2: 것을 계속 일깨워주는 그런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라는 곳 자체가 저에게는.
0: 맞아요.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조각조각 분리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 이 읽어주신 시 속에 들어가 있던, 그러니까 원래 그 가자의 옛 모습을 이 여기 나열된 문장들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짐작을 해보고 그려보게 되는데 너무 아름답고 평화롭게 느껴져서
0: 그쵸.
1: 그게 더 너무 슬프게 다가오는 것
0: 그쵸.
1: 같아요.
0: 예, 그리고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을 다그 가자에서 지금 어떤 공포에 떨고 지금 살아남아 계신 피해자들이 기억하고 있으면서 계속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1: 그쵸.
0: 그럴수록 점점 더 강렬해지고 그러면서 저는 알라 알카이시가 기록의 의미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 이걸 좀더 헤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록하고 싶은 것은 고발하는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모든 것이 다 기록에 해당된다면
1: 그렇죠.
0: 아름다웠던 가사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걸꼭 기록하고 싶어 했구나. 이 번역가의 번역하는 마음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아름답게 전달됐어요.
1: 특히 맨 마지막 연에 나오는 그 모두가 사랑의 노래와 축하의 잔들로 하늘을 밝힐 때 가자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 이거는 진짜 너무
0: 그쵸.
1: 쿵하게 만들잖아요.
0: 예.
1: 유령처럼
0: 맞아요.
1: 그곳에 있다.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 시간에도 거기에 있다. 근데 또 잿빛 옷을 입은 유령처럼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요.
0: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자지구의 실상을 알리는 데는 산문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소영시님 말씀한 것처럼, 아, 요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의 참상도 있지만, 과거의 아름다움도 같이 기억할 때,
1: 그렇죠.
0: 분명히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과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회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살고 있는 분들은 그때를 그리워할 때고요.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오히려 시가 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1: 그래서 골라오신 소연시님의 마음도 너무나 이렇게 손에 잡힐 것처럼 섬세하게 전달이 돼서 더 뭉클하게 들었습니다. 야드우드의 곡 듣고 가시죠. 골든 브라운 띄워드릴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1: 네. 강상원 시인의 시 한 편을 가져왔는데요. 이 강상원 시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원지 왔니라는 우리가 시집으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근래 문장엽진에 신작 시를 발표해서 이게 재밌는 내용이어서 그냥 듣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재밌고
0: 톤을 맞추시는 거예요?
1: 톤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0: 네, 낭독 듣고 가시죠.

친구 강상헌. 친구에게 전화해 네가 잘못한 게 있다고 말했다. 그 전에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 이게 잘못이 맞는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다시 친구에게 전화해 네가 잘못한 게 있다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 미안하다. 말해줘서 고맙다. 나도 들어줘서 고맙다. 그때 생각이 난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 내가 잘못한 게 있느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그는 전화를 피했다.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 그가 전화를 피하는 이유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야기하고 이야기했다. 턱없이 부족한 주말이 갔다. 사소한 문제들. 우리들 죽음에 비해 전혀 문제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저 이번 주에도 함께 죽음을 비껴갔구나. 그러나 다음 주에도 그것은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말에 친구에게 전화해, 다음 주말에도 친구에게 전화해, 그 다음 주말, 그 다음 주말에도. 죽었으면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고.

0: 장세사님이 노래 좋네라고 하셨는데요. 김창완 밴드의 세븐티 듣고 왔습니다. 문장 웹진 2026년 6월호에 실린 강상헌 시인의 시 친구 만나봤고요. 우리 이 시랑 너무 잘 붙는다 노래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1: 네.
0: 예,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들었는데요. 아, 7179 쓰시는 카페이님, 왠지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은 시네요라고 하셨어요.
1: 네. 아, 처음에 읽을 때이시 같은 경우는 전반부에 좀 집중해서 읽으면 재밌고 약간 가볍게 읽어도 되는 시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시인이 아,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약간은 우울한 정서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처음에 재밌고 좀 적절한 톤으로 읽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0: 네.
1: BG가 띵띵띵 기타가 깔리는 거예요, 조용한. 아, 이 분위기다라고 해서 그 배경 음악에 맞춰서 읽었는데, 그렇게
0: 네.
1: 읽고 나니까 저도 또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0: 아, 어떤 톤으로 읽느냐에 따라.
1: 네네. 그래서 지금은 또 읽을 때 보니까 후반부, 그러니까 즉 조금 비극적인 것을 오히려 비켜가기 위해 사소한 이야기를 그냥 나누어 버리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로 읽혀서 더
0: 네.
1: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읽혔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이렇게 좀일좀 오래 전한 예전에 한열꽤한달 전에 이제 6월 1일 딱 되고 나서 그때 바로 읽었던 시거든요.
0: 네.
1: 한 열흘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읽고 나서 느꼈던 그 감정은 사실 요즘 근래 어떤 좀 비극적인 사건,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는 지인이 뭐 세상을 떠났다거나 이런 일을 들을 때 느끼는 어떤 감정은 아, 꼭 그렇잖아요. 연락이라도 한번 해볼 걸.
0: 그쵸.
1: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걸 보면서 또 그때 저 개인적인 경험을 좀 대입해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전화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읽을까 고민하다가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이런 아픈 말도 하지만 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야, 내가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 나 죽는 거 보고 싶어? 이런
0: 네.
1: 식으로 또 약간 질문하기도 하잖아요. 서리법처럼.
0: 그쵸.
1: 이런 식의 어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잘못한 거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아, 말해줘서 고맙다. 너도 들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친구끼린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0: 진짜 저는 이시 따라 읽으면서 그런 풍경도 떠올랐어요. 우리 몇번 얘기했었지만 그 모자무사의 그 사람들의 관계 보면 굉장히 막 말들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1: 네.
0: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막 얘기를
1: 안
0: 말로 이렇게
1: 하죠.
0: 하지도 않는
1: 네.
0: 교우 관계가 워낙 많다 보니까
1: 그쵸.
0: 그걸 보면서 옛 추억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에서도 그래도 그 정서를 담고 있는 느낌이라서
1: 네.
0: 전화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느라 주말이 다 갔대잖아요.
1: 그래서 저는 갑자기 강상헌 시인이나 젊은 시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 잠깐 해서 확인도
0: 맞아요. 그래서 강상헌 시인의 나이까지 찾아봤죠.
1: 네네.
0: 네.
1: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그 모자무사에도 나오지만 그 뭔가 서로 친구들이 같이 있다는 것, 특히 전화로도 할수 있지만 만나서 서로 어쨌든 감정이 계속 부딪치기라도 하는 거,
0: 그렇죠.
1: 그런 게 오히려 살아갈 힘이 되잖아요. 혹은
0: 그죠.
1: 욕을 먹고 나서 그거를 창작 동기 삼아서 밤새 글을 쓰기도 하고 이런
0: 네.
1: 장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나를 화나게 하든 어쨌든 행복하게 하든 그런 자극들이 딴 생각 못하게 하는 거죠. 나쁜 생각 같은 것은 좀 덜하게 하는
0: 맞아요.
1: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1: 어쨌든
2: 지금은 많이 목격하기 힘들어지고 저도
0: 그쵸.
2: 경험하기 힘들어진 가면을 전혀 쓰지 않은 이
0: 이렇게
2: 맨살로
0: 얘기를 하면서
2: 이 친구들과의 이 우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지고 볶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0: 네.
2: 이 자체가 되게 큰 그리움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0: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번 주에도 죽음을 비껴갔구나. 근데
2: 맞아요.
0: 다음 주에도 그것은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 연이 저 너무 훅 들어왔습니다.
1: 네.
0: 마음에.
1: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약간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구나. 죽음을 비껴가는 힘, 죽음은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비극을 비껴가는 힘이 우정이 될수 있겠구나 이런
2: 네,
1: 생각을 했고.
2: 그쵸. 그 우정은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말도
1: 그러니까요.
2: 오가는 우정인 거예요.
0: 그렇죠. 이걸 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요즘에는 손절 문화잖아요. 아니다
1: 그렇죠.
0: 싶으면 뭐 이런 뭐
2: 그쵸.
0: 내가 죽기를 바래
2: 재빠르게.
0: 이런 말 하면 진짜 완전히 손절되는
2: 그쵸.
0: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에 대화는 너무나 촌스럽고 투박한 것일 수도
2: 맞아요,
0: 있잖아요.
2: 맞아요.
1: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은, 아, 이렇게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친구 1번한테 전화해서 네가 잘못한 게 있어 라고 말하고, 그 전에 또 다른 친구에게 말하고, 또 다른 세 번째 친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이렇게 전화를 계속 걸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이 무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내가 잘못한 게 그때 맞냐? 아니면 네가 그거 잘못했는데 그걸 얘가 왜 전화를 안 받을까? 이거를 물어볼 다른 친구가 또 있다는 건데 이런 관계 자체가 요즘 흔하지 않거든요.
0: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강상원 시인이셨습니다. 시는 꽤 젊었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2: 그렇죠.
0: 우리는 저기 또 김창완 밴드 세븐틴까지 들었기 때문에
1: 네.
0: 상상한 게 좀, 젊으셨어요?
1: 저는 아까 노래 들을 때 김창완 밴드 노래 부를 때 세븐티라고 적힌 걸 세븐틴으로 당연히 알고 근데 아 세븐티구나 제가
0: 차이가 큽니다. 네. 우리 음악을 듣고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보겠습니다. 새소년의 난춘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오늘 골라오신 작품들 열어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1: 네, 이 시를 미리 조금 뭔가 안내 코멘트를 하고 읽어드려야 할지 그냥 탁 읽어드리는 게 맞을지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0: 반만 해주세요, 그러면.
1: 반만?
0: 네, 살짝만.
1: 예, 시집 제목이 크런치 모드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자연 시인의 첫 시집인데 이자연
0: 네.
1: 시인이 실제로 게임 업계 종사자이자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
1: 요게 딱 반.
0: 듣다 보니까 더 듣고 싶지 않아요?
1: 너무
0: 조금만 더,
1: 짧은 반인데.
0: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그냥?
1: 예, 그리고 시집 제목이 크런치 모드고, 이 크런치 모드라는 말 자체가 그쪽의 용어라면서요. IT 업계 사람들의
0: 네.
1: 그 너무 과로하고 혹사하면서 불태우는 야근 시스템? 그 불태우는 모드 자체를 크런치 모드라고 한대요.
0: 네.
1: 그게 뭐꼭 부정적인 뜻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약간 불나방스러운 그런 뜻인 걸로 저는 느껴졌는데,
0: 네.
1: 아무튼 그 태도 자체를 시에 녹였다고 볼수 있거든요. 아무튼 거기에 게임의 어떤 상황이 조금 등장하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어떤 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하는 부분들을 소화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1: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버리고 온 것들. 이자연. 물에 빠져 수영장에 타이를 샜다. 물 속에서 녹지 않는 생각을 했다. 수영장 샤워실에서 귀신을 처음 알았다. 나 마음조차 흠뻑 젖었어. 귀신의 떨리는 목소리. 보이지 않는 귀신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다. 분명히 느껴졌다. 너무 싫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말이다. 귀신을 보고 싶었다. 귀신은 내 손을 쥐고 수채화를 그렸다. 이게 나야. 영원히.

이 그리고 싶은 수채화여서 영원히 완성을 시킬 수 없었다. 귀신은 나에게 집으로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자꾸 시간이 멈춰서 막차가 오지 않는 걸. 하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한심한 세제로 화장실을 닦았다. 어느 날은 셔틀버스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깨고 보니 버스 차고지였고 사람이 없었다. 창밖의 귀신에게 도움을 구했다. 하지만 보기 싫은 얼굴만이 창에 비쳤다. 성불하지 못한 것, 우리 되어버려라. 어느 날 귀신의 소식을 들었다. 물속에서 부서지고는 바닥에 가라앉았다고. 나 그걸 조금 마신 것 같은데. 햇살 아래 우산을 쥐며 걸었다. 백열등이 비추던 복숭아를 깎아 먹었다. 조급한 우산은 튼튼하다. 비참한 복숭아는 물이 많다.

0: 아내 브루네 All My Tears 듣고 왔습니다. 아침달에서 펴낸 이자연 시인의 시집 크런치 모드에 담긴 시,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버리고 온 것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앞서 얘기를 해주셔서 그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니까 더 재밌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근데 또그 정보 없이 이시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시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1: 네, 어쩐지 만나는 귀신이 좀 범상치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귀신에 대해서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물에 빠져 수영장에 타이를 샜다부터 이시 뭐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보통 물에 빠져서 누가 그 정신으로 타이를 새겠어요.
0: 그쵸.
1: 그래서 이건 뭔가 다른 거다. 공포가 없이 물에 빠져야 타이의 수를 셀수 있는 건데, 뭔가 정황이 다를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귀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 게임 속 세계에서 그냥 이렇게 만난 NPC들이 귀신이려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훨씬 쉬웠는데, 몇번더 읽어보니까 NPC가 나하고 귀신이 퀘스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0: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 시가 너무
1: 네.
0: 재밌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마치 이 시를 읽는 것 자체도, 그냥 시를 읽는 독자일 수도 있지만, 뭔가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기분도 좀 드는 거예요.
0: 그쵸,
1: 한
0: 그쵸.
1: 구절 한 구절 다 이렇게 좀 다른 각도로 보고 싶은?
2: 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 귀신이 오히려 나에게 집으로 가지 않, 왜너 집에
1: 그니까요.
2: 안 가? 물어보니까.
1: 이게 너무
0: 여기서 저도 생각을
1: 저도
0: 달리하게 되더라고요.
1: 체크해놨어요.
2: 네, 그러니까 아, 자꾸 시간이 멈춰서 막차가 안 오는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1: 네.
2: 이 부분 너무 재밌었고 눈길이 갔는데 이걸 어떻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막 시간 정말 안 가고 지긋지긋한 그 시기를 지날 때 정말 귀신도 안 무섭거든요. 차라리 귀신이 나타나면 그게
1: 네.
2: 내 이벤트가 될것 같고,
1: 아.
2: 그리고 셔틀버스 안에서 창밖에 귀신에게 도움을 구하잖아요.
0: 네.
2: 그쵸?
1: 네.
2: 근데 이제 내가 만나고 싶은 귀신은 안 나오고 보기 싫은 나,
0: 내
2: 예를 들어
0: 얼굴.
2: 얼굴만이 계속 창에 비치는 거, 막
1: 그렇죠.
2: 지치고 막그 생활에 어떻게 찌들어 있는 그내 모습을 보거나, 혹은 만약에 내 얼굴과 비춰진, 뭐 내가 싫어하는 나를 닮은 어떤 사람의 얼굴도 보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1: 네.
2: 그런 게막 섞여서 직장 상사 얼굴이 보일 수도 있고,
1: 그렇죠.
2: 어쨌든 창밖이니까 아마 내 얼굴이 제일 많이 먼저 보일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엄청 힘들구나, 혹은 물에 빠져도 그런 게 별로 충격이 되지 않을 만큼, 어쩌면 이 사람의 생활이라는 건 정말로
0: 극한.
2: 극한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혹은
1: 네.
2: 지루함 속에 살고 있구나, 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 그러니까 진짜 여기 나와 있는 귀신은 뭐 다른 귀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들어봤던 많은 귀신들 중에 너무 능력이 좀 없지 않아요?
2: 그래,
1: 여기 있는
2: 무능해.
1: 귀신 너무
0: 그쵸.
1: 무능해서 그런데 좀 애처롭기도 하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데 목소리는 떨리는 귀신이고 그리고 물속에서 귀신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표현도 재밌잖아요.
2: 네,
1: 어느
2: 물
1: 날 귀신의
2: 속에서
1: 소식을 들었다.
2: 가라앉았대.
1: 그러니까
2: 그래서 물이 된
1: 부서지고.
2: 거지. 물이 된 거죠.
1: 그쵸.
2: 그러니까 그것도 또 재밌게 표현하는 게 귀신이 물에서 녹아서 부서져 버렸는데 거기서 나 그거 좀 마신 것 같은데 수영하다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1: 네. 아니, 너무 재밌습니다. 이 시를 읽고 얘기하면서 계속 웃게 만드는, 얘기할수록 더 재밌어지는 시 같기도 해요.
0: 맞아요.
1: 의견들을 교환할수록.
0: 그래서 상혁씨님이 왕년에 게임 좀 해보신
1: 제가
0: 캐릭터인 걸로
1: 전문가잖아요.
0: 알고 있어서 상혁씨님 의견 너무 궁금해가지고 더 약간 짓궂은 마음에 가지고 왔거든요.
2: 저는 오히려 아, 이 게임의 NPC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나니까 그렇게
1: 네.
2: 해석하니까 훨씬 잘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1: 아.
2: 그걸 만약에 안 들었으면은 좀 가이드가 없어서 어려웠을 것 같은 시였고요.
1: 네.
2: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지금은. 이 하나 한줄한줄다 재밌는데 그걸 조금 마신 것 같으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귀신의 물을 마신 나는
1: 네.
2: 반쯤 귀신이 되어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혹은 귀신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물을 마시고, 나니까 이 처음으로 다시 처음에 그 장면 있잖아요. 물에 빠져 수영장에 타이를 세는 내 모습이
1: 네.
2: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계속 연결된다고 하면은,
0: 그쵸, 그쵸.
2: 내가 귀신의 물을 마신 다음에는, 뭐, 물에 빠져 수영장 타이를 셀 수도 있지. 물하고 너무 친숙하기도 하고, 난 귀신 같은 존재니까 반쯤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하고 일부러 도입부랑 연결해 놨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1: 하승성님은 전 물귀신인가 했어요. 이게 물귀신으로 또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셨고요. 최승양님은 게임 속인 것 같아요. 게임 속 이야기인 것 같다.
0: 저도 그렇게
1: 게임
0: 해야
1: 속에
0: 이 시가 더 많이 이해되더라고요.
1: 네. 이민정님은 퇴근 못하고 야근하는 저에게 귀신이 말을 거는 듯한
0: 예, 맞아요,
1: 분위기라고.
0: 맞아요.
1: 와, 진짜 이 사람은 없고, 그쵸? 귀신이 말을 거는 분위기. 9908 쓰시는 카페이님, 무리하는 시인들 코너에서 소개되는 시들을 묶어서 출판하면 좋겠습니다.
2: 엔솔로지로?
1: 엔솔로지를 무리하는 시인들로?
0: 예,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1: 역금인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지막 연도 재밌잖아요? 아, 그러니까 마지막 두 연도?
0: 조급한 우산은 튼튼하다.
1: 예, 그것도 조급한 우산은 튼튼하다. 왜 조급한 우산은 튼튼하지?
2: 비참한 계속 복숭아는 물이 많다.
0: 그러니까 사실 복숭아가 왜 비참한지랑 네. 왜 우산이 왜 조급한지 모르겠는데 너무 말이 돼요.
1: 이게 자꾸 생각해 보게 돼요. 우산

0: 빵이 조급하면 할수 있는 게 뭐예요? 빨리 펴지는 건가요?
1: 그쵸.
0: 빨리 접히려고 하고?
1: 네.
0: 그게 튼튼하다는 거.
2: 네.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위에 한심한 세제도 저는 계속 눈이
1: 맞아요.
2: 갔거든요.
1: 한심한 세제,
0: 한심한
1: 저도.
0: 세제.
2: 이 사람의 어떤 세계관 안에서는 물건 앞에
1: 네, 그러네.
2: 한심하다, 조급하다, 비참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보통 속성을 붙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세계인 것 같아요.
0: 한심한 세제는 진짜 한심하니까 화장실 닦는 것도 싫을 것 같은데.
2: 전 너무
0: 네.
2: 좀 가여웠어요, 세제가. 이렇게 하니까.
0: 그렇죠.
2: 한심한데 화장실까지 닦아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0: 그러니까 지금 일하기
2: 한심하면
0: 싫은 것
2: 보호해줘,
0: 같은데.
2: 약간 그런
0: 그리고
2: 느낌으로.
0: 이것도 재밌잖아요. 그 햇살 아래 우산도 이제 재밌지만 그 아래 백열등이 비추던 복숭아. 보통 우리 복숭아를 과일 가게에서 사려고 할 때도 수식되는 거 보면 대부분 뭐 햇살 아래 복숭아
1: 그쵸,
0: 이런
1: 그쵸.
0: 식인데
1: 백열등.
0: 백열등이 비추던 복숭아라고 한
1: 네.
0: 것도
2: 그러니까 햇살은 복숭아를 못 비추고 결국 우산이나 비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위에 또 나타납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복숭아도 털이 보송보송한 그 복숭아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픽셀화된 복숭아가 떠오라요.
0: 네, 그렇죠.
1: 네.
0: 그걸 깎아 먹고 또 이제 거기서 물이 많네 아니네 막 물복이구나. 비참한 복숭아 물복이에요, 그러면?
2: 그런
1: 그렇죠.
2: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2: 비참한
1: 너무
2: 복숭아가
1: 물복이죠.
2: 딱복
0: 딱복 물복 논쟁이 이러기 시작했네.
2: 물복인데 귀신 느낌도 나요. 이 복숭아라는 느낌이 물에 대해서 계속 귀신하고 연관해서 읽다
1: 아,
2: 보니까.
1: 그러네요.
2: 네네. 그래서 복 비참하다는 게 복숭아의 얘기기도 하지만 결국은 한심하게 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풀어져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0: 네.
2: 그런 느낌으로 아, 그냥 귀신이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힘한번못 쓰고 혹은 무능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져서 사라져 버리는 게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귀신이 좀나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귀신
0: 네.
2: 만나면 현실에서 나좀 꺼내줄 줄 알았는데 이 한심한 놈이 풀어져서 그냥 내 복숭아거리 이 한입거리만 돼버리는 요 상황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같이 얘기하던 게더 재미난 지금 자 방향숙님은 귀신 술을 세어봐야 할 시라고 하셨고요 신수아님 자신이 물에 빠져 있는 숨막히는 시간을 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도 다 너무 재미나게 느껴지는 그런 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작품들 다 너무너무 좋고요 지금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에 이 나눈 작품들 책으로 묶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북카페의 그 음악 선곡에 대한 사연들도 지금 다 미처 소개를 못한 채 아래로 갔는데 너무 좋습니다.
2: 저는
0: 좋다는 의견들이 있네요.
2: 북카페 엔솔로지는 딱 듣자마자 걱정부터 되는데, 물론 실현되진 않을 테지만, 아, 그냥 묶는 게 아니라 뭔가 밑에 코멘트 다 써야 될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죠.
0: 그렇죠. 그 여권
2: 일이 많겠다, 이런
0: 아,
2: 생각인데.
0: 네. 우리의 뭐그 언젠가의 버킷리스트를
2: 네네.
0: 올려놓고 네.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또 소연 시인님이 오시면서 우리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어떤 아이디어를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끝나고 또 얘기해 볼
2: 네.
0: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두분또 좋은 작품들 가지고 오시길 기다리면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We
0: are the night의 우리들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평소 잘 긴장하거나 낯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도 발표나 회의, 면접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리에선 바짝 얼어붙을 때가 있죠.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내가 긴장한 걸 사람들이 알아채면 어쩌지? 초조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하느라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보고 발표도 자주 해보는 건데요.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거나 실제랑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발표 시작하기 전에 아, 참 떨리네요, 불안하네요 하고 내가 긴장했단 걸 먼저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사회불안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거나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니까요. 꼭 전문의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축구에 관한 노래들로 플리를 꾸몄습니다. 어제는 4년마다 월드컵의 해에 발매되는 FIFA의 월드컵 공식 앨범에서 오피셜 앤썸, 찬가와 오피셜 송, 주제가 중심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월드컵 노래와 축구 응원가, 축구 선수에 관한 노래 등등 축구 전반에 관한 다양한 노래 모아봤습니다. 첫 곡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의 오피셜 송입니다. 지안나 나니니와 에두아르도 베나토가 함께 부른 우네스타테 이탈리아나, 이탈리아의 어느 여름, 이 노래로 일요일의 세계음악갱 출발합니다.

Gianna Nannini와 에두아르도 벤나토의 듀엣곡 Un estate italiana, 이탈리아의 어느 여름.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의 오피셜 송으로 일요일에 세계 음악기행 출발했습니다. 이 노래 영어 버전 제목은 To be number one이었고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주제가 Hand in Hand를 작곡한 이탈리아 작곡가 조르지오 모로도의 작품이었습니다. 축구에 관한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축구 노래의 여왕이라고 해도 될 만한 샤키라의 노래가 또 한 번 등장하네요. 샤키라와 IT 출신의 미국 뮤지션 와이클프 장이 함께한 노래 Hips Don't Lie.

뱀부라는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독일 그룹 벨리니의 삼바곡, 월드와이드 히트곡이죠. 삼바지자네이루를 축구 노래로 살짝 바꾼 버전입니다. 삼바 이 골, 두 번째 노래고요. 세 번째 노래는 영국 밴드 첨바완바가 자신들의 대표 히트곡 텁텀핀과 축구 응원가 올레올레올레를 결합한 노래 Top of the World입니다. 이 노래까지 세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Ladies up in here tonight. No fighting. We got the refugees up in here.

샤키라와 와이클리프 장이 함께한 Hips Don't Lie, 뱀부였고요. 두 번째 곡 벨리니의 Samba y Gol. 세 번째 노래는 첨바 왕바의 Top of the World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축구 노래 풋볼송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위대한 축구 선수에 관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먼저 브라질 축구 선수 비오 마라빌라를 위한 노래인데요. 1960-70년대 활약했던 왕년의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펠레에 가려서 그렇죠. 주아오 바티스타 지셀리스라는 본명 대신에 피오 마라빌라, 경이로운 피오 최고라는 별명이 선수 이름이 될 정도의 스트라이커였다고 하네요. 조르지 뱅의 노래 피오 마라빌라. 오늘은 프랑스 가수 니콜레타의 리메이크 버전 그리고 이 곡을 또다시 리믹스한 봉 엉덩데르의 콜라보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마라도나에게 헌정된 노래인데요. 마라도나는 이탈리아의 프로리그 나폴리 팀을 또 우승시킨 나폴리의 영웅이기도 하죠. 이탈리아 가수 프란체스코 바치니가 부른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마라도나의 풀네임이네요. 노래 제목이 그렇고요. 세 번째 곡은 1998년 프랑스를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아트사커의 사령관이죠. 이제는 감독으로 활동하는 지네딘 지단에 관한 노래입니다. 파스칼 오비스포의 노래 지네딘까지 세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축구 선수에 관한 노래 세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프랑스의 본 엉땅대로와 니콜레타가 함께한 피오 마라빌리아, 브라질의 축구 영웅을 그린 노래였고요. 두 번째 노래는 이탈리아 가수 프란체스코 바치니가 아르헨티나와 나폴리의 영웅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를 위해 부른 노래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였습니다. 세 번째 곡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파스칼 오비스포가 부른 지네딘 지단 찬가, 지네딘이었고요. 축구 노래 풋볼송 들려드리고 있는 세음의 플레이리스트. 이번에 준비한 곡도 앞서 들려드린 노래 지네딘을 만들고 부른 파스칼 오비스포의 곡입니다.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식 앨범에 수록된 Live for Love United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에는 당시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세계적인 선수들의 목소리가 등장하는데요. 프랑스의 지단, 포르투갈의 피구, 한국 대표로는 이제는 축구 해설가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만날 수 있는 이영표 선수의 목소리가 나오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어지는 곡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우승 후에 축하하는 의미로 프랑스에서 디스코 넘버 I Will Survive를 녹음했는데요. 이 노래의 가수 글로리아 게이너와 당시 프랑스 월드컵 우승 멤버들이 함께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전 제목이 이렇네요. I Will Survive, Version Officielle, 24 Digits, Le Champion du Monde. 1998년 월드 챔피언들과 함께한 공식 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곡 전해드립니다.

유명했던 전통의 축구 강국 이탈리아가 요즘은 월드컵에 못 나고 있죠. 2018년, 2022년, 2026년 3개 대회 연속으로 월드컵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참가국 수가 48개국으로 늘었는데도 최종 플레이오프에 패하면서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탈리아 팀을 아주리 군단이라고 하죠. 특유의 파란 유니폼이 연상되는 블루라는 뜻인데요. 다음 월드컵에서는 이탈리아 팀을 만나길 바라면서 이탈리아의 월드컵 응원가 보내드리겠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의 응원가로 쓰인 노래라고 하네요. 밴드 뿌의 연주와 노래, 꼬레 아주로, 블루 하트 먼저 들으시고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의 응원가로 사용된 싱어송라이터 클라우디오 말리오니의 노래, 다메아떼, 나에게서 너에게로 이 노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파스칼 오비스포가 중심이 된 프로젝트 러브 유나이티드의 Live for Love United, 축구 선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노래 먼저 들으셨고요. 글로리아 게이너와 1998년 프랑스 축구 대표팀이 함께 부른 I Will Survive 이어드렸습니다. 축구 노래 풋볼송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갑니다. 월드컵에서 4번이나 우승

뿌의 노래 꼬레아주로,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다메아떼, 이탈리아의 축구 응원가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세계음악기행 이제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에서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새음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세계음악갱 2부에서는 이승열 DJ의 가사 낭독과 해설이 함께하는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 전해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축구 노래는 축구의 종주국 잉글랜드 노래입니다. 1966년 자국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한번 우승하고는 다시는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못 들고 있는 잉글랜드가 월드컵 우승을 기원하면서 만들고 부른 노래, 잉글랜드 대표팀 애칭이 Three Lions, 3사자라고 하죠. 밴드 The Lightning Seeds의 연주한 노래 Three Lions, Football's Coming Home 이 노래까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Gareth Southgate, the whole of England is with you.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 그가 부르는 베르피디아, 배신입니다. 이 수많은 라틴 아메리카 음악인들이 노래한 고전인데요. 원곡은 1939년에 탄생했습니다. 멕시코의 작곡가 알베르토 도밍게스 모라스가 작곡한 볼레로입니다. 루이스 미겔의 이른바 커리어상 볼레로 시기에 발표된 음반 중 하나죠. 2001년에 14번째 앨범인 미스 로만세스를 발표하고 이 곡의 리메이크를 수록했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후의 아픔,

낭독하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내가 노래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울 수 없게 되어서죠. 혼자 남아 불안에 떨고 있어요. 모두 날 보면 그냥 떠나가네요. 내 사랑, 신과 대화할 수 있다면 한번 물어봐줘요. 내가 당신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었는지. 바다, 내 마음의 거울인 그 바다에게 한번 물어봐요. 사랑을 배신한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럼에도 나는 당신을 찾아 나섰지만 어딜 가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과의 입맞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당신이 내 입술을 원하지 않는데. 어디에 있든 어떤 모험을 하든 내가 아는 건 당신이 내게서 아득히 멀어졌다는 것뿐이지요.

노랫말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웨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이 부르는 El día que me quieras,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날입니다. Dios mío, el amparo. 그대의 부드러운 숨결이 속삭이며 나의 꿈을 어루만져 주네요. 그대의 검은 눈동자도 환희에 찬 생명력으로 웃고 있네요. 그 눈동자가 날 그리워할 때 당신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마치 노래처럼 나의 것이 될 때 나의 상처는 아물고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대가 날 사랑한 날, 장미꽃은 간직하고 있던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축제의 드레스를 장식할 거예요. 불어오는 바람은 당신이 내 사람임을 알려줄 거예요. 분수대의 물줄기는 높이 솟아올라 사랑을 맹세할 거예요. 그대가 날 사랑하는 밤, 파란 하늘의 별들은 우리를 지켜보며 시샘할 거예요. 신비한 빛이 그대의 머리카락에 깃들며 반딧불이마저 신기해 지켜볼 거예요. 그대만이 나의 정처입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아르헨티나의 메르세데스 소사가 부르는 로스 마레아도스, 취한 사람들입니다. 인트로부터 뚜렷한 탱고 선율이 흘러나오죠. 1942년에 발표된 탱고 고전이 원곡인데요. 아르헨티나 탱고 역사에서 손꼽히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후안 칼로스 고비안이 곡을 쓰고 20세기 아르헨티나 탱고 황금기를 빛낸 작사가이자 시인인 엔리케 가디까몽가 노랫말을 썼습니다. 메르세데스 소사의 재해석 버전은 1980년에 처음 발표됐고요. 누에바 칸시온의 또 다른 걸작으로 남았습니다. 이 노랫말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 날 밤 술에 취해 보내면서 느끼는 슬픔 그리고 체념으로 가득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이상하지. 술을 마신 그 여자가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아름답고 치명적으로 느껴지다니. 그 여자는 술을 들이켰고 샴페인에 뒤섞인 요란한 분위기 속에서 웃어댔다. 울지 않으려고 웃고 있었다. 너를 바라보는 나는 고통스러웠다. 너의 눈빛은 전류처럼 흐르고 있었지. 내가 사랑했던 너의 눈빛이? 친구야, 오늘 밤이구나. 우리는 대책 없이 취해버렸어. 남들이 비웃듯 말든 우릴 주정뱅이란 놀리든 뭐 그러라 해. 누구나 각자의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 우리에겐 우리 몫의 슬픔이 있다. 오늘 밤을 살아내자. 이 밤이 지나면 우리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테니 너는 나의 과거로 들어가겠지. 아픈 나의 영혼엔 세 개의 응어리가 맺혀 있다. 사랑, 슬픔, 그리고 고통. 너는 나의 과거로 들어가겠지. 우린 각자의 길을 따라 떠나겠지. 우리의 사랑은 과연 창대했었는데 봐라, 이제 무엇이 남아 있지.

no llorar. Pena me dio encontrarte, pues al mirarte

0: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아르헨티나의 아스토르 피아졸라 음악에 로베르토 고예네체가 노래하는 Vuelvo al Sur, 남쪽으로 돌아갑니다 입니다. 탱고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1988년에 작곡했고, 아르헨티나의 영화감독 페르난도 솔라나스가 노랫말을 썼죠. 같은 해 솔라나스 감독의 영화 술, 남쪽의 주제가로도 쓰였습니다. 남쪽은 아르헨티나를 상징하고요. 돌아간다는 말에는 아르헨티나의 오랜 군부 독재가 끝나고 평화를 다시 찾길 바라는 망명자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 로베르토 고예네체 또한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탱고 가수라고 하죠. 아, 그리고 말씀드린 영화 수우르의 주연을 맡기도 했습니다. 노랫말 함께 감상하시죠.
1: Vuelvo al sur.
0: 나 남쪽으로 돌아간다. 어딜 가도 결국 사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나 열망과 고뇌를 안고 너에게 돌아간다. 나 심장이 운명을 향하듯 남쪽으로 간다. 망도네온의 선율처럼 나 역시 남쪽에서 태어났다. 나 남쪽의 꿈을 꾼다. 거대한 달, 뒤집힌 하늘, 간절한

한 마음으로 그곳에 열린 시간을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찾고 싶다. 나 남쪽을 사랑한다. 그곳의 사람들, 순박하며 위대한 그들을 사랑하기에.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집트계 유대인 프랑스 아티스트 조르주 무스타키가 부르는 가스파르입니다. 조르주 무스타키 1969년 발표 음반이죠. 르 미테키 수록곡입니다. 노랫말은 프랑스 시인 폴 베를랭의 시 가스파르 하우저 샹트, 가스파르 하우저가 노래하다에 곡을 붙였습니다. 이 제목이자 노래의 흥미로운 주인공 가스파르 10존 인물인데요. 1828년 독일 뉘른베르크의 길거리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의 나이는 16살이었다지요. 늑대 소년처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고 손에는 편지 한 장 쥐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 아이를 발견하는 사람은 키워도 좋다. 다만 쓸모없을 경우 목을 매달아 죽여라. 이 아이의 이름은 가스파르다.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뉘른베르크

그 시당국에서 그를 보호하며 언어를 가르치면서 가스파르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태어나서 16살이 될 때까지 비좁은 독방에 감금되어 살았고 말도 글도 모른 채 자랐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배경을 두고 독일 전역에서 왕위 쟁탈전에서 희생당한 왕족이라는 소문도 돌았답니다. 비로소 인간답게 살게 된 지 불과 5년 만인 20살이 되던 해에 가스파르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시인 베를레는 가스파르의 짧은 인생에서 이 고독과 부조리라는 인간 조건을 본 모양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을 수 없었던 불행하고 외로운 인간을 추모하는 시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훗날 고독과 이방인의 음유시인 조르주 무슈타키의 노래로 다시 탄생했죠.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말없는 고아로 세상에 나타났다. 차분한 두 눈만 형형하게 대도시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서 영리함을 잃진 못했다. 20살 새로 들이켠 공기는 내게 사랑의 불꽃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다. 나는 여자의 아름다움에 눈을 떴다. 여자들은 내게서 아름다움을 잃지 못했다. 내게는 조국도 없었고 왕도 없었다. 나는 용감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나는 전쟁에 나가 죽고 싶었다. 죽음은 날 원하지 않았다. 나는 너무 일찍 태어난 건가? 나는 너무 늦게 태어난 건가? 이 세상에서 나는 무슨 이유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아, 나는 이토록 깊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가스파르, 이 가엾은 가스파르를 위해 기도를 해다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조르주 무슈타키가 부르는 La carte du tendre, 다정한 지도입니다. On part avec le cœur qui tremble. 흐르는 강물을 따라 강둑과 강둑이 만나는 곳, 동트는 하루의 시작점에서 세계의 경이로운 출발지, 꿈으로 지은 세계, 연인의 다정한 나라가 솟아오른다. 우리는 떨리는 심장의 파동을 따라간다. 함께하는 기쁨에 전율하느라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사랑이 낳은 고통의 함정과 미로 가득한 길을 따라 여행을 떠난다. 허위의 금물살이 평화로운 침묵을 깰 것이다. 모든 것이 수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난파의 위협에 시달릴 것이다. 때마침 불어온 바람은 우리를 인도해 배신의 섬으로 향할 것이다. 그 섬을 피해 더 멀리 나아가는 우리 앞을 갈등의 암초들이 가로막을 것이다. 고통을 참고 견디다 마침내 도달한 땅은 불모지가 될 것이다. 습관과 권태가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막이 될 것이다. 길이 멀게만 느껴질 무렵 거짓을 요구하는 항구가 보일 것이다. 질투의 여인 속에 들어가면 원한의 정찬이 차려져 있을 것이다. 비탄에 젖은 와인에 취하는 내내 자만심이 곁을 지키며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산산이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강물은 흐르고 또 흐른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우리를 싣고 무한의 시간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다 다정한 강둑에 닿으면 그 너머 펼쳐진 정원에서 우리 마침내 누워 쉬게 될 것이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요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Quarteto NC 그리고 에미베베 Quatro가 함께한 Falando de Amor, 사랑을 말하면서 입니다. 안토니오 칼루스 조빔의 1978년 신혼여행을 떠난 미국 뉴욕시에서 만든 곡으로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헌사 대상이 있었는데 노랫말에서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전통음악 형식인 쇼루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여성 보컬 4인조 Quarteto NC 그리고 브라질의 남성 보컬 4인조 에미베베 꽈뚜루의 합창 버전 감상합니다. 1997년 이 두 앙상블이 함께 발표한 헌정 앨범 바치 보카 As Músicas de Tom Jobim e Chico Buarque에서 이 곡을 재해석했네요.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내게 남은 인생이 단 하루뿐이라면 이 사랑, 이 행복을 모두 당신에게 준다고 맹세할게요. 내가 살아있는 순간이 다 할 때까지 이 사랑을 줄게요. 이리 와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내 사랑. 우리 함께 한국의 쇼루가 감춘 그 비밀에 귀 기울여봐요. 당신의 향기, 당신의 꽃 같은 아름다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면 사랑에 빠져 헤매는 사람이 구하는 이 한 번의 키스를 제발 거절하지 말아줘요. 플루트도 울고 기타도 울고 그대를 노래하는 나도 울어요. 사랑을 노래하는 쇼루 뒤에서 부드럽게 가만히 울고 있어요. 당신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햇빛에 젖은 이 길을 걸어갈 때면 나의 영혼은 끙끙 신음하고 좋아하는 축구마저 잊어버려요. 이리 오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와요. 이 선율은 내 사랑 당신에게 바친 노래예요. 쇼루 속에 내가 숨겨둔 내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지요.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흐름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조지 뱅이 부르는 Feel You Maravilha, 괄호 열고 Feel You Maravilha, 괄호 닫고 입니다. 월드컵 시즌 맞춤 선곡이죠. 조지 뱅, 그가 1972년에 발표한 자작곡인데요.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클럽인 플라멩고의 공격수였던 피우 마라빌리아 선수에게 바친 헌정가입니다. 1972년 바로 그 해에 브라질에서 열린 플라멩고와 포르투갈의 벤피카의 경기에서 교체 선수로 투입된 피우 마라빌리아 선수가 환상적인 골을 넣은 순간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곡 제목이 중복되는데요. 정식 제목은 선수의 이름인 뭐 별명이죠. 피우 마라빌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사용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원곡자 조지 뱅은 음가가 비슷한 조어 Feel You Maravilha를 만들어내서 썼습니다. 대신 Feel You Maravilha 푸르면은 경이로운 아들이라는 뜻이랍니다. 시간이 흘러 훗날 휘우 선수가 오해를 풀자 원래 제목을 그냥 써주세요 라고 요청하면서 Feel You Maravilha 그리고 휘우 마라빌리아 헷갈리는 이 두 제목이 혼용되기 시작했답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다시 나섰다. 넘치는 영감, 넘치는 사랑과 감정을 에너지 삼아 힘차게 골을 넣었다. 후반 33분 관중을 뒤흔드는 천상의 플레이로 골을 터뜨린 것이다. 패스와 드리블을 오가며 수비수 두 명을 제치더니 툭 건드리듯 골키퍼까지 제친 것이다. 그는 공을 몰아 골문 안까지 그대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었다. 그러지 않은

것에서 그의 겸손함이 묻어난다. 그것은 품격 넘치는 골, 그의 노련함과 담력을 보여주는 골이었다. 그것은 천사의 골이었다. 기념비에 새겨야 할 골이었다. 감격한 관중은 노래했다. 천사의 골, 기념비에 새겨야 할 골. 감격한 관중은 노래했다. Fiu Maraviglia, 우린 널 좋아해. Fiu Maraviglia, 우릴 위해 한 골만 더 넣어줘. Fiu Maraviglia, 우린 널 좋아해. Fiu Maraviglia, 우릴 위해 한 골만 더 넣어줘.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Véronique Sanson이 부르는 Chanson sur ma drôle de vie, 나의 이상한 인생에 관한 노래입니다. 1972년에 발표한 자작곡, 그녀의 오랜 파트너 미셸 베르제가 프로듀싱한 곡이죠. 노랫말은 이상한 삶으로의 초대를 담고 있는데요. 화자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관습이나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자신의 삶을 이상한 인생이라고 자평하죠. 그가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적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에게 바친 노래라네요. 낭독하겠습니다. Si on parle d'amour, qu'est-ce que tu diras? Si je sais que tu m'aimes, la vie que tu aimes. 넌 말했지, 내가 이 이상한 인생을 살 운명이라고. 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널 데리고 나의 이상한 인생 투어를 떠나겠어. 우리 매일 보게 될 거야. 너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넌 뭐라고 말할까? 내가 너의 질문에 답하면 넌 뭐라고 말할까?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면 넌 뭐라고 말할까? 네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내가 알 수 있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너의 인생은 온통 상징으로 다가올 거야. 그리고 날 건드리듯 부드럽게 만져주겠지. 너도 알잖아,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나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다른 우상은 그런 것 따위는 버려. 네가 쓴 그 이상한 시들도 버리고. 그리고 나와 함께 떠나는 거야. 너와 나는 이제 막 이상한 인생을 향해 출발한 거야. 우린 서로 사랑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넌 내 이상한 인생을 다 둘러봤잖아. 그래도 난 언제나 너에게 질문할 거야. 너에게 이런 저런 질문을 하면 넌 뭐라고 말할까? 내가 너의 질문에 답하면 넌 뭐라고 말할까?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에

0: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캠든 씨,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만약 저와 캠든 씨가 100년 뒤에도 기억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3: 저는 잘생기고 말 잘하는 DJ. 마카신 뭐 실수해서 웃긴 DJ.
2: 아니, 저는 왜 흑역사만 나옵니까?
3: 아니, 마카신 흑역사는 아이돌 역사에 남을 강렬한 일이잖아요.
2: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캡린 씨,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보통 물건은 오래되면 낡거나 닳아지는데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소중해지잖아요.
3: 맞습니다. 누군가는 배우고 누군가는 전해주고 그렇게 긴 시간이 쌓이면서 지금까지 끈끈하게 이어져오는 거죠.
2: 그러니까 결국 오래 남는 건 물건보다 사람의 마음과 정성일지도 모르겠네요.
3: 오늘 마카야 씨 어른 남자 같은데요? 생각보다 깊은 말을 많이 하네요. 아이고 기특해라.
2: 아, 저도 가끔은 한다고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Hello everyone, I'm DJ Makaya, and I want to be remembered as a radio legend.
4: Hello everyone, I'm DJ Camden, and I hope to stay with you for a long, long time.
2: Long time!

0: 둘, 셋,
1: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마카야.
0: DJ 나켄든입니다.
1: Yeah, 오르트 구름.
0: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윤하의 오르트 구름이었습니다. 되게 처음에 보고 요구르트가 생각났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되게 내적 친밀감이 있었던 곡입니다.
0: 또 최근에 요구르트 아줌마를.
1: 아, 맞아요. 제가 회사 출근을 하면서. 아, 이때 진짜, 심지어 그때, 아, 이게 저희가, 오케이, 여기부터 얘기해야 돼요. 저희 멤버들이, 지각하는 멤버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각비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게 늦으면 또 지각비를 모으는, 통장을 만들었는데,
0: 네.
1: 제가 그때 딱 시간 맞춰서 집을 나와가지고 회사를 가고 있었는데, 네. 아,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딱 지나가시는 거예요.
0: 아, 근데 그것까지 하면 지각을
1: 하죠. 그것까지 사면 아, 네. 이제 지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사실 보기 되게 드물잖아요 요즘은.
0: 그쵸, 약간 네. 포켓몬에서도 그 레어 포켓몬.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1: 그래서 네. 제가 진짜 약간 회사 쪽으로 좀 조깅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좀 더 네.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살짝 멈췄어요. 멈추고 한번 쓱 보고 네. 하, 다음에 다시 볼 수 있겠지 하면서 다시 뛰어왔는데.
0: 네.
1: 아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다시 회사 쪽으로 와주세요.
0: 네, 다음에 꼭. 보실 수 있도록.
1: 왜냐면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아내가 너무 천국 같았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찾으면 후기 남겨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네. 또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네. 오래됨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0: 그렇죠.
1: 자, 그럼 캠는 씨가 네.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오래된 거.
0: 아, 가장 오래된 거요?
1: 뭔가 있을 것 같은데.
0: 아, 많은데요.
1: 귀여움?
0: 저는요.
1: 한번 보여주세요, 귀여움.
0: 아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어요.
1: 아, 진짜 너무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아이, no problem입니다. 저는요,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양말?
0: 오, 근데 양말 오래 간직하기 쉽지 않은데?
1: 아니다. 양말 오래 간직하면 안 돼요. 양말은 계속 바꿔줘야 돼요.
0: 아, 왜냐면 이게
1: 왜냐면
0: 점점,
1: 더러워져서요.
0: 양말은 그게 있어요. 점점 시스루가 돼요. 양말은, 내가 최근에 느낀 건데, 최근에 저희가 또 이게 미주 투어를 다녀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한정된 수량의 양말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계속 빨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양말이 점점 시스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 그렇죠.
0: 다 버렸는데 양말은 빨리빨리 교체하는 걸로.
1: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0: 아, 저 먼저 얘기할까요?
1: 아니, 먼저 얘기해
0: 네.
1: 주세요.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0: 저는 그 베개. 저는 베개가 있습니다.
1: 베개.
0: 네. 아, 근데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베개를 제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가져왔어요. 제가 호주에 살 때, 애착 베개였는데 진짜 막 여행 갈때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막 그걸 안고 자고. 한국 연습생 때 저와 가장 같이 있어준 친구였죠, 그 베개가.
1: 되게
0: 그래가지고,
1: 오랫동안 아직도 갖고 계세요?
0: 아니 저도 아직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미지투어 갔다 오고 나서 침대에 누웠거든요. 근데 베개 느낌이 달라졌어요. 누가 바꿔치기를 했나? 아니면 베개가 약간 에볼루션을 했나?
1: 미국 갔다 온 동안.
0: 네, 뭐지? 근데 그 베개가 안기 되게 좋은 베개예요. 허그할 때 되게 좋은
1: 아, 그런 거
0: 베개라서
1: 좋죠.
0: 약간 폭신하고 좀 길어요.
1: 오케이, 좋아요.
0: 그걸 좋아합니다.
1: 저는 좀 생각난 게 있는데,
0: 네.
1: 동화책이요. 네,
0: 오!
1: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들이 제 본가에 있어요. 네,
0: 이야.
1: 본가에 있고.
0: 제일 좋아하는 동화책.
1: 저요? Y책.
0: 오! 그거 알아? 스포츠 과학.
1: 오,
0: 스포츠
1: 알죠.
0: 과학. 그 파란색 로봇 알죠? 그 탈출해내려. 아, 나그
1: 알죠.
0: 진짜 짱
1: 아,
0: 좋아하는데.
1: 재밌었어요. 아, 그니까,
0: 그
1: 저 시리즈별로 다 좋아해가지고.
0: 후책, Y책,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마법 천자문. 이게 그 한국 도서관 레전드입니다. 아, 이거
1: 진짜로.
0: 진짜.
1: 그리스 로마 신화도 정말 재밌을 것
0: 진짜
1: 같은데.
0: 엄마한테 떼써가지고 다 사달라고 했는데. 아, 추억이네요.
1: 좋습니다.
0: 네.
1: 네. 그럼 마카야 씨는 오래돼서 좋은 것, 또 새로워서 더 좋은 것 하나씩 뽑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0: 오래돼서 좋은 것. 아, 와인. 와인은 오래되면 좋다고도 사실 저 와인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소문으로 들었는데
1: 아, 네.
0: 사실 ages like fine wine 이런 말이 있잖아요.
1: 네.
0: 그만큼 저도 사람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게 세상이란 내가 모르는 게참 많아요. 내가 사실 지금 좋아하는 게 다른 것보다 덜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지금 뭐 농구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내가 아직 축구를 안 해봤어. 축구를 했는데 축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발견하는 게또 약간 age is like fine wine이라고
1: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0: 생각합니다.
1: 그럼 제가 새로워서 좋은 걸 하나 말해볼게요.
0: 좋아요.
1: 네. 저는요, 새로워서 좋은 것은 향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오.
1: 향수가 사실 저는 좀 매번 좀 바꿔주는 편이긴 해요.
0: 맞아.
1: 네.
0: perfume. 또 바닐라 향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1: 맞아요. 근데 최근에 바닐라 향이 아니라
0: 오.
1: 이게 무슨 향인지 모르겠는데요.
0: 오.
1: 달달한 건 제가 포기 못해요.
0: 아, 달달하고
1: 달달하고요.
0: 뭐 과일 같은 거요?
1: 조금 상쾌합니다.
0: 아,
1: 네,
0: 오케이.
1: 좋아요. 네.
0: 아, 또 이제 여름이니까 상쾌한 거 너무 좋죠.
1: 그쵸? 네.
0: fresh한 거.
1: 자, 또 오늘 또 그리고 상쾌한 분이 한명 오셨다고 들었어요.
0: 맞습니다. 네. 오래됨의 가치는 낡음이 아니라 여전히 선택되고 남아 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래됨의 가치는 정말 깊은 것 같습니다.
1: 네, 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상쾌한 분을 같이 모셔봤죠.
0: 맞습니다.
1: 잠시 후 국악인 김율희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0: 아이돌 한국어에 하고 싶은 말도 마음껏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1: 글로벌 한국인들, send your messages to the 아이돌 한국어 social media. We'll read your messages and respond directly to them.
0: 네, 그러면 노래를 듣고 오늘의 주인공, 국악인 김율희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 노래는 10cm 너에게 닿기를, 그리고 한로로 시간을 달리네 준비했습니다.

0: 네, 오늘은 목소리 하나로 대중들을 사로잡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1: K-POP 아이돌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까지 모시는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오늘의 손님은 바로
0: Today's guest is
1: 전통의 깊이와 현대 음악의 자유로움을 넘나들며 독보적인 색깔을 만들어낸 국악인 김율희님입니다.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리꾼 김율희입니다.
0: 예.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을 잠시 소개해드리자면요. 국악 그룹 우리 소리 바라지의 멤버로 활동하며 판소리의 매력을 전하는 문화 전도사이자 전통과 현대를 넘나른 목소리를 지닌 국악계 보석 같은 분이십니다.
1: 아, 김유리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이돌 한국어의 출연 기분이 어떠세요?
2: 네, 너무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요. 네. 제가 앞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두 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를 이렇게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빵빵 네. 터지다가 네, 어느덧 제 순서가 됐네요. 너무 설렙니다. 네.
0: 아, 좋습니다. 아우,
1: 좋아요, 좋아요.
0: 네, 오늘 나누게 될 음악 이야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9세대 소리에 입문한 국악인 김율희. 판소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1: 9살.
2: 네, 저는 목소리가 지금 말로 들었을 때 좀 허스키하잖아요.
1: 네. 네.
2: 응애응애 할 때부터 그랬어요.
1: 어, 진짜요?
2: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1: 응애응애.
2: 제가 전라도 광주 출신인데 그쪽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판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1: 네.
2: 그래서 저희 어머니 친구께서 유리 목소리가 허스키하니까 판소리 이런 거를 한번 시켜봐라. 그래서
1: 네.
2: 시작을 한 게 이렇게 됐어요.
0: 야, 근데 랩을 해도 굉장히 멋있으신 목소리세요.
1: 어, 진짜요?
0: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허스키한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맞아.
0: 특히 음악에 그게 담길 때 되게 좋아하는데 어우, 너무 멋있으십니다.
2: 아유, 네. 감사합니다.
1: 조심하세요. 목소리 뺏기실 수도 있어요. 이게 많이 탐내는 것 같네요.
0: 네, 그럼 국악스타 발굴 프로젝트 프로그램에도 또 출연하신 적이 있다는데요.
2: 네.
0: 그때는 어떠셨나요?
2: 그때는 20대 중반이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을 때 일단 너무 흥미로웠고 그 저 자체도 도전하고 새로운 것에 되게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마 꽤 높은 순위까지 올라갔었는데
1: 네.
2: 지금 그 영상들이 몇 개가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너무
0: 못 보겠죠.
2: 못 보겠고
0: 그쵸.
2: 너무 귀엽고 풋풋하고 그때 할 수 있는 거를 참 열심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게 몇 년 전이세요? 이게.
2: 아마도 한 15, 16년 전.
1: 오래됐구나 엄청. 전 작년인 줄 알았어요. 20대라고
2: 저도 어머나. 싶길래. 네. 어머나. 눈빛 동공이 약간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3: 오늘 진짜 되게 동안이십니다.
1: 네.
3: 진짜.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전 방금 사실 좀 놀랐어요. 그게
1: 네.
3: 10년 전이라 하셔가지고.
1: 그러니까요.
2: 네.
0: 그러면 궁금한 게 판소리의 또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 네, 이 판소리를 가지고 왜 노래라고 하지 않고 소리라고 하는지부터가 이 이야기의 중점이 네. 될 것 같은데 이 판소리 안에는 말로 하는 안일이라는 것도 섞여 있고 그리고
1: 네.
2: 노래로 표현하는 소리라는 것도 섞여 있는데 이 안에는 세상 만물의 것을 다 소리로 담는다. 그래서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깊이 있는 사설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를 전달하는 것도 어려울 그 되게 다를 뿐더러 그 그냥 노래가 아닌 모든 소리를 내 목소리로 표현한다. 는 것이 가장 큰 판소리의 독특한 것 그리고
1: 야.
2: 장점 되게 매력 특이한 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오.
2: 저희 귀신 소리도 막 내고요.
1: 뭐
2: 새소리 물소리
1: 네, 귀신이요?
2: 예.
1: 우와.
0: 혹시 궁금한데요? 한번
2: 예를 들어
0: 네, 귀신?
2: 지금 목을 안 풀었지만
0: 네.

0: 대박. 진짜 이거 무섭다.
1: 재밌어 하시니까 제가 신나가지고 하나 더 하면 새소리도 막 내고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쑥구?
2: 아, 뻐꾸기네.
1: 네, 지금은
2: 아.
1: 쑥국을 했지만
2: 네.
1: 암쑥국이든 뻐꾸기든
2: 쑥국이, 쑥국이. 근데,
1: 네.
2: 이게 진짜 신기하다.
1: 그 노래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에 있는 소리들을 표현을 한다. 이걸 나중에 득음이라고 하는데
2: 네.
1: 그런 게또 판소리의 매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너무 좋습니다.
3: 어렵다.
2: 그리고 프로젝트 팀, 소울 소스 미츠를 통해 판소리와 레게를 결합.
3: 와.
2: 와우. 전통과 현대를 자유롭게 누비면서 국악의 영역을 넓혀온 MZ 소리꾼인데, 어떤 계기로 다른 장르와 협업하게 된 건가요?
1: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계통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니
2: 네.
1: 다른 분들이 또 알아봐 주시고 찾아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떤 기획자분께서 이런 레게 하는 팀이 있는데 유리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2: 네.
1: 그렇게 해서 또 소울소스 미츠 김유리로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그 외에도 실은 재즈하는 팀도 그렇고 다른 그 해외 아티스트들이랑도 협업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2: 네.
1: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길을 무서워하지 않고 뭔가 뚜벅뚜벅 가다 보니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그런 일들이
2: 야.
1: 저한테는 계속 연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2: 전 레게랑 판소리 콤비네이션이 되게 궁금해요.
3: 그러니까요.
2: 근데 뭔가 어울릴 것 같은 그 결이 있긴 해요. 레게랑 판소리가
1: 네.
2: 약간 되게
3: 그러니까
2: 다르긴 하지만,
3: 비트가 나는 그게.
2: 약간 레게도 약간 애드리브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예요 뭐 이런 거 있는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1: 박자감, 뭐 리듬감 이런 것도 되게 잘 맞는 부분들이
3: 그니까요.
1: 많고
3: 예, 그럴 것
1: 그랬어요.
3: 같아요.
1: 네.
2: 자, 그럼 이렇게 협업을 하시면서 사실 항상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 제일 어려웠던 점, 그리고 재밌었던 점이 뭐뭐 있을까요?
1: 일단 각자 자기 음악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만나가지고 서로 음악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뭔가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풀어내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일단 너무 흥미로웠고 처음에 가장 처음에 이런 작업을 했었을 때 어려웠던 거는 그 재즈 하시는 분들과 음악을 했을 때였는데 일단 저희는 조금 이렇게 박을 이렇게 호흡을 먹고 가고 이렇게 따라가는 편이라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메트로놈과 같은 음악처럼 가는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 만났을 때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부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또 아주 처음에 그런 작업을 했을 때이 음의 피치 자체도 이 국악은 살짝 피치가 국악기가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서양 음악은 이 피치가 정확하게 그 우리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2: 그러면 전통적인 판소리와 다른 장르와 결합된 판소리, 각각의 장점은 뭘까요?
1: 일단 그 관객분들 그리고 음악을 듣는 청중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왜 처음 판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어렵다. 말도 어려울 것 같고, 소리 내는 것도 되게 좀 우리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장르랑 같이 하는 음악을 들으면, 내가 조금 더 익숙한 음악을 듣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쉽게 접근하시지 않나. 그런 것이 아마, 저희가 협업을 해서 어떤 음악을 냈을 때 대중분들께 장점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전통 판소리까지 넘어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그런 협업을 한 음악을 통해서, 판소리 너무 재밌어. 너무 신기해. 그러면서 나중에 저희 완창 공연을 보러 오시더라고요. 지금은 누구보다 추임새를 잘하세요. 그런 거를 보면은, 요 장점을 통해 또이 깊은 판소리의 장점을 또 까지, 찾아오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너무 좋네요.
3: 그동안 되게 수많은 공연을 해오셨는데,
1: 네.
3: 어떤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1: 지금 떠오르는 거는 어떤 때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리면 우리는 무대에서 노래를 할때 너무 최악이잖아요.
2: 그쵸, 그쵸.
1: 근데 어떻게 버티면서 계속 목이 잘 나왔어요.
2: 뭐야.
1: 근데 리허설까지도 너무 목을 잘 쓰다가 공연하기 1분 전 갑자기 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3: 1분 전.
1: 그때 그 고통스러움. 그날 제가 온 힘을 막 끌어모아서 쥐어짜서 소리를 했던 그 뭔가 뼈 아팠던 기억이 있고 또 그거랑 반대로 어떤 날은 공연 직전까지 목이 도저히 안 풀리고 되게 되게 안 좋다가 갑자기 공연하기 직전에

0: 이게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1: 이야.
0: 무대에서 원하는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도 아, 이 뇌가 지배하는 것도 굉장히 또 이렇게 있구나 뭐 그런저런 생각했던 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납니다.
1: 궁금한 게 목을 어떻게 부세요?
0: 일단 뭐 저희는 흔히 단가로 단가라는 짧은 소리가 있어요. 뭐
1: 네.
0: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이렇게 낮게 슬슬슬 노래를 부르면서 풀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많은 소리꾼 분들이 또 젊잖아요. 저희도
1: 네.
0: 그 여러분께서 목을 푸시는 것처럼
1: 네.
0: 허밍도 하고 립트릴도 하고 막
1: 아.
0: 스케일도 하고 그런 것도 하면서 되게 다양한 각자의 방식으로 목을 풉니다. 네.
2: 역시 다양하군요. 목 푸는
1: 아,
2: 방법이.
1: 되게 잘 푸실 것 같아요, 목을.
2: 그러니까요. 아, 왜냐면 판소리는 그냥 뭔가 훨씬 더 부담이 갈것 같아요, 목에.
0: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너무 어릴 때부터 이거를 거의 30년 가까이 소리를 이제 해갖고 오고 있으니까, 그냥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또 가장 어렵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1: 멋있습니다. 대박. 혹시 그러면 약간 무대 직전, 나만의 루틴 있으신가요?
0: 제가 20대 때는 굉장히 무대에서 긴장을 조금 안 하던 편이었어요. 근데 30대 중반이 가면서 어느 때 갑자기 모든 무대가 너무 긴장이 되고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무대 올라가기 직전마다 너무 떨렸는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하는 저의 루틴, 저의 어떤 주문 같은 게 있는데,
1: 오, 주문.
0: 여기는 나의 놀이터야. 여기는 아무도 없고 나만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너무 신나게 즐기면 돼. 이거를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한 3분에서 5분 동안을 계속 주문을
1: 야,
0: 외웁니다.
1: 아,
0: 그게
1: 진짜요?
0: 저의 루틴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예.
1: 항상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0: 네, 스스로
1: 놀이터.
0: 최근에 나의 놀이터에 또 왔네. 아, 너무 신난다. 너무 재밌겠다. 이런 거를 외우는 것이 어느덧 저의 루틴이 됐습니다.
2: 우와, 약간 자기 최면 거는 느낌.
0: 맞아요.
2: 오, 좋은데요? 근데 이게 확실히 무대할 때 저런 생각이 도움이 되겠네요. 즐기러 왔다.
1: 그쵸.
2: 네, 그게 제일
1: 놀이터.
0: 네.
1: That's a good no.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리님과 얘기가 즐거워서 그런지, 아유, 시간이 이거 너무 빨리
2: 아, 너무
1: 가는데요.
2: 빨리 가. 시간 지금 뭘 보기 좀 봐.
1: 자, 이번에는 국악인이 아닌 선곡 요정을 모셔볼 시간인데요.
2: 네, 맞습니다.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잘 보여줘야 돼.
2: 오늘 어떤 느낌으로 가볼까요?
1: 진짜 슈퍼 왕짱 귀요미 스타일로 했어요.
2: 오늘 슈퍼 왕짱까지 붙이셨네요.
1: 네네.
2: 오케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무서운데요? 아, 무서운데요? 예. 좀 호러 무빙 스타일인가?
2: 제가 이런 느낌으로.
0: 아주 부담감이 확 드는데. 네.
2: 요수봉을 하고, 뭐, 각자의, 뭐.
0: 네. 저는 그러면 그 귀여움을 추가해서
2: 오.
0: 소리꾼의 모드로
2: 오!
0: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오, 진짜요?
0: 네.
2: 오케이. 좋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선공 홍교장 김유리예요.
1: 와우.
2: 스탑이 맛있는데요?
1: 근데 저는 솔직히 안녕하세요가 제일 많이 썼어요.
0: 안녕하세요 했다가 큰일 날것 같아서 얼른
1: 아니요.
0: 적었습니다.
1: 전혀
0: 네.
1: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2: 근데
1: 제가
2: 진짜 방금 정도의 그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진짜 방금
1: 근데
2: 그게.
1: 진짜 원래 보통 초면에
2: 맞아, 맞아.
1: 그렇게 이제 발음을
2: 그러니까요.
1: 안녕하세요 한 분이 잘 없으신데요.
2: 거의 없었어요, 진짜.
1: 자신감 있게 해주시고 심지어 자기의 장점인 이제 또
2: 그렇지.
1: 국악 소리까지.
0: 네.
1: 와, 이제 완벽한
2: 성공
1: 선곡
2: 요정.
1: 요정이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완벽하신 선곡 요정님은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을까요?
0: 네, 저는 서영도 김유리가 부르는 누구나 부르는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2: 저 김유리 이분 아는데?
0: 네, 바로 앞에 있는 저죠. 네, 이 서영도 씨와 함께한 이 오티움 앨범은요, 저희 둘이 베이스 치시는 서영도 씨와
1: 네.
0: 소리꾼 김유리가 다 작사 작곡을 한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이
1: 네.
0: 누구나 부르는 노래는 사랑하는 님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차마 편지로 전하지 않고 노래로 대신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께서 좀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네, 들고 왔습니다.
1: 와우.
2: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서영도와 김유리의 누구나 부르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Camption is the segment where DJ Camden unleashes a storm of questions on our guest about things he's always been curious about. Of course, I won't just sit back. I have tons of questions too.
1: 네, 전문가에 묶어묶고 떠보는 코너입니다. 캠션, 지금부터 제가 유리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2: 네?
1: 첫 번째 질문에는 예 또는 아니오를 바로 3초 안에 대답해 주시고요. 다음에 왜조라는 두 번째 질문에는 이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2: 네.
1: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마카라 씨, 캠디는 나보다 진행을 잘한다. 하나, 둘, 셋.
3: 아니요.
1: 왜죠?
3: 못해요.
1: 이렇게 하면 땡입니다.
2: 네.
1: 이유를 말씀하셔야죠.
0: 죄송합니다.
1: 네네.
0: 아, 장난 한번 쳤습니다.
1: 네. 자, 유리님.
2: 네.
1: 그러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2: 이해는
1: 네, 되셨을까요?
2: 아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아, 네. 네.
1: 자, 그런데 이곳은 또 아이돌 한국어다 보니까 대답은 오직 한국어로만 가능합니다. 외래어 외국어는 쓸 수 없습니다.
0: That's right. 규칙을 어길 때는 벌칙이 또 있습니다.
1: 아, 이거.
0: 바로 바로 병망칙 등장. 오, 오랜만에 보네요, 저 친구.
1: 네.
0: 뿅망치. 만약 3초 안에 대답을 못하거나 외래어나 외국어가 나오면 뿅망치가 출동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1: 자, 우리 유리님 준비되셨나요?
2: 네.
1: 오케이,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한 소리는 소리보다 관객 반응이 더 중요하다. 하나, 둘, 셋.
2: 예.
1: 왜죠?
2: 판소리는 관객과 함께 만드는 음악입니다.
1: 무대 위와 무대 아래의 모습은 정반대다. 하나, 둘, 셋.
2: 예.
1: 왜죠?
2: 저는 정반대입니다.
1: 자, 다음 질문. 나는 다른 장르와의 협업이 어렵지 않고 재밌다. 하나, 둘, 셋.
2: 예.
1: 왜죠? 아, 좋습니다.
2: 재미있습니다. 단답형.
1: 자, 좀 더 빠르게 해볼게요. 소리 끄는 노래보다 체력이 더 중요하다. 하나, 둘, 셋.
2: 예.
1: 왜죠?
2: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소리를 잘할 수 있다.
1: 다음 질문. 다시 태어나도 소리꾼이 꿈이다. 하나, 둘, 셋.
2: 예.
1: 왜죠?
2: 너무 잘하고 싶고 사랑합니다.
1: 오.
0: 와.
2: 저 이거 너무 잘하는데요?
0: 근데 여기서 되게 고급 단어가 나올 줄 몰랐어요. 뒷받침. 여기서 이런 고급 단어가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1: 뒷받침.
0: 오, 방금 순발력 대단하시네요. 오케이, 그러면 바로 저희가 후토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자, 한번 후토크 이어볼게요. 자, 판소리는 소리보다 관객 반응이 더 중요하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하셨고요. 이유는
2: 일단 그 소리를 잘해야 관객 반응이 좋은 거는 사실인데
1: 네.
2: 이 관객분들이 우리가 공연하면은 어떤 때는 굉장히 이 환호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때는 되게 엄듯해요.
1: 그렇죠.
2: 무대에
1: 매번 다르죠.
2: 아시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관객 반응이 막 있으면 없던 힘도 나는 게 사람인지라.
1: 그렇죠. 그거 맞죠.
2: 관객에서 막 제가 얘기하는 걸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추임새가 막 터져 나오면 그 없던 힘이 마구 솟아올라서
1: 그쵸.
2: 그날의 공연, 그날의 판은 정말 성공한 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관객의 반응이 중요하다.
1: 그러면 혹시 관객 반응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2: 그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2년 전쯤에 판소리 흥보가 완창을 한 적이 있어요.
1: 네.
2: 근데 그때 관객분들이 제가 막 놀보 연기랑 놀보 마누라 연기를 하는데
1: 네.
2: 너무 재밌으셨는지 박장대소를 하고 웃으셔가지고 저까지 같이 웃다가 공연을 정말 멈출 뻔했어요.
1: 와, 진짜요?
2: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재밌었던 그 기억이 저한테 이렇게 한 장의 앨범처럼 탁 남아있습니다.
0: 와, 너무 좋다.
1: 와, 그러면 공연 직전에 오늘 소리가 잘 되겠다 혹은 불안한데 한 느낌 있으십니까?
2: 그런 때가 있죠.
1: 그렇죠. 아까
2: 맞아요.
1: 네, 아까도 막 소리가 갑자기 잘 나올 때다 있다고 하셨고.
2: 근데 그런 때가 있는데 이미 저는 무대 뒤에 대기를 하고 있고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1: 그쵸?
2: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진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는 지금 컨디션에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수밖에. 라고 그냥 그날에 저한테 저를 맡기게 되는 것 같아요.
1: 프로네요. 프로.
0: 역시.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무대 위와 무대 아래의 모습은 정반대다였는데요.
2: 네.
0: 여기서 또 예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정반대이기 때문에라고 하셨는데요.
1: 이유가 되게 클리어한데요.
2: 네.
0: 추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2: 무대 위에서는 어쨌든 관객이랑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제가 뭐 재미있는 재담도 하고 막 노래로
1: 네.
2: 막 뭐를 표현을 하는데
1: 네.
2: 실제 제 성격은 굉장히 사람도 잘 안 만나고
1: 그러세요.
2: 조용히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0: 거의 그 절친한 친구들 아니고서는 제가 거의 말수도 많이 없는 편이고,
1: 밖에 잘안 나가세요?
0: 예, 저는 거의 뭐 연습실에 있거나 조용히
1: 오.
0: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1: 자, 그럼 다음으로. 나는 다른 장르와의 협업이 어렵지 않고 재밌다라는 질문에 이응, 아, 예, 라고 하셨고요. 이유는 재미있음.
0: 맞아요.
1: 되게
0: 이거는
1: 이유가 좋은데요?
0: 어렵지 않은 건 아닌데, 재밌는 게좀더 커서
1: 아까도 이렇게
0: 재밌는 거.
1: 레게랑 같이
0: 맞아요. 레게, 뭐,
1: 혹시
0: 재즈.
1: 해보고 싶은 케이팝 어떠십니까?
0: 케이팝 좋습니다. 케이팝도 사실
1: 네.
0: 그 대중음악에 섞어서 제가 소리를 얹은 그런 경험은 있어요. 음원이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도전은 한 번씩 이렇게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없었던 게 없었어요. 새로운 건늘 재밌죠.
2: New thing is always fun.
1: 왜냐면 마침 저희 최근에 앨범이 나왔었는데요. 저희 타이틀곡이 이제 가시라는 노래예요. 갓,
0: 네.
1: 신.
0: God. 아,
1: 네,
2: God, 모자?
1: G-O-D.
2: 그리고
1: 그것도
2: 또
1: 표현.
2: God,
1: 그래서 좀
2: 신.
1: 한국의 전통적인 표현도 좀 되게 표현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판소리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란 말이죠.
2: 오, 가야금이죠.
1: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0: 시간 들어볼게요.
1: 예.
0: 후음 필요하시면
1: 네.
2: 연락하세요.
1: 네.
2: 너무 좋죠. 리믹스! 리믹스
1: 그쵸,
2: 버전
1: 그쵸,
2: 같은 것도
1: 그쵸.
2: 되면.
1: You He Remix. 네.
2: 왜냐면 저희 노래가 가야금 소리로 시작되거든요.
0: 오, 네.
1: 덩당당당당. 네, 이런 식으로
2: 이런데.
1: 시작해요.
0: 제가 오늘 이곳을 나가는 순간부터
1: 네.
0: 바로 듣겠습니다.
1: 아, 좋아요, 좋아요.
0: 네.
1: 네.
2: 오케이, 홍보 완료. 아, 근데 진짜 콜라보레이션 하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한번 저희가
1: 좋습니다.
2: 회사한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소리 끄는 노래보다 체력이 더
0: 네.
2: 중요하다라는 질문에서는 또 여기서 예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좀 궁금했어요. 노래보다 체력이 더 중요한 거면 많이 힘든가요?
0: 이거는 아니, 너무 저는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왜냐면
2: 오.
0: 체력이 되어야 일단 노래를 할수 있는 상태가 되고,
1: 그건 맞아.
0: 그죠? 그러니까
1: 그쵸.
0: 사실 이제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소리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소리를 한다는 행위는 조금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 같고, 컨디션이 받쳐주고 체력이 받쳐줘야 노래를 하고 공연을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체력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 조금 두 분은 조금 저보다 어리시잖아요. 저도
2: 아,
0: 젊긴 젊으니까
2: 그쵸,
0: 아직
2: 그쵸.
0: 어리시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2: 맞아요.
0: 제가 정확하게 작년부터
2: 네.
0: 체력이 이제 안 되면은
2: 아.
0: 안 되는구나. 제가 정말 강철 체력이었거든요.
1: 네.
0: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도 나다할수 있어. 난 너무 건강하니까
1: 오.
0: 다 괜찮아. 이랬는데 아 이게 몸이 안 되면은 이제
1: 네.
0: 조금씩 힘들어지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훅 온다고 많이 들었어요.
0: 어느 순간 오더라고요.
2: 진짜.
1: 그러니까
2: 조심해야 돼요. 비타민도 빨리빨리 먹어야 되고.
0: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하셔야 되고요.
2: 그럼 러닝 같은 거 하시나요? 체력 관리.
0: 필라테스를 하고 있고,
1: 오.
0: 러닝을 지금 물어보셨는데
1: 네.
0: 그저께까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1: 에? 시작하셨어요? 오.
0: 어젯밤에
1: 타이밍.
0: 제가 한강을 10km를
2: 네?
0: 뛰었는데,
1: 처음부터?
0: 근데 그중에 한 3km는 뛰고 나머지 한 6km는 제가 7km는 걸었어요.
2: 아 근데 그래도
1: 그래도
2: 10km
1: 이
2: 쉽지 않은데?
1: 그러니까 그걸 완주했다는 게
0: 맞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를 주변에서 놀래하시는데, 되게 오랫동안 완창도 제가 5번을 했거든요. 완창을 했던 경험, 그리고 또 필라테스도 그렇고 계속 뭔가를 했던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이게 가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싸운 게 확실히 있긴 하네요, 그러면.
0: 네.
1: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다시 태어나도 소리꾼이 꿈이다라는
0: 네.
1: 질문에 yes. 그리고
0: 맞아요.
1: 이유는 너무 잘하고 싶고 사랑한다.
0: 네, 사실 저도 오늘 알았어요. 제가 진짜 소리를 좋아한다는 거를 얘기하다
1: 오.
0: 보니까.
1: 아.
0: 오늘에서야 뼈저리게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대답들이 이게 본능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였잖아요.
1: 네.
0: 근데 내가 진짜 소리를 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
1: 그러니까요.
0: 하는구나. 너무, 요게 제 맘대로 안될 때는 굉장히 우울하고요. 너무 좀 격한 표현이지만 실제로 고통스럽다고 좀 느끼는 것 같고, 이게 제 맘처럼 잘 되고 앵기고 막 그럴 때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2: 와, 진짜 답변이 다
0: 네.
2: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1: 그러니까요.
2: 소리에 대한.
1: 자, 이렇게 해서 나캠들의 퀘션, 캠스천을 해결했습니다. 클리어. 자, 역시 캠스천을 하니까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그럼 가까워진 김에 여기서 선곡 요정 유리님을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3: 네.
2: 추천곡을 하나 더 가져오셨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악뮤의 뱃노래라는 노래를 들고 왔는데요. 일단 제가 악뮤라는 뮤지션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선곡을 해야 되는 시점에 딱 떠오르는 거였어요. 정말 그 순간 떠오르는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0: 나도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알수록 모르겠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소리다. 어쩌면 한 가지 일을 오래오래 한다는 건 이제 다 알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도 궁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 수백 년 전 이어준 판소리를 하면서도 아직도 새로운 소리를 만나면 설렌다고 말하는 사람. 익숙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는 사람.
0: 오래된 소리 속에서도 설렘을 찾아내는 진정한 소리꾼. 김유리님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야기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는 것 같다.
1: 여러분의 근황부터 시시콜콜한 일상까지 저희는 아직도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2: 항공이들 오래오래 문자 보내주세요.
3: 저희가 평소

0: 오케이. 자, 네. 오늘 나도빈과 애준이의 나랑이랑은 오늘은 김율희님의 인터뷰를 읽고 생각해봤습니다.
1: 네,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하고 재미있어진다는 소리. 그러면 여러 작품 중에 언제 했던 소리가 제일 재미있게 느껴지셨나요?
2: 그 판소리를 전체를 완창을 하면 춘향가 같은 경우는 한 6시간 반에서 8시간이 걸리고요. 짧게는 흥보가 같은 경우는 2시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1: 네.
2: 그걸 연습하는 시간들이 이제 굉장히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무대 위에서 풀어내고 관객이 그 이야기를 같이 느끼고 반응을 할 때, 그때가 제 지금 기억에 남는, 생각이 나는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1: 이야.
2: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네. 그 소리에 비나리라고 있어요.
1: 네.
2: 비나리. 사람들한테 이제 그 복을 빌어주는 그런 노래인데,
1: 네.
2: 그 소리를 했었을 때 제가 순간 내가 인간이 아니

0: 아니라 뭔가 제가 순간 뭐가 씌어서 뭐가 된것 같은 거예요.
1: 요.
0: 사람들한테 진짜 복을 내려주는 상태가 되고 그때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1: 오,
0: 있어요.
1: 신기하다.
0: 그때가 굉장히 생각이 납니다.
1: 그럼 10대 때나 20대 때 현재 소리들이 다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과 지금 나의 소리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0: 일단 음색도 그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해진 것 같고, 이제
1: 네.
0: 그때는 조금 더 화려하고 막 멋스럽게 기교를 부리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나게 전달하고 요런 것이 좀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 것 같다면, 이제는 좀더 깊이 있는 소리를 들여다보고 겉에 드러나는 이야기 아니라 그 안의 것까지 좀 제가 파악을 하면서 소리를 전하는 것들이 점점점 지금도 조금 달라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달라지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 소리를 위해서 그 뭐지? 계곡을 가가지고 또 수련을 했다고 들었어요.
0: 이 국악 쪽에는요, 방학 때 가는 산공구라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은 사람들이
1: 산공구?
0: 산공구라는 것을 가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쪽이 현실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너무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1: 그쵸.
0: 아예 이런 거를 다 제쳐두고 어디 시골 어딘가에 산과 계곡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자연의 소리만 있고 다른 것에 대한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제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로 실제로 지금도 가곤 합니다.
1: 아무도 없어요, 거기 가면?
0: 아니, 제가 아무도 없는 곳을 선택을 하면 가는 거지만, 사람이 최대한 주변에 없는 곳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죠.
1: 만약에 사람이 있는데 그 소리 연습을 하면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러지 않아요?
0: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왜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들으면 힘들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최대한 적은 곳,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뭐, 그렇게 선택을 하죠.
1: 그럼 마지막으로 판소리에 입덕하고 싶은 항공인들에게 어떻게 즐기는 게 좋은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0: 네, 막연하게 판소리 그러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조금, 우리가 그 아까 협업한 그런 음악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음악들을 좀 만나보시고, 그리고 또 궁금하시다면 판소리를 찾아주시고, 그러다 보면 아마도 여러분도 모르게 판소리에 스며들어 있지 않을까. 제가 시작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좋습니다.
2: 한번 맛을 봐라.
1: 좋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2: 네, 유리님.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0: 네, 너무 재밌었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판소리도 그렇고, 국악에, 우리 음악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 Yes, sir.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우즈 시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2: 항공인들아, 잘 먹고 잘 살자.
1: 안녕!
2: 안녕!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0: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민요를 품은 현악 앙상블, 인디팝, 서정적인 포크송, 신나는 팝펑크 사운드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좀 더 특별해집니다. 국악 클래식 그룹 휴명삼가, 싱어송라이터 민수,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팝펑크 밴드 까치상과 함께하는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오는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그리고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오각형 12개와 육각형 20개, 공기역학과 기하학, 재료공학 등등이 만들어낸 완벽한 구,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축구공입니다. 그렇게 과학이 만든 공 하나에 오늘부터 30여일간 전 세계가 웃고 울게 되겠죠.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공 하나로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 말이죠. 2026 북중미 월드컵 승패보다 함께 즐기는 기쁨이 더 큰 축제가 되길 바라봅니다.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Shakira, Burna Boy, Die Die.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6월 12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한 분 모셔야죠. 왠지? 왠지 축구 응원하다가 대한민국 뒤에 나오는 박수도 힙한 감성으로 짝짝짝짝짝 아니라 엇박으로 하짝하짝 치실 것 같은 선생님입니다. 크리스틴 쌤.
1: Oh, good evening, everyone.
0: Oh, yes. 왠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1: 왠지.
0: 아, 여러분들, 그 놀랍게도 우리 크리스틴 쌤이요.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래요.
1: You're right.
0: 왠지 클래식컬 뮤직 이런 것만 좋아하실 것 같은데.
1: Oh my goodness. I'm actually a big fan of hip hop and also house music. Like dance club music.
0: 어. Oh. 너무 보고 싶습니다. 랩 다음번에 어떻게 랩 준비되세요?
1: Should we?
0: 한자 한자 이런 느낌. 네,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As higher food prices continue to take a bigger bite out of household budgets, dining out expenses are seeing a particularly steep jump.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a family of four spent an average of 730,000 won a month on eating out, marking an increase of more than 10% from a year earlier.
0: 식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외식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4인 가족의 외식비는 월 평균 7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The 2026 FIFA World Cup is finally underway, and the predictions are already rolling in. According to a British research team's 10,000-run supercomputer simulation, defending champion Argentina enters the tournament as the favorite to win it all.
0: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린 가운데 우승 후보를 전망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연구진이 슈퍼컴퓨터로 1

0: 10만 차례의 시뮬레이션 한 결과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 Experts are warning that old power strips may pose a serious fire risk. While they may look perfectly normal on the surface, wear and tear inside can go unnoticed for years.
0: 오래 사용한 멀티탭이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여도 내부 부품은 이미 노후화되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 A new study has found that even without eating, simply imagining food can be enough to trigger appetite. The findings suggest that an empty stomach makes it harder to keep food cravings in check as thoughts of food become far more vivid and compelling.
0: 실제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상상만으로도 식욕이 자극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음식의 맛을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왠지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있어요. 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As higher food prices continue to take a bigger bite out of household budgets, dining out expenses are seeing a particularly steep jump.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a family of four spent an average of 730,000 won a month on eating out, marking an increase of more than 10% from a year earlier.
0: 식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외식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4인 가족의 외식비는 월 평균 7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요즘 사실 외식 한번 하기 점점 좀 부담스러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수치상으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까지도 좀 가격이 부담스럽거든요.
2: Yeah. Well, I mean, if it's two, but then there's like four,
0: right.
2: You've got children, it becomes, or one, I mean, it's a lot.
0: It's
2: a lot of money. So the average family of four spends about 1.4 million won per month on food. And almost half, 730,000 won, is used to dine out.
0: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거네요.
2: Yes.
0: 그래서 월 평균으로 식비가 한 141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 되는 금액, 한 73만 원으로 월 평균 외식비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2: Yes.
0: 그리고 이게 식비 상승을 좀 이끈 주요 요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 Yeah, so of

0: course, we have a weaker won. We've got higher labor costs. And, just like cost all around is just more expensive. It's rising 10.6% year on year. And so these things are, all factors in the expensive food prices.
1: Right. 이 환율도 오르고 당연히 그리고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이 전년 동기 대비 10%가 넘게 상승을 했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Right. 자, 메뉴판을 볼때 이제는 좀한번더 고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As higher food prices continue to take a bigger bite out of household budgets, dining out expenses are seeing a particularly steep jump.
1: 식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외식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는 문장이 이제 나와 있어요. As higher food prices continue to take a bigger bite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비싼 음식 가격이 계속해서 take a bigger bite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가격이 뭔가를 한입 베어 먹는 건가요?
0: Okay, literally, if you take a bite, yeah, like you've got a hamburger. If you take a big bite, then you're gonna have less of the hamburger, right? So we have a certain budget, like a household budget, which means, okay, we have this amount of money to spend on food. If eating out or higher food prices take a bigger bite or a big bite, it means that it is using up that money that we have to use on food.
1: 그 우리가 무슨 버짓이 있다. 예를 들어 household budget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서 한입 베어 먹어 버리면 그게 줄어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쓸수 있는 예산이. 오케이. 결국에는 take a bite 한다는 게 실제로 한입 베어 먹는 건데 만약에 그게 이런 우리가 원래 쓸 그런 지출 같은 거뭐 비용 뭐 아니면 예산 같은 거에서 한입 베어 먹으면 그만큼이 나간다. 그 비중을 차지하다가 되겠네요.
0: So what this is saying is that food is becoming more expensive and families are spending a larger share of their money on food. Because we have many expenses, we have many bills, but a lot of that money is going towards food.
1: 아, 음식이 나의 돈을 베어 먹고 있네요.
0: 아,
1: 아, 오케이.
0: yes.
1: 그리고 dining out, 외식하는 거, 그런 것의 expenses, 뭐 이런 지출이 seeing, 보고 있대요. A particularly steep jump를요. Steep jump가 뭘까요?
0: Okay, so if we hear this word jump, we think of a sudden increase. But the adjective steep means it's a very sharp and sudden increase.
1: Okay.
0: So, and very vertical, meaning like it's deep.
1: Steep 자체가 원래 경사 같은 거, 뭐 hills 같은 거에 steep한 hills라고 하면 가파른 거 아닌가요?
0: Yes, that's
1: Okay.
0: right.
1: 그래서 실제로 steep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다라고 할 때, it's a bit steep 하네요라고 하면 비싸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0: Yes, it can. It can. So here it's saying that this is a steep jump. It means that it went up really fast and real quick.
1: 아, 오케이. So 여기서 점프는 올라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o steep jump는 그냥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 혹은 큰 폭의 증가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0: Correct.
1: 오케이, 연결해 볼게요.
0: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a family of four spent an average of 730,000 won a month on eating out, marking an increase of more than 10% from a year earlier.
1: 올해 1분기 4인 가족의 외식비는 월 평균 7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A family of four이라고 하는 게 이제 4인 가족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4인 가족이 spent 얼마를 썼냐면 an average of 730,000 won a month를 돈을 썼다라고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쓴게 아니라 on eating out 하는 거에 썼다고 하네요.
0: We covered that expression to dine out. And we talked about eating out, that the dine out is a more a formal way of
1: Okay.
0: saying eating out.
1: Okay.
0: So eating out just means eating at restaurants.
1: Okay.
0: You know, leaving the house and having a meal at
1: Just
0: restaurants.
1: going out to eat.
0: Yeah, going out to eat.
1: 그러면은 훨씬 dine out보다 casual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표현 자체가 좀 가볍고 쓸수 있는 거. 근데 거기에 73만 원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marking an increase of more than 10% from a year earlier. 그러니까 작년보다 10% 넘는 것을 기록을 하며 찍으며 정도가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 표현이 눈에 좀 들어왔는데요. Spent 얼마 on something. 이것도 좋은 패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쓰기는 쓰는데 어디에 쓴다라고 얘기를 할때 spend 그다음에 뭐 가격을 써도 되고요. 금액을 쓴 다음에 그다음에 on doing something 아니면 on 어떤 명사에다가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s higher food prices continue to take a bigger bite out of household budgets, dining out expenses are seeing a particularly steep jump.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a family of four spent an average of 730,000 won a month on eating out, marking an increase of more than 10% from a year earlier.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go ahead and listen to Hailee Steinfeld and Alesso with Let Me Go.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The 2026 FIFA World Cup is finally underway, and the predictions are already rolling in. According to a British research team's 10,000-run supercomputer simulation, defending champion Argentina enters the tournament as the favorite to win it all.
0: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린 가운데 우승 후보를 전망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연구진이 슈퍼컴퓨터로 1만 차례 시뮬레이션 한 결과,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또 챔피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1: Yeah. So

0: actually did a research. They did a supercomputer. They had used a supercomputer to run 10,000 World Cup simulations. So what they did was they used the results of every international match played by national teams since January 2023. And the results was based on the simulation that Argentina would most likely be the champion, followed by France and Spain.
1: 굉장히 좀 축구에 강한 나라들이 확실하게 당연히 올라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2023년 1월 이후에 각국 축구 대표팀이 치른 모든 국제 경기 기록을 바탕으로 이제 슈퍼컴퓨터가 1만 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러니까 조금 뭔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0: I mean,
1: 하는데.
0: it's data analysis. And so you may wonder, our listeners may wonder, well, what about South Korea? Well, Japan was the highest ranked team outside Europe and South America. They were at 11th, and South Korea came in at 20th.
1: 한국이 지금 20위로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가 되겠네요. 물론 당연히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가 또 있겠죠. 그래서 월드컵을 보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The 2026 FIFA World Cup is finally underway, and the predictions are already rolling in.
1: 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린 가운데 우승 후보를 전망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드디어 finally underway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underway라고 하면 길 아래로 가는 건가요?
0: Well, this originally comes from ships. If a ship is underway, it means that it is moving and not at the port. So this expression means that it is things are moving. Things are in progress. It has already started and is continuing.
1: 그러면 배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뭐, 예를 들어, a ship is underway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0: No.
1: 움직이고 있다, 어딘가에 정박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을 원래 담고 있다.
0: Yes.
1: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월드컵이 마침내 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움직이며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So finally something is underway 한다는 건 드디어 시작된,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정도가 될 수가
0: That's right.
1: 있겠습니다. 그리고 and the predictions are already rolling in 하고 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예측을 막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rolling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Okay, so if something kind of rolls in, it's almost as if like all these balls all at once are rolling in. They're like just slide, coming, coming, coming, coming,
1: 굴러오는
0: coming.
1: 거네요.
0: Yeah, that's right. So it just means that they are arriving in large amounts and a lot at the same time.
1: So 뭐 정보 같은 거, 뭐 돈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갑자기 쏟아지거나 막 들어오거나.
0: Yeah, money rolling in. I
1: Rolling
0: like, oh, Sam, that's a good one. Wouldn't
1: in.
0: we love it if money just rolled in?
1: Rolled in. So roll in은 들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예전에 쌤 그것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Roll out 한다는 거,
0: Sure. And that is more presentation,
1: Yes,
0: right? You
1: yes.
0: are kind of like, here we go, you know, roll out the red carpet.
1: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것.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According to a British research team's 10,000-run supercomputer simulation, defending champion Argentina enters the tournament as the favorite to win it all.
1: 영국 연구진이 슈퍼컴퓨터로 1만 차례 시뮬레이션 한 결과,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지금 정말 10,000 run이라는 거는 진짜 만 번을 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토너먼트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아르헨티나 앞에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하는 건왜쓴 걸까요?
0: Yeah, that's a good question. You may wonder, why is it defending? Well, defending champion simply means the winner of the previous tournament. Okay? So they were the winners last time. And the reason why it's defending is because they want to defend the title that they have.
1: 여기서 defend는 그 title, 갖고 있는 우승했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지킨다라는 뜻에서 defend를 쓴
0: That's right.
1: 거군요.

0: 그래서 디펜드가 방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전 대회에서 우승한 그 타이틀 그것을 디펜드한다. So defending champion.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enters the tournament as the favorite to win it all 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favorite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뭐 이렇게 물건처럼 명사로 쓴 건가요? favorite이?
1: Yeah, yeah. Okay. It's the favorite to win it all. So the favorite here being Argentina.
0: Okay.
1: And to win it all, we could say to win, period. But win it all is like completely.
0: Okay.
1: It's a kind of informal expression to win the entire
0: 완전히 이겨버리다.
1: 완전.
0: Okay, 완전. Yeah. Mm-hmm. 근데 여기서 favorite은 쌤, 우리가 보통 favorite이라고 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나 그런 사람을 favorite이라고 부르잖아요.
1: Yeah.
0: 근데 여기선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1: That's right. It is the favorite.
0: Okay, the favorite.
1: Right. It's used as a noun.
0: Right.
1: Yeah.
0: 그러면 여기서는 좋아하는이라기보다는 이길 확률이 가장 좀 높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1: Absolutely. Right. Right. So it is depending on the context, you know. You could have a person be your favorite. Okay, but in this case, the favorite to win. You should think of it together.
0: Okay. So the favorite to win이라고 묶어 버리면 이길 확률, 그렇죠? 그럼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은 유력 후보 라는 아예 명사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Okay, very nice.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The 2026 FIFA World Cup is finally underway, and the predictions are already rolling in. According to a British research team's 10,000-run supercomputer simulation, defending champion Argentina enters the tournament as the favorite to win it all.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Paul McCartney with Another Day.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네,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2: Experts are warning that old power strips may pose a serious fire risk. While they may look perfectly normal on the surface, wear and tear inside can go unnoticed for years.
1: 오래 사용한 멀티탭이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여도 내부 부품은 이미 노후화됐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가정과 사무실에서 가장 흔하게 또 사용하는 것이 멀티탭인데요. 이 멀티탭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네요. 그냥 단순하게, 아니, 이거가 왜 잘못될 수가 있을까? 겉에서 보면 멀쩡하잖아요.
2: Oh my goodness, I'm so worried. Yeah. After hearing this, uh-huh. I'm like, oh no. 아니, That's 왜냐면, like 10 years.
1: 아니, 제가 예전에 또 이렇게 들은 게 있는데 이 비슷한 거 듣기는 했어요. 뭐냐면 제가 들은 거는 그냥 가만히 둬도 늙는 뭐 나이가 든다 얘가 yeah. 그게 아니라 먼지가 막 쌓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뭔가를 건드린다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2: Okay, you are right. So basically what they say experts say that these power strips should be inspected or replaced every 3 to 5 years. And what you just mentioned, dust and moisture, they build up around the outlets and then it creates a path for electric current and this can increase the risk of an electrical fire.
1: 와, 그러면 제가 들은 게 어느 정도는 맞네요.
2: You are correct.
1: 와, 그러니까 저는 멀티탭이 소모품이라는 걸 상상도 못 했어요. 그냥 뭐 복잡한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2: Yeah.
1: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3년에서 5년 주기로 점검이나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콘센트 틈에 이런 먼지, 습기 같은 게 쌓여서 발생하는 이런 거를 이제 트래킹 현상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어머니 댁에 갔을 때 yeah. 걱정이 좀 됐던 게 너무 좀 지저분한 거예요.
2: Yeah.
1: 그래서 그 위에 봤더니 아니나 다를게 보통 그거 지저분하니까 아래 숨겨놓잖아요.
2: Yeah, that's right.
1: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아래를 봤더니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그래서 그걸 막 걷어냈는데 그래놓고 아 그래 이 정도면 됐겠다 했는데
2: Just
1: 문제는 더 심각할 수도 있네요.
2: That's right. That's right.
1: 오케이. 자 그래서 멀쩡히 보인다고 이 오래 사용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댁에 있는 멀티탭 상태도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Experts are warning that old power strips may pose a serious fire risk.
1: 오래 사용한 멀티탭이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Experts are warning.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That old power strips may pose a serious fire risk. 라고 했는데 멀티탭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2: It's not there.
1: Right.
2: Yeah.
1: Where is it?
2: It was never there.
1: It was never there.
2: Okay. So, and it's interesting because this word strip, and you'll understand why it's a power strip.
1: Mm-hmm.
2: A strip is kind of a long, narrow electrical. It's, you know how they're kind of long? Right?
1: Mm-hmm.
2: And that's why it's a strip.
1: Okay.
2: A strip is a long, narrow piece for something.
1: 아, 그러니까 bacon strip처럼 얇고 긴 줄을 얘기하는군요.
2: Okay, so Mayu-sam is thinking about bacon. 아. I was thinking about perfume. Because when you go, when you go to the department stores, 아. and you have those people at the escalator, and they have strips of paper with a perfume
1: right.
2: to

0: advertise?
1: Yes.
0: That's a strip. That's a strip.
1: 지나가면서 이제
0: 향수
1: 요거
0: go.
1: 한번 해 보실래요?
0: Yeah,
1: 하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묻혀 가지고 주는 거 그것도 스트립이군요.
0: That is a strip of paper.
1: 아, 그거 신기한 게 또 있는 게 그 라스베이거스에 중간에 길게 뻗어 있는 길 있잖아요.
0: Yeah.
1: 그거를 메인 스트릿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실제로는 메인 스트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얇고 긴 거. 근데 그 앞에 파워가 들어갔네요.
0: Yeah.
1: So power strip이라고 하는 게 파워가 들어오는
0: yeah.
1: 긴 그 장치를 얘기를 하니까
0: That's right.
1: 아, 이게 멀티탭이군요. 그러니까 멀티탭은 콩글리시라고 봐야겠네요.
0: Yeah, I think so.
1: 그렇습니다. Mm-hmm.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도 써요. Surge protector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0: yes.
1: 갑자기 전류가 급증하는 걸 막아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또 멀티탭 비슷하게 그런 대체 단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So power strips 그리고 뭐 surge protector 이런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pose a serious fire risk 한다고 얘기 나옵니다. Mm-hmm.
0: And of course, we've already covered this expression, pose a risk. It can be a danger.
1: Right.
0: But in this case, specifically, a fire risk. It can be dangerous because it can cause a fire.
1: Ah, okay. So pose a risk or pose a problem 이라고 하면 위험이나 문제를 야기하다, 초래하다. 되는 건데 여기서는 serious fire risk 그러니까 화재 위험을 좀 이렇게 초래할 수가 있다가 되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While they may look perfectly normal on the surface, wear and tear inside can go unnoticed for years.

0: But they're actually very insecure. A company can look, very successful on the surface, but they're losing money real bad.
1: 지금 예문을 들으니까 on the surface가 지금 예문 주신 게다 공통점이 안쪽은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좀 들어가 있네요.
0: That's it.
1: So on the surface. 자, 그리고 사실은 wear and tear inside can go unnoticed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Go unnoticed 한다는 거는 눈에 안 띄고 그냥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가 그럴 수 있냐면 wear and tear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0: Yeah. So wear, we think of wearing clothes, right? But another definition of wear is that something gets damaged just, naturally by using it again and again and again.
1: 뭔가 닳아버리는 거네요.
0: Yeah, like our shoes. You know, if we wear for 20 years, there's a lot of wear. Even cars. Engines.
1: 그쵸.
0: Yes.
1: 뭐 가죽씩도.
0: It wears.
1: 네, 그럼요.
0: That's right. And then, of course, tear means to rip. And so sometimes if you wear it too much, it can start ripping. So this, it goes together. Wear and tear just means a gradual damage that happens over time.
1: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갑작스런 데미지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기보다는 wear and tear 하면 조금 자연스러운 그죠? 사용으로 인한 손상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0: Yes.
1: 그리고 tear가 아니라
0: tear이고요.
1: 그래서 왜 중고 마켓 같은 데 보면은 normal wear and tear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우리말로도 사용감 있을 수 있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0: Yes.
1: 그래서 그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0: Sure.
1: 그런 것들이 아 이거는 뭐 저기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잘 봐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Experts are warning that old power strips may pose a serious fire risk. While they may look perfectly normal on the surface, wear and tear inside can go unnoticed for years.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Let's listen to Charlie Puth and Kalani with Done For M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A new study has found that even without eating, simply imagining food can be enough to trigger appetite. The findings suggest that an empty stomach makes it harder to keep food cravings in check, as thoughts of food become far more vivid and compelling.
0: 실제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상상만으로도 식욕이 자극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음식의 맛을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저를 취재하셨나요? 제 얘기 같아요.
1: You know, I tell you, this piece is for you.
0: For me.
1: It's especially for you. Just for you.
0: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벌써 그 상상을 하면서 아침을 먹고는 있지만 점심에 뭐 먹지? 뭐 이런
1: right.
0: 상상을 하듯이.
1: So what happened, Sam, was that the researchers did a study. They had one group that was hungry and one group that was full. Okay, they ate already some food. And then they showed them pictures of various foods. And they wanted to see their responses. So the people who were hungry, they recalled, they imagined the smell and the aroma of food more quickly. And then the people who were full, not so much. So basically, you know, the fact that like when you're hungry, it just, your senses become heightened.
0: 이래서 항상 조금씩 뭐라도 먹어서 너무 배고픈 상태가 되지 않게 유지를 해야 살이 안 찐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공복 상태 그리고 포만 상태로 나눠서 음식 사진 보여주고 이제 반응을 비교를 한 건데 배가 고플 때 막 음식이나 맛이나 향기 같은 것을 더 떠올리는 속도가 빨랐고
1: right.
0: 배가 부르다면은 그게 좀 덜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1: right.
0: 저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아무도 안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배고플 때 방금 라면 먹었어? 주위에 친구한테 그럴 때 있거든요. 아, 배고플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1: Yeah.
0: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는 뇌 보상 체계가 이제 더 활발하게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식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된다고 해요.
1: Yeah.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A new study has found that even without eating, simply imagining food can be enough to trigger appetite.
0: 실제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상상만으로도 식욕이 자극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Simply imagining food, 음식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can be enough, 충분할 수도 있다. To what? Trigger appetite. 나왔습니다. 아, trigger가 강력하네요.
1: Yes. Trigger is the key word.
0: Yes.
1: So it starts. It kind of causes someone to feel hungry and give them this desire to eat. So it just is like, just talking about it just makes you want to eat it.
0: 뭔가를 촉발시키고 시작하게 만드는 거네요.
1: Yeah.
0: Oh, okay. So trigger, 이게 방아쇠라는 뜻도 있잖아요. 총에.
1: Sure.
0: 그것처럼 뿅 그걸 누르면 이제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이 입맛을 정말 속에 만드는 거죠. So 여기 appetite이라고 하는 게 식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1: Yes, that's right. And so, of course, this is a great example. There is a warehouse, like a food warehouse.
0: Okay.
1: And a lot of people know it. It's from America.
0: All right.
1: When you go there, you smell bread. And they do this on purpose. They do it on purpose. Because when you go there, you smell that bread, and you're like, and you just get hungry. And then what happens? You buy more food.
0: Because it triggers appetite.
1: It triggers your appetite. It makes sense.
0: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어요.
1: Yeah, okay.
0: 제가 애프타이트의 신이기 때문에 거의. 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 The findings suggest that an empty stomach makes it harder to keep food cravings in check as thoughts of food become far more vivid and compelling.
0: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0: 음식의 맛을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Empty stomach이 만드는 거죠. Makes it harder to keep food cravings in check 이라고 얘기는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제 keep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Keep food cravings in check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food cravings, typical example is you want to have that ramyeon at 11:30 p.m.
0: Oh, yes.
1: Okay? And so food craving means that real strong desire to eat something. So usually women who are pregnant have food cravings, right? They want to eat like, I don't know, hamburgers. That was me. I was not a big fan of meat, but when I was pregnant, I just wanted to eat meat all the time. Okay, those are food
0: 뭔가
1: cravings.
0: 이렇게 음식이 당기는 거, 당기는 거를 얘기를
1: That's
0: 하는군요.
1: right.
0: Which I have all the time.
1: Which you have lots of food cravings. I
0: Yes,
1: understand.
0: I do. 근데
1: Right?
0: 그거를 keep in check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so if you keep something in check, but we have, we re remember we said keep something under control. It's very similar. It's to control something from becoming too strong or too much. So it's like keep that balance.
0: 뭔가 이거 너무 심하지 않게 계속 확인을 해보는 거네요.
1: Yeah.
0: 그쵸?
1: So food craving, we all have it. But if it's too much, it could be a problem. So keep it in check.
0: Keep it in check. Keep it under control.
1: Under control.
0: Okay. So 같이 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food craving, keep food cravings in check이라고 하면 식욕이나 충동 같은 것을 통제하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 음식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아, 요런 맛이 나고 생긴 게 이렇게 생기고 뭐 윤기가 막 이렇게 흐르고 이런 그런 thoughts가 become far more vivid하고 compelling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1: That's right. So when something is vivid, it's so clear in your mind, right? We talk about vivid memories of our childhood, like very clear memories, very detailed. And compelling is something that's very interesting or convincing. When you hear a compelling story, it's like you get sucked into the story.
0: 완전히 강하게 끌리는 거네요. 막 강렬한 거네요.
1: So, vivid and compelling, they're kind of literary way of expressing this thoughts of food.
0: 그래서 이런 음식을 생각을 하게 될때 만약에 배가 고픈 상태라면 공복이라면 그런 것들이 더 선명하게 들어오고 또 그게 배고프게 만들고 So vivid 한 거는 생생한 정도가 되겠고요. Compelling이라고 하면 강하게 끌리는 뭔가 이 정도로 쓸수 있겠습니다. 그냥 계속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1: Sam, are you getting hu are you hungry
0: What do
1: right
0: you
1: now?
0: think? Come on.
1: Come on. What do we want to eat right now?
0: 잠깐만요.
1: Let's
0: Vividly imagine 해보겠습니다. All right,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new study has found that even without eating, simply imagining food can be enough to trigger appetite. The findings suggest that an empty stomach makes it harder to keep food cravings in check as thoughts of food become more, far more vivid and compelling.
0: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삼겠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on the surface 하면 겉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이라는 덩어리 표현이었죠.
1: On the surface, it seems like a simple problem.
0: 겉보기엔 단순한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라는 뉘앙스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 trigger appetite 하는 것은 식욕을 자극하다, 뭔가 시작하게 만드는 것을 trigger 한다고 하죠.
1: The smell of coffee always triggers my appetite.
0: 네, 깜짝이야. 자, 커피 냄새만 맡아도 입맛이 돌아. 그러니까 the smell of coffee가 나의 appetite를 막 trigger 하네요. 네, 자, wear and tear, 마모, 노후화, 그리고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었죠.
1: The sofa has some wear and tear.
0: 소파가 좀 낡았어. 혹은 뭐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something is finally underway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시작이 돼서 본격적으로 막 진행 중인.
1: Our project is finally underway.
0: 네, 드디어 우리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뉘앙스 자체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되겠고요. 외식하다라고 할때 eat out 혹은 dine out을 썼습니다.
1: I've been

0: eating out too much lately.
1: 나 요즘 외식을 너무 많이 하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keep을 좀 넣어서 keep food cravings in check이라고 하면 식욕 충동을 통제하다 정도가 됐죠?
0: I'm trying to keep my cravings in check.
1: 나 식욕 좀 조절하려고 노력 중이야. 책 안에다 계속 두려고 해. 안 벗어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초반에 좀 나왔었는데요. Take a bigger bite 하는 것은 더큰 부담을 차지하다. 예산을 더 잠식하다가 되겠죠?
0: Inflation is taking a bigger bite out of my income.
1: 물가 때문에 월급 부담이 더 세졌어요. 이렇게 더 커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So 나의 income에서 뭔가 한입 베어 무는 겁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Alright. 자, vivid and compelling. 생생하고 강하게 끌리는.
0: The story was vivid and compelling.
1: 네. 그 이야기는 정말 몰입감 있었어. 생생하고 정말 강렬하게 끌렸다고가 됐고요. 하나만 더 하자면, roll in 한다는 것은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정보가 될 수도 있지만 계속 뭔가 들어오고 쏟아지다.
0: Oh, compliments are rolling in for evening special.
1: 오, 이브닝 스페셜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들어오면
0: I hope
1: 좋겠습니다.
0: so.
1: 네. 자, 표현 리뷰까지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 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 할게요.
0: We're going to wrap up part one with a song by Josh Groban. It's You Raise Me Up.
1: 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0: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 앤디 워홀, 뱅크시, 피카소, 프리츠 숄더, 쟁쟁한 화가들의 그림 이야기라기보다 그들의 가짜 그림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가짜 미술 작품 200여 점을 판매하다 붙잡힌 한 아버지와 딸이 처벌 위기에 놓였다고 하네요. 샘은 미술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1: Right? No, I wouldn't say that I'm like really love it, but I do enjoy it from time to time, but I don't know much
0: but
1: about
0: it. I bet you go to museums or not galleries often.
1: No, actually not often.
0: How about back in America?
1: I mean, back in America, I used to. Mm-hmm. I think, you know, like concerts, I would go to concerts more, but occasionally uh-huh. I would actually go to a museum, but I don't do it often.
0: But you know a lot about artworks and everything.
1: But I do like to read about it. Yeah, I don't actually go, but I do like to, you know, find out who's the artist, and I watch a lot of documentaries. That's why.
0: 간접 경험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군요.
1: Vicarious experience, exactly.
0: 굉장히 오늘은 특이한 내용을 근데 담고 있는데 정말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Father and daughter who sold fake Warhols plead guilty in forgery scheme.
0: 가짜 워홀 작품 팔아온 부녀. 위작 사기 혐의 인정. 이런 내용입니다. Plead guilty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죄를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죄를 인정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forgery scheme이라고 하는 것은 위조 사기 범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scheme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계획된 범죄를 얘기를 하고요. forgery는 좀 이따가도 비슷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 나오긴 할 텐데요. 이게 위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술 시장에서는 그 작품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기사의 사건은 앤디 워홀을 비롯해 뱅크시, 피카소 같은 유명 작가들의 이름을 내세운 가짜 작품들이 실제로 유통된 사례입니다. 가짜 작품은요. 누드 인물이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됐고요. 미국 전역의 갤러리와 경매 시장을 통해서 200점 이상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전체 거래 규모가 무려 200만 달러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대규모 위조가 가능했는지 오늘 기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의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합니다.
1: The provocative painting seemed like an authentic work by Andy Warhol, depicting a nude man and woman gazing at each other with colorful shading around their bodies. But the piece was a well-disguised counterfeit among more than 200 fakes of works by artists like Banksy, Pablo Picasso, and Native American painter Fritz Schulder, which sold for a total of more than $2 million. Many of the works were made by an artist in Poland and commissioned by a father and daughter living in New Jersey.
0: 뭔가 자극적인 이 그림은 얼핏 보면 앤디 워홀의 진짜 작품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매우 정교하게 만든 가짜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뱅크시, 피카소 등 유명 작가들의 위작 200점 이상 가운데 하나죠. 이 가짜 작품들만 해도 총 2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작들은 폴란드의 한 작가가 만들고 미국 뉴저지의 부녀가 의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또 하필 또 미국 뉴저지네요. That's where I came from, you know.
1: Did you know these people?
0: No. 그건 아니지만. No. 아, 이게 이렇게 정교하게까지 만들 정도라면 자 내용이 더더 궁금해지는데요.
1: Yes.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The provocative painting seemed like an authentic work by Andy Warhol, depicting a nude man and woman gazing at each other with colorful shading around their bodies.
0: 문제의 그 자극적인 그림은 얼핏 보면 앤디 워홀의 진짜 작품처럼 보였는데 벌거벗은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고 주변의 색감이 강하게 표현된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provocative painting seemed like an authentic work by Andy Warho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provocative painting이 authentic work라고 하는 건 진짜 작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provocative 한 게 어떤 뜻일까요?
1: So provocative comes from the word provoke. That's right. So provoke means to cause or to a strong reaction or an emotion. So if you provoke someone, you're trying to get a reaction from that person.
0: Right.
1: Now, here as an adjective, a provocative painting is usually It depends. Sometimes it can shock you. Sometimes it could be very violent. Sometimes it could be very sexual.
0: Okay.
1: So it could be many things, but it will definitely get a reaction from you.
0: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원래 이 provocative 자체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도발적인 이런 느낌인데 결국 충격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1: Yeah.
0: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Mm-hmm. 굉장히 violent 할 수도 있고 mm-hmm. like you said 뭐 sexual 할 수도 있고 could be many things.
1: It could
0: 그렇지만
1: be.
0: 사람의 감정을 확 충격을 줘 가지고 뭔가 관심을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것을 이제 provocative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provocative painting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을 해 보면요. 그 painting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오게 돼요. depicting이라고 depict 한다는 게 묘사하고 그리다라는 뜻입니다. A nude man and woman gazing at each other. 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Okay.
0: 서로를 gaze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Well, if it's in the context of a man and a woman gazing at each other, usually it's more of a romantic setting. So if two people are very much in love, they look at each other. But it is not just like looking. It is like looking with love.
0: 아.
1: And there's emotion and a bit of a... like a tension there. But, you know, it could be like your enemies and you could be gazing at each other and you want to kill that person, right? So it really depends on the context.
0: 이거는 맥락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서로를 이제 응시하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그러면은 stare at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Yeah, but stare at is a little different. Gaze has some sort of emotion. Staring is just like you're looking at something intently.
0: Okay.
1: But gazing could be either with love or it could be with hatred, or it could be, you know, with confusion.
0: 어허. 그러니까 약간 감정이 더욱더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s,
0: 그렇죠? Right.
1: Yes.
0: So gaze at each other. 서로를 응시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But the piece was a well-disguised counterfeit. Among more than 200 fakes of works by artists like Banksy, Pablo Picasso, and Native American painter Fritz Scholder, which sold for a total of more than $2 million.
0: 하지만 사실은 정교하게 위장된 가짜였습니다. 이 작품은 200점이 넘는 위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Banksy, Pablo Picasso, 그리고 미국 원주민 화가 Fritz Scholder 등의 작품을 위조해 팔았고 총 판매액은 2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but the piece가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piece가 아니라 well-disguised counterfeit이라고 했는데요. well-disguised 돼 있다는 거. 그리고 counterfeit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까요?
1: Okay, so counterfeit, we often hear counterfeit money. It's fake money.
0: 위조 지폐 같은 거잖아요.
1: Yeah, or a counterfeit watch.
0: Right.
1: So oftentimes we hear that with these goods that are fake.
0: Right.
1: Okay. Now, well disguised. Now, if you disguise as someone, kind of like Halloween, people put on costumes.
0: Right.
1: They disguise themselves as a certain character.
0: Right?
1: They kind of alter, change the way they look.
0: Okay.
1: In this case, it's more like cleverly hidden. So, it is a counterfeit that looks really real.
0: 아, 진짜 딱 봐도 이거를 의심할 그게 없는데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겠네요.
1: Yes.
0: 그러니까 disguised 했다는 게 원래 사람한테 쓰면 변장을 했다라는 뜻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예술 작품을 에다가 쓰게 되면은 그게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위장된 거네요.
1: Yeah.
0: 아, okay. So, well disguised 이러면 잘 위장된 정도가 되겠고요. Counterfeit이라는 것은 위조품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거 하나만이 아닌가 봐요. Among more than 200 fakes of works라고 나옵니다.
1: Yeah. So basically, fakes. Okay, mm-hmm. can also be plural.
0: Okay.
1: So there were like 200 fake paintings mm-hmm. of works.
0: Okay.
1: And works, we're thinking of artworks.
0: Artworks.
1: Yeah.
0: 왜냐면
1: right.
0: 우리는 work는 s 못 붙이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artworks를 얘기라고요. 그 전체가 미술 작품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Many of the works were made by an artist in Poland and commissioned by a father and daughter living in New Jersey.
0: 이 작품들은 폴란드의 한 화가가 제작했으며 뉴저지에 살던 부녀가 이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위조 작품들은 commission을 당했대요. By a father and daughter. commission 당했다는 거. 우리가 commission 하면 뭔가 중개 수수료 같은 거 받는 거를 생각하는데.
1: Yeah, but this 네. is of course a verb. So if you commission someone, all right, if it was commissioned by, it means that it was officially requested or ordered. So oftentimes, a long time ago, artists were commissioned by maybe the queen or the prince to draw like portraits.
0: Okay. 그리라고 요청을 받은 거네요.
1: Yes.
0: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커미션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수수료를 준다 뭐 이게 아니라 의뢰하다, 정식으로 의뢰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o 여기서는 father and daughter에 의해서 커미션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는 의뢰를 받은 게 되겠죠.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The provocative painting seemed like an authentic work by Andy Warhol, depicting a nude man and woman gazing at each other with colorful shading around their bodies. But the piece was a well-disguised counterfeit. Among more than 200 fakes of works by artists like Banksy, Pablo Picasso, and Native American painter Fritz Scholder. Which sold for a total of more than $2 million. Many of the works were made by an artist in Poland and commissioned by a father and daughter living in New Jersey.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a song by The Star Lords with Hooked on a Feeling. Hookah chaka, hookah, hookah, hookah chaka, hookah, hookah, hookah chaka, hookah, hookah, hookah chaka.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Father and daughter who sold fake Warhols plead guilty in forgery scheme. 가짜 워홀 작품 팔아온 부녀, 위작 사기 혐의 인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술품 위조는 생각보다 오래된 문제로서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돼 왔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작품 자체보다 이력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꾸며졌는지가 거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미술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도 맞물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명 사례들을 보면 단순 복제 수준을 넘어서 시스템을 활용한 장기적 사기 형태로 발전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라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1: Counterfeit art schemes date back thousands of years. Many forgers in recent decades have pulled off their operations by faking a work's provenance or documented ownership history, which elite art collectors check to determine authenticity.
0: 미술품 위조는 사실 새로운 범죄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왔죠. 최근 위조범들은 작품의 소유 이력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수집가들은 작품이 누구의 손을 거쳐왔는지를 확인해 진품 여부를 판단하는데 바로 그 부분을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Alright, 자, 그러면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Counterfeit art schemes date back thousands of years.
0: 미술품 위조 사기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범죄입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Counterfeit art schemes는 date back 뭐 이런 식으로 예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Scheme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Okay, this is a good word.
0: Right.
1: And it's very specific. It's a plan. But it's usually a plan to do something bad.
0: Okay. To trick someone?
1: Right. So basically, a scheme like to scam someone or a business scheme. So all of these things are planning something, but it is to do something fraudulent.
0: 아, 오케이. 뭔가 사기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획은 계획인데 남을 속이려고 하거나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그런 계획된 속임수, 사기 수법 같은 것을 scheme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Correct.
0: 그리고 스펠링 때문에 발음을 실수로 뭐 scheme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Yes.
0: 근데 그게 date back thousands of years라고 했는데요. 뒤로 date를 한다는 건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Many forgers in recent decades have pulled

0: off their operations by faking a work's provenance or documented ownership history, which elite art collectors check to determine authenticity.
1: 최근 몇십 년 동안에는 작품 자체를 속이는 것뿐 아니라 작품의 소유 이력, 즉 누가 소유해 왔는지를 꾸며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이 많이 쓰였는데요. 이런 이력은 미술품 진위를 판단할 때 수집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any forgers in recent decades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forgery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0: Yeah.
1: 근데 여기서는 거기까지 안 가고 forger에서 끝나네요.
0: Yeah, so a forger is the person who forges, who illegally copies or makes these fake documents or, you know, money or artworks.
1: Okay.
0: So there are art forgers, there are money forgers, document forgers, you know, making fake passports and IDs.
1: Okay.
0: Yeah, that's all done by forgers.
1: 결국에는 이런 위조 범죄를 하는 사람을 forger이라고
0: yeah.
1: 하네요. 그리고 방금 잠깐 멘션하셨는데 forge 한다는 것 자체가 verb로 위조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는 건가요?
0: Yeah.
1: Okay, so many forgers in recent decades가 have pulled off their operations라고 했는데 뭔가 반가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0: Okay, pull off. Okay. And we have talked about this. If you pull off something, it means that you succeed in doing something difficult.
1: Okay.
0: So these operations that they're talking about, this is not just a simple, like, go in there and steal something. It is very complex. Think Ocean 11.
1: Right.
0: Yeah. It's like a whole, you know, plan and you're going to do this and we'll at this time. It's a very complicated process. And that's why we call these operations. So here, they pulled off the operation, meaning that they successfully carried out this scheme that was very complex.
1: 그것을 operation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0: Yeah.
1: 뭔가 작전처럼, 그쵸?
0: Kind of like a military operation.
1: Yeah.
0: Yeah.
1: 뭔가 작업, 그쵸? 뭐, 미션, 이런 것처럼. So, 그들의 operations를 pull off 했다는 거. Pull off는 특히나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안 될 것 같은 것을 성공적으로 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0: Yes.
1: So, 얘는 사실 이렇게 좀 진지한 내용 말고도 일반적으로 이제 뭐 casual하게도 pull off는 많이 쓰니까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0: Yes.
1: 그렇죠? Okay. 그리고 by faking a works provenance라고 했는데 provenance라고 하는 것은 출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while elite art collectors들이 check to determine authentic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Determine authenticity.
0: Yeah.
1: Okay.
0: To determine here is to verify, to double check, triple check,
1: okay.
0: to see if it's real or genuine. Because this is not something that has happened just in modern times. It dates back to thousands of years.
1: That's right.
0: People copy the artworks. So they need to check, is this a real Picasso?
1: 이게 or 진짜인가?
0: Is... Yeah.
1: Okay. So 뭔가 authentic 하다는 건 fake의 반대말이 되겠죠.
0: Yes.
1: 그렇죠? 이게 진짜인이라고 할 때 authentic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진위 여부라는 명사가 authenticity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determine 한다는 거. 그러니까 determine이라는 게 거의 확정하는 거잖아요.
0: Yes.
1: 판단해서 아, 이거 진짜다.
0: That's
1: 아,
0: right.
1: 이거 가짜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determine이 될 수가 있겠죠.
0: Wow, that was very passionate explanation. I was like, oh yeah, yeah, okay. You do that so well, Sam.
1: 제가
0: really.
1: 뭔가 속은 적이 있었나 봐요. 흥분을 해버렸습니다.
0: Oh, you,
1: 아,
0: 그래 버렸네. It was good. You got into it.
1: Yes.
0: Yeah.
1: 자, part 2 다시 들어볼게요.
0: Counterfeit art schemes date back thousands of years. Many forgers in recent decades have pulled off their operations by faking a work's provenance or documented ownership history, which elite art collectors check to determine authenticity.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Let's listen to a song by Surf Mesa with I-L-Y, I Love You, Baby.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Father and Daughter Who Sold Fake Warhols Plead Guilty in Forgery Scheme. 가짜 워홀 작품 팔아온 부녀, 위작 사기 혐의 인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 주목되는 이유는요, 작품이 팔리고 전달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짜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그림을 사고 파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여러 장치들이 함께 작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런 점을 이용해서 가짜 작품들은 시장 곳곳으로 퍼져 나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보죠.
1: Bankowski and Bankowska went to great lengths to conceal their efforts. In addition to creating the fake provenances, sometimes by using forged stamps from art galleries, they told buyers that the pieces were from art galleries that had since closed, prosecutors said. That made it harder for buyers to verify that the pieces were real.
0: 이번 사건의 부녀는 매우 치밀했습니다. 가짜 소유 이력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미술관 도장까지 위조했습니다. 또 구매자들에게는 이미 문을 닫은 화랑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속아 넘어가기 쉬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전문적이네요. 뭐 스탬프까지 위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죠? 웬만한 사람이면 알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ankowski and Bankowska went to great lengths to conceal their efforts.
0: 벤카우스키와 벤카우스카 부녀는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꽤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they went to great lengths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긴 뭘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요?
1: Yeah, so 네. This is a great idiomatic expression. Mm-hmm. Go to great lengths. Meaning that you are going to do whatever that is necessary, you're going to put in great effort mm-hmm. to achieve something.
0: 뭔가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도 노력을 더한 거네요.
1: Yeah, but of course they needed to in this case because they had to, you know, fake this whole operation.
0: Okay.
1: So they did whatever it took mm-hmm. to convince people that this was the real thing.
0: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청난 노력을 들이거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Go the extra mile이라는 yeah. 표현이 있는데 그것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Well, if you go the extra mile, mm-hmm. this one means that you are just doing extra things.
0: Okay.
1: And they're like, it's already good, but you're making it even better.
0: Mm-hmm.
1: But here in this case, if you go to great lengths mm-hmm. to do something, you are using all your power, all your resources to mm-hmm. accomplish something. So for example, mm-hmm. if you're a parent, you will go to great lengths to help your children succeed.
0: Okay.
1: Right? That's what a mom and dad do.
0: 그쵸.
1: Especially moms.
0: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럴 때 쓰는 게 go to great lengths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그 정도 차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Go the extra mile. 뭐 이것도 더 노력해내 주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심지어 많이 노력해 주는 것. 그게 바로 go to great lengths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들이거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자, 그리고 이것을 왜 쓸까요? To conceal their efforts라고 합니다.
1: Yeah, this is just saying mm-hmm. that they wanted to hide what they were doing.
0: Mm-hmm.
1: Uh-huh. And here it's interesting because it's efforts and we think it's positive.
0: Right.
1: Like, oh,
0: 노력을 하는 건데.
1: Yeah, put effort, right? Mm-hmm. But in this case, their efforts were used to do something bad.
0: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거짓말한 것을 숨기려고 하는 노력이니까 다 좋은 게 될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conceal이라고 하는 게 숨기다란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화장품에서 보면은 컨실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필요한데 아무튼 conceal 하는 게 숨기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의 좀 안 좋은 노력을 숨기다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In addition to creating the fake provenances, sometimes by using forged stamps from art galleries, they told buyers that the pieces were from art galleries that had since closed, prosecutors said.
0: 가짜 소유 이력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갤러리 도장까지 위조해서 사용했고 또 작품이 이미 문을 닫은 갤러리에서 나온 것처럼 설명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나온 단어가 또 한번 나오게 되는데 in addition to creating the fake provenanc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rovenance라고 하는 것은 아까 출처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소유를 했었는지 이력을 보여주는 것을 provenance라고 얘기를 쓸 수가 있겠죠. 당연히 가짜 이겠죠. 전에 누가 이거 원래 여기에서 전시하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누가 가져갔고요. 누가 가져갔고요. 그런 히스토리를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Mm-hmm.
0: Right. 자, 연결해 볼까요?
1: That made it harder for buyers to verify that the pieces were real.
0: 그 점이 구매자들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저는 여기 나온 패턴이 또 마음에 들어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1: Which one?
0: That made it harder for buyers to verify. 이런 식으로 해서 that makes it harder for someone to do something.
1: Yeah.
0: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패턴이잖아요.
1: Mm-hmm. Mm-hmm. So in this case, that made it harder. So if you make something harder, it means to make it more difficult in doing something,
0: okay.
1: in achieving something. And what was that? In achieving what? For buyers to verify.
0: Mm-hmm.
1: For the buyers to check and prove that, oh, is this real?
0: Okay.
1: Yeah. So, you know, like this document seems so real.
0: Yes.
1: Like it was like, oh, okay. Mm-hmm. You know, it just made it really hard for them to see.
0: Yeah.
1: Well, it seems real.
0: I mean, it's got the stamp.
1: It's got the stamp,
0: and, you know, it's got
1: yeah.
0: the provenance and everything.
1: Mm-hmm.
0: So it's really hard for us to actually
1: check.
0: Determine,
1: right.
0: you know, if this is real or not.
1: Yeah.
0: 이런 느낌인 거네요.
1: Mm-hmm.
0: Okay,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응용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so verify 한다는 건 결국에는 확인하다, 입증하다. 굉장히 좀 공식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Mm-hmm.
0: Okay. 자, part 3

Deep Dive Daily. Father and daughter who sold fake Warhols plead guilty in forgery scheme. 가짜 워홀 작품 팔아온 부녀 위작 사기 혐의 인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유통된 가짜 작품들을 보면요.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그림들도 적지 않았다고 해요. 뱅크시 스타일을 흉내낸 작품으로 갤러리와 경매 시장을 통해 약 $2,000에 거래됐고요. 최근 세상을 떠난 라트비아계 미국 화가의 작품을 모방한 그림은 $60,000에 팔리기도 했고요. 또 원주민 예술가 작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례까지 나오면서 관련 혐의가 적용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0: who are engaging in the art world tend not to know the right questions to ask before transacting, Fletcher said.
1: 첫째는 미술 자문가나 감정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 둘째는 업계에서 신뢰받는 전문가들의 보증을 받는 것. 셋째는 작가의 공식 작품 목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뱅크시처럼 활동이 비밀스러운 작가는 이런 확인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미술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거래 전에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딸측 변호인의 마지막 발언이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여러 대형 사기 사건을 맡아봤다고 하면서요. 이번 사건에 부녀가 거래한 복제품은 거의 원작과 거의 똑같았다고 하네요. 그만큼 뭐, 내가 여러 개 맡아봤지만, 와, 이거 이 정도는 처음이다.
0: Well,
1: 생각했죠.
0: I tell you, certain watches, these forged,
1: Right.
0: these
1: Yes, yes.
0: counterfeits, even sometimes the experts can't tell.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0: Yes.
1: 전문가들인데, 이건 진짜 맞습니다. 이런데 아닌 경우가
0: Yeah,
1: 있다고요.
0: yeah.
1: Okay. 자,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A buyer might consult an art advisor or a dedicated consultant who could investigate the work or rely on a few trusted people in the trade to vouch for it.
1: 구매자들은 보통 미술 자문가나 전문 컨설턴트에게 작품 검증을 맡기기도 하고 업계에서 믿을 만한 몇몇 사람의 확인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A buyer가 might consult an art advisor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컨설트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컨설팅인가요?
0: Yeah, that's right. To consult an art advisor. So you're asking for advice regarding this art. And basically, should I buy it? How do you evaluate this art? Do you think it's real? Is it a good investment? Yeah, that's what you do when you consult an art advisor.
1: 와, 저는 art advisor 이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0: Yeah. Well,
1: 와.
0: the art market is huge. There's a lot of money that goes,
1: Yes. Yes.
0: around. So,
1: 거의
0: yeah.
1: 투자나 다름없겠네요.
0: It
1: 그쵸?
0: is an
1: Right?
0: investment. Yeah,
1: Okay.
0: sure.
1: So, 그런 사람과 상담을 한다라고 해서 consult를 쓰게 됐고요. 이 consult someone이 있고 consult with someone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consult someone은 일방적으로 좀 자문을 받는 거가 되겠고요. with someone이라고 하면은 조금 동등한 좀 위치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사업 파트너랑 상의를 하거나 조율한다는 느낌에 더 가까울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So a few trusted people in the trade to vouch for it. 그냥 뭔가에 대해서 vouch 한다는 거 너무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0: Okay, V-O-U-C-H, vouch. This means that if you vouch f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saying, yes, you can trust this person. Yes. This person is qualified, and they are reliable. So you're kind of like, you can believe me. I'm vouching for this person.
1: 아,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Oh, we're looking for a voice actor. And then I go, Oh, how about, 누구? 이러면서 이제 샘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is she good?
0: Are you
1: 물어봤을
0: sure?
1: 때 제가, Oh, yeah, I can definitely vouch for her. 이렇게 얘기를
0: Yes.
1: 하면 이분은 진짜 찐이에요.
0: Absolutely.
1: 이게 가능한 건가요? 사람한테도 쓸수
0: Absolutely.
1: 있다는
0: Oh,
1: 거죠?
0: of course. And
1: Okay.
0: usually we vouch for people. We use this often.
1: So, vouch for it. 이라고 하면 그것을 보증하다. 신뢰를 담보하다. 이건 진짜입니다. 하고 뭔가 추천한다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쵸?
0: Yeah.
1: Alright. 넘어가 볼게요.
0: Buyers can also consult an artist's printed catalog, he said. But that might not be possible with underground artists like Banksy.
1: 또 작가의 공식 작품 목록을 참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뱅크시처럼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작가의 경우에는 이런 자료 자체가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Underground artist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 So underground artists are not mainstream artists. So imagine the whole idea of underground. It's almost as if they are working underneath the ground. Nobody sees them, nobody knows who they are, but they're making art. And Banksy, mm-hmm. we still don't

0: really know who that is.
1: Exactly. So, underground라고 하는 게 메인스트림의 좀 반대격이다 볼수 있겠고요. 비주류 예술가들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0: And regardless, unsophisticated people who are engaging in the art world tend not to know the right questions to ask before transacting, Fletcher said.
1: 전문가는 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술 시장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거래 전에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경험이 없다라고 할때 unsophisticated people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0: Yeah,
1: Right.
0: these are people who are inexperienced. They don't know much, and they don't know anything about the art world.
1: Okay, so 여기서는 섬세하지 못한이 아니라 그냥 경험이 많지 않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part 4 다시 들어볼게요.
0: A buyer might consult an art advisor or a dedicated consultant who could investigate the work or rely on a few trusted people in the trade to vouch for it. Buyers can also consult an artist's printed catalog, he said, but that might not be possible with underground artists like Banksy. And regardless, unsophisticated people who are engaging in the art world tend not to know the right questions to ask before transacting, Fletcher said.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했습니다.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Let's listen to the song Rise by Jonas Blue.

0: 전까지 200만 달러 넘게 벌었다던데 장난 아니지.
1: 그림 한 점에 수억 원이면 진짜라는 말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할 것 같은데?
0: 뭐 그나저나 이거 내 초상화인데 살래? 믿어봐, 이건 진짜야.
1: 네가 나한테 돈 줘야지.
0: 아, 내가?
1: 그럼.
0: 아무리 그래도요, 제가 파는 입장인데 제가 돈을 받아야죠. 그렇게 싫습니까?
1: I'm sorry.
0: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왠지 너도 나도 사고 싶을 것만 같은 마유의 자화상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크쌤 대사였죠. 그림 한 점에 수억 원이면, 여기까지인데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All right. If a painting costs six figures.
0: If a painting costs six figures. Okay. 자, costs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돈이 든다면. 근데 돈이 안 나고 왜 six figures가 나왔을까요?
1: 아, six figures. Because when we go into six figures, that means it starts at $100,000 to $999,999,000. So basically, it's a lot of money.
0: A lot of money.
1: So we do use that a lot when we talk about salaries.
0: 연봉 얘기를 할 때, oh, he makes six figures.
1: 이런 식으로. And so the idea is that it's a lot of money. It could be $300,000. It could be $100,000. We don't know. But we know it is a lot of money.
0: 아, 뭔가 10만 불이 넘어가는 금액. 그러니까 만약에 1대1로 따진다면 정말 아, 저 사람 뭐 억대 연봉 번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정확한 금액보다는 뭐 그냥 six figures 번데 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1: Yes.
0: 그러니까 여기서 figure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제 몇 자리 수의 금액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까 전에 six figures 나왔을 때 어 이러셨군요.
1: That's right. I know because anytime 네. you hear six figures you're like Ok, it's going to be over ok.
0: Okay. Okay. So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도 six figures라는 얘기 들었을 때 아, that's a lot of money 정도만 느껴져도 꽤 많이 알게 되겠네요. 그쵸?
1: Yeah, so like, you know, Mayu Sam, you know, has a six-figure income.
0: Oh, I wish. I wish. 대화에서 몇 개의 표현이 더 나오는데요.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잡히기 전까지 200만 달러 넘게 벌었다던데 장난 아니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요. make money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혹은 buck이라고 하는 것도 dollar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make bucks, make money 하면 돈을 벌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earn이라는 단어를 쓰시려고 하는데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make를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캐주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잡히기 전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잡히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It is to get caught.
0: Get caught. 진짜 정말 이렇게 손으로 잡는 그런 느낌으로.
1: Yeah, that's okay. right. You know, or like when you're trying to catch something and then you catch them, so it is they're caught.
0: Okay.
1: So that is the idea. You're kind of on the run and you're caught.
0: 내가 뭐 거짓말을 하다가도 I got caught doing something.
1: You can do that as well. Yes.
0: Oh, okay. 자, 그리고 장난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재밌는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o 장난 아니지? 뭐
1: yes.
0: 플레이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1: Oh, 그쵸? here's a good one. That's wild. I do like this expression. It's crazy. But if you say it's wild, it's crazier.
0: 더 강력한 거네요.
1: Yeah.
0: 그러니까 뭔가 충격적인 것, 대박인 것을 얘기를 들었을 때
1: 와,
0: that's wild.
1: That's crazy.
0: 이거 많이 사용 실제로 하나요?
1: Oh, sure.
0: Okay, so 뭐 that's crazy도 있지만 that's wild라는 것도 한번 써보시고요. 자, 마유의 대사에서 와, 믿어봐, 이거 진짜야, 이거는 제대로 됐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Really? 라고 쓸 수도 없고요.
1: It's the real deal.
0: The real deal.
1: It's the real deal.
0: So, the real deal이라고 하는 게 물론 진품이라는 뜻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제대로 됐어.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1: Yeah. So, when you eat something and it's very authentic, we can even say it in that context. Like, oh, this is the real deal.
0: The real deal. 이거 제대로야. Okay.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그림 한 점에 수억 원이면 so if a painting costs six figures였습니다. 자, 영어 대화문 들어볼게요.
1: Did you hear about that father and daughter who sold fake Warhols and Banksys?
0: Yeah, they made over $2 million before getting caught. That's wild.
1: Oh, if a painting costs six figures, I'd want more proof than just, trust me, it's real.
0: By the way, this is a portrait of me. Want to buy it? Trust me, it's the real deal.
1: Come on. No, thank you.
2: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크리스틴 쌤, 감사합니다.
1: Yes, thanks everyone. And we're going to leave you with our last song by Lucas Graham. It's 7 Years.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special evening, you guys.
1: Have a great weekend and we'll see you next week. Bye-bye.
0: Bye.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 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백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백백백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뭔가 살다 보면은 신청서 같은 걸 작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서류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말 그대로 이제 빈칸들에 필요한 정보를 이제 기입해서 전체 서류를 완성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영어로 이와 같이 작성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 바로 fill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쓰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요. fill in이라고 하는 구동사도 있거든요. 이걸 이제 구분을 좀 해드리면 어떤 빈칸을 채워놓고 거기에 단어를 넣는 건 fill in이라고 그래요. fill in the blank라고 하죠. 그래서 FIB라고 하잖아요. fill in the blank. 이것도 구동사입니다. 빈칸 하나를 채우는 건 fill in인데, 빈칸을 여러 개다 채워서 서류 전체를 다 작성하다라고 할 때는 fill out이라고 합니다.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빈칸 하나는 fill in, 빈칸 여러 개를 해서 서류 전체는 fill out. 예문을 한번 볼게요. form이라고 하는 단어가 목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please fill out this form. 뭔가 신청할 때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그런 얘기죠. Please fill out this form. Fill out this form. Form 자체는 채울 빈칸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체 다 완성하면 fill out이 되는 겁니다. Please fill out this form. Please fill out this form. Okay. Paperwork 같은 그런 단어도 목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서류 작업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it took me an hour to fill out the paperwork. 뭔가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같은 게 있었다는 얘기죠. 뭐 지원서 양식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다 채우는데 1시간가량 걸렸다. It took me an hour to fill out the paperwork. 이렇게 paperwork 같은 단어가 목적으로도 쓰인다는 얘기예요. Fill out the paperwork. 자, 그 다음에 form을 또 넣어볼게요. Can you help me fill out this form?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아, 이거 서류 작성 제가 좀 혼자 하기가 힘든데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럴 때 Can you help me fill out this form? Can you help me fill out this form? Fill out this form.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걸 동명사로 잡아서 이번에는 문장 구조 자체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Filling out a tax form is not easy. Filling out a tax form 하면 세금 신고 양식을 이렇게 작성하는 걸 말하죠. 뭐 연말정산을 한다든가 할때 하잖아요. 그걸 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다. 잘 보고 해야

되겠죠? 쉽지만은 않다. Filling out a tax form is not easy. Filling out a tax form is not easy.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자, 구동사기 때문에 fill out, fill in 둘 다 뒤쪽에 힘을 주고 자, 방금 전에 예문들을 그럼 이제 강세 가이드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신경을 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Please fill out this form. Please fill out this form. Fill out, fill out 이렇게 한 단어처럼 힘을 뒤에 주시고 fill out this form. It took me an hour to fill out the paperwork. It took me an hour to fill out the paperwork. 오케이, 마찬가지로 fill out the paperwork. Can you help me fill out this form? 의문문으로 Can you help me fill out this form? Can you help me fill out this form? Filling out a tax form is not easy. Filling out a tax form is not easy. 그렇죠. So, filling out, ing가 붙어도 힘을 뒤에다 잘 주세요. Filling out a tax form is not easy.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영작을 해보세요. 이 병작 연습 시작할게요. 이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Please fill out this form. 이 모든 서류를 작성하는데 1시간 정도가 걸렸다. It took me an hour to fill out the paperwork. 이 서류 작성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Can you help me fill out this form? 마지막. 세금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Filling out a tax form is not easy. 이렇게 영작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서류 작성을 하다 해당하는 fill out 구동사를 연습을 잘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일상에서 잘 써보실 수 있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평소보다 늦게까지 잘 수 있어서 알람을 맞춰놓지도 않고 늦게까지 잠을 자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실수로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일어나는 상황과 좀 다른 상황일 겁니다. 영어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동사 sleep in이라고 하면 의도성을 갖고 일부러 늦게 일어난 걸 묘사합니다. 반면에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피곤해서 혹은 잠이 많아서 실수로 늦게 일어났다면 그럴 때는 wake up late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좀 다른 상황입니다. 하나는 의도성이 있었고 하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실수로 늦게 일어났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구동사 sleep in 이것을 연습을 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늦잠 잔 거지만 의도성이 있었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일요일마다 그런다고 한다면 평일과 뭐 토요일까지 계속 새벽에 일어나야 돼서 일요일만큼은 좀 원 없이 늦게까지 잔다라고 하면 I like to sleep in on Sundays. Sunday에 S를 붙이면 일요일마다 반복의 느낌이 살아나죠. 그래서 나는 일요일마다 늦잠을 자요. 즉 늦게까지 잠을 잔다라는 얘기죠. 실수로 늦잠 자는 게 아니라 I like to sleep in on Sundays. I like to sleep in on Sundays. 당연히 강세는 뒤에 주고 sleep in 이렇게 연음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침 식사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We missed breakfast because we slept in 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침 식사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일어나가 보니까 벌써 조식 시간이 끝나서 놓친 게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일은 아침 먹지 말고 그냥 늦게까지 자자 이렇게 된 거예요. 늦게 자는 바람에. 그래서 slept in은 의도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So we missed breakfast because we slept in. miss 자체도 의도성 있게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늦게까지 잠을 잤다 이게 더 맞을 겁니다. 늦잠 자서 아침 못 먹었다 보다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내일 너 오늘 새벽까지 일했으니까 늦게까지 자.

이럴 때 Why don't you sleep in tomorrow? Why don't you sleep in tomorrow? 이럴 때이 sleep in 구동사가 없으면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Why don't you sleep until late tomorrow? 이렇게까지 굳이 안 하고도 sleep in 하나로 다 처리가 되는데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좋죠. So why don't you sleep in tomorrow? Why don't you sleep in tomorrow? 하면 모든 게다 해결됩니다. 내일 늦게까지 좀 자요. 이런 말. 그 다음에 Are the kids sleeping in again? 아이들 오늘도 좀 늦게까지 자는 건가? 뭐 학교 안 가는 날이 연속해서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방학 때 계속 늦게까지 자고 있으면 Are the kids sleeping in again? Sleeping in again? 이것도 ing지만 뒤에다 힘을 주고 또 아이들 늦잠 자는 건가? 이렇게 Are the kids sleeping in again? Sleeping in again? 이런 힘을 이럴 때도 주는 게 맞겠죠. 자, 강세 가이드 좀 해드릴게요. 얘네 힘들어가는 거 보세요. 자, P가 경화돼서 been 이런 식으로 연음됩니다. I like to sleep in on Sundays. Sleep in on Sundays. I like to sleep in on Sundays. 그다음에 We missed breakfast because we slept in. Slept in. Slept in. T가 경화돼서 din 이렇게 되죠. We missed breakfast because we slept in. 그다음에 Why don't you sleep in tomorrow? Why don't you sleep in tomorrow? Sleep in tomorrow. 이렇게. 이 네임 주고, P가 경화돼서 sleep in tomorrow. 그 다음에, Are the kids sleeping in again? Sleeping in again? In again? 이 네임을 그렇게 주겠죠? 뒤에 again과 붙여서, Are the kids sleeping in again? In again? 이렇게 읽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좋네요. 자, 이 병작으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요일에는 늦잠 자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to sleep in on Sundays. 네, sleep in 잘 써보시고요. 자,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늦게까지 잠을 잤다. We missed breakfast because we slept in. 오케이. 내일 늦게까지 잠을 자지 그러니. Why don't you sleep in tomorrow? 애들 또 늦잠 자고 있는 거야? Are the kids sleeping in again? Sleeping in again?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일부러 늦게까지 잠을 자다에 해당하는 sleep in 구동사 연습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100, 100, 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잠을 못 자서 너무 졸린 상태에서 깜빡 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여러분은 하시나요? 자, 바로 이럴 때만 쓰는 특화되어 있는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뜻 외에는 다른 뜻이 거의 없기에 자, 깜빡 졸다는 하나로 딱 알아두시고 쓰시면 되고 이거를 만약에 잘 익혀놓지 않으면 이 졸다라는 말 자체를 영어로 하기가 되게 쉽진 않습니다. Doze off. Doze off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off에 힘을 줘야겠죠? Doze off. Doze off. 예를 들어서 TV를 보다가 잠들었다든가 책을 보다가 휴대폰을 보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그럴 때 doze off입니다. 혹은 너무 지루해서 수업 중에 졸았다. 그럴 때도 doze off고요. 자, 예문을 몇 개 드려볼게요. 야, 영화 보다가 나 잠들었잖아. I dozed off while watching the movie. While watching the movie. 영화 보다가 뭐 소파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그렇죠? 혹은 뭐 영화관에서 잠들 수도 있겠죠? I dozed off, 과거형, dozed off while watching the movie. 그 다음에, 난 지하철에서 자주 졸아. 그쵸? 만약에 이제 앉아서 먼 길을 가야 돼요. 한 시간 넘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조는 경우 많아. I often doze off on the subway. I often doze off on the subway. 그러면, 앞에는 이제 영화 보다가 해서 while watching이 들어왔고, 여기는 on the subway. 그러면, 지하철에서 지하철 이제 탄 상태로 잠이 든다는 얘기죠.
자, 깜빡 존다 이렇게 often doze off 습관처럼 쓰셔도 되고 묘사를 할 때. 그 다음에 수업 중에 나 오늘 졸려서 계속 꾸벅꾸벅 졸았다 그럴 때도 I kept dozing off in class. I kept dozing off in class. Keep 동사랑 쓰이면 계속해서 졸았다는 얘기죠. Keep dozing off. 자, 과거형으로 kept dozing off니까. 야, 오늘 나 수업 시간에 졸려서 죽는 줄 알았다. One more time. I kept dozing off in class. 그 다음에 I tried my best not to doze off. 어젯밤에 잠을 많이 못 잤어요. 뭐 잠을 좀 설치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수업이어가지고 절대 이렇게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뭐 중요한 회의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럴 때 I tried my best. 최선을 다했죠? Not to doze off. Not to doze off. 그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이 문장들을 그럼 힘을 얻어주고 읽어야 되는지 강세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off에 힘을 줘야겠죠? 첫 번째 문장. I dozed off while watching the movie. I dozed off while watching the movie. I often doze off on the subway. I often doze off on the subway. I kept dozing off in class. I kept dozing off in class. Dozing off. Dozing off. 힘을 뒤에다 잘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부정문 들어간 I tried my best not to doze off. 나와서도 힘 주고 Not to doze off. Not to doze off. I tried my best not to doze off. Not to doze off.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doze off 이용해서 영작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나 영화 보다가 깜빡 잠들어 버렸어. I dozed off while watching the movie. 나 지하철에서 깜빡 조는 경우가 많아. I often doze off on the subway. 나 수업 중에 계속 꾸벅꾸벅 졸았어. I kept dozing off in class. 난 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I tried my best not to doze off.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깜빡 졸다라고 할때꼭 기억해서 써야 되는 doze off라고 하는 구동사를 배워봤습니다. 잘 기억해서 유용하게 그 상황에 맞게 쓰시길 바래요. Good job, everyone. (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사람들과 한 자리에 모인다는 말을 이야기할 때쓸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동사 하나를 쓰면 상당히 유용하게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get together라는 말입니다. 이걸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못 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원어민들한테 이걸 얼마나 자주 쓰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자주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Let's get together sometime. 이런 식으로 제안할 때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구동사는 바로 이 get together라는 구동사인데 한 자리에 모인다의 의미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가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자료 같은 걸 취합한다든가 한데 모아서 정리하다라고 할 때도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땐 뒤에 목적어가 붙겠죠. 이거 예문 보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일단 한 자리에 모이다 그부터 연습을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말에 저녁 함께 먹기 위해서 모이자라고 한다면 Let's get together for dinner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저녁 한번 같이 먹기 위해서 모이자는 얘기입니다. 한 자리에. 그쵸? Let's get together. 마찬가지로 구동사니까 together. 그쪽에 힘을 더 줘야 돼요. Let's get together for dinner this weekend. For dinner this weekend.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고.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우리 언제 한번 얼굴 다 같이 보자. 그럴 때 Let's get together sometime. Let's get together sometime. 이 문장은 지금 바로 통한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제 한번 모여요? 어때요? 그럴 때. Let's get together sometime.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다의 뜻으로 많이 써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뒤에 목적어를 받으면 한데 모아서 정리한다는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0: 서류나 자료 같은 걸 정리할 때만 있어요. 회의 준비를 위해서 모든 문서를 좀 정리하고 있다. 즉, 모아서 정리하고 있는다. 이런 의미로 I'm getting together all the documents for the meeting. I'm getting together all the documents for the meeting. 그럼 회의를 위해서 모든 서류를 이렇게 한데 모아 정리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취합해서 정리하다. 어디 여행이나 캠핑 같은 거갈때 챙길 게 많잖아요. 그럴 때도 씁니다. We need to get together some supplies for the camping trip. 이라고 하면 캠핑 여행을 갈 예정인데 거기 갈때 필요한 물품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 취합해서 정리해야 된다. We need to get together some supplies for the camping trip. 자, get together 다음에 all the documents, some supplies 이런 게 들어가면 모은다는 얘기죠. 정리해서 모으다 혹은 모아서 정리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자리에 모이는 건 그냥 get together 다음에 뭐가 안 오지만 뒤에 뭐가 오면 모아서 정리한다는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해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직접 쓰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어디에 힘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Together 쪽에 힘이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Let's get together for dinner this weekend. Let's get together for dinner this weekend. 그 다음에 Let's get together sometime. Hey, let's get together sometime. Let's get together sometime. 언제 한번 우리 시간 내서 모여요. 그런 말 잘 그대로 가져다 써보세요. 그 다음에 I'm getting together all the documents for the meeting. I'm getting together all the documents for the meeting. Okay.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캠핑. We need to get together some supplies for the camping trip. We need to get together some supplies for the camping trip. 네, 이렇게. 자, 입영작 연습 마지막으로 복습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저녁 함께 먹기 위해서 모이자. Let's get together for dinner this weekend. 그 다음, 우리 언제 한번 모이는 거 어때? Let's get together sometime. Alright. 세 번째, 난 회의를 위해서 모든 문서를 모아서 정리하고 있다. I'm getting together all the documents for the meeting. 우리는 캠핑을 가기 위한 물품을 준비해야 된다. We need to get together some supplies. For the camping trip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get together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모이다의 의미 그리고 한데 모아서 정리하다의 의미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1: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Reaction English. Oh, I feel for you. Oh, I feel for you. Oh, man, I feel for you. I feel for you. 너를 위해서 느끼다 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I feel for you 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 상대방이 힘든 일이나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공감하고 위로하는 표현이에요. 정말 안 됐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정말 이렇게 위로하는 표현들이 정말 많은데 영어로 진심으로 공감해 정말 안타깝다. 어떡해요. I feel for you. I feel for you. 정말 위로할 때 모든 상황에서 누구를 위로하고 싶을 때 꼭 이 표현 쓰세요. I feel for you. I feel for you. 또는 Oh, I'm so sorry. I feel for you. I'm so sorry. I feel for you.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I feel for you. For example, Oh, Iris, I got into an accident yesterday. Oh, it's so painful. I got into a car accident yesterday. 나 어제 교통사고 났어. Oh, you. 너무 안 됐다. 괜찮아? I feel for you. I hope you're okay. Are you okay?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1: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2: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영어의 뼈대, 저는 이보영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나는 뭐뭐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라고 할 때 뭐뭐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렇게 참 많이 했지만 하지 않으려고 뭐뭐를 해요 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부정 명령문을 알아볼까 합니다. 즉, to 부정사라는 게 나오는데요.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문장의 부정형을 만드는 건데, 자, 부정이란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죠?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not, not, not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라고 말할 때 not 이런 식으로 말하는 표현도 있어요. 자, 이 not이 들어가서 부정 명령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소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세요. 이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먼저 조심하세요 라는 말은 워낙에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Be careful. Be careful. 제가요, 그 어린 아이들을 자녀로 두신 그 부모님들을 위한 영어

싶어. 그런데 뭐뭐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명령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Be careful 다음에 하지 않도록이라고 한다면 not to로 연결하면 됩니다. 소음을 내다 라는 말이 그 뒤에 오는 거죠. Make a noise. Make a noise 라고 하게 돼요. 우리가 콘서트 현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소리 질러 할 때 make some noise 이렇게 말하게 되죠. 아마 우리나라 팝스타들이 가장 잘 아는 영어 중에 하나가 make some noise, put your hands up 이거 아닐까요? 자, make a noise 하면은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다라는 건데 좀 듣기 싫은 소리를 내는 거죠. 자,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Be careful not to make a noise 라고 합니다. 자, 이거 살짝 응용해 볼까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먼저 be careful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하지 않도록 not to 깨뜨리는 거 break 아무것도 anything. Be careful not to break anything. Be careful not to break anything. 자, 무슨 뭐 유리 공예품 가게에 갔는데 조금만 잘못 움직였다가는 거기 전시해 놓은 유리 공예품이 떨어져 깨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be careful not to break anything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요즘 날씨가 좀 이런데 우리 아프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세요 라고 한다면 be careful not to 아프다 get sick 자, 병이 들어서 아프게 되다 get sick 이어서 말하면 됩니다. be careful not to get sick 어떠세요? 이렇게 뭐뭐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Be careful 이용해서 뭐뭐 하지 않도록 not to로 이어서 말하면 된다는 거 간단하죠. 자, 이번엔 이거 어떨까요? 저는 조심조심 살살 걸어요. 왜? 그를 깨우지 않으려고 라고 한다면? 자, 이번에는 명령문은 아니지만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쓰인 not to 또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조심조심 걸어요. I walk carefully. 혹은 조심조심 걸으세요. 한다면 walk carefully.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not to. 그를 깨우다. wake him. 하시면 됩니다. walk carefully. not to wake him. 그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어라. 이런 명령문도 될수 있겠군요.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뭐뭐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Be careful 다음에 안토록 not to로 연결해서 뭐뭐 하지 않도록 하세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세요. Be careful not to make a noise. 아무것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세요. Be careful not to break anything. 자, 여기까지 많이 연습하세요. Have a good day. Bye by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헬로우 에브리원, 웰컴 백 투 영어의 뼈대. 저는 이보영입니다. 자, 저는요 말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동안에 누가 이렇게 끊지를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책을, 재밌는 책을, 특히 만화책을 읽는 것도 참 좋아해요. 여러분은 무엇 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자, 뭐뭐 하는 걸 좋아합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참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좋아하는 건 like 라고 하게 되는데, I like you, 나 너 좋아해. I like ice cream, I like vanilla ice cream,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특히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라고 말할 적에도 이렇게 I like 라고 간단히 시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뭐뭐 하기를 좋아해요 라고 할 땐 조금 얘기가 달라지게 되죠. I like 다음에 뭐뭐 하기를 뭔가 동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I like talk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의 연결고리 이게 필요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것은 to 부정사의 명사형이다 라고 부르는 건데요. to 부정사, to 하고 동사 원형이 만나서 만드는 것이 바로 to 부정사죠. 노래하는 것 하면 to sing, 바라보는 것 to watch, 도와주는 것 to help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그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이 부정사를 만들면 되는데 이 to 부정사의 명사형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문장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든지 뭐뭐 하는 것이 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치 그 명사형인 것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도전 문장 이제 드려볼게요. 나는 오래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먼저 나는 좋아해요. I like. 그 다음에 노래 부르는 것. To sing. 이렇게 이어붙이면 됩니다. 나는 좋아해요. 뭘요? 노래 부르는 것을. To sing. 아시겠죠? I like to sing. 근데 그냥 노래가 아니라 오래된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Old songs. 아하. I like to sing old songs. Not new songs, but old songs 라고 해서 오래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뭐 인기 많은 그런 뭐 우리나라의 그 고전 가요, 전통 가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는 특히 옛날에 그 뭐 그 무너진 사랑 타바 뭐 이런 노래 잘 불러요. 자, 이렇게 오래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I like to sing old songs.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Do you like to sing old songs too? 자, 이건 또 어떨까요? 나는 오래된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EBS TV를 통해서도 이 주말에 그 오래된 영화를 낮에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정말 인기 많죠. 자, 이런 거. I like, 그 다음에 보다, watch, 보는 것, to watch. I like to watch old movies. I like to watch old movies.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 옛날 영화들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I like to watch old movies. 자,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한다면 I like 다음에 돕는 것 to help 다른 사람들 others 라고 합니다. I like to help others. I like to help others. 이렇게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뭐뭐 하기를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뭐뭐 하기를 원해요. 라는 문장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원해요. I want. I want. 자, 아까는 나는 좋아해요. I like. I like. 이번에는 나는 원해요. I want. 그 다음에 역시 뭐뭐 하는 것을 이어붙일 수가 있는데 춤추기를 원해요 라고 한다면 I want to dance. 근데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 춤을 잘 추기를 원해요. 아하, 뒤에 well 붙이면 되겠군요. I want to dance well 하면 나는 춤을 잘 추고 싶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번엔 나는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먼저 나는 원해요. I want 여행하는 것, to travel, to travel. 네, 어디로? 해외로, overseas, overseas. 자, 이런 단어도 함께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overseas, 해외로 라는 뜻이에요. 자, 쭉 이어보면 I want to travel oversea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 나는 원해요. 여행하는 것을, to travel. 투 부정사의 명사형이 잘 쓰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나는 뭐뭐 하기를 원해요. 나는 뭐뭐 하기를 좋아한다고요. 이렇게 뭐뭐 하기를 투 부정사의 명사형을 알아봤습니다. 나는 오래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죠. I like to sing old songs. 나는 춤을 잘 췄으면 좋겠어요. 춤 잘 추기를 원해요. I want to dance well. 여러분은 어떠세요? 많이 연습해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영어의 뼈대, 저는 이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바로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뭐 이렇게 말한 경우 있죠? 그 있잖아요. 왜 요즘엔 잘 단어도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딱 얘기해 줄 때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한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어?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탁 가리키면서 그거야말로 이겁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자 우리말도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있듯이 영어로도 그렇게 말을 하는 식이 있더라고요. 자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도전 문장 드립니다. 바로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말이죠. 라는 것부터 먼저 말해요. That's. 그것이요. That is. That's.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로 그거. 라고 해서 What I want. 로 이어지게 됩니다. That's what I want. 어떤 물건을 가리켜서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이라고 말할 적에도 what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got, 영어로 what. 조금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어쨌든 that's what I want 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겁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것은요. That is the thing 이라는 하나의 문장과 자, 그것이 어떤 것입니다. That is the thing.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 I want that. 나는 그것을 원해요. 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문장. 이 두 개가 구궁 합쳐져서 도킹을 하는 바람에 중간에 그것이라는 말이 겹쳐지게 되잖아요. 저것은 어떤 겁니다라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 겁니다라는 것이 겹쳐지는 것처럼 영어로도 겹치는 것을 좀 빼고 하나로 간단히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That's the thing. I want that 라고 하는 것에서 짜잔! What이 연결이 되어서 That's what I want 이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굳이 저게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요 라고 따로 말할 것을 그거야말로 내가 원하는 겁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서 That's what I want가 됩니다. 어떤 사물을 가리켜서 말할 적에는 이렇게 what이 연결고리가 되는데 사람이 연결고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그게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할 적에는 what이 아닌 who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건 바로 내가 당신에게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자, 라고 말해보자면 아, that is 혹은 that's 마찬가지로 말한 다음에 who, 그 사람이다, 사람이다. 어떤 사람? 내가 너에게 말해주었던 바로 그 사람. I told you about. That is who I told you about.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That is the person. 그게 그 사람입니다. That is the person.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 I told you about that person.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에게 말해준 적이 있었다. I told you about that person. 자, 이 두 문장이 구궁하고 합쳐진 것이 됩니다. 이때 the person 자꾸 겹쳐지죠? 하나를 빼고 이것을 그 대신 who로 바꿔서 연결의 한 문장으로 말한 것이 되는 거죠. That is who I told you about. 이렇게요. 자,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바로 저게 내가 너에게 말했던 바로 그거야 라고 한다면 That is the thing 하고 I told you about that thing 하고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친 형태로 That is what I told you about. That is what I told you about.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어떠세요? 조금 복잡하게 여겨지시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문장을 두 개로

만들었다가 이걸 뭐 하나 생략하고 연결하고 무엇일지 후일지도 결정해야 되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게 그거라니까 라고 할 적엔 That's what 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게 그 사람이라니까 라고 할땐 That's who 라고 시작한다 라고 패턴처럼 익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바로 그게 그거라니까요. That's what. 바로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니까요. That's what I want. That's what I want.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너한테 말했던 그 사람이라니까. That's who I told you about. That's who I told you about. 아시겠죠? 사람이냐, 사물이냐, 이것만 구별해 보세요. 많이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English.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좋아하는 게 약점이라면 싫어하는 것은 권력이었다. 무언가를 싫어한다고 해서 놀림받은 경험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싫어하는 걸 말하기는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졌다. 이를테면 품이 넉넉한 옷을 좋아한다는 걸 몸에 붙는 스타일의 옷을 싫어한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는 시기다. 나는 부정적 기운을 연료로 삼은 열차가 절대로 빼놓고 출발할 수 없는 귀한 승객이었다. 박수영 작가의 책 아무튼 새벽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레저의 Let It All Out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제철소 출판사에서 펴는 아무튼 시리즈입니다. 박수영 작가의 아무튼 새벽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아,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시네요. 하아영님. 아, 지난주에 읽은 책이에요. 아무튼 새벽. 출석합니다. 반짝반짝이라고 하셨고요. 이 아무튼 시리즈는 지금 5690 쓰시는 카페이님도 너무 좋아하신다고. 네, 거기다가 또더 좋아하는 단어인 새벽이 붙으니까 얼른 읽어봐야겠다고 하셨는데요. 아무튼 뒤에 무언가 그 저자들이, 작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무언가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부분 같아서 오늘 문장 카펫으로 바로 이 지점을 깔아드렸습니다. 뭔가를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좋아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러기 위해서 용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장 너무 재밌잖아요. 부정적인 기운을 연료로 삼은 열차가 달려나갈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승객이 바로 나였다. 그 정도로 뭔가 부정적인 표현, 싫어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할때큰 목소리 내는 그런 고객이었던 거죠. 그러나 나 이제 말하련다. 좋아한다고. 그 대상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뜬 뒤에 달뜬 마음이 사그라드는 것은 새벽이 고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침이 지나치게 소란스러운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작가. 새벽에 얽힌 여러 추억들, 에피소드, 단상들이 이 책에 가득 들어가 있고요. 읽고서 정말 박수영 작가는 새벽쟁이가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우리 카페인 분들 어떠세요? 나 이거 너무 싫어. 좀 어색해. 이런 표현에 비해서 생각보다 나 그거 진짜 좋아. 너무 좋아. 그거 사랑해. 나 그거 그거 편이야라고 얘기를 해줄 정도로 좋아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무언가, 사물이든 어떤 현상이든 무엇이든 갖고 있는지, 얼만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좀 드려볼까요? 이 아무튼 새벽 을 읽고 나니까 카페인님들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나는 이 시간대를 특히 좋아해요. 우리 1시간 단위로 한번 잘라볼까요? 예를 들면 저는 저녁, 요즘 기준으로는 저녁 7시에서 저녁 8시 사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해가 지는 시간이니까요. 일몰을 볼수 있는, 하늘이 예뻐지는 시간이니까 좋아하는데, 카페인님들도 물론 북카페 들으시는 시간 좋아하시는 거 알지만 그거 기본으로 두고 내 삶에서 특히 하루 중에 이 시간대 좋아해요 하는 게 있으면 언제인지, 아무튼 그 시간 하고 사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정말 어떤 유형일까 궁금합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중의 그녀가 웃지 않아, 그리고 몽니의 그대와 함께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질문 제가 드렸습니다.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한 시간만 한번 골라보시죠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9110 쓰시는 카페이님은 저녁 6시 고르셨습니다. 이유는 명확하네요. 퇴근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좋아하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채연님 밤 10시 고르셨어요. 밤 10시쯤부터 집에 간접등만 켜두고 책 읽거나 취미 생활을 해요. 형광등을 끄면 오늘 일과 끝! 이런 느낌이라서 오롯이 내 시간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연을 지금 많이 주고 계신데, 쭉 보면 공통적으로 오롯이 내 시간, 지금 채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느낌이 들 때를 많이 고르시는 것 같습니다. 채연님에게는 밤 10시쯤이군요. 너무너무 그때 호젓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애청하는 한재웅님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조용히 애청하시는데 지금 사연을 주신 거예요. 반갑습니다. 재웅님. 재웅님은 저는 요즘 밤 11시를 제일 좋아합니다. 채연님은 밤 10시였는데 재웅님은 밤 11시입니다. 아이 재우고 운동까지 마치고 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보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 알죠. 우리 오롯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에 좀 밑줄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의 모서리를 살짝 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정혜님은 아침 6시 고르셨습니다. 이제 약간 종달새형이 등장합니다. 아침 6시. 물한잔 하러 싱크대 앞 창문 넘어 신천을 바라볼 때라고 하셨어요. 아침에 처음 딱 일어나자마자 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게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딱 시작하는 느낌, 그 시간대를 고르셨습니다. 최유하님은 오후예요. 오후 4시. 이유는 아무튼 살쪄도 당 떨어질 때 달달한 걸 먹는 오후 4시 좋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정말 애프터눈티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대잖아요. 우리 이제 간식 좀 먹을 수 있는 그 시간대. 그 시간대를 또 좋아하시는 유하님. 그리고 이승영님, 요즘 쉬는 날에는 오전 집안일을 어느 정도 끝내고 11시부터 커피 내려서 1시간 무조건 책 읽기 합니다. 그 시간 소중해요 하셨어요. 1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커피와 함께 조용히 책을 읽고 그리고서 지금 12시에 북카페로 이렇게 마실 나오시는 거죠? 아, 승영님의 또그 루틴도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카페인님들 24시간 중에 이건 내 시간입니다 하고 빨리 찜하세요. 네. 뭐 겹쳐도 좋습니다. 어차피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이 겹치면 또더 뭔가 같은 것을 좋아하는 그 한편이 되는 느낌도 있고요. 시간 많이 좀 사연으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이타심입니다. 오늘은 뇌 과학적으로 특히 이타심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많이 갖고 있는 많이 이렇게 발휘하는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다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천 교수의 책 다윈 2.0에는 침팬지 연구가 제인 구달 박사가 들려주는 인간의 이타심에 관한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동물원에 사는 조조라는 이름의 침팬지가 어느 날 하수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침팬지 조조는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조조를 바라보며 관람객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이 홀연 릭 스워프라는 남자가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있는 데다 체중도 엄청난 조조를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죠. 자칫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조조도 살리고 본인도 무사했던 그날의 일에 대해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뜻 조조의 눈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살려줄 사람 없나요? 모두가 그 눈을 보았을 텐데 누군가는 자신이 몸을 던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타적인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는 오래도록 연구자들의 연구 주제가 되기도 했죠.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에비게일 마쉬가 대표적입니다. 그의 연구 대부분이 이타주의와 희생을 감수하며 타인을 돕는 이유에 관한 것인데요. 그가 이타심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 건 본인의 경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10대 시절 큰 교통사고를 당해 위기에 처했을 때 도로를 지나던 사람에 의해 구조가 되었다고 해요. 본인의 안전은 상관하지 않고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달려와 주었던 사람의 이타심에 크게 감동받은 그는 심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했고요. 이타적인 사람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비게일 마쉬는 이타적인 사람들의 뇌 자체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면 대조군이 있어야 했죠. 그래서 극히 이기적인 사람, 소위 사이코패스의 뇌를 먼저 연구했는데요. 사이코패스의 뇌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인식하는 편도체가 평균보다 10% 이상 작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반면 극도로 이타적인 사람의 편도체는 보통 사람들보다 8% 정도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의 뇌도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뇌의 보상체계가 반응한다는 것도 밝혀졌는데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보상 중추가 자극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타인을 도울 때 느끼는 기쁨과 행복감, 크고 작은 그런 마음들 덕분에 오늘도 우리 사회가 이만큼 굴러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해리 스타일스의 Treat People with Kindness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이타심, 이 뇌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타적인 사람들의 뇌는 무엇이 다를까?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연구자도 있고, 이 편도체가 조금 더 크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사이코패스들은 좀 작고, 평균보다도. 그러면 이게 타고나는 것인가? 그런데 그 타고나는 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의 뇌의 그 편도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뭐 쉽게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뭔가 모방 심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행복감이 전염되듯이 그렇게 많이 많이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북카페가 그런 영향 끼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이잖아요. 이승결님. 등굣길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시간이 좋아요. 이 등굣길에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시간을 꼽아주셨습니다. 맑은 하늘 구름,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소리로 상쾌한 에너지를 채우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버스 기다리면서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고 길가의 개미를 관찰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셨어요. 승결님 이렇게 주신 이 사연 속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아이의 모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길가 개미와 이렇게 눈맞춤도 하시면서 걸어가는 그 시간 정말 승결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처럼 느껴져요. 사연에서 묻어납니다. 그리고 7906 쓰시는 카페이님은 오후 3시 20분 45초. 잘못 읽었네요. 오후 3시 20분 42초. 정확해야 되는데. 42초를 고르셨습니다. 왜인지는 몰라요. 그냥 그 숫자가 좋은가 봐요. 라고 하셨어요. 오후 3시 20분 42초?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어제 왜 우리 이 송용진 교수님 수학자 오셔서 문명의 뼈대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 문명의 뼈대 책에 보면 그 어제 교수님이 특히 좋아하는 수학자로 꼽아주셨던 몇분 중에 한 사람, 그 라마누잔이라는 천재 수학자가 있는데 그 라마누잔 수학자가 택시를 탔나? 근데 그 택시 번호가 그 번호는 지금 기억 안 나요. 네 자리 1749? 뭐 이런 식의 번호였는데 그 번호에 대해서 그, 예를 들자면, 1749라고 한다면, 1749는 뭐 어떻게 하면 무슨 소수와 약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완벽한 숫자다라고 그렇게 그 숫자를 설명한 부분이 한 페이지에 걸쳐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 너무 재밌어서 모서리를 접어놨거든요. 그게 떠오릅니다. 어쩐지 7906 쓰시는 카페이님도 이 오후 3시 20분 42초를 잘, 이 숫자적으로 잘 뜯어보시면 내가 이거를 완벽한 숫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수학적으로 한번, 물고 뜯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인철님은 아무튼 자정, 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요렇게 이 시간, 아이들 자고 아내도 자고 있는 시간. 아이들 책상이 빈 공간이어서 제가 앉아 일기 쓰고 책 읽고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온전히 나만의 시간. 많은 카페인 분들이 바로 이 시간을 선택을 하십니다. 각자 시간대는 달라도 온전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나의 취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 인철님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또한 느껴집니다. 윤상의 너희들 것이니까. 노랫말과 상관없이. 어쩐지 너희들 것이니까가, 네, 우리 카페인분들이 지금 찜한 그 시간대에 온전히 가지시라는 느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북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 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펼쳐보기 시작한 책은 한성윤 기자의 책 야구장의 피아노맨입니다. 이 작가가 스포츠 기자예요. 30년째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열광의 순간을 함께한 39곡의 플레이리스트를 이 책에 소개하고 있어요. 책 이렇게 넘겨서 목차만 이렇게 훑어보셔도 왠지 막 힘이 솟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포츠 명승부, 명장면들, 그리고 그 순간을 빚는 음악의 이야기가 책 안에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경기장으로 가볼까요?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 격투기의 최고 무대는 일본의 프라이드 FC였다. 프라이드 FC에는 최고 선수들이 모였을 뿐 아니라 이벤트를 연출하는 능력에서 신생단체였던 미국의 UFC를 압도했다. 러시아의 표도르 예멜리아 넨코에게 60억 분의 1이라는 멋진 애칭을 선사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스타를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당시 프라이드 FC 선수들은 등장할 때부터 UFC를 비롯한 그 밖의 단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크로아티아의 영웅 미르코 크로캅은 1980년대 듀란듀란의 더 와일드 보이즈와 함께 강력한 모습을 선보였고 미국 출신의 거구 밥샘은 교향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리듬에 맞추어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며 링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보통 선수들이 등장 음악부터 강함을 드러내려는 것과는 달리 격투기와는 어울릴 법하지 않은 잔잔한 음악을 선택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추성훈이다. 추성훈은 본격적으로 격투기에 뛰어들고 프라이드 FC 무대에 이름을 알리던 시절부터 세라 브라이트먼의 타임 투 세이 굿바이를 입장곡으로 사용했다. 거친 격투기 세계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노래였지만 세라 브라이트먼이 잔잔한 음성으로 부르는 타임 투 세이 굿바이는 격투기 입장곡으로 절묘하게 어울렸다.

사실 Time to Say Goodbye는 거친 격투기를 위해 만들어진 노래와도 같다. 한 전설적인 프로복싱 선수의 마지막 시합을 위해 탄생한 노래이기 때문이다. 세라 브라이트먼은 독일의 전설적인 복싱 선수 헨리 마스케로부터 은퇴 시합을 위한 노래를 부탁받았다. 헨리 마스케는 1988 서울 올림픽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금메달을 딴 뒤 프로로 전향해 세계 챔피언에 오른 독일의 복싱 영웅이다. 그는 1996년 버질 힐과의 시합을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은퇴 시합에 앞서 세라 브라이트먼에게 은퇴 무대에 알맞은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세라 브라이트먼은 헨리 마스케의 고별곡 부탁을 받고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중 당시 무명이었던 안드레아 보첼리의 1995년 첫 앨범 보첼리에 수록된 그대와 함께 떠나리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세라 브라이트먼은 이 곡을 Time to Say Goodbye로 리메이크해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듀엣으로 불렀다. 전설적인 복싱 선수의 입장곡이자 마지막 시합에 어울리는 노래

사라 브라이트먼, 안드레아 보첼리가 함께한 곡 Time to Say Goodbye 이렇게 글에 등장한 곡 바로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박진영님이 아 제가 그 경기장에 있었다면 이 노래 들으며 광광 울었을 거예요. 광광 울었을 거라고. 아, 심금을 울리는 노래니까라고 하셨고요. 0092 쓰시는 카페이님은 30년 다닌 회사를 곧 은퇴하는 남편에게 저도 이 노래를 헌정하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곡을 그 은퇴할 때그 테마곡 이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무대든 거기서 이제 퇴장할 때 어떤 음악을 선물할 수 있을까 또 선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한성윤

손흥민 기자의 야구장의 피아노맨 읽고 있습니다. 이 헨리 마스케 선수의 은퇴곡, 이 얘기가 참 아름다우면서도 사실 아쉬울 수 있잖아요.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쉬울 수 있죠. 그런데 은퇴 시합 11년 후에 다시 한번 버질 힐에게 도전장을 던졌다고 합니다. 헨리 마스케 선수가 그때는 또 3대 0 판정승을 거두면서 11년 전에 패배를 서륙했고 두 번째 은퇴 시합을 멋지게 마무리했다는 이 후일담도 전해드립니다. 그때 관중들이 또 다시 또이 타임 투 세이 굿바이 또 이제 부르면서 박수를 보냈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도 같이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야구장으로 가볼게요. 뉴욕시티 필드에서 펼쳐진 뉴욕 매츠와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2015년 월드시리즈 3차전. 8회 초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공격이 끝나자 야구장에 낯익은 하모니카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야구장 전광판에는 뉴욕을 대표하는 가수 빌리 조엘의 모습이 나타났다. 뉴욕 매츠 모자를 쓴 빌리 조엘은 평소보다 더욱 행복해 보였다. 5만여 관중이 일제히 피아노맨을 합창하기 시작했다. 10월 30일 저녁 쌀쌀한 날씨에 털모자를 쓴 관중들이 모두 미소를 지으며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 전광판에는 빌리 조엘이 흐뭇하게 웃음 짓는 모습이 잡혔다. 노래의 절정 부분으로 향할 때 관중들은 옆 사람과 어깨 동무를 했다. 성대한 의식을 치르는 듯한 같은 음악으로 하나 된 마음을 마음껏 표출하는 순간이었다. 다시 한번 전광판에 잡힌 빌리 조엘이 드디어 힘차게 피아노맨을 부르기 시작했다. 손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빌리 조엘, 그의 모습에 환호하는 관중들, 야구장에 울려 퍼지는 피아노맨의 선율에 5만여 관중은 일체감을 느꼈다. 2015년 월드시리즈 3차전에 앞서 미국 국가를 부른 사람은 바로 빌리 조엘이었다. 빌리 조엘은 뉴욕에서 태어난 뉴욕 토박이로 뉴욕 매츠의 열혈 팬으로 유명하다.

빌리 조엘의 대표곡 피아노맨은 뉴욕 매츠가 내셔널리그 우승을 차지한 뒤 발표된 노래다. 뉴욕 매츠는 1969년 기적의 매츠라는 애칭을 얻으며 월드시리즈 첫 우승을 했고 1973년에는 내셔널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두 번째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비록 우승은 놓쳤지만 신흥 명문 뉴욕 매츠의 힘을 보여준 시즌이었다. 뉴욕 매츠의 월드시리즈가 끝난 1973년 11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이 세상에 나왔다. 토요일 밤 술집에 모인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랑받는 명곡이다. 실제로 술집에서 피아노를 쳤던 빌리 조엘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가사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준다. 빌리 조엘과 피아노맨 합창으로 기억되는 2015년 월드시리즈 3차전은 뉴욕 매치의 승리로 끝났다. 아쉬운 점은 이 경기가 2015년 월드시리즈에서 뉴욕 매치가 거둔 유일한 승리였다는 것이다. 뉴욕 매치는 1승 4패로 패했고 월드시리즈 우승은 캔자스시티 로열스에게 돌아갔다. 뉴욕 매치는 2015년 이후 10년 동안 월드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했다. 이는 빌리 조엘이 월드시리즈에서 미국 국가를 부를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과 같다. 빌리 조엘은 뉴욕 매츠가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1986년과 2000년, 2015년에 모두 미국 국가를 불렀다. 빌리 조엘은 2025년 5월 뇌질환 사실

사실을 공개하며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1949년생으로 만 76살인 나이가 걱정되지만 팬들은 다시 한번 그의 음악을 듣기를 기대한다.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듣고 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렇게 한성윤 작가의 책 야구장의 피아노맨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는 축구, 테니스, 피겨 스케이팅,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까지 다양한 스포츠에 그 얽힌 음악 얘기가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못다한 이야기들 책을 통해서 직접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세르지오 멘데스, 존 레전드가 함께한 곡 Please Baby Don't 들으면서 이제 2부로 건너가면 똑똑 이문학 이민님, 박태근 편집자가 또 좋은 책 들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금방 다시 만나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평소 잘 긴장하거나 낯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도 발표나 회의, 면접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리에선 바짝 얼어붙을 때가 있죠.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내가 긴장한 걸 사람들이 알아채면 어쩌지? 초조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하느라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보고 발표도 자주 해보는 건데요.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거나 실제랑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발표 시작하기 전에 아, 참 떨리네요, 불안하네요 하고 내가 긴장했던 걸 먼저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사회불안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거나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니까요. 꼭 전문의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가족, 연인, 친구.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의 연결을 꿈꿉니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분리와 단절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우리 삶을 뒤흔드는 단절의 의미 짚어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미미님 오시자마자 우리 1부 끝자락에 읽었던 이 빌리 조엘 이야기, 이 야구장의 피아노맨에 수록된 그 부분 들으시면서 좀 울컥하셨죠? 약간 슬펐다고.
1: 그렇죠. 스포츠 팬이라면 네. 누구나 울컥하는 대목인데 현실이 또 반영이 됩니다.
0: 현실이?
1: 뉴욕 매치가 다시 우승하는 꿈을 꾸잖아요.
0: 네.
1: 현 시점 뉴욕 매치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0: 그러니까 더 드라마틱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뉴욕 매치 얘기 들으시면서 지금 우리 한국 프로야구 팬분들도 지금 이렇게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시는 카페인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1: 그렇죠. 이게 스포츠가 참 늘 네. 희로애락에 섞여 있는데 네. 뉴욕 매치의 팬들은 지금 우울하겠지만 NBA 농구에서 뉴욕 닉스의 팬들은 오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0: 와.
1: 지금 챔피언 결정전인데 네. 오늘 한 점 차로 이기면서 3승 1패거든요.
0: 네.
1: 1승만 더하면 무려 53년 만에 우승입니다.
0: 와, 53년 한 사람이 그냥 장년이 될 때까지.
1: 아, 그렇게까지.
0: 그렇잖아요. 50을 넘어서
1: 아, 그러네요.
0: 53살에 이제
1: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가서 우승을 봤던 분이
0: 네.
1: 이제는 초로의 나이가 되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게 뭉클할까
1: 그러네요.
0: 싶습니다. 아, 스포츠의 세계는 아무튼 너무나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재미난 얘기라고 선그을 수 있는 것이 좀 좋기도 합니다.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카페인 분들 중에서.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책 철학 에세이입니다. 제목이 아주 단호해요.
1: 맞아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클레르 마랭의 책이고요. 제목이 단절, 괄호치고, 들입니다.
0: 왜 괄호 안에 들을 넣지?
1: 이 단수와 복수의 의미를 함께 전했던 것 같은데
0: 네.
1: 이 책이 아주 쉬운 책은 아님에도
0: 네.
1: 프랑스에서는요. 지금까지 10만 부가 넘게 판매가 되었고 프랑스에서 매해 고등학생들이 선정하는 최고의 철학책 이런 선정하는 행사가 있어요.
0: 네.
1: 거기에 선정돼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읽히는 책이거든요.
0: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읽은 책?
1: 네.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0: 네.
1: 일단 제목에 단절이라는 말이 되게 힘있는 말인데 저는 책 제목에서는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우리 차라리 반대쪽. 단절보다 뭔가 이렇게 이어가고
1: 연결 관계 맞아요.
0: 그런 것 많아도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딱 끊는 이런 말은
1: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0: 네.
1: 또 하나는 이 작가가 작년에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왔던 책도 반응이 좋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그 책도 제목이 기억에 남아요. 어떤 제목이냐면 제자리에 있다는 것.
0: 아, 이 책을 우리 지난주였나 그 시코너에서 한 챕터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도 되게 인상적이긴 했었거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어떤 상징적인 언어와 상황을 가지고
0: 네.
1: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던져주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란 제목을 들으면 좀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0: 그렇죠.
1: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저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우발적인 거,
0: 네.
1: 우연적인 거, 이전과 다른 거, 변화 이런 게 생길 틈이 없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삶을 당신에게 살라고 하면
0: 네.
1: 괜찮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순간 제자리라는 게 내가 알던 거랑은 전혀 다른 느낌인데
0: 네.
1: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0: 뭔가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제로 많이 책으로 쓰시네요.
1: 그렇죠.
0: 이분은
1: 이번 책 단절도 단.

0: 이별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느끼죠.
1: 그렇죠.
0: 가급적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1: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이니까 뭔가를 실수했나? 이런 잘못했나? 이런
0: 아,
1: 것까지 같이 이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0: 그러네요. 그런 단절이 벌어지면
1: 네.
0: 1차적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1: 맞아요.
0: 뭘 잘못했나?
1: 맞아요. 이 단절. 우리 카페인 분들도 단절의 경험들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많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 작가가 처음으로 제시하는 단절의 경험을
1: 네.
0: 단절로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엄마의 몸으로부터 단절을 겪는다라고 작가는 얘기합니다.
1: 부인할 수가 없네요.
0: 그렇죠.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1: 그렇죠.
0: 보통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하고 단절을 반대쪽에 두기 때문에 탄생이나
1: 네.
0: 출생은 시작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1: 그렇죠.
0: 단절이라는 의미에 대한 생각은 미처 갖지를 못하는 거죠.
1: 우리 뭐 태어난 순간에 대해서 뭐 태주를 끊고 뭐 나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도 그 끊음을 단절로 생각한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휘 자체가 다르잖아요.
1: 네.
0: 태아에서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 자체가 태아에서 아이가 되는 게 한편으로는 단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뱃속에서
1: 네.
0: 엄마와 다른 방식으로 딱 연결돼 있잖아요. 정말 신체적으로.
1: 그렇죠. 맞아요.
0: 그런데 아이가 되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그것과는 단절이 되고 다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1: 완전히 새로운 개체로서 이제.
0: 맞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1: 네.
0: 우리의 삶은 오직 단절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라고 정리합니다.
1: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는? 근데 이게 되게 묘하게 계속 들어보고 싶어집니다. 아마 그래서 프랑스 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0: 뭐 일상적인 단절의 경험은 훨씬 쉽게 예를 들수 있는데
1: 네.
0: 뭐 졸업이 있죠.
1: 아, 졸업.
0: 10대
1: 그쵸.
0: 때.
1: 네.
0: 그리고 뭐 이사나 이주. 저는 사실 10대 때 이거 너무 경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1: 이사나 이주를?
0: 무슨
1: 전학
0: 얘기냐면
1: 이런 거?
0: 전학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딱
1: 네.
0: 전학해 가지고 자기소개하고 막잘 지내 보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네.
0: 그걸 너무 한번 해 보고 싶은
1: 전학생이 되고
0: 거예요.
1: 싶었던 거예요?
0: 그쵸?
1: 아니, 그러면 진짜 오롯이 전학을 위해서라도 한번 시도해 볼 법도 한데.
0: 그러게요. 근데 저는
1: 네.
0: 초중고를 다한 동네에서 쭉 다녔기
1: 아,
0: 때문에
1: 네.
0: 아, 그 경험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1: 전학생 미미님 상상하니까 너무 얼마나 또 준비 많이 하셔서 가셨을까.
0: 이렇게 단절을 꿈꿨던 저를 오랜만에 떠올려 봤는데 또 이런 단절도 있죠.
1: 네.
0: 투병. 건강한
1: 그쵸.
0: 삶과의 단절이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이별과 결별, 사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1: 보통 이런 걸 먼저 떠오르게 되긴 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런데
1: 단절하면.
0: 앞에 딱 출산으로 시작을 하니까 뒤에 단절들은 너무 편안하게 들어오더라고요.
1: 그러네요. 네.
0: 아, 그럴 수 있는
1: 출산부터
0: 일이지.
1: 갈줄 몰랐어요.
0: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작가가 이제, 아, 그러면 우리가 단절과 조금 비슷한 말 중에 분리가 있는데,
1: 분리.
0: 분리와 단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분리라는 거는요,
1: 네.
0: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고 헤어졌다가도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 딱 떨어졌다가 다시 합칠 수 있는 것. 단절은 이 작가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1: 네.
0: 그에 비하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다.
1: 슬프잖아요. 슬프긴 슬퍼.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0: 네.
1: 갈기갈기 찢어진 것을 다시 꿰맬 수는, 아무래도 분리보다는
0: 아, 그걸
1: 어렵죠.
0: 꿰맨다.
1: 네.
0: 작가에게 한번 제안해 봐야겠네.
1: 작가에게.
0: 이 작가는 이렇게 은유를
1: 네.
0: 하거든요. 단절이라는 거는 점선을 따라서 자르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분리는 점선도 있고
1: 네.
0: 도안도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잘라내는 거니까
1: 아.
0: 나중에 딱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다시 완성될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런데 단절은 그보다 긴밀하게 엮여있던 종이가 아니라 천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확 찢는 거니까
1: 네.
0: 이거는 복원이 불가능하고 사실은 훨씬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죠.
1: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이 단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 여기에는 뭐 부인할 수가 없고
0: 그렇죠.
1: 인정하게 됩니다.
0: 그리고 그런 천을 찢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가위로 자르는 건 종이를 자르면 면이 깔끔하죠.
1: 맞아요.
0: 그러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을 찢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을 딱 찢어졌을 때
1: 네.
0: 이 실올들이 남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단절이라는 게 우리가 깔끔하게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아예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의미를 되짚어 보면 오히려 분리가 단기적으로 깔끔하고 네. 다시 붙을 수 있고
1: 네.
0: 단절은 내가 원치 않아도 그리고 내가 때로는 지저분하고 지우고 싶은 흔적이라도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 와, 그 비유가 너무 와닿습니다. 천을 찢는 거, 찢는 거. 찢다 보면은 분명히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찢고 보니까 오른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1: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뭐 깔끔하지 않음은 뭐 둘째 치고서라도 여지영님 아 미미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선 생각 너무 좋네요.
0: 네, 제 생각이라기보다 아, 클레르 네. 마랭 선생님의
1: 네 클레르 마랭의 생각을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승명님이 미미님 월드컵 컨셉인가요?
0: 알아주시다니.
1: 와
0: 이번 월드컵이 열기가 좀 덜한데.
1: 네.
0: 내일 한국의 첫 번째 경기가 맞아요. 벌어집니다.
1: 맞아요.
0: 오늘 저의 착장이 이제 약간 축구 네. 유니폼 같은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1: 일부러 지금 하루 전부터 입고서.
0: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혼자 네. 좀 흥을 내보려고. 최승용님 너무 감사합니다.
1: 지금 알아봐 주셨습니다. 이제 혼자서 흥을 내보겠다고 한. 자, 이용성님. 저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매번 전학을 다녀서 개교 기념일을 4학년이 되어서야 알았는데 4학년 때 집에 가서 엄마 내일 학교 오지 말래. 개교 기념일이라는데 그게 뭐야? 이렇게 알게 됐는데 아 부럽네요 미미님.
0: 아, 또 전학을 많이 다니신 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군요.
1: 네. 아 그리고 매번 그러니까 개교 기념일을 피해서 전학을 다니신 거잖아요. 학교 쉴 수 있는 하루를.
0: 맞아요.
1: 어.
0: 좋은데 진짜 생각해볼수록 왜 그렇게 그런 단절을 꿈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구체적으로 아, 나 그러면 가서 네. 내 소개할 때 존댓말을 쓸까? 평어를 할까?
1: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지? 저는 전학을 해본 적이 있는데.
0: 그러세요?
1: 지금 그렇게
0: 지금 이게, 너무 부러워졌어.
1: 이게 두 손 모아서 이렇게 감탄을 들을 정도인지 몰랐어요.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전학생으로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엄마가 막 연습시켰던 기억은 나요. 야무지게 잘 착한 인상을 보이면서 해야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멘트는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잘 지내보자 뭐 이런 거죠. 나 너희를 해치지 않아 잘 지내보자 이런 뜻이었던 거겠죠.
0: 좀 다른 세계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1: 그 당시 나로서 꿈꿀 수 있는 최대치의 이제 이동이라 함은 전학인 그렇죠. 거니까.
0: 네, 막 뭐 이민 이런 건 생각할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전학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1: 그 당시에는 진짜 뭐 메신저가 있기도 않고 뭐 폰도 스마트폰도 없고 했기 때문에 전학이면 진짜 많은 걸 많이 그러니까
0: 생각해보면 그때는 단절이 익숙했습니다.
1: 전화가
0: 안 돼도 그냥 기다리는 거죠. 약속을 그쵸. 했으면.
1: 그렇죠.
0: 근데 지금은 그냥 단절이라는 걸 바로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확인할 수 있죠.
1: 네.
0: 네, 뭐 숫자일이 지워지지 않는다라든지.
1: 맞아요. 시간이 정말 많이 이렇게 흐르면서 많은 풍경도 바뀌었는데, 자, 전학생을 꿈꾸던 미미님이 골라오신 오늘의 음악 무엇인가요?
0: 네, 오늘 음악 세 곡을 어떤 만남과 헤어짐과 재회의 흐름으로 골라봤거든요.
1: 네.
0: 첫 번째 곡은
1: 많은 걸 준비하셨어요.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준비하셨어요.
0: 그 릴라 마일즈와 토일이 함께 부른 분리불안입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미님이 가지고 오신 책은 사람인 출판사에서 펴낸 클레르 마랭의 단절, 괄호 열고 닫고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들입니다. 단절, 단절들. 류제화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책이고요. 음악 나가는 사이에 지금 화면에 뜬, 보라 화면에 뜬그 미미님, 그 바이크 타는, 바닷가에서 바이크 타는 그 여름 버전 보셨죠?
1: 아, 남해로 떠나고 싶습니다.
0: 아, 보고 계속 지금 떠나고 싶으시다고.
1: 네, 그 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남해 여러 섬들 여길 따라갈 때그 연륙교들이 계속 연결돼 있거든요. 아, 그 풍경은 정말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0: 와, 저는 그, 뭐, 어디로 가든 그 여행 혹은 조금 먼 소풍? 긴 소풍? 요런 것들도 그 또한 제가 약간 단절
1: 그렇죠.
0: 욕구로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1: 굉장히 능동적 단절이라고 봐야죠.
0: 그렇죠. 완전히 내 몸을 어딘가로 이동시켜주는 거니까. 여행 또한 단절이구나. 아, 최은희님. 저도 그래서 대학을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대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로망, 단절되고 싶었던 10대 시절을 지금 돌아보셨습니다.
1: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단절에 대한 느낌이 지금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1545님도 단절하니까 와닿습니다. 저는 긍정적 단절을 위해 지금까지 폴더폰입니다.
0: 오,
1: 와, 야,
0: 멋있어요.
1: 이거 쉽지 않은데?
0: 네.
1: 마치 아직 AI를 쓰지 않는 저와 비슷한.
0: 그러니까요. 이 긍정적 단절을 위해서 이 지금 1545 쓰신 카페인을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1: 요즘 아마 뭐 전철 같은 데서 폴더폰을 꺼내서 이렇게 전화 받으신다면
0: 네.
1: 다들 의아하게 쳐다볼 것 같기도 해요.
0: 신상폰이라고 생각할 수도
1: 아,
0: 있어요.
1: 그렇죠.
0: 디자인. 요즘 워낙 다양한 게 많으니까. 자, 0829 쓰시는 카페인님. 단절. 새로운 단계나 차원으로 들어가는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던 단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책이 궁금해지네요.
1: 맞습니다.
0: 하셨습니다.
1: 그렇게 이제 빠져들게 되는데, 이 책에 나온 여러 가지 단절들 중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익숙한, 그리고
0: 네.
1: 하시기 쉬울 이야기를 하나 꼽아봤어요. 바로 연인과의 결별이죠.
0: 연인과의 결별. 내 마음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단절을 원한다. 이거
1: 그렇죠.
0: 얼마나 천 찢는 거죠.
1: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연인과의 이제 만남과 이별을 떠올려 봤는데,
0: 아, 연애담이 나오나요, 이제 미미님의?
1: 저는 그때가 첫 연애였기 때문에
0: 아.
1: 끝이 있다라는 상상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0: 그러면, 그럼, 뭐, 미래를
1: 아,
0: 상상하지
1: 그렇다고
0: 않았어요?
1: 뭘, 뭐 결혼을 꿈꾸고 이랬던 건 아니지만 그냥 계속 그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어느 순간 어떤 사건도 없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도 못 해봤던 거예요. 그러다

0: 하다가 이제 일방적 통보를 받고, 정말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거의
1: 그렇죠.
0: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길바닥에 누워서.
1: 길바닥에 왜 누웠어요? 다른 사람들 놀라게. 왜 길바닥에
0: 아주
1: 눕냐고요.
0: 펑펑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1: 아,
0: 나네요.
1: 진짜요.
0: 네.
1: 지금 생각하면, 근데 지금은 남의 일 같죠?
0: 그렇죠.
1: 아니에요?
0: 그런 일이 있었나
1: 아,
0: 싶죠. 그리고 이제 한번 그런 단절을 경험하고 나면
1: 네.
0: 이후에는 어떤 삐걱거림이 있을 때
1: 무섭죠.
0: 무섭기도 하고 단절을 그려보게 됩니다. 헤어질 수도 있다. 이건 끝이 있을 수 있다.
1: 근데 저는 연애는 시작할 때부터 단절이 올수 있다는 것을,
0: 선행학습을 하셨군요.
1: 선행학습을. 아니, 그렇죠. 우리가 책이나 뭐 영화 보면 이별이 있잖아요.
0: 내일이 아닌 줄 알았죠.
1: 난 괜찮을 줄 알았어, 그거. 네, 그래서 두려웠던 것 같은, 이제
0: 네.
1: 단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카페이님들 어떠세요? 한번 그 이별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지.
0: 고 이제 이별의 단절에 대해서 착하가 되게 흥미로운 질문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를 떠난다면 어쩌면 그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니어서일지 모른다.
1: 더 슬퍼요? 더 슬퍼.
0: 그쵸?
1: 아니, 그게, 그 묘하게 지금, 나를 원인에서 빼주는 것 같으나? 이 또한 약간
0: 이렇게
1: 더
0: 생각해 보시면
1: 단절시키는 느낌인데?
0: 보통 시작될 때는
1: 네.
0: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서 시작됩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헤어질 때는 어떤 사람이 아니어서.
1: 슬픕니다. 카페이님들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지금 전화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별로 넘어오니까, 아, 이 철학자의 이 문장들이 후벼파네요.
0: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게요.
1: 네.
0: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1: 네.
0: 아, 난 너의 어디가 너무 좋아. 이렇게 아름다워. 너랑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즐거워.
1: 네.
0: 이런 얘기들을 나누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 관계가 유지될 때 나에게 부여했던 장점과 의미잖아요.
1: 그쵸?
0: 그런데 헤어지면 그 장점과 의미가 사라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1: 그걸 알아봐 주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0: 그렇죠. 그랬을 때 나는 여전히 같은 나일까? 이걸 묻더라고요.
1: 아니, 그거까지 뺏어가면 어떡해요? 그 사람 떠났다고 지금 갑자기 그 이미지까지.
0: 그래서 작가도
1: 네.
0: 이별이 잔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 진짜 읽으면서도
1: 네.
0: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나 싶은데, 이별한 거예요.
1: 네.
0: 갑자기 나는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너그럽고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게 된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라기보다는 당신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1: 그렇겠다.
0: 나를 봐준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1: 그렇죠.
0: 사람인 거라고 착각했는데,
1: 그렇죠.
0: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부터는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된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1: 맞아요. 진짜 빛이 꺼진 것 같은 느낌이
0: 네.
1: 예, 드는 거죠.
0: 그래서 그런 이별을 겪게 되면 자아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면서 비로소 정말 나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
1: 정체성에
0: 보게
1: 대해서
0: 된다는
1: 다시 또
0: 거죠.
1: 질문까지.
0: 맞아요.
1: 와, 이별이 그냥 단순 두 사람 간의 어떤 감정이 끝나고 그런 이별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떠남으로써 벌어지는 그 다음 나의 정체성 대혼란 이게 이렇게 적확한 언어로
0: 그 제가
1: 풀어지니까
0: 읽다가 뭐라 그럴까? 정말 우리가 그 이별의 어떤 장면들에서 상대의 탓을 하고 상대를 욕할 수 있는 어떤 이별의 장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아, 그런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1: 아.
0: 그럼 일단 나로 돌아올 필요가 적어지잖아요. 그쪽으로 화살을 돌리게 되니까.
1: 맞아요. 제가 나빴어. 제가 잘못했어. 나 피해자야.
0: 그쵸.
1: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지금? 그게 아니면은, 이, 뭔가 이렇게 핀 조명이 다 꺼지고, 지금. 내가
0: 그렇죠.
1: 무대에서 떠나지 않고
0: 말씀처럼 나를
1: 있는.
0: 비춰주던 그것이 사라지는 거죠.
1: 또 누가 켜주겠죠? 다음 누군가가.
0: 아,
1: 그
0: 그럴까요?
1: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아, 이거 어떡하나. 지금 최은희님이, 와! 뼈 때려요.
0: 네. 6634님께서도 미미님처럼 길바닥은 아니지만 이별한 다음날 출근한 아침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서 아프다는 핑계대고 휴게실 가서 철퍼덕엎어져서 하루 종일 끙끙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진짜 몸으로 오죠, 이 정도 되면.
1: 그렇죠. 진짜 이별의 충격이라고 하는 거. 유용하님, 30년 전에 홍대 앞 카페

0: 카페에서 이렇게 특정 곳을 얘기하셨습니다. 네, 30년 전 홍대 앞 카페에서 이별 통보를 받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가끔 생각났는데 이불킥 하고 싶은 기억이 됐습니다.
1: 와,
0: 아, 지금은
1: 30년 전.
0: 이불킥이지만 그땐 정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1: 저도 돌아보니까 벌써 22년 전이네요.
0: 아, 그 홍대 앞 카페는 아니셨죠?
1: 다행히 저는.
0: 그쪽은 아니고?
1: 예, 네, 그, 집에 왔을 즈음에.
0: 아, 그집앞
1: 집에
0: 골목에서.
1: 들어가지 못하고. 네.
0: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뭔가 이렇게 진짜 아까 얘기하신 그 천이 뜯기는 거, 거기에 뜯겨 나간 거, 그게 뭔지 알것 같은 거예요. 원래 내 쪽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거기 딸려간 것 같은
1: 아,
0: 느낌.
1: 그럴 수 있죠. 그렇듯이 이별의 이제 모습도 여러 개가 있는데,
0: 네.
1: 작가가 두 가지를 예로 듭니다. 하나는 페이딩이라고 해서 달이 기우는 것처럼 서서히 사라지는 거. 그래서 막뭐 엄청 싸우고 막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0: 네.
1: 서로가 에너지가 서서히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결별에 가까이 갈수록 침묵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고 어떤
0: 네.
1: 말을 하지 않고 서로가 이별임을 직감하는 거죠.
0: 이런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카페인님들.
1: 저도 이제 오늘 너무 제 개인의 연애사를 털어놓겠는데
0: 네.
1: 어떤 한 번은
0: 어떤 한 번. 아, 갑자기. 네, 선수가 이제 어떤 한 번으로
1: 그 이제
0: 됐어요?
1: 뭐 서로 마지막 만남을 하는 날에 서로가 알았죠.
0: 아, 오늘
1: 아,
0: 마지막이다. 아,
1: 오늘은 그 얘기 서로 하는 날이다.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고 요즘 그리고
0: 그게
1: 요
0: 끝이에요? 더 들을 자신 있었는데. 네.
1: 여러 또 사례가 있어서
0: 네.
1: 요즘 사람들이 가장 이제 손가락질하는 헤어짐의 방식, 고스팅.
0: 고스팅.
1: 네. 상대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고 갑자기 연락을 끊는 행위.
0: 뭐 요즘이 아니라 이건 예전부터도 그쵸. 이거 너무 사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마냥
0: 네.
1: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왜 가면 간다 말을 못 하죠? 왜 끝나면 끝난다 말을 못 하냐고요? 욕먹을까 봐?
1: 그쵸, 용기가 없기 때문이겠죠.
0: 이거는 얘기해 줘야죠.
1: 다행히 그런 분은 안 계셨네요.
0: 지금 미미님 연애사에서 근데 이런 지금 고스팅 이별 방식을 경험한 분들도 많으실걸요? 네.
1: 근데 고스팅이든 페이딩이든 이 저자가 이 결별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면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헤어짐은 늘어지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헤어짐이 어떤 촉발된 사건이나 다툼으로 결정될 수는 있지만
0: 네.
1: 거기 오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늘
0: 네.
1: 맴돌기, 의심,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고 났을 때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딱 그냥 끝이라면 좋겠지만
0: 네.
1: 그런 가지치기에도 불구하고 파편들은 남아있기 마련이다.
0: 계속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쓸것 같아요. 왜 우리가 헤어졌을까? 뭐 이런 것들, 진짜. 이용성님, 이별 통보 받은 것보다 이별 통보 했을 때가 더 아팠어요. 더 오래, 더 깊게.
1: 그럴
0: 말을 먼저
1: 수도
0: 꺼내야 되는
1: 있겠군요.
0: 상황. 그쵸. 이 또한 진짜 계속 같이 갈순 없는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또 아프게 하고 싶진 않지만, 현재와 미래는 아니다. 이제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제 분리불안을 지나서 이별에 왔습니다. 원미연의 이별 여행 골라왔습니다.
0: 얘 너무 좋아하던 노랜데. 네,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들고 온 책은 클레르 마랭의 단절들입니다. 7179 쓰신 카페인 원미연의 이별 여행 들으시고 정말 좋아하는 곡이었다고. 이곡 이후로 이별 여행이 유행했었죠. 제목처럼
1: 맞아요.
0: 그럴 정도. 이별 얘기에 지금 사연들이 올라오는 거 문자 반지를 보는데 특정 지명 같은 게 많아요.
1: 다들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는 거죠.
0: 단절된 순간,
1: 그렇죠.
0: 그 지명을 정확히.
1: 5624님께서도 이별이 단절이라니 슬프네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상대와는 단절이지만 같이 했던 시간과 추억은 끊기지 않고 오히려 더 떠오르더라고요.
0: 끊기지 않고 오히려 더
1: 근데
0: 떠오르는
1: 이게 이런
0: 추억들.
1: 거죠. 이건 내 생각 속에서만 있을 때 괜찮죠. 만약 또 다시 구체적인 공간에서 만나게 된다면,
0: 네.
1: 그게 추억이 여전히 즐거운 것으로 남을 수 있을까? 이게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0: 그러네요,
1: 우리
0: 진짜.
1: 몸의 단절과 이제 정서의 단절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0: 그죠. 속도도 다르고.
1: 네.
0: 0675 쓰시는 카페님, 연애 이야기 숨죽이며 듣고 있어요. 역시 북카페 늘 고마워요. 숨죽이면서 들으신다고, 지금. 아, 다내 맘, 이 맘, 다 이런 거예요, 지금.
1: 네, 김미성님께서는 사람과의 이별도 힘들지만 우리 강아지 제리와 이별한 지 6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많이 그립고 보고 싶어요. 순간 울컥하네요. 해주셨어요.
0: 그렇죠. 이건 뭐 누가 마음이 변해서 지금 헤어진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1: 이거는 뭐 정말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0: 맞아요.
1: 기대하거나 바라는 일은 아니니까요.
0: 그렇죠. 어찌 해야 될지
1: 네.
0: 모르겠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어떤 단절에든, 단절로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0: 네.
1: 다른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거나 시도해보게 되거나 이런 여지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0: 네.
1: 저자가 중간에 좀 엉뚱한 얘기를 해요.
0: 네.
1: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의외의 그 변화나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안 해봤던 일들을 하게도 된다. 이 뭐냐면 이런 거죠. 저는 딱 얘기가 이런 게 떠올랐는데,
0: 네.
1: 오른손을 다쳐서 예를 들어 깁스를 했다. 그러면 젓가락질과 숟가락질을 왼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불편한 일이기도 하지만 좀 신선한 일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0: 그렇죠. 전혀 몰랐던 경험들일
1: 그쵸.
0: 테니까.
1: 제가 이게 또 이제 어릴 때 저는 단한 번도 깁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0: 해본 적이
1: 그래서
0: 없다고.
1: 아이들이 가끔 다쳐서 깁스를 하고 오면 저건 어떤
0: 또
1: 느낌일까?
0: 무서웠어요? 네.
1: 저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했어요.
0: 네.
1: 부럽다기보다 궁금하다? 바로 그런 얘기를 저자가 또 이어서 합니다.
0: 하긴, 뭐 어떤 그런 일이 있지 않고서야 일부러 편한 방식을 바꾸게 되진 않을 테니까.
1: 그렇죠. 내 의도에서 그런 걸 가는 일은 너무 힘들죠.
0: 네.
1: 근데 강제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거기에 적응해서 즐거움과 재미도 찾아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첫 번째 단절, 그
0: 네.
1: 탄생의 얘기도 하는데 이게 관계로 보면 굉장히 많은 관계가 여기서 생겨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모와 조부모라는 관계의 존재가 생겨나죠.
0: 그렇죠.
1: 그리고 어떤 이제 아이에게는 외동이 아닌 상황으로 단절이 벌어집니다. 또 연결도 되죠. 여동생이나 남동생을 보게 되는 거니까.
0: 네.
1: 그런 와중에 어쨌든 부모가 가장 직결되어 있잖아요.
0: 그렇죠.
1: 부모에게는 이런 이제 이중의 단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작가는.
0: 이중의 단절이라고요?
1: 네, 첫째는 탄생이 일단 단절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 네.
1: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작가가 너무 이걸 굉장히 T인 분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
0: 잠깐 티라고요.
1: 두 번째
0: 네.
1: 단절을 다가올 이별이라는 단절.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어요.
0: 네.
1: 탄생의 단절이잖아요. 그때 이미 이 아이는 언젠가 자라서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질 거잖아요.
0: 진짜 너무 엄청 멀리까지.
1: 그 단절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0: 이미
1: 그렇죠.
0: 시작되는 거예요.
1: 네.
0: 예고되어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1: 다행히 이 단절은, 이 분리는 점진적인 거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0: 네.
1: 준비를 하느냐? 그 아이가 취약한 존재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이 그 단절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0: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 육아 과정에서 많은 고민들 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접근을 하면 조금 달리 보일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들도.
1: 그렇죠. 단절이라는 말도 좀 어둡고 무겁고 차가워 보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아이에게 어떤 내적인 안정감을 만들어 주는 거, 아이가 혼자서도 살아갈 능력을 키워 주는 거,
0: 그렇죠.
1: 이게 단절인 거잖아요.
0: 그리고 이게 뭐 아이 그 기질마다 또 집집마다 상황마다 이게 또 속도는 다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이게 진짜 아이의 분리 독립이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속도가 다를 테고. 여러 형태의 이별에 대해서.
1: 맞아요. 그리고 어떤 단절이든, 저는 이 책의 1장 제목이 재밌었거든요. 자신과 타자에게 늘 충실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절이라는 게 뭐가 잘못되거나 부족하거나 이래서 생기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0: 그쵸.
1: 그게 아니라는 걸 책의 1장부터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단절은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상수로 존재하는.
0: 상수다.
1: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단절을 마주했을 때 크게 좌절하거나 실망해서 다음으로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고 이것을 내 삶의 하나의 과정이자 순간이자 장면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0: 진짜 이런 책을 그 아까 프랑스 고등학생들 얘기도 했었지만 10대 때 읽으면 굉장히 이게 뭐 일시적으로 또 잊게 된다고 하더라도

0: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난 이런 사람이야.
1: 네.
0: 이런 걸 정해놨어요.
1: 네.
0: 그럼 거기서 좀 어긋나기 시작하면 난 실패한 사람이 되죠. 이상한 사람이 되죠. 나를 더
1: 그렇죠.
0: 채근하게 되죠.
1: 그렇죠.
0: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런 게안 되는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거죠.
1: 아, 이거 정말 삶에 좋은 지침이 될수 있는
0: 예, 네,
1: 얘기들.
0: 그러니까 자신과의 단절이 날 버리는 게 아니라
1: 네.
0: 나의 어떤 가능성들을 늘려가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어우, 멋진 말입니다. 이 서명희님, 이별과 이직이 늘어날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점점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듯하네요.
0: 그러시군요.
1: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명희님 탓이 전혀 아닌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저는 단절하면서 여기 이직 말씀해 주시니까
1: 네.
0: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한 지가 다음 달이면 만 20년이 되거든요. 한
1: 와,
0: 달도 안 쉬고
1: 네, 고생하셨습니다.
0: 지금 239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
1: 그 매번
0: 네.
1: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네.
0: 근데 제 일의 직장 생활에서
1: 네.
0: 먼저 단절한 사람, 즉 퇴사를 나보다 먼저 한 사람 중에 안 즐겁고 못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게제 지론입니다. 확인된 결과입니다.
1: 아,
0: 오랜
1: 그래요?
0: 경험을 통해서.
1: 안 즐겁고 못 사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0: 네,
1: 아직은.
0: 맞아요.
1: 이거, 네. 명희님, 지금 이 얘기 들으셨죠? 네.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번엔 이별 여행 다음 만남입니다. 어반자카파의 재회.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클레르 마랭의 단절들입니다. 아, 지금 재회 띄워주셨는데
1: 네.
0: 하승성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1: 이별, 단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순간 노래 제목도 재외로 들렸어요.
0: 재회인데 재회로 재회까지 지금 넘어갈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주현장님은 의존이 인간 본질이라고 보는데 단절이 본질일까요? 단절이 다른 연결로 채워지지 않을 때는 슬픈 일이죠.
1: 사람과의 관계에선 당연히 의존이라는 게 전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0: 네.
1: 이 저자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자는 분산이라는 키워드를 얘기를 해요.
0: 분산.
1: 네.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고정된 것에, 즉, 단절하지 않고
0: 네.
1: 늘 변화하지 않는 무언가, 정해진 답, 이걸 갖고 있으면 우리는 불행해지기가 쉽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분산할 수 있으면,
0: 네.
1: 즉, 이 관계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나도 다른
0: 그쵸.
1: 사람이 될수 있고,
0: 그쵸.
1: 여기서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0: 아니, 이 클레르 마랭, 이분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지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궁금증이.
1: 저는 그리고 이분의 얘기 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인데, 그래서 떠올리면서 읽어봤는데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사람이 떠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잃어버렸다는 느낌. 이게 어떤 대목에서 나오냐면, 예를 들면, 노년에 접어든 부모의 알츠하이머 같은 것.
0: 그쵸.
1: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알고 관계 맺고 존재하던 방식이 달라졌을 때, 그걸 또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대를 마주했을 때, 그걸 내가 직감적으로 몸으로 알잖아요.
0: 그쵸.
1: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저자가 머릿속의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0: 아, 머릿속에 죽음.
1: 네. 아직 오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떠올려보게 된다라는 거죠.
0: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모든 단절들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슬픈데요. 머릿속의 죽음이라는 게.
1: 네, 저도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남을 것 같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봤는데,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머릿속에 지속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0: 머릿속의 지속.
1: 예,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되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누는 대화가 있죠. 야, 너 하나도 안 변했어. 근데 이게 정말로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대해야 만나지 않았던 긴 시간을 어색하지 않게 이어붙일 수 있는 거 아닌가?
0: 그렇죠.
1: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0: 머릿속의 지속도 좋은데요. 그리고 그게 막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도 안 변했어 하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거
1: 맞아요.
0: 좀 느껴지는 거. 머릿속의 지속도 많이 경험하는 일이죠. 정말 단절과 분리 오늘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전혀 다른 각도로.
1: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데, 이 책의 역자가 본인의 경험과 이해를 뒤쪽에 후기로 담아뒀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분리만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0: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근데? 또 솔깃한데?
1: 앞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단절과 분리는 우리 존재의 상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인지해야지 자꾸 관계에 의존하고 집착하는 순간 우리에겐 사실 빨간 신호등이 켜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0: 그렇죠. 이게
1: 그래서 분리만이 답이다.
0: 조금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류제화 번역가의 의견도, 이것도 새겨야 될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정말.
1: 그리고 이 단절이라는 말을 우리 아까 이별 얘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당하거나 겪게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예. 네. 그걸 또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0: 인정하라고.
1: 우리가 삶에서 많은 것들을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가고, 뭐, 내가 특히 내 삶에 대해서는 내 뜻대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기치 않은 단절 너무 많고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 너무 과도한 당혹스러움과 불쾌함과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런 단절이 언제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잘잘못과 상관없이 올수 있다.
0: 상수로 늘.
1: 네.
0: 그림자처럼 늘 있다.
1: 그럼요.
0: 내 곁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 신수아 님이 북카페를 들으면 아까 머릿속에를 계속 이제 우리가 변주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잔상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분리랑은 조금 좀 다른 느낌으로 이 라디오는 끝나도 그러니까 북카페 프로그램은 끝나도 그다음 이후에도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잔상으로 남아서
1: 그렇죠.
0: 들었던 얘기가
1: 언뜻 그 장면이
0: 네.
1: 떠오를 수 있죠.
0: 그렇죠.
1: 사실 제가 꿈꾸는 우리의 연결도 그것입니다.
0: 그렇군. 지금 이 카페인님들의 하승성님 단절도 분리수거하자 이거 같다고 지금 이렇게 명언들이 자꾸 오고 있는데. 네, 이 클라르 마랭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아, 하아영님은 목요일 이 시간은 테라피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오수미님 미미테라피라고 하셨는데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1: 아닙니다. 제가 우리 카페인님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일주일 중에 가장 흥이 나는 시간이에요. 예. 아마 제가 목요일에 이 방송을 하고
0: 네.
1: 오후에 회사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0: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1: 너무
0: 거네요. 카페인
1: 감사하죠.
0: 분들이.
1: 네.
0: 그쵸. 예, 미미님이 지금 이런 정도로 확신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은 망고빙수에 못지않게 지금 망고빙수랑 북카페밖에 없어요. 아무튼 오늘도 함께한 이 이야기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주 얘기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1: 네, 기대해 주십시오.
0: 미미님, 감사합니다. 아, 9908 쓰시는 카페인님도 지금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단절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멈춤은 아닌 듯해요. 좋은 책 감사합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적당한 분리 그리고 단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는 이 시간 오늘 좀 누려봤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곡으로 오늘 끝곡 정했습니다. You know I'm no good. 들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사람들이 많이 는다라고 하는데, 선생, 아메노히와 막 콤비니, これは需要が増えると思います. ビニール傘とかを買うので. でも多くのお店では 売り上げが減る という話を聞いたことがあるんです.
1: そうでしょうね。
0: 雨の日ですから。それで雨の日限定の割引とかですね、 いろいろと工夫をしているようですね。 やはりこう天候にもよるんでしょうね、売り上げというのはね。 자、그래서 오늘은요, 고택카페가 있었잖아요.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장마철을 잘 넘기고자 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징검다리부터 함께 보시죠.
1: 미력 하나가라.
0: 아, 요 표현도 많이 쓰이죠. 미력 하나마. 그러니까 내가 별로 힘은 없지만 작은 힘이나마라고 할 때, 미력 하나가라.
1: 오약니타테테나니요리다.
0: 요 표현도 바로 쓸수 있습니다. 오약니타테테나니요리데스. 도움이 될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뜻입니다.
1: 내리니 내르.
0: 내리니 내르. 내르라고 하는 거예요. 반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를 짜낸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리를 해가지고 막 머릿속에서 궁리해서. 그래서 그 내리니 내르라는 건요, 여러 번 다듬다, 깊이 고민하다,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1: 일하시테 그레르.
0: 이라시테 크레르. 이거는 구어체로서 많이 쓰이는데, 이라샤 때 그레르, 이라샤를 오시다잖아요. 이라샤 때 그레르, 와 주시다라는 뜻으로, 이라샤 때 그레르가 좀 길죠. 그래서 이라시테 그레르라고 많이 합니다. 비 오는 날이라는 악조건을 기회로 전환한 다카하시의 아이디어. 이것은 거래처 점장의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매장 전체를 만족시키는 아주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今日の会話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澤部さん、今日も大盛況でしたね。
3: 雨の日サービスを提案してくださった高橋さんのおかげです。
2: 微力ながらお役に立てて何よりです。
3: 雨を逆手に取ったアイデアに本当に助けられました。
2: そのサービス内容を練りに練った澤部さんの努力があってこそですよ。
3: 雨の日にどんなサービスがあれば行きたいと思うかなと考えるのは楽しかったです。
2: その結果、雨の日でもたくさんのお客さんが笑顔でいらしてくれるお店になりましたね。
3: お客様だけでなく私たちも、もう雨の日に憂鬱な気持ちにならずに済みそうです。
2: よければ次は雪の日サービスも考えてみませんか？
1: 34ページ、言葉の温度、逆手に取る。
0: 자、逆手に取る、逆手라고하는거는요、반대 수, 이렇게 반대편 손, 이렇게 거꾸로 한손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태라고 하는 거는 방법이란 뜻으로 쓰여서 불리해 보이는 상황을 오히려 반대로 잘 활용하는 거, 역이용하다라고 할 때, 사카테니토르라고 합니다.
1: 마사카 초등학생 팀이 勝つ とは.
0: 아, 설마, 초등학생 팀이 이길 줄이야.
1: 体が 小さい ことを 逆手に取った 作戦が 素晴らしかったね.
0: 体が 小さい 것도 逆手に 取った. 체구가 작은 점을 차라리 역이용한 거, 즉 역으로 활용한 작전이 훌륭했어. 素晴らしかった.
1: 何々 때 고소.
0: 태, 코소. 이거는요, 동사 태가 붙는 꼴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A 때 고소 B다라고 하면은 A를 해야, 그래야만 비로소 B 라는 의미 또는 결과가 성립한다 라고 할때 쓰는데요. A 때 커서 뭐뭐 해야만, 뭐뭐 해야 비로소 뭐뭐가 가능하다, 뭐뭐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실패してこそ今日の成功があるんだよね.
0: 실패 して 커서 실패가 있었기에, 그래서 今日の 成功が あるんだよね. 오늘의 성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성공도 없었다, 이런 뜻을 내포하는 거죠.
1: そうだよ。あの時諦めなくて本当によかった。
0: 맞아. 그때 아키라메르, 포기하다, 아키라메나쿠테 혼토니요갔다,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자, 이렇게 테 코서는 반드시 동사 태형에 연결이 된다는 거. 자,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1: 澤部さん、今日も大盛況でしたね。
0: 대성황. 그러니까 사와베 씨, 오늘도 대성황이었네요.
1: 雨の日 서비스를 提案してくださった 高橋さんのおかげです.
0: 여기서 사와베라고 하는 사람은 고택 카페의 점장입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서비스를 대한 시대 쿠다사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오늘의 생활 어휘 그첫 번째는
1: 가케모치.
0: 가케모치. 여러 개의 일을 병행하거나 겸직하는 것인데요. 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이라든가 역할 또는 활동 등을 하는 것을 가케모치라고 합니다.
1: 東京での一人暮らしは家賃や生活費の負担が大きいね。
0: 도쿄에서의 1人 暮らし, 혼자 사는 것, 즉 자취하는 것, 야채, 집세나 세이카츠히노 부담가 오키, 생활비 부담이 크네.
1: 바이토 가게모치 してるけど 솔직히 きついよ.
0: 바이토 가케모치스루 하면은 알바를 두세 군데 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이토 가케모치스테루케도 쇼

0: 솔직히 기쓰여 기쓰이 힘들다. 알바를 두세 군데나 뛰고 있는데 솔직히 힘들어. 가케모치 가케모치 쓰려 하면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이나 역할, 활동 등을 병행한다, 겸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1: 그이치가
0: 구이치가오. 이거는요, 본래는 일치해야 할 일인데 의견이나 인식 등이 엇갈리다, 어긋나다라는 뜻입니다.
1: 고츠지코 고시탄 다떼?
0: 교통사고를 냈다면서?
1: 데모네, 아이테노 쇼겐 또 와타시노 쇼겐 가 구이치가ってるの.
0: 그런데 말이야. 아이데노 쇼겐 또 와타시노 쇼겐. 상대방 진술. 쇼겐 하면 증언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진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란 내 진술이 구이치가ってるの 서로 엇갈리고 있어.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긋나다, 엇갈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엇갈리고 있어. 구이치가ってるの.
1: ドラレコついてるんでしょ?
0: 노라레코, 이거는요, 드라이브 레코다라고 해서 차량 블랙박스를 말하는데요. 노라레코 ついてるんでしょ? 블랙박스 달려 있잖아.
1: 画像見て判断してくれるでしょ?
0: 영상 보고 판단해 주겠지. 자, 이렇게요. 가케모치라고 하는 것은 병행하다라는 거잖아요. 대화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東京での一人暮らしは家賃や生活費の負担が大きいね。バイトを掛け持ちしてるけど、正直きついよ。
0: 자, 일치해야 할 일이나 의견 등이 엇갈리다, 어긋나다라고 할 때는 구이치가오를 사용합니다.
1: 交通事故を起こしたんだって?でもね、相手の証言と私の証言が食い違ってるの。ドラレコついてるんでしょ?画像を見て判断してくれるでしょう。
0: 자, 오늘은 가케모치 또는 가케모치 스르라는 표현과 서로 의견, 인식이 엇갈리다, 어긋나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본래는 일치해야 할 것이 이렇게 어긋난다 라고 할때 구이치가우라는 표현을 쓴다 하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하이, 다이헨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나타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珍しく 할 때 웬일로라고 해석을 하시면 좀 자연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웬일로 가와이 마치우케다네. 아주 귀여운 배경 화면이네.
1: 아, これ、おいっ子がうちに来た時に作ってくれたんだよ。
0: 아, 이거 오이코, 이거는 남자 조카거든요. 그래서 조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만들어준 거야.
1: え、そんなちっちゃなおいっ子ちゃんがいたのね。
0: 어머, 그렇게 어린 조카가 있었구나. 자, 여기서 오이코라고 하는 것은 남자 조카잖아요. 여자 조카일 경우에는
1: めいっ子。
0: 메이코라고 합니다.
1: 一番下の妹の子でさ、今年で4歳になるんだけど、もう可愛いのなんのって。
0: 一番下の妹、막내 여동생 아이인데, 今年で4歳になるんだけど、올해 4살이 되는데, 뭐, 可愛いの何のって。いや、정말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이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낼 때, 너 난 너 때, 이런 표현 쓴다고 했죠?
1: 新井さんがそんな目尻を下げながら話すなんて本当可愛がってるのね。
0: 아라이 씨가 그렇게 매질이어 싸게 나가라 하나스 좋아서 싱글벙글 이야기를 하다니 혼또 가와이가 때르너네 가와이가루 예뻐하다 귀여워하다 정말 많이 예뻐하는구나
1: 마고 미타이 나 뭔다요.
0: 마고 미타이다 거의 손주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막내 여동생의 아이기 때문에 자기와 나이가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거의 손주 같은 손주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おじちゃん大好きだから、てるてる坊主作ってあげるって。
0: 자, 여기서 오지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오빠잖아요. 그래서 삼촌 너무 좋으니까 데르데르 보드 츠꾸떼아게르 츠꾸떼아게르 이거는 츠꾸떼아게르를 아이의 발음하는 식으로 표기한 건데요. 삼촌 너무 좋으니까 맑은 인형 만들어줄게 그러더라고요.
1: うわー、かわいいな。その写真だと次の日快晴だったみたいだね。
0: 아이고, 귀여워라. その 写真だと 그 사진 보니까 次の 日, 다음날은 快晴だった みたいね. 快晴 맑게 갠것 같네. 아마도 이 사진이 てるてる坊主 맑음이 인형 사진이 아닐까 싶네요.
1: そう。でも晴れてもずっと吊るしておきたくてさ、今もそのままなんだよ。
0: 맞아. でも、그런데、晴れてもずっと吊るしておきたくてさ、晴れても、なりけど、계속、吊るしておきたい、매달아두고싶어서、今もそのままなんだよ。지금도、그대로달아두고있어。너무나귀엽고、그런、귀한선물이기때문에、날이맑은다음에도치우지않고、그대로달아두었다。そのままなんだよ。
1: そりゃそうなるよ。宝物だね。
0: そりゃ、이거는 소래와가 취약된 꼴인데요. 소랴 소나리요. 아이 그야 그렇게 되지. 즉 아유 그럴만도 하지. 다카라모노다네 보물이네. 그러니까 아주 어린 4살짜리 조카가 만들어준 소중한 데르데르보즈 사진을 마치 우개로 해둔 그런 상황이죠. 이미요 칸가에 나가라 모이지도 욕구 기대 ください.
2: 아라이 산, 珍しく 可愛い 待ち受けだね.
3: ああ、これ、おいっ子がうちに来た時に作ってくれたんだよ。
2: え、そんなちっちゃなおいっ子ちゃんがいたのね。
3: 一番下の妹の子でさ、今年で4歳になるんだけど、もうかわいいのなんのって。
2: 新井さんがそんな目尻を下げながら話すなんて、ほんと可愛がってるのね。
3: 孫みたいなもんだよ。おじちゃん、大好きだから、てるてる坊主。作ってあげるって。
2: うわー、かわいいな。その写真だと次の日快晴だったみたいだね。
3: そう。でも晴れてもずっと吊るしておきたくてさ、今もそのままなんだよ。
2: そりゃそうなるよ。宝物だね。
1: 43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자,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요. 너, 난, 너 때. 가와리요, 변한 모양으로 그의 가와리요니 변한 모습에 오도로이타 노, 난, 너 때. 정말 깜짝 놀랐어.
1: 隣の人がうるさいのなんのって一睡もできなかったよ。
0: うるさい, 시끄럽다. うるさいの, 난, 너 때. 정말 얼

0: 하고 간지가 있으르 카라다 소오데스. 착각하기 때문이랍니다.
1: ただし 願いが叶った 後に 感謝の気持ちで顔を描くのはむしろいいと考えられています。
0: 다만 願いが 叶った 後に 感謝の気持ちで顔を描く. 소원이 이루어진 후에 감사의 気持ち, 감사의 마음으로 얼굴을 그리는 것은 무시로 오히려 좋은 일로 여겨집니다.
1: 今では最初から顔を描く人も多く
0: 요즘은 最初から顔を描く, 처음부터 얼굴을 그리는 사람도 많아서
1: にっこり笑った顔やピンクのほっぺなど自分だけのてるてる坊主を作っています。
0: にっこり 笑う, 활짝 웃는 얼굴이나 핑크노 호빼, 호빼라고 하는 것은 볼이거든요. 그러니까 핑크색 볼, 즉 볼을 분홍색으로 칠하는 등 지분다케노 데르데르보즈, 나만의 맑음이 인형을 만들곤 합니다.
1: ちなみに、てるてる坊主を逆さに吊るすフレフレ坊主には、
0: ちなみに 참고로 아울러 맑음이 인형을 사카사니 쯔르스, 사카사 하면은 거꾸로, 사카사니 하면 거꾸로고요. 쯔르스 매달다죠.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아 놓는 후레후레 보즈, 이거는 비마중 인형, 후레후레 보즈에는
1: 雨が降ってほしいという願いが込められています。
0: 아메가 후떼호시, 비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후레후레보즈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맑음이 인형을 거꾸로 매달아 놓는 건데요, 비가 오기를 바랄 때이 후레후레보즈를 매단다고도 합니다. 후레후레보즈 외에도요, 비가 와라 해서 아메아메보즈, 또는 테루테루를 거꾸로 한 르떼르떼보즈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가장 선생, 가장 一般的なのはやはりフレフレ坊主でしょうかね。
1: そうでしょうかね。
0: そうですか。じゃあ、フレフレ坊主는비가오기를바라는인형이다。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네요。はい、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迎えください。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토요 징검다리부터 볼까요?
1: 하부쿠.
0: 하부쿠 하면은 불필요한 것을 생략하다, 없애다.
1: 時間がないので細かい説明は省きます.
0: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고마카이 세츠메이와 하부키마스 생략하겠습니다.
1: ご褒美.
0: 고호비라고 하는 것은요, 포상 또는 상이란 뜻으로
1: 頑張った後の休みはご褒美のように感じられますね.
0: 頑張った 後の 休み, 열심히 일한 뒤에 휴식은 고호비のように 感じられますね. 마치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1: 一転する.
0: 이텐스를 하면은요, 반전되다, 완전히 탁 바뀌다란 뜻으로
1: 雰囲気が一転して会場は静まり返りました.
0: 시즈마리카에르 하면은 몹시 고요해지다, 조용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텐시대, 분위기가 반전되어 카이조와 시즈마리카에리마시다. 카이조 하면은 회장, 이건 행사장이라고도 하는데 행사장은 몹시 조용해졌습니다. 몹시 고요해졌습니다. 자,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1: てるてる坊主の歌詞が怖いと聞くと意外に思うかもしれません.
0: 맑음이 인형의 카시, 노랫말이 고와이, 무섭다 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가이도 오모우카모시레마센, 의외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1: てるてる坊主てる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という明るいメロディーの裏に 子供の強い願いが込められています.
0: 테르테르보즈, 테르보즈. 아시타 텐키니 시테오쿠레. 여기서의 텐키, 이거는요, 맑은 날씨, 날씨가 맑는 것을 말합니다. 내일은 맑게 해주렴이라는, 지금 들으신 대로 조금 굉장히 밝잖아요. 이 밝은 멜로디의 우라니, 그 뒤, 즉, 이면에 아이들의 쯔요이 네가이,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1: しかし 実は 가시가 残酷だとして 3번が 省かれることもあります.
0: 하지만 실은 이 노랫말이 残酷다, 잔혹하다는 이유로 3번과 하부카레르 3절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1: 1번 てるてる坊主てる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
0: 테르테르보즈, 테르보즈, 내일은 맑게 해주렴.
1: 이츠카노유메노소라노요니 晴れたら金の鈴あげよ.
0: 이츠카노 유메노 소라노 요니, 소라노 요니라는 걸 조금 짧게 한 건데요. 언젠가 꿈속의 하늘처럼, 즉 꿈에서 본 하늘처럼 하레다라 킨노 스즈 아게요. 하레르, 맑아지면, 날이 개면 금방 우를 줄게.
1: 2번 てるてる坊主てる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 私の願いを聞いたなら甘いお酒をたんと飲ましょう.
0: 테르테르보즈, 테르보즈, 아시타 텐키니 시테오쿠레. 여기는 같죠? 그러니까 소원을 비는 겁니다. 테르테르보즈, 테르보즈, 내일은 맑게 해주렴. 그 다음이, 와타시노 네가이오 키이타나라, 내 소원을 키이타나라, 이거는요, 들어준다면 이란 뜻으로, 들어준다면 아마이 오사케요, 단또 노마쇼. 단또, 이거는 잔뜩, 많이, 노마쇼 하면 노마시테 아게루요. 즉, 아마이 오사케, 달콤한 술을 단또 노마쇼, 아주 잔뜩 마시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아주 맛있는 달콤한 술을 가득 많이 마시게 해줄게. 자, 문제 3절인데요.
1: 3번 てるてる坊主てる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それでも曇って泣いてたらそなたの首をちょんと切るぞ。
0: 자, 앞에서는 테르테르보즈에게 내일 나를 맑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소레데모 쿠모떼 나이테따라. 자, 소레데모, 그런데도, 쿠모르, 날이 흐리다 잖아요. 흐리고 나이테따라, 낳고 울다, 울고 있다면, 직역을 하면 그런 건데, 여기서의 낳고는요, 소라가 나이테 이르, 저 하늘이 울고 있다, 아메가 후떼이르란 뜻이죠. 비가 온다는 것을 왜 의인화시켜서 뭐 하늘이 운다, 하늘도 울고 나도 울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처럼 나이테다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도 이 흐리고 비가 계속 온다면 소나타노 구비오 촌또 기르소. 소나타라는 것은 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구비,

0: 목을 촌떡히르 이거는 싹둑 댕강 자르다라는 뜻으로 촌떡히르도 싹둑 자를 테다. 보니까요 1절 2절에서는 뭐 금방울도 줄게 술도 줄게라고 했는데 너내 부탁 안 들어주고 내일도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온다면은 내가 네 목을 싹둑 잘라버릴 거야. 좀 동요치거든 목을 자르겠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1: 1番と2番では願いが叶えばご褒美を与えるという素朴で可愛らしい発想が見られますが、
0: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이가 가나에바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고호비오 아따에르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소복구대 가와이라시 하쏘가 미라레마스 소박하고 귀여운 발상이 보이지만
1: 3番では一転して願いが叶わなければ罰を与えるという厳しい内容になります。
0: 3절에서는 이땐 시대 분위기가 반전돼서요. 싹 바뀌어서 내가이가 가나와나케레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마츠오와타에르 벌을 주겠다 하는 키비시 나이온이 나리마스. 키비시 하면은 엄격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엄격한 내용이 됩니다. 즉 서늘한 내용으로 바뀝니다. 앞에서는 왜 달랬잖아요. 내가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내 소원 들어줘. 근데 너 그래도 안 들어줄 거야? 그럼 너네 목을 자를 거야. 좀 서늘하죠. 삼바와 데스네. 요스르니 노요 동요로서 고아이도 이웃고도 내 하부카레르 고도가 아르. 또 이유 것도 ですけど, 3번 다개장할 때, 뭐, 1つ, 다가 녹화관이 ですね, 1つ あるのは, それでも空が 曇っていたら, みんなで泣こう とか ですね. 예, 그래도 하늘이 여전히 흐리고, 비가 온다면 다 같이 울자. 뭐, 이런 내용도 처음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역시 동요인 만큼 고민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이미요 考えながら, 요く 聞いてください.
2: てるてる坊主の歌詞が怖いと聞くと意外に思うかもしれません。てるてる坊主、てる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という明るいメロディーの裏に子供の強い願いが込められています。しかし実は歌詞が残酷だとして3番が省かれることもあります。1番、てるてる坊主、てる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いつかの夢の空のように、晴れたら金の鈴あげよ。2番、てるてる坊主、てる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私の願いを聞いたなら、甘いお酒をたんと飲ましょう。3番、てるてる坊主、てる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それでも曇って泣いてたら、そなたの首をちょんと切るぞ。1番と2番では、願いが叶えばご褒美を与えるという素朴で可愛らしい発想が見られますが、3番では一転して、願いが叶わなければ罰を与えるという厳しい内容になります。
1: 50ページ土曜のやりとり。
0: 오늘의 대화입니다.
1: てるてる坊主、てる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
0: てるてる坊主、てる坊主、내일은 맑게 해주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있죠.
1: 明日、ユージの遠足だから、てるてる坊主作ったんだ。
0: 아, 내일이 유지의 遠足 소풍이라서 테르테르 보즈, 즉 맑음이 인형을 만들었구나.
1: 응, でもさ、童謡なのに内容がちょっと残酷すぎない？
0: でもさ、근데 말이야, 동요 나노니 나이오가 촛도 잔코쿠 쓰기나이? 동요인데 그 내용이 촛도 잔코쿠 쓰기나이? 좀 너무 잔혹하지 않아?
1: 首をちょんと切るぞとかってやつだろ？
0: 목을 싹둑 자르겠다. 그 부분 말이지.
1: 普段は3番の歌詞なんて気にしてなかったけど、
0: 気にする신경쓰다 그러니까 普段は평소에는3番の歌詞なんて3절노랫말같은건気にしてなかったけど신경쓰지않았는데
1: よくよく考えたら、ちょっと刺激が強すぎるよね。
0: よくよく考える。아주곰곰이생각해보니까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自选点菜.
0: 아, 아주 또 재미있는 自选, 자신이 고르는 거죠. 自, 자기라는 뜻이고 选 고르다. 무엇을? 点菜.
1: 그는 일반的朋友会觉得 당연히自选点菜.
0: 아,
1: 这个怎么说呢还是有点不一样.
0: 아, 네. 이건 이제 우리 대화를 봐야 되는데 왜 제목이 自选点菜? 자기가 직접 골라서 点菜 주문을 하는 것인지. 어, 그럼 자기가 고르지 남이 고르나?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약간 좀 다른 또 내용이에요. 네. 아무튼 이것도 역시 제가 직접 중국에서 겪었던 일을 좀 대화로 꾸며봤습니다. 自选点菜. 세 단어 보겠습니다. 직접 고르다.
1: 自选.
0: 음식을 주문하다.
1: 点菜.
0: 点菜. 파.
1: 葱.
0: 葱.
1: 大葱也可以.
0: 大葱. 都可以. 생강.
1: 姜.
0: 姜. 여기 이제 생강. 마늘.
1: 蒜.
0: 蒜. 마늘. 大蒜也可以.
1: 对对对对我觉得这点中国人韩国人我觉得还是比较就是口味比较合得来我们都很喜欢葱姜蒜.
0: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음식이든 중국 음식이든 이게 빠질 수가 없죠.
1: 葱姜蒜.
0: 파, 생강, 마늘.
1: 아, 好吃.
0: 没有这个的话.
1: 哎, 我觉得味道差很多.
0: 健康.
1: 油也健康.
0: 对对对对对. 맵다.
1: 辣.
0: 辣. 매운맛.
1: 辣味.
0: 辣味. 고추장.
1: 辣酱.
0: 辣酱. 수단이 악랄하다, 지독하다.
1: 辣手.
0: 辣手. 요건 이제 사실은 고추장 그 맵다라는 말보다도 아주 매운맛의 수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랄하다, 지독하다. 그래서 辣手. 짜다.
1: 咸.
0: 咸. 옆, 곁, 근처.
1: 旁边.
0: 旁边. 조급해하다, 안달하다.
1: 着急.
0: 别着急. 着急야, 着急. 기름.
1: 油.
0: 油. 소금.
1: 盐.
0: 盐. 오늘 거의 그 음식 주문할 때 필요한 말들, 글자 다 나옵니다. 총장쏜, 라, 咸, 요, 盐. 전부 음식 관련.
1: 对对对.
0: 네. 담백하다.
1: 清淡.
0: 이것도 사실은 음식 관련이죠.
1: 没错, 清淡. 没错.
0: 清淡. 위, 속.
1: 胃.
0: 추가로 적다, 비고란.
1: 备注.
0: 备注. 여기 이제 보통 표 같은 데 보면 비고, 그래서 추가로 적는 거 비고. 그래서 备注. 화학 조미료 MSG.
1: 味精.
0: 味精. 味精. 살코기.
1: 瘦肉.
0: 瘦肉. 그대로 요거는 이제 원래 show가 그 단독으로 나올 때는 이제 마르다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 瘦肉라고 하면은 지방이 없는 그대로 살코기. 瘦肉. 뭐뭐해 보이다, 뭐뭐하게 드러나다.
1: 显得.
0: 显得. 한 다음에 뒤에 나온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젊어 보인다.
1: 显得年轻.
0: 年轻. 젊다니까 显得年轻. 젊어 보인다. 넓어 보인다.
1: 显得宽敞.
0: 宽敞이 넓다죠. 그러니까 넓어 보인다. 显得宽敞. 난처하다, 거북하다.
1: 尴尬.
0: 아, 한 깐까야. 아, 난처해요. 주문하다.
1: 下单.
0: 下单. 주문하다. 까다로운 사람.
1: 刺头.
0: 刺头.
1: 但是一般用的时候加儿化比较多.
0: 오.
1: 刺头.
0: 아, 刺头.
1: 아, 不是刺头.
0: 头이 아니라 아, 刺头.
1: 刺头.
0: 오. 这有点,
1: 比较有意思吧.
0: 그러네요.
1: 对.
0: 보통 생각에 儿화가 들어가면 이음절 하면은 이 뒷글자.
1: 对对对.
0: 여기에 얼이 붙어서 刺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刺头 이렇게.
1: 对对对. 刺头.
0: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刺头.
1: 可以呀，也可以，但是因为它本来这个词是儿化，啊儿化，所以要是刺头的话，听着就感觉这个味道有点不一样。
0: 그 이제 보통 이제 생선 가시 같은 거 얘기하는 거 가시가 원래 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철头 이렇게 삐죽삐죽삐죽.
1: 对对对.
0: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죠. 네. 찔러 이렇게.
1: 没错没错没错, 就是这种感觉.
0: 그렇습니다. 고객 손님.
1: 顾客.
0: 顾客. 앱 어플.
1: 软件.
0: 软件.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用手机点菜，葱姜蒜放不放，辣不辣，咸不咸，全能自选。
3: 而且服务员不在旁边站着，
2: 慢慢选也不着急。
3: 这几个菜我想点少油少盐。
2: 好，吃清淡点，胃舒服。
3: 这个菜我备注不要味精，只要瘦肉，会不会显得我事太多啊？
2: 正常吧，我这边备注一下，让他们的菜量少一点。
3: 如果是服务员在这儿，咱们俩说这些，想想都觉得尴尬。
2: 没错，这样多好，自己下单，想怎么点就怎么点。
3: 哈哈，咱们俩就是网上说的那种刺头顾客吧。感谢点菜软件啊。
0: 휴대폰으로주문하니까파생강마늘을넣을지말지맵게할지짜게할지전부다선택할수있네
1: 用手机点菜，葱姜蒜放不放，辣不辣，咸不咸，哇，全能自选啊！
0: 그렇습니다요즘이제그우리나라도마찬가지중국도마찬가지이런그음식점같은데가주문하는방식이이제크게두가지가있죠딱원래그준비되어있는키오스크띡띡띡띡누르는게있고요자신의핸드폰으로 QR 코드를찍어서핸드폰으로이제주문하는방식이에요여긴그겁니다휴대폰으로 QR 코드를찍은후에휴대폰으로주문하는거죠그래서用手机点菜지금여기나온거죠휴대폰모바일로주문하는거총姜蒜그러니까파생강마늘放不放넣을지안넣을지放不放辣不辣맵게할지안맵게할지咸不咸짜게할지 안짜게할지全能自选모두다싹다내가선택하는거죠全能自选그러니까이제예전에는그걸다얘기를해줘
1: 对对对
0: 짜게하지마세요싱겁게해주세요맵게하면안됩니다
1: 对而且那个时候没有一个标准
0: 对对对对
1: 现在既然饭店这样做的话就说明他们已经自己设定了标准
0: 그렇죠
1: 对吧
0: 단순하게맵고안맵고도아니고아주맵게뭐보통맵게그냥맵게덜맵게
1: 对对对
0: 그것도세분화되어있는것이죠
1: 没错没错、
0: 네、그래서그편리하다라는얘기입니다맞아게다가직원이옆에서있지않으니까천천히골라도급할게없어
1: 而且服务员呢不在旁边站着慢慢选也不着急
0: 아이게좋아요很舒服
1: 아对对对
0: 以前就叫服务员点菜的时候我也是有点不好意思要因为他站着
1: 对对是对可是我觉得有服务员比较方便的是可以让他推荐
0: 啊对没错没错没错但是不一定服务员推荐的菜
1: 不一定好吃吗
0: 不合不合我的口味
1: 啊那倒是
0: 这是个问题
1: 对对对
0: 对,
1: 对
0: 而且服务员不在旁边站着옆에서있지않으니까慢慢选천천히골라되니까也不着急급하지않아서좋아요아주좋습니다이요리들은기름적게소금적게로하고싶어
1: 这几个菜我想点少油少盐
0: 그러니까요这几个菜요요리몇개는요我想点少油少盐그대로기름덜소금덜그러니까조금씩넣는거죠기름적게소금도적게그래좀담백하게먹으면속이편하지
1: 好吃清淡点胃舒服
0: 그렇죠好吃清淡点儿조금이렇게담백하게먹으면胃舒服속이아주편안합니다이요리는조미료빼고살코기만이라고적을게내가좀까다롭게보일까
1: 这个菜我备注不要味精只要瘦肉哎这个会不会显得我事儿太多啊
0: 그러니까또추가로이러한또요구사항도쓸수가있어요할수있습니다그래서这个菜我备注비고라네备注不要味精MSG 넣지마세요只要瘦肉그대로또기름기있는고기싫어요살코기만
1: 真烦人呐
0: 没关系没关系啊没关系이렇게하는게오히려또손님이또만족해서다시또재방문하면은에이老板很高兴吗
1: 也是有道理
0: 그래서不要味精只要瘦肉会不会显得아뭐뭐처럼보이지않을까我是太多내가좀주문이좀너무많은좀그런손님으로보지않을까이상한까다로운손님으로보지않을까라고하니까아니야아니야아니야괜찮아괜찮아나도여기에양좀적게해달라고적을거야
1: 正常吧 我这边备注一下，让他们的菜量啊少一点。可以，正常吧，正常。
0: 어, 괜찮아. 정상이야. 我这边备注一下, 나는 이렇게 적을 거야. 또 뭘 하냐면, 让他们菜量, 그 요리 이제 양을 少一点, 조금 좀 적게. 왜냐면 太多了就剩下了，浪费了。对对对，这个是素质很好的顾客。 그렇죠. 물론 대부분은 아, 또 이디엔 이렇게 적을 수도
1: 있겠지.可以打包，剩下可以打包。
0: 그렇던데 이제 아 필요 없어요. 난 나빠올 것도 아니니까 차량
1: 少一点.对，现在这也可以要求。
0: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만약 직원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둘이 이런 얘기하는 게 생각만 해도 좀 민망해.
1: 如果是服务员在这儿，咱们俩说这些，想想都觉得尴尬。
0: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불편해요.
1: 有点不好意思给他添麻烦的感觉。不光是我们最近年轻人，就经常点外卖的，这种面对面的说话，有点害怕。啊，对，我们其实没关系的。我其实更喜欢和人打交道。我也是，但是现在年轻人就不一样。我的学生真的有。 不愿意跟我通电话的，他就要发短信。发短信，对，没错。可是我跟100多个学生发短信很辛苦啊。啊，嗯，对，对吧？没错，没错，不习惯。如果是服务员在这儿，만약에 그 직원이 옆에 있으면 여기 있으면，咱们俩说这些。

0: 이런 말 우리 둘이 하는 게 샹샹 생각만 해도 또 죄다 깐가. 아, 조금 좀 어색합니다. 거북합니다. 맞아. 이러니 얼마나 좋아. 직접 주문하니까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고.
1: 没错，这样多好，自己下单，想怎么点就怎么点。
0: 그러니까요. 这样多好 얼마나 좋아. 自己 下单 직접 주문을 하니까 想怎么点 어떻게 주문하고 싶은 대로 怎么点 그러니까 주문하고 싶은 대로 주문하니까 얼마나 좋아. 怎么什么什么 이것도 일종의 이제 고정 격식이죠.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서 하하 우리 둘이 바로 인터넷에서 말하는 그런 까다로운 손님일까요? 주문 앱한테 감사해야 돼.
1: 哈哈，咱们俩就是网上说的那种刺儿头顾客吧？感谢点菜软件呐，
0: 에
1: 点
0: 철
1: 菜 APP。
0: 그러니까요 철头 顾客 나왔습니다. 咱们俩就是网上说的 인터넷에서 말하는 나종 철头 顾客 봐.
1: 其实这个在很多方面都用，公司里也用啊，什么群体当中啊都用啊。这个人是个刺儿头，小心啊！
0: 까다로워 하면서 주문 앱에 감사해야 된다 그대로 간식 点菜 软件 봐. 자. 34쪽의 해설을 볼까요, 선생님? 첫 번째, 샌더. 뭐뭐해 보이다, 뭐뭐하게 드러나다. 이 외투를 입으니까 훨씬 더 활기차 보인다.
1: 穿这件外套显得精神多了。
0: 穿这件外套, 그대로 외투죠. 샌더, 精神多了, 활기차 보인다, 精神多了. 탁자 위에 생활을 좀 두니까 집 분위기가 살아나네.
1: 桌上摆些鲜花，显得家里有生气。
0: 오, 桌上 탁자에 摆些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鲜花 그래서 鲜切花 생활을 두니까 家里有生气 아주 활기차 보입니다. 집안 분위기 확 살아납니다. 바닥을 새로 하니 거실이 훨씬 밝아졌다.
1: 新地板显得客厅明亮多了。
0: 신디반 바닥을 새로 했어요. 显得客厅 그 거실이죠. 明亮多了 훨씬 더 밝아졌다. 想怎么诶就怎么诶 조금 전에 얘기했던 想怎么点就怎么点 마음대로 뭐뭐하다 원하는 대로 뭐뭐하다 자기 집 베란다이니 원하는 대로 꾸미면 된다.
1: 自己家阳台啊，想怎么布置就怎么布置。
0: 그러니까요 양타의 베란다죠. 想怎么布置 그대로 어떻게 꾸미든 就怎么布置 어떻게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재료는 사왔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요리해.
1: 菜买回来了，你想怎么炒就怎么炒。
0: 炒는 원래는 볶다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요리하다로 본 거죠. 그래서 想怎么炒就怎么炒 하고 싶은 대로 요리해. 돈은 네가 번 거니까 쓰고 싶은 대로 써. 괜히 남의 말 신경 쓰지 말고.
1: 钱是你自己挣的，想怎么花就怎么花，别听别人瞎说。
0: 그러니까요. 钱 돈은 是你自己挣的，네가 번 거니까 想怎么花就怎么花，쓰고 싶은 대로 써. 别听啊，누구 말? 别乱 瞎说 다른 사람들의 쓸데없는 말, 괜한 말 신경 쓰지 말고.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用手机点菜，葱姜蒜放不放，辣不辣，咸不咸，全能自选。
3: 而且服务员不在旁边站着，慢慢选也不着急。
2: 这几个菜，我想点少油少盐。
3: 好，吃清淡点儿，胃舒服。
2: 这个菜我备注不要味精，只要瘦肉，会不会显得我事太多啊？
3: 正常吧，我这边备注一下，让他们的菜量少一点。
2: 如果是服务员在这儿，咱们俩说这些，想想都觉得尴尬。
3: 没错，这样多好，自己下单，想怎么点就怎么点。
2: 哈哈，咱们俩就是网上说的那种刺头顾客吧？感谢点菜软件啊。
0: 怎么说 이렇게 말해요. 36쪽입니다. 이제는 주문을 천천히 해도 돼서 서두를 필요 없어요.
1: 现在点餐可以慢慢选，不用着急。
0: 现在点餐, 지금 이제는 주문하는 거 거의 만만쉔, 천천히 골라도 돼, 不用着急. 자기 입맛에 맞게 주문해야 먹기도 좋아요.
1: 按自己口味点，吃的才舒服。
0: 안,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맞춰서 쓰지 口味, 자신의 맛이죠. 点, 해야지, 주문해야만 吃的才舒服. 담백한 게 몸에 좋아요.
1: 清淡点儿，对身体好。
0: 对, 身体好. 주문은 빨리 하고 식사는 천천히 해야 해요.
1: 点菜要快。

0: 연말.
1: 야, 快, 빨리 하고, 야만, 천천히 해야 합니다. 음료는 뭐로 하면 좋을까?
0: 饮料点什么好呢?
1: 饮料点什么好呢? 뭐가 좋을까요? 느낌대로 말해요.
0: 跟着感觉说.
1: 까다로운 사람, 말 안 듣고 튀는 사람.
0: 刺儿头.
1: 에, 철, 头. 규칙이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선생님?
0: 신来的这小王啊, 真是个刺儿头.
1: 年轻嘛, 很正常.
0: 哎呀, 领导要找他谈话呢.
1: 找就找呗, 人家可能 根本不在乎.
0: 刺儿头嘛, 都有心理准备了已经.
1: 对, 对, 年轻人就是这样,
2: 而且 这刺儿头到哪都是刺儿头.
1: 啊, 对, 但是他还有优点呢.
2: 对, 就是敢把自己的声音发出来, 这也是一种优点是吧? 有的时候
1: 还是需要的,
2: 还是需要.
1: 对, 对. 단어 보겠습니다. 젊다,
0: 年轻,
1: 年轻, 정상이다,
0: 正常,
1: 정常. 임원, 매니저, 팀장,
0: 领导,
1: 领导. 대화하다,
0: 谈话,
1: 谈话. 전혀,
0: 根本,
1: 根本. 신경 쓰지 않다,
0: 不在乎.
1: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호, 재밌는 제목입니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网约车软件.
0: 网约车. 요거는 이제 택시는 택시인데 모바일로 부르는 택시.
1: 对.
0: 그러니까 모바일로 일종의 콜택시죠.
1: 对对对.
0: 网约车 软件.
1: 这个跟韩国有点不太一样,是吧?
0: 对.
1: 因为韩国的外面跑的大部分还是出租车.
0: 也有网约车,但大部分都是出租车。对对对对。可是中国在外面跑的大部分是网约车。 한국에서는 개인하는 승용차로 택시 영업을 하는 게 없죠.
1: 对对对.
0: 근데 중국은 택시도 있고, 개인이 하는 일종의 콜택시가 바로 网约车가 돼.
1: 没错没错.
0: 这是分开的。对对对。对吧？对。外面看不出来。对对。外面完全看不出来。外面没有那种。 出租车的牌子，连网约车的牌子也没有。对，就完全个人的车。就是个人的私家车。但是呢，它是主要是载客人的。对，而且是归比较大的公司在管理的。对对，没错没错没错。所以说，网约车的概念，我们都知道这是콜택시。对。但是这个韩国的这个콜택시不一样。完全不一样。不一样，不一样。 자, 셋 하나 보겠습니다. 인터넷 콜택시.
1: 网约车.
0: 网约车. 앱 어플.
1: 软件.
0: 软件. 대. 차량을 세는 양사 대.
1: 量.
0: 量. 앱 어플.
1: 应用.
0: 应用. 주문을 받다, 콜을 받다.
1: 接单.
0: 接单. 더하다.
1: 加.
0: 加. 추가 요금, 팁.
1: 小费.
0: 小费. 표시되다, 나타나다.
1: 显示
0: 시간이 나오다
1: 显示时间
0: 위치가 나오다
1: 显示位置
0: 자, 시간 위치 다 나오는 거죠. 사실 중국에서 최근에는 택시 잡기 힘듭니다. 基本上都是网约车，对，所以大部分是网约车。
1: 네,
0: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표현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고요.
1: 真的很重要，因为大家去中国的话，肯定用得上这个网约车。马路上可以找到出租车，但是很少，而且出租车会比较贵。对，比网约车贵。比网约车贵，而且
0: 택시가 이 网约车보다 비싸요.
1: 네,
0: 그러니까 중국에 가시면 바로 이 利用网约车.
1: 对对对.
0: 대략 아마도.
1: 大概,
0: 大概, 과연 역시,
1: 果然,
0: 果然,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1: 有钱能使鬼推磨.
0: 그렇죠.
1: 这个词虽然不太好,但是常用啊.
0: 对, 이렇게 듣기에 이렇게 아주 편안한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요钱 돈이 있으면 能使鬼 귀신으로 하여금 투이모 귀신도 부릴 수 있어요. 뭘 시킬 수 있습니다. 투이모는 이제 맷돌을 갈다인데요. 네, 그래서 귀신도 부릴 수 있다. 뭐뭐인 셈이다. 뭐뭐라고 할 수 있다.
1: 算是什么什么
0: 뒤에 나오죠. 택시를 타다.
1: 打车
0: 점점 더하다.
1: 越来越怎么怎么样
0: 그렇죠. 越来越 뭐가 나오면 점점 더 뭐하다. 越来越怎么怎么样 수월하다. 마음이 가볍다.
1: 轻松
0: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다.
1: 保持轻松
0: 편안함을 가져다 주다.
1: 带来轻松
0: 신경 쓰다 걱정하다.
1: 操心
0: 도로 상황
1: 路况
0: 주차 자리
1: 车位
0: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你叫车了吗?
3: 刚叫了一辆。叫到了吗?
2: 我在应用上叫半天了，也没人接单。我加了个小费，已经有人接单了。应用上显示大概5分钟后到。果然是有钱能使鬼推磨啊。加个小费也算是花小钱办大事吧。说得对。 你经常用应用打车吗?
3: 以前不怎么用，最近用的越来越多了。我感觉打车比自己开车还轻松。没错，
2: 不用操心路况，也不用找车位。
0: 차 불렀어?
1: 你叫车了吗?
0: 지금 이 상황은 두 사람이 각자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뭐 집이 아니더라도 각자 가고 가야 되는 목적지가 서로 달라요.
1: 对,自己叫自己的车.
0: 그러니까 각자 가야 되는 목적지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택시를 부른 거죠. 왕외车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你叫车了吗? 너 차 불렀어? 그러니까 방금 한 대 불렀어?
1: 刚叫了一辆.
0: 한 대 불렀지. 오, 잡혔어? 난 한창을 불렀는데도 잡히질 않네.
1: 叫到了吗?我在应用上叫半天了,也没人接单.
0: 오, 叫到了吗? 잡혔어? 자, 요건데요. 叫了하고 叫到了하고 다른 게 바로 이거죠. 刚叫了一辆, 叫了. 차를 불렀어요. 그런데 결과를 모르죠, 지금. 차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차를 불렀어요. 그런데 叫到了라고 하면 내가 부른 것이 결과가 지금 있죠. 그래서 到了를 보통 결과보라고 하죠. 叫到了라고 하면은 잡혔다. 没叫到,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叫了,叫到了 차이점이죠. 아주 간단한 글자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중국어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저도 그랬지만 참 배우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제가 부위더분티. 요저 요댄 쿤나. 그래서 깡 叫了一辆. 그런데 여기서는 叫到了吗? 잡혔

0: 불렀어? 한참을 불렀는데도 하면서 我在应用上, 应用이 이제 여기서는 앱이죠. 예, 软件이죠. 应用上 叫半天了, 한참을 불렀지만 也没人接单, 아무도 잡히질 않네. 그러니까 아무도 이그 내가 주문한 것을 잡지 않는다. 즉 뭐죠? 내가 부르는 걸 여러 차례 불렀는데 아무리 불러도 이거는 이제 그 일반 택시가 아니라 기사들이 딱뜬걸 보고 아 제가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답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답이 안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언제단 오호 난 요금 조금 추가했더니 벌써 잡혔어. 앱에 5분 후 도착이라고 했어.
1: 我加了个小费，已经有人接单了。应用上显示大概5分钟后到。
0: 그러니까요. 부르고 나서 거기 보면은 내가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그 받는 왕회처 기사하고 나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我加了个小费.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대리기사님 부르는 거랑 비슷해요.
1: 哦，韩国叫代理司
0: 대리기사님
1: 机的
0: 부를
1: 时
0: 때
1: 候。
0: 잘안 잡히면 조금 가격을 올리면 바로 잡히거든요.
1: 오, 明白了。
0: 그거랑 비슷해요. 물론 대리기사 제도와 이거는 좀 다르죠. 이건 또 일종의 택시니까요. 我加了个小费. 그 약간의 추가 요금이죠. 여기서 小费는 팁이 아니라 小费 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팁이 아니라 추가 요금.
1: 对。
0: 加了个小费. 작은 돈을 추가했어요. 已经有人接单了. 어, 벌써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주문을 잡았다. 즉, 그럼 뭐죠? 잡혔다라는 말이죠. 有人接单了. 应用上 그 앱에 显示 나타났어요. 大概 5분钟, 5분 후에면은 허다 도착합니다. 显示 大概 5분钟 허다. 오, 역시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더니.
1: 果然是有钱能使鬼推磨呀！
0: 그렇죠. 아, 내 钱, 어, 중요하오. 자, 果然是 有钱, 어, 돈이면 能使鬼 推磨야. 요즘 조금 더 쓰는 것도 적은 돈으로 큰일 한 거라고 할수 있어.
1: 加个小费，也算是花小钱办大事吧。
0: 그렇죠. 급할 때는 자가 小费 약간의 비용을 더 지불하면 예算是 뭐라고 할수 있지? 花小钱, 小钱 약간의 적은 비용으로 반다시 아주 큰일, 중요한 일을 해낸 거라고 할수 있지. 맞아. 너 앱으로 자주 택시 부르니?
1: 说的对，你经常用应用打车吗？
0: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많이 해본 사람이 하는 거죠,
1: 对。
0: 사실은. 저도 처음에 가서는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대로만 그냥 꾹꾹꾹꾹 눌렀는데, 요런 또 약간의 팁이 있습니다. 쇼더도에, 맞아. 니 찡창 용, 잉용 다 처마? 그 앱으로 택시 부르니? 그러니까 왕위의 처를 쓰냐는 얘기죠. 예전엔 잘안 썼는데, 요즘 점점 많이 쓰게 돼.
1: 以前不怎么用。最近用的越来越多了。
0: 그렇습니다. 이젠 뿌 점을 용. 예전에 많이 안 썼는데 쥐진 용도 越来越 多了. 점점 많이 쓰게 돼. 其实 쥐진 去 중국. 제가 好好 利用一下 这个 왕뢰车
1: 没错。
0: 软件.
1: 如果用的话，
0: 太方便了.
1: 太方便了。
0: 如果
1: 价格又便宜。
0: 价格便宜。
1: 然后又方便，车又多。
0: 而且不用考虑那么多，它就马上就到了你的目的地。
1: 没错。
0: 怎么过去？你不用考
1: 你
0: 虑。
1: 不用考虑，而且那个位置抓得特别准，那个误差，说实话比较小一点，
0: 对，
1: 有这
0: 没
1: 个
0: 错，
1: 感觉吧。
0: 是。택시 타는 게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잖아.
1: 我感觉打车比自己开车还轻松。
0: 네, 我感觉打车운전하는 것보다 比自己开车哦，운전하는 게 아니 택시를 타는 게 打车 比自己开车还轻松 편리하잖아. 맞아. 교통 상황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주차 자리 찾을 필요도 없고 말이야.
1: 没错，不用操心路况，也不用找车位。
0: 而且这个价格费用已经定了，
1: 对，
0: 不用担心堵车。
1: 没错，没错，有那种固定价格。
0: 对，固
1: 大
0: 定
1: 家
0: 价
1: 选
0: 格，
1: 择的时候要注意，有固定价格，
0: 固定价格。
1: 选固定价，那么堵车也不会涨价。
0: 对，当然这个如果堵车的话，可能这个司机
1: 师傅会有点，
0: 不接单，所以加了小费，加了小费。
1: 而且加小费也加不多，
0: 对，
1: 一般。
0: 加不多，没错，不用操心路况啊，交通上신경쓸거없고요，也不用找车位，주차할 자리 공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해설 볼까요? 42쪽입니다. 첫 번째, 显示. 기기나 화면 등에 표시되다, 나타나다. 휴대폰에 택배가 도착했다고 떴다.
1: 手机上显示快递到了。
0: 显示가 이때는 이제 나타나다, 드러나다가 이제 보통 되는데, 떴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手机上, 휴대폰에 显示, 떴습니다. 뭐가? 快递, 택배가 到了, 도착했다고 떴다. 에어컨 화면에는 22도로 표시되는데 방은 여전히 덥다.
1: 空调面板显示22度，屋里还是热。
0: 에, 콩调 면板, 그대로 화면이죠. 면板, 显示 22도, 22도로 표시가 되는데 우리 방은 还是 热, 여전히 덥다. 밥솥에 15분 남았다고 나오니까 우리 우선 식기를 준비하자.
1: 电饭煲显示还有15分钟，咱们先准备碗筷吧。
0: 电饭煲 그대로 이게 밥솥이죠. 전기밥솥입니다. 电饭煲 显示 나타납니다. 뭐가 하여 15분 밥 되기까지 15분 남았어요. 자면 시엔 준비. 우리 우선 준비를 합시다. 무엇을? 완콰이. 완 그릇 콰이 젓가락. 그래서 완콰이 식기를 준비하자. 두 번째, 차우신 신경 쓰다, 걱정하다, 마음을 쓰다. 아이도 대학에 갔으니 이제 그만 신경 써.
1: 孩子都上大学了，别操心他了。
0: 孩子 아이가 또 상다학쉐러 이제 대학에 갔으니까 상다학쉐러 비에 차오신 타러 그 신경 그만 써 비에 차오신 우리 엄마는 내가 무슨 옷을 입는지까지 다 신경 쓰신다
1: 我妈连我穿什么衣服都要操心。
0: 所以不用操心孩子大了嘛我妈우리 엄마 连我穿什么도대체 내가 무엇을 입는지까지도 穿什么衣服都要操心 신경을 쓰신다. 출발 전에 호텔이랑 차표를 다 예약해두면 다니면서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1: 出门前把酒店车票都订好，路上就不用操心任何事了。
0: 이게 지우디엔하고 车票가 제일 중요하죠, 여행에서는요. 그러니까요. 출발 전, 출발하기 전에 바 지우디엔, 호텔, 차표, 또 订好. 다 예약이 끝났어요. 路上. 다니면서, 길에서 다니면서 不用 操心. 신경 쓸게 任何事 어떤 일도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不用 操心. 43쪽입니다. 心灵鸡汤.
1: 别想一下造出大海，必须先由小河川开始。
0: 그렇죠. 한 번에 샹 이샤 자오추 다하이 하지 말고 비쉬 순서대로 시엔요 샤오허川 카이시 작은 물줄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你叫车了吗?
3: 刚叫了一辆.
2: 叫到了吗? 在应用上叫半天了，也没人接单。我加了个小费，已经有人接单了。应用上显示大概5分钟后到。果然是有钱能使鬼推磨啊！
3: 加个小费也算是花小钱办大事吧。说得对，你经常用应用打车吗？以前不怎么用。 最近用的越来越多了，我感觉打车比自己开车还轻松。没错，不用操心路况，也不用找车位。这么说，这么说
0: 이렇게 말해요. 44쪽입니다. 콜택시 앱이 생기면서 외출이 어렵습니다. 车 휴대폰으로 경로를 보면 마음이 더 놓여요.
1: 在手机上看路线，心里更踏实。
0: 在手机上看 路线 경로죠 이때 노선 心里更踏实 마음이 훨씬 더 놓입니다. 택시를 부르는 게 버스 타는 것보다 시간이 절약돼요.
1: 叫车比坐公交省时间。
0: 叫车 택시를 부르는 게 비坐公交 버스 타는 것보다 省时间. 운전하지 않아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바로 갈수 있어요.
1: 不开车也能点对点到达目的地。
0: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왔죠? 목적지, 그러니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인 거, 点, 또이 点. 点이 점인데, 여기서는 그 출발점, 목적지, 점. 그래서 점에서 점, 点, 또이 点, 到达, 目的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느낌대로 말해요.

0: 跟着感觉说.
1: 돈이 있으면 귀신도 맷돌을 돌리게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0: 有钱能使鬼推磨.
1: 我的新车明天就到了。啊?不是说这个车要等半年吗? 我买了个 VIP
0: 特权。哎呀,天哪,真是有钱能使鬼推磨呀。
1: 일종의 이제 VIP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로 돈을 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0: 不是什么权利,你要多付钱。
1: 그러니까요. 그 특권을 돈 주고 지금 사는 거라면 돈을 좀 추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어 보겠습니다. 새 차.
0: 신车.
1: 신车, 특권 혜택.
0: 特权.
1: 特权. 뭐뭐에게 뭐뭐에게 시키다.
0: 使.
1: 使. 귀신.
0: 鬼.
1: 맷돌질하다.
0: 推磨.
1: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6: 大家好,我是王乐.
5: 어, 오늘 배울 본문도 재밌어요. 제목은요?
6: 大超市和菜市场.
5: 아, 아주 비교될 수 있는 또 두 개.
6: 아, 맞죠. 而且 요,我想听众朋友们也是. 有的人喜欢去大超市. 还有的人喜欢去大市场.
5: 네. 对. 이 두 개의 단어가 반대말은 아닙니다.
6: 네.
5: 그런데 이 두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다릅니다.
6: 没错,没错.
5: 大超市, 대형마트, 菜市场,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통시장.
6: 对,对, 传统市场.
5: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大超市和菜市场 세 단어 보겠습니다. 대형마트,
6: 大超市,
5: 전통시장,
6: 菜市场,
5: 고려하다,
6: 考虑,
5: 考虑, 考虑. 비용을 고려하다.
6: 考虑成本.
5: 成本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考虑成本. 위험을 감안하다.
6: 考虑风险.
5: 어, 考虑风险. 风险이 이제 위험이죠. 리스크. 그래서 考虑风险. 위험을 감안하다. 고려하다. 거리.
6: 距离.
5: 距离. 그대로 거리입니다. 距离. 찾기 쉽다.
6: 好找.
5: 好找. 이때 how는 뭐뭐 하기 쉽다. 그래서 하오저, 저가 찾다니까 찾기 쉽다. 그래서 하오저, 시간을 절약하다.
6: 省时间.
5: 省时间. 省. 이제 여기서 아끼다인데 시간 뒤에 나왔으니까 시간을 아끼다. 시간을 절약하다. 그래서 省时间. 그러니까 시간이 덜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애프터 서비스.
6: 售后.
5: 어, 售后. 판매한 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售后服务 해도 좋습니다. 售后. 售后. 애프터 서비스. 가격.
6: 价格.
5: 价格. 일목요연하다. 한눈에 환히 보다.
6: 一目了然.
5: 그대로 일목요연입니다. 그래서 이모了然 하면 그대로 일목요연. 그래서 이모了然.

0: 걱정을 덜다.
1: 省心.
0: 省心. 조금 전에 나왔던 省时间, 省心의 省 같은 뜻입니다. 省心 그대로 마음을 부담을 덜다. 省心. 힘을 덜다.
1: 省力.
0: 省力. 번거로움을 덜다.
1: 省事.
0: 시가 일이니까 번거로움으로 본 겁니다. 省事.
1: 还有可以省钱.
0: 省钱. 돈을 절약하다, 돈을
1: 对.
0: 아끼다. 사람 나 사는 냄새.
1: 烟火气.
0: 烟火气.
1: 아, 这个词在中国最近很流行
0: 근데 요즘 이거 많이 씁니다.
1: 啊。啊,
0: 예를 들어서
1: 对对对。
0: 특히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새벽 시장.
1: 啊, 早市.
0: 야시장하고는 좀 달라요.
1: 完全不一样.
0: 야시장은 뭔가 좀 이렇게 한 방송,
1: 对,
0: 싱송, 晚上下班之后大家在一起热闹是热闹.
1: 对, 就感觉是去聚会的感觉，
0: 对，
1: 有逛一逛的感觉。
0: 야시장은 손님들의 시장인 것 같고요. 새벽 시장은 상인들의 시장인 것 같아요. 활기찬 모습.
1: 对对对对对对，
0: 是吧?
1: 黄老师，你好像去过。
0: 其实同样的市场，同样是热闹，那早市是商人的，味道，
1: 对，而且那种生活的气息更重。
0: 就是烟火气，
1: 对对对，
0: 烟火气。
1: 晚上夜市的话，就是有点那个娱乐啊、消费啊这样的
0: 对，
1: 感觉。
0: 对，对，对，对，早市买菜必须得买的东西，
1: 对，
0: 夜市的菜你吃也行，不吃也可以。
1: 没错，而且早市是上班族很匆匆忙忙的去买一点早饭去工作，
0: 对，
1: 但晚上呢是下了班以后去闲逛
0: 不一样。
1: 啊，不一样。
0: 둘러보다 거닐다.
1: 逛，
0: 逛 야시장을 둘러보다.
1: 逛夜市，
0: 逛夜市. 한 바퀴.
1: 一圈，
0: 이 圈. 전체의 전부의.
1: 整个，
0: 整个 기분이 풀리다. 편안해지다.
1: 松，
0: 松松 북적이다.
1: 热闹，
0: 哎, 热闹, 热闹. 사는 맛, 생활감.
1: 生活感，
0: 生活感. 치유하다, 힐링되다.
1: 治愈。
0: 治愈. 치유죠, 治愈, 열렬히 사랑하다.
1: 热爱，
0: 아, 热爱, 热爱啊, 일을 사랑하다.
1: 热爱工作，
0: 热爱工作, 낭만적이다,
1: 浪漫。
0: 浪漫.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如果不考虑距离问题，大超市和菜市场，你选哪个？
3: 我可能会去超市吧，东西好找，省时间，售后也更方便。
2: 也是，而且价格一目了然，不用讨价还价。
3: 对，就是各种省心。
2: 可是我还是更喜欢菜市场，那种烟火气，逛一圈下来，整个人都松下来了。
3: 你喜欢那种热闹的感觉？
2: 那种热闹很有生活感，很治愈。
3: 热爱生活的人，逛个市场都可以这么浪漫。
0: 만약에 거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너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 어느 걸 선택할 거야?
1: 如果不考虑距离问题，大超市和菜市场。你选哪个？
0: 그러니까요. 如果 不 考虑,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무엇을 주의리 问题, 거리만 문제가 없다면 大超市, 대형마트냐? 아니면 菜市场, 전통시장이냐? 你 选 哪个? 어떤 걸 고를 겁니까? 아, 제가 不一定啊. 但是最近我比较喜欢去传统市场.
1: 我也
0: 有
1: 是。
0: 意思，有意
1: 对
0: 思。
1: 对，我也是最近喜欢去那种大集。
0: 啊，对
1: 比
0: 对
1: 如说
0: 对
1: 什么
0: 对
1: 三日集、五日集、
0: 对，对
1: 什么
0: 对对对，
1: 七日集，还有菜市场，我也很喜欢。
0: 长头，
1: 对，
0: 哎，长
1: 对
0: 头，
1: 对对，
0: 5일장，
1: 而且
0: 有
1: 就
0: 意思，
1: 是
0: 有意思，
1: 跟人接触的感觉，
0: 还是烟火气，
1: 对对
0: 烟火气，
1: 对，
0: 对吧？对。나는 마트로 갈것 같아. 물건 찾기도 쉽고 시간도 절약되고 애프터 서비스도 더 편하잖아.
1: 我可能会去超市吧，东西好找，省时间，售后也更方便。
0: 这一点确实是优点。他的优点，对吧？我可能会去超市吧。난 그래도 대형마트를 갈 거야. 东西好找啊，찾기쉽죠，好找。안내판이있으니까요，好找。또省时间，그러니까시간아낄수있고요。售后 after service 更方便啊，너무편리합니다，훨씬편리합니다。맞아，그리고가격이한눈에보이니까흥정할필요도없고。

0: 也是，而且价格一目了然，不用讨价还价。
1: 啊，一个都有优点呐，也是，而且都价格一目了然，가격이딱한눈에탁탁들어오죠，一目了然，不用讨价还价，거기다가흥정할필요도없습니다。그가격대로살거면사고，안살거면안사고，讨价还价。그렇지，여러모로편하지。
0: 对，就是各种省心。
1: 省心，그러니까마음에신경을쓴다는신경을쓸필요가없는거죠，就是各种省心，신경을쓰지않아도되지。그런데，아하하，그래도말이야，나는전통시장이더 좋아。 그런 사람 냄새 나는 곳을 한 바퀴 돌고 나면 마음까지 편안해지거든。
0: 可是我还是喜欢，更喜欢菜市场那种烟火气，逛一圈下来，整个人都松下来了。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烟火气를 느끼려면 역시 그래도 菜市场.
0: 没错。
1: 大超市呢, 你就东西都 买好了，回家。
0: 找一个人结账，然后回家。
1: 对
0: 而
1: 对
0: 且最
1: 对，
0: 近结账都是那种，很多都是那种机器结账，
1: 自己
0: 自己结
1: 或者
0: 账。
1: 自己，
0: 对对
1: 对
0: 对。
1: 对对对对对，볼거리는 없죠。
0: 啊，没错。
1: 哎哎，可是我还是更喜欢菜市场。나는 그래도 전통시장이 더 좋아。 那种烟火气，그대로 그런 어떤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사는 냄새 그런 것이 좋고요. 逛一圈下来，한 바퀴 빙 돌고 나면 整个人，내가 전체가 松下来，아이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여유로워져요. 松下来 좋습니다. 넌 그런 북적이는 느낌이 좋은 거야?
0: 你喜欢那种热闹的感觉？
1: 你喜欢那种热闹的感觉，可能북적거림이좋은거야。其实大超市有时候，特别周末，有时候很热闹，但是不一样，不一样，这个味道完全不一样。你喜欢那种热闹的感觉，그런 북적거림이 사는 맛이 느껴져서 힐링 또 돼.
0: 那种热闹很有生活感，很治愈。
1: 그렇죠. 那种热闹，그런 북적거림，그传统菜市场的热闹。这个大超市的热闹不一样，所以那种热闹很有生活感。최근에이런什么什么感도많이써요중국어에서그래서很有生活感，어떤그런사는향기가느껴져서뭐까지되냐면很治愈，어허，힐링까지돼요，아주마음이치유까지되는그런느낌입니다。治愈，좋습니다。삶을 즐기는 사람은 시장 구경도 참 낭만적이네。
0: 热爱生活的人，逛个市场都可以这么浪漫。
1: 哎，삶을 다 즐기죠, 삶은요.
0: 对
1: 그죠?
0: 对。
1: 热爱生活的人，삶을 즐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逛个市场，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도 可以这么浪漫的啊，够浪漫，可以这么浪漫啊，그렇죠。其实这种烟火气的话，还是去
0: 菜市场，
1: 菜市场更热闹。刚才你说的那种5日장, 5일장 啊，更有烟火气。
0: 对对，因为很多爷爷奶奶呀，就卖的东西都是从自己家里带来
1: 啊，
0: 的
1: 对，
0: 啊，那
1: 对
0: 个量
1: 对，
0: 不多，
1: 不多，
0: 又特别新鲜，质量又特别好，
1: 便宜，而且可以讨价还价。
0: 对对对，
1: 奶奶高兴了就
0: 对对，还可以 跟他
1: 多
0: 聊聊
1: 给，
0: 天，多给一点，
1: 多给，
0: 对
1: 多
0: 对
1: 给一
0: 对。
1: 点，좋습니다。자, 50쪽의 해설 볼까요? 일목요연하다, 한눈에 환히 보이다. 투명 수납함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눈에 보인다.
0: 透明收纳盒里装着什么，一目了然。
1: 그렇죠. 이게 이제 정리할 때 필요한 건데요. 투명 수납함. 그게 그대로 透明, 투명. 收纳盒, 收纳함은 수납함. 그대로 收纳盒. 그러니까 투명 수납함 안에 里 装着什么,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装 있던 담다죠. 무엇이 담겨 있는지 一目了然.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보인다. 메뉴판에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재료, 가격, 조리법까지 한눈에 알수 있다.
0: 菜单上信息特别全，原料、价钱、做法一目了然。
1: 菜单上 신시 정보가 特别 全, 이때 全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아주 그러니까 자세히 나와 있다. 特别 全, 원료, 원래의 재료, 그러니까 재료, 价钱, 가격, 그다음에 做法, 어떻게 만드는가지 一目了然, 환히 한눈에 알아보게 해놨다. 그는 지출 내역을 표에 정리해 두어서 수입과 지출이 한눈에 들어온다.
0: 他把花销记在表格里，收入和支出一目了然。他把花销，花销가
1: 그대로 지출 내역이 되는 거죠. 记在 정리해두었어. 잘 기록해두었습니다. 表格里 그 표에다 잘 정리해두었습니다. 记在表格里 表格 표죠. 收入和支出 수입과 지출 一目了然 한눈에 딱 일목요연하게 들어온다. 두 번째 省心 걱정을 덜다 신경을 덜 쓰다 마음이 편하다. 로봇 청소기가 침대 밑까지 청소해 주어서 신경 쓸 일도 줄고 편하다.
0: 扫地机器人会打扫床底，省心省事。
1: 아, 이 로봇 청소기 써봤는데 초창기 로봇 청소기는 不是特别满意. 最近的这个 扫地机器人厉害，很聪明，很聪明. 오, 이렇게 막히는 것도 없이 파파파파파. 扫地机器人 그대로 扫地 청소하다고 机器人이니까 로봇이니까 로봇 청소기 扫地机器人会打扫床底 침대 밑까지 床底 청소해 주어서 省心 신경 쓸 일 확 줄고 省事 훨씬 일이 줄었다 편하다. 이 전기밥솥은 죽을 예약할 수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하다.
0: 这个电饭煲能预约煮粥，早上不用早起，真省心。
1: 因为最近的家电呢，很聪明
0: 啊！对，电饭煲很聪明，
1: 啊，
0: 最近。
1: 对，不管是电饭煲、机器人，这个扫地机器人，最近家电呢，技术发达呀，
0: 不得了啊！
1: 不得了，不得了！
0: 这个不能太聪明了。
1: 过几年，操作这些家电的机器人
0: 对，
1: 出来了。
0: 那你说要我们人类还干嘛呀？所以说这也是一种危机呀。
1: 人类也要开发这个机器人，还有事要做呢。这个电饭煲，그 전기 밥솥은 능 위에 煮粥，煮는 이제 끓이다 粥 죽이죠. 早上不用早起，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 없고 真 省心，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집에 지문 도어록을 설치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
0: 家里装了指纹锁，省心多了。
1: 지문 도어록이 지원 지문이죠. 锁가 그대로 록 열쇠를 얘기합니다. 자물쇠. 家里 装了 指纹锁， 省心 多了。 51쪽입니다. 신灵鸡汤.
0: 即使是不成熟的尝试，也胜于胎死腹中的策略。
1: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如果不考虑距离问题，大超市和菜市场，你选哪个？
3: 我可能会去超市吧，东西好找，省时间，售后也更方便。也是。 而且价格一目了然，不用讨价还价。对，就是各种省心。可是我还是更喜欢菜市场，那种烟火气，逛一圈下来，整个人都松下来了。你喜欢那种热闹的感觉？嗯，那种热闹很有生活感，很治愈。
2: 热爱生活的人逛个市场都可以这么浪漫。这么说，这么说，
1: 이렇게 말해요. 52쪽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는 걸 더 좋아해요.
0: 有时间的时候，我更喜欢慢慢逛市场。
1: 네, 慢慢 逛市场， 천천히 시장을 둘러보는 걸 더 좋아한다. 마트가 확실히 편리하긴 하지만 사람 사는 느낌은 좀 덜해요.
0: 超市的确很方便，但少了点生活味。
1: 的确, 확실히죠, 更方便, 生活味, 그런 사람 사는 느낌, 生活味. 시장에서는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요.
0: 在菜市场能买到又便宜又好的东西.
1: 싸고, 又便宜, 좋고, 又好的东西. 물건을 살 때도 기분과 시간을 고려해야 해요.
0: 买东西也得看心情和时间.
1: 当然, 买东西, 물건 살 때, 쇼핑할 때, 때 해야 합니다. 看心情, 기분 고려해야 되고, 和时间, 시간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요. 나는 새벽 시장과 야시장의 북적이는 분위기를 좋아해요.
0: 我喜欢早市和夜市的热闹劲儿.热闹劲儿이란
1: 단어가 재밌네요. 그런 북적이는 분위기, 热闹劲儿. 느낌대로 말해요.
0: 跟着感觉说
1: 치유하다 힐링되다
0: 治愈
1: 治愈 좋습니다. 선생님
0: 去户外看看花花草草的应该挺治愈的
1: 怎么了？最近压力大？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주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축구에 관한 노래들로 플리를 꾸몄습니다. 어제는 4년마다 월드컵의 해에 발매되는 FIFA의 월드컵 공식 앨범에서 오피셜 앤썸, 찬가와 오피셜 송, 주제가 중심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월드컵 노래와 축구 응원가, 축구 선수에 관한 노래 등등 축구 전반에 관한 다양한 노래 모아봤습니다. 첫 곡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의 오피셜 송입니다. 지안나 나니니와 에두아르도 벤나토가 함께 부른 Un'estate italiana, 이탈리아의 어느 여름, 이 노래로 일요일의 세계음악갱 출발합니다.

지안나나니니와 에두아르도 벤나토의 듀엣곡 Un estate italiana, 이탈리아의 어느 여름.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의 오피셜 송으로 일요일에 세계음악기행 출발했습니다. 이 노래 영어 버전 제목은 To be number one이었고요. 1988년 서울올림픽의 주제가 Hand in Hand를 작곡한 이탈리아 작곡가 조르지오 모로도의 작품이었습니다. 축구에 관한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축구 노래의 여왕이라고 해도 될 만한 샤키라의 노래가 또 한 번 등장하네요. 샤키라와 IT 출신의 미국 뮤지션 와이클프 장이 함께한 노래 Hips Don't Lie, Bamboo라는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독일 그룹 벨리니의 삼바곡, 월드와이드 히트곡이죠. 삼바 지자네이루를 축구 노래로 살짝 바꾼 버전입니다. 삼바 이 골, 두 번째 노래고요. 세 번째 노래는 영국 밴드 첨바 완바가 자신들의 대표 히트곡 Top Thumping과 축구 응원가 올레 올레 올레를 결합한 노래 Top of the World입니다. 이 노래까지 세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샤키라와 와이클리프 장이 함께한 Hips Don't Lie, 뱀부였고요. 두 번째 곡 벨리니의 Samba e Gol. 세 번째 노래는 첨바완바의 Top of the World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축구 노래 풋볼송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위대한 축구 선수에 관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먼저 브라질 축구 선수 비오 마라빌라를 위한 노래인데요. 1960-70년대 활약했던 왕년의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펠레에 가려서 그렇죠. 주아오 바티스타 지셀리스라는 본명 대신에 피오 마라빌라, 경이로운 피오 최고라는 별명이 선수 이름이 될 정도의 스트라이커였다고 하네요. 조르지 뱅의 노래 피오 마라빌라, 오늘은 프랑스 가수 니콜레타의 리메이크 버전, 그리고 이 곡을 또다시 리믹스한 봉 엉덩데르의 콜라보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마라도나에게 헌정된 노래인데요. 마라도나는 이탈리아의 프로리그 나폴리 팀을 또 우승시킨 나폴리의 영웅이기도 하죠. 이탈리아 가수 프란체스코 바치니가 부른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마라도나의 풀네임이네요. 노래 제목이 그렇고요. 세 번째 곡은 1998년 프랑스를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아트사커의 사령관이죠. 이제는 감독으로 활동하는 지네딘 지단에 관한 노래입니다. 파스칼 오비스포의 노래 지네딘까지 세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축구 선수에 관한 노래 세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프랑스의 본 엉땅데르와 니콜레타가 함께한 피오 마라빌리아, 브라질의 축구 영웅을 그린 노래였고요. 두 번째 노래는 이탈리아 가수 프란체스코 바치니가 아르헨티나와 나폴리의 영웅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를 위해 부른 노래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였습니다. 세 번째 곡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파스칼 오비스포가 부른 지네딘 지단 찬가, 지네딘이었고요. 축구 노래 풋볼송 들려드리고 있는 세음액 플레이리스트. 이번에 준비한 곡도 앞서 들려드린 노래 지네딘을 만들고 부른 파스칼 오비스포의 곡입니다.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식 앨범에 수록된 Live for Love United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에는 당시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세계적인 선수들의 목소리가 등장하는데요. 프랑스의 지단, 포르투갈의 피구, 한국 대표로는 이제는 축구 해설가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만날 수 있는 이영표 선수의 목소리가 나오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어지는 곡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우승 후에 축하하는 의미로 프랑스에서 디스코 넘버 I Will Survive를 녹음했는데요. 이 노래의 가수 글로리아 게이너와 당시 프랑스 월드컵 우승 멤버들이 함께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전 제목이 이렇네요. I Will Survive, Version Officielle, 24 Digits, Le Champion du Monde. 1998년 월드 챔피언들과 함께한 공식 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곡 전해드립니다.

0: Love United.
1: Eu jogo para Love United.
2: Love United Peruana.

프랑스의 파스칼 오비스포가 중심이 된 프로젝트 러브 유나이티드의 Live for Love United, 축구 선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노래 먼저 들으셨고요. 글로리아 게이너와 1998년 프랑스 축구 대표팀이 함께 부른 I Will Survive 이어드렸습니다. 축구 노래 풋볼송 세음행 플레이리스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갑니다. 월드컵에서 4번이나 우승했던 전통의 축구 강국 이탈리아가 요즘은 월드컵에 못 나오고 있죠. 2018년, 2022년, 2026년 3개 대회 연속으로 월드컵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참가국 수가 48개국으로 늘었는데도 최종 플레이오프에

부의 노래 꼬레 아주로,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다메 아떼, 이탈리아의 축구 응원가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세계음악기행 이제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에서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새음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세계음악갱 2부에서는 이승열 DJ의 가사 낭독과 해설이 함께하는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 전해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축구 노래는 축구의 종주국 잉글랜드 노래입니다. 1966년 자국에서 열던 대회에서 한 번 우승하고는 다시는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못 들고 있는 잉글랜드가 월드컵 우승을 기원하면서 만들고 부른 노래, 잉글랜드 대표팀 애칭이 Three Lions, 3사자라고 하죠. 밴드 The Lightning Seeds의 연주한 노래 Three Lions, Football's Coming Home 이 노래까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참 힘든 요즘인데요. 경기 의왕시의 한 병원에서 우렁찬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기를 보려고 가족들이 모여들었는데요. 큰 딸, 작은 딸, 세 쌍둥이 딸, 그 다음 아들, 딸, 아들. 세상에, 이 집안에 아홉 번째 아이가 태어난 거였어요. 자식이 아홉이라니, 주위에선 걱정도 많지만 정작 부부는 그저 기쁘다고 말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의왕시. 출산 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산모건강관리비에 아이를 위한 200만 원 이용권까지 푸짐한 축하 선물을 전했고요.

병원도 출산비와 입원비 전액 무료. 정말 축복이라는 팀명처럼 아기의 탄생은 가족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네요. 이베스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 그가 부르는 베르피디아, 배신입니다. 이 수많은 라틴 아메리카 음악인들이 노래한 고전인데요. 원곡은 1939년에 탄생했습니다. 멕시코의 작곡가 알베르토 도밍게스 모라스가 작곡한 볼레로입니다. 루이스 미겔의 이른바 커리어상 볼레로 시기에 발표된 음반 중 하나죠. 2001년에 14번째 앨범인 미스 로만세스를 발표하고 이 곡의 리메이크를 수록했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후의 아픔 낭독하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내가 노래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울 수 없게 되어서죠. 혼자 남아 불안에 떨고 있어요. 모두 날 보면 그냥 떠나가네요. 내 사랑, 신과 대화할 수 있다면 한번 물어봐줘요. 내가 당신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었는지. 바다, 내 마음의 거울인 그 바다에게 한번 물어봐요. 사랑을 배신한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럼에도 나는 당신을 찾아 나섰지만 어딜 가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과의 입맞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당신이 내 입술을 원하지 않는데 어디에 있든 어떤 모험을 하든 내가 아는 건 당신이 내게서 아득히 멀어졌다는 것뿐이지요.

노랫말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웨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이 부르는 El Día que me quieras,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날입니다. Es mío el amparo. 그대의 부드러운 숨결이 속삭이며 나의 꿈을 어루만져 주네요. 그대의 검은 눈동자도 환희에 찬 생명력으로 웃고 있네요. 그 눈동자가 날 그리워할 때 당신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마치 노래처럼 나의 것이 될 때 나의 상처는 아물고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대가 날 사랑한 날, 장미꽃은 간직하고 있던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축제의 드레스를 장식할 거예요. 불어오는 바람은 당신이 내 사람임을 알려줄 거예요. 분수대의 물줄기는 높이 솟아올라 사랑을 맹세할 거예요. 그대가 날 사랑하는 밤, 파란 하늘의 별들은 우리를 지켜보며 시샘할 거예요. 신비한 빛이 그대의 머리칼에 깃들며 반딧불이마저 신기해 지켜볼 거예요. 그대만이 나의 정처입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아르헨티나의 메르세데스 소사가 부르는 로스 마레아도스, 취한 사람들입니다. 인트로부터 뚜렷한 탱고 선율이 흘러나오죠. 1942년에 발표된 탱고 고전이 원곡인데요. 아르헨티나 탱고 역사에서 손꼽히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후안 칼로스 고비안이 곡을 쓰고 20세기 아르헨티나 탱고 황금기를 빛낸 작사가이자 시인인 엔리케 가디까몽가 노랫말을 썼습니다. 메르세데스 소사의 재해석 버전은 1980년에 처음 발표됐고요. 누에바 칸시온의 또 다른 걸작으로 남았습니다. 이 노랫말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 날 밤 술에 취해 보내면서 느끼는 슬픔 그리고 체념으로 가득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이상하지. 술을 마시는 그 여자가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아름답고 치명적으로 느껴지다니. 그 여자는 술을 들이켰고 샴페인에 뒤섞인 요란한 분위기 속에서 웃어댔다. 울지 않으려고 웃고 있었다. 너를 바라보는 나는 고통스러웠다. 너의 눈빛은 전류처럼 흐르고 있었지. 내가 사랑했던 너의 눈빛이? 친구야, 오늘 밤이구나. 우리는 대책 없이 취해버렸어. 남들이 비웃듯 말든 우릴 주정뱅이란 놀리든 뭐 그러라 해. 누구나 각자의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 우리에겐 우리 몫의 슬픔이 있다. 오늘 밤을 살아내자. 이 밤이 지나면 우리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테니 너는 나의 과거로 들어가겠지. 아픈 나의 영혼엔 세 개의 응어리가 맺혀 있다. 사랑, 슬픔, 그리고 고통. 너는 나의 과거로 들어가겠지. 우린 각자의 길을 따라 떠나겠지. 우리의 사랑은 과연 창대했었는데 봐라. 이제 무엇이 남아?

0: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아르헨티나의 아스토르 피아졸라 음악에 로베르토 고예네체가 노래하는 Vuelvo al Sur, 남쪽으로 돌아갑니다, 입니다. 탱고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1988년에 작곡했고, 아르헨티나의 영화감독 페르난도 솔라나스가 노랫말을 썼죠. 같은 해 솔라나스 감독의 영화 Sur, 남쪽의 주제가로도 쓰였습니다. 남쪽은 아르헨티나를 상징하고요. 돌아간다는 말에는 아르헨티나의 오랜 군부 독재가 끝나고 평화를 다시 찾길 바라는 망명자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 로베르토 고예네체 또한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탱고 가수라고 하죠. 아, 그리고 말씀드린 영화 수르의 주연을 맡기도 했습니다. 노랫말 함께 감상하시죠.
1: Vuelvo al sur.
0: 나 남쪽으로 돌아간다. 어딜 가도 결국 사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나 열망과 고뇌를 안고 너에게 돌아간다. 나 심장이 운명을 향하듯 남쪽으로 간다. 망도네온의 선율처럼 나 역시 남쪽에서 태어났다. 나 남쪽의 꿈을 꾼다. 거대한 달, 뒤집힌 하늘,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열린 시간을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찾고 싶다. 나 남쪽을 사랑한다. 그곳의 사람들, 순박하며 위대한 그들을 사랑하기에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집트계 유대인 프랑스 아티스트 조르주 무스타키가 부르는 가스파르입니다. 조르주 무스타키 1969년 발표 음반이죠. 르 미테키 수록곡입니다. 노랫말은 프랑스 시인 폴 베를랭의 시 가스파르 하우저 숑트, 가스파르 하우저가 노래하다의 곡을 붙였습니다. 이 제목이자 노래의 흥미로운 주인공 가스파르 10존 인물인데요. 1828년 독일 뉘른베르크의 길거리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의 나이는 16살이었다지요. 늑대 소년처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고 손에는 편지 한 장 쥐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 아이를 발견하는 사람은 키워도 좋다. 다만 쓸모없을 경우 목을 매달아 죽여라. 이 아이의 이름은 가스파르다.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누른베르크 시 당국에서 그를 보호하며 언어를 가르치면서 가스파르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태어나서 16살이 될 때까지 비좁은 독방에 감금되어 살았고 말도 글도 모른 채 자랐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배경을 두고 독일 전역에서 왕위 쟁탈전에서 희생당한 왕족이라는 소문도 돌았답니다. 비로소 인간답게 살게 된 지 불과 5년 만인 20살이 되던 해에 가스파르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시인 베를랭은 가스파르의 짧은 인생에서 이 고독과 부조리라는 인간 조건을 본 모양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을 수 없었던 불행하고 외로운 인간을 추모하는 시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훗날 고독과 이방인의 음유시인 조르주 무스타키의 노래로 다시 탄생했죠.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말없는 고아로 세상에 나타났다. 차분한 두 눈만 형형하게 대도시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서 영리함을 잃진 못했다. 스무 살

새로 들켠 공기는 내게 사랑의 불꽃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다. 나는 여자의 아름다움에 눈을 떴다. 여자들은 내게서 아름다움을 잃지 못했다. 내게는 조국도 없었고 왕도 없었다. 나는 용감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나는 전쟁에 나가 죽고 싶었다. 죽음은 날 원하지 않았다. 나는 너무 일찍 태어난 건가? 나는 너무 늦게 태어난 건가? 이 세상에서 나는 무슨 이유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아, 난 이토록 깊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가스파르, 이 가엾은 가스파르를 위해 기도를 해다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조르주 무슈타키가 부르는 La carte du tendre, 다정한 지도입니다. On part avec le cœur qui tremble. 흐르는 강물을 따라 강둑과 강둑이 만나는 곳, 동트는 하루의 시작점에서 세계의 경이로운 출발지, 꿈으로 지은 세계, 연인의 다정한 나라가 솟아오른다. 우리는 떨리는 심장의 파동을 따라간다. 함께하는 기쁨에 전율하느라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사랑이 낳은 고통의 함정과 미로 가득한 길을 따라 여행을 떠난다. 허위의 금물살이 평화로운 침묵을 깰 것이다. 모든 것이 수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난파의 위협에 시달릴 것이다. 때마침 불어온 바람은 우리를 인도해 배신의 섬으로 향할 것이다. 그 섬을 피해 더 멀리 나아가는 우리 앞을 갈등의 암초들이 가로막을 것이다. 고통을 참고 견디다 마침내 도달한 땅은 불모지가 될 것이다. 습관과 권태가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막이 될 것이다. 길이 멀게만 느껴질 무렵 거짓을 요구하는 항구가 보일 것이다. 질투의 여인숙에 들어가면 원한의 정찬이 차려져 있을 것이다. 비탄에 젖은 와인에 취하는 내내 자만심이 곁을 지키며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산산이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강물은 흐르고 또 흐른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우리를 싣고 무한의 시간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다 다정한 강둑에 닿으면 그 너머 펼쳐진 정원에서 우리 마침내 누워 쉬게 될 것이다.

합니다. 새우맹천 안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Quarteto NC 그리고 에미베베 Quatro가 함께한 Falando de Amor 사랑을 말하면서입니다.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1978년 신혼여행을 떠난 미국 뉴욕시에서 만든 곡으로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헌사 대상이 있었는데 노랫말에서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전통음악 형식인 쇼루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여성 보컬 4인조 Quarteto NC 그리고 브라질의 남성 보컬 4인조 에미베베 꽈뚜루의 합창 버전 감상합니다. 1997년 이 두 앙상블이 함께 발표한 헌정 앨범 바치 보카 As Músicas de Tom Jobim e Chico Buarque에서 이 곡을 재해석했네요.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내게 남은 인생이 단 하루뿐이라면 이 사랑, 이 행복을 모두 당신에게 준다고 맹세할게요. 내가 살아있는 순간이 다 할 때까지 이 사랑을 줄게요. 이리 와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내 사랑. 우리 함께 한국의 쇼루가 감춘 그 비밀에 귀 기울여봐요. 당신의 향기, 당신의 꽃 같은 아름다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면 사랑에 빠져 헤매는 사람이 구하는 이 한 번의 키스를 제발 거절하지 말아줘요. 플루트도 울고 기타도 울고 그대를 노래하는 나도 울어요. 사랑을 노래하는 쇼루 뒤에서 부드럽게 가만히 울고 있어요. 당신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햇빛에 젖은 이 길을 걸어갈 때면 나의 영혼은 끙끙 신음하고 좋아하는 축구마저 잊어버려요. 이리 오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와요. 이 선율은 내 사랑 당신에게 바친 노래예요. 쇼루 속에 내가 숨겨둔 내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지요.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흐름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조지 뱅이 부르는 Feel You Maravilha 괄호 열고 Feel Maravilha 괄호 닫고 입니다. 월드컵 시즌 맞춤 선곡이죠. 조지 뱅, 그가 1972년에 발표한 자작곡인데요.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클럽인 플라멩고의 공격수였던 피우 마라빌리아 선수에게 바친 헌정가입니다. 1972년 바로 그 해에 브라질에서 열린 플라멩고와 포르투갈의 벤피카의 경기에서 교체 선수로 투입된 피우 마라빌리아 선수가 환상적인 골을 넣은 순간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곡 제목이 중복되는데요. 정식 제목은 선수의 이름인 뭐 별명이죠. 피우 마라빌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사용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원곡자 조지 뱅은 음가가 비슷한 조어 Feel You Maravilha를 만들어내서 썼습니다. 대신 Feel You Maravilha 푸르면은 경이로운 아들이란 뜻이랍니다. 시간이 흘러 훗날 휘우 선수가 오해를 풀자 원래 제목을 그냥 써주세요 라고 요청하면서 Feel You Maravilha 그리고 휘우 마라빌리아 헷갈리는 이 두 제목이 혼용되기 시작했답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다시 나섰다. 넘치는 영감, 넘치는 사랑과 감정을 에너지 삼아 힘차게 골을 넣었다. 후반 33분 관중을 뒤흔드는 천상의 플레이로 골을 터뜨린 것이다. 패스와 드리블을 오가며 수비수 두 명을 제치더니 툭 건드리듯 골키퍼까지 제친 것이다. 그는 공을 몰아 골문 안까지 그대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었다. 그러지 않은 것에서 그의 겸손함이 묻어난다. 그것은 품격 넘치는 골, 그의 노련함과 담력을 보여주는 골이었다. 그것은 천사의 골이었다. 기념비에 새겨야 할 골이었다. 감격한 관중은 노래했다. 천사의 골, 기념비에 새겨야 할 골. 감격한 관중은 노래했다. Feel Maravilha, 우린 널 좋아해. Feel Maravilha, 우릴 위해 한 골만 더 넣어줘. Feel Maravilha, 우린 널 좋아해. Feel Maravilha, 우릴 위해 한 골만 더 넣어줘.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Véronique Sanson이 부르는 Chanson sur ma drôle de vie, 나의 이상한 인생에 관한 노래입니다. 1972년에 발표한 차작곡, 그녀의 오랜 파트너 미셸 베르제가 프로듀싱한 곡이죠. 노랫말은 이상한 삶으로의 초대를 담고 있는데요. 화자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관습이나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자신의 삶을 이상한 인생이라고 자평하죠. 그가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적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에게 바친 노래라네요. 낭독하겠습니다. Si on parle d'amour, qu'est-ce que tu diras? Si je sais que tu m'aimes, la vie que tu aimes. 넌 말했지, 내가 이 이상한 인생을 살 운명이라고. 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널 데리고 나의 이상한 인생 투어를 떠나겠어. 우리 매일 보게 될 거야. 너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넌 뭐라고 말할까? 내가 너의 질문에 답하면 넌 뭐라고 말할까?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면 넌 뭐라고 말할까? 네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내가 알 수 있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너의 인생은 온통 상징으로 다가올 거야. 그리고 날 건드리듯 부드럽게 만져주겠지. 너도 알잖아.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나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다른 우상은 그런 것 따위는 버려. 네가 쓴 그 이상한 시들도 버리고. 그리고 나와 함께 떠나는 거야. 너와 나는 이제 막 이상한 인생을 향해 출발한 거야. 우린 서로 사랑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넌 내 이상한 인생을 다 둘러봤잖아. 그래도 난 언제나 너에게 질문할 거야. 너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넌 뭐라고 말할까? 내가 너의 질문에 답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걷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거르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0: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대균 토이킹 김대균입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순두부와 도우데스카?
0: 순두부는 어때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는 어때요? 라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상황 등을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 나니나니와 도우데스카

0: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어때?
1: 너, 너,
0: 너 어때? 라는 표현이에요. 어때요?
1: どうですか? どうですか?
0: 너 데스까? 라고 하면 됩니다. 산책.
1: 산보, 산보.
0: 우리말에서는 산책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어에서는 산보라고 하는 한자를 써가지고 산보라고 읽습니다. 유학생활.
1: 留学生活。
0: 유학생활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음으로 그대로 읽었어요. 류가크세이카츠, 유학생활입니다. 식사.
1: 食事, 食事.
0: 식사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쇼크지. 조금 정중하게 표현할 때는요.
1: お食事.
0: 오쇼크지와 같이 쇼크지 앞에 접두어 오를 붙입니다. 우리 식사는 식당에서 하잖아요.
1: 食堂.
0: 쇼크도 외래어로는요.
1: 레스토랑.
0: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시는 차는요.
1: お茶. 오차.
0: 차가 차입니다. 그런데 접두어 오를 붙여서 일상생활에서는 오차라고 하죠. 주로 녹차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녹차라고 하는 단어도 따로 있어요. 녹차는요?
1: 緑茶, 緑茶.
0: 말차는요?
1: 抹茶, 抹茶.
0: 홍차는요?
1: 紅茶, 紅茶.
0: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우롱차는요?
1: 우롱茶. 우롱차.
0: 다음 단어입니다. 신메뉴.
1: 신메뉴, 신메뉴.
0: 신, 새롭다라고 하는 한자어 그대로 음으로 신이라고 읽습니다. 신메뉴, 신메뉴인데요. 매일 바뀌는 메뉴, 일본어로 뭐라고 하죠?
1: 日替わり 메뉴, 日替わり 메뉴.
0: 히가와리 메뉴, 매일 바뀌는 메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 여행 가시면 식당 앞에 今日の 日替わり 메뉴라는 그런 안내판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날마다 바뀌는 메뉴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 볼게요. 불고기 정식.
1: 불고기 定食, 불고기 定食.
0: 불고기는 일본에서는 불고기라고 읽어요. 정식은 대쇼크. 그래서 불고기 정식은 불고기 대쇼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어른.
1: 大人, 大人.
0: 아이, 어린이는요?
1: 子供, 子供.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뭐뭐는 어때요?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로 일본어로는 나니나니와 너 데스까?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상대방의 의견, 의향이나 감상, 상태, 상황 등을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말로는 뭐뭐는 어때요? 에 해당하는데요. 뭐뭐는 어때? 라고 할 때는 나니나니와 너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산책.
1: 산보, 산보.
0: 산책은 어때?
1: 산보와 도, 산보와 도,
0: 산책은 어때요?
1: 산보와 도ですか? 산보와 도ですか?
0: 산보아도 산책은 어때? 정중하게 산보아도 데스까?라고 하면 산책은 어때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유학생활로 연습해 볼까요? 유학생활.
1: 留学生活. 留学生活,
0: 유학생활은 어때?
1: 留学生活はどう? 留学生活はどう?
0: 유학생활은 어때요?
1: 留学生活はどうですか? 留学生活はどうですか?
0: 留学生活はどう? 라고 하면 유학생활은 어때? 정중하게 留学生活はどうですか? 유학생활은 어때요? 라는 표현입니다. 문장 키우기에 어떤 문장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은 어때요?
1: 食事の後、軽い散歩はどうですか?食事の後、軽い散歩はどうですか?
0: 食事の後、식사 후에 라는 표현이죠. 食事 명사 뒤에 아또 명사입니다. 아또는 후라고 하는 표현이죠. 무슨 후인지 궁금해요. 앞에 食事 연결됩니다. 노로 수식하고 있죠.

0: 쇼쿠지노 아또, 식사 후라고 하는 의미예요. 식사 후에 가르이 산포와 도데스까? 가르이 가볍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 이 형용사는 기본형의 형태로 뒤에 명사 수식합니다. 그래서 가르이 산포라고 하면 가벼운 산책. 가르이 산포와 도데스까? 가벼운 산책은 어때요? 라는 표현이죠. 선생님, 가벼운 산책은 어때?
1: 가르이 산포와 도
0: 너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확인해 볼까요?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은 어때요?
1: 日本での留学生活はどうですか?
0: 日本での일본에서의라는 표현이죠. 니혼 일본입니다. 대는요 어디 어디에서라는 표현이죠. 의는 노예요. 그래서 니혼데노 일본에서의 류가크세이카츠와 유학생활은 どうですか? 어때요? 라는 표현입니다. 일본에서의 유학생활은 어때?
1: 日本での留学生活はどう?
0: 니혼데노 류가크세이카츠와 도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는 어때요? 나니나니와 どうですか? 라는 표현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중하게 뭐뭐는 어떠세요? 와 같이 격식을 차리는 자리나 윗사람에게 보다 정중하게 묻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나니나니와 이카가 데스까? 라고 하면 됩니다. 이때 이카가는요. 도우의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럼 너 데스까 이카가 데스까 같이 연습해 볼까요? 차라도 어때요?
1: お茶でもどうですか?
0: 어차데모 너 데스까? 이번에는 이카가 사용해 볼게요. 차라도 어떠세요?
1: お茶でもいかがですか?
0: 어차데모 이카가 데스까?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차라도 어떠세요라고 할때 뒤에 데스까를 빼고 어차데모 이까가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문장 키우기에 두 문장 나왔잖아요.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은 어때요?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은 어때요? 이까가 데스까를 사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은 어떠세요?
1: 食事の後、軽い散歩はいかがですか?
0: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은 어떠세요?
1: 日本での留学生活はいかがですか?
0: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는 어때요? 나니나니와 どうですか?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어때?
1: どう?
0: 너라는 표현입니다. 일은 어때?
1: 仕事はどう?
0: 仕事は どう? 일은 어때요?
1: 仕事はどうですか?
0: 仕事は どうですか?라고 하면 되겠네요. 새로운 일은 어때요?
1: 新しい仕事はどうですか?
0: 아타라시 시고토와 도데스까? 아타라시 새롭다 이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가 뒤에 명사 수식할 때는요 기본형의 형태로 수식할 수 있죠. 그래서 아타라시 시고토와 도데스까? 새로운 일은 어떠세요? 조금 더 정중하게 묻고 있네요.
1: 新しいお仕事はいかがですか?
0: 아타라시 오시고토와 이카가데스까? 아타라시 똑같아요. 그런데 시고토 앞에 오라고 하는 정중을 나타낸 접두어가 사용됐네요. 오시고토와 일은 이카가 데스까? 도 데스까의 한층 더 정중한 표현이죠. 어떠세요? 그래서 새로운 일은 어떠세요? 아타라시 오시고토와 이카가 데스까? 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메뉴로 불고기 테이쇼크와 도, 불고기 정식은 어때? 라는 표현이죠. 나니나니와 도, 뭐뭐는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신 메뉴니 불고기 테이쇼크와도
0: 그리고요, 신메뉴. 여러분, 우리 새롭다 할때 한자 신을요, 음을 읽어서 신, 신메뉴 했었는데요. 이 새로운 신을 뜻으로 읽어서 아따라시, 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타라시 메뉴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이어서 볼게요.
1: 辛くないから大人にも子供にもいいですね。
0: 辛くないから、 맵지 않으니까 라는 표현이죠. 가라이, 맵다. 이형용사입니다. 이형용사의 부정은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에 연결합니다. 가라이, 맵다. 가라끄나이, 맵지 않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여서라는 이유원이 나타냅니다. 가라끄나이 까라, 맵지 않으니까 어떠나니모, 어른에게도 고도모니모, 아이에게도 이 데스네. 좋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辛くないから大人にも子供にもいいですね。
0: 이어서 보면요.
1: もう一つは辛いスープがいいな。
0: もう一つは、もう라고 하면은 더, 또라고 하는 의미고요. 一つ 하나죠. 그래서 もう 一つは, 또 하나는 혹은 하나 더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라이 스프가 이나, 가라이 스프, 매운 국물이죠. 가라이, 이형용사. 이형용사는 기본형 형태로 뒤에 명사 수식합니다. 가라이 스프가 이나, 매운 국물이 좋은데 라는 의미예요. 이 하면 좋다고요. 뒤에 나라고 하는 종조사가 사용됐는데요.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나 하면은 직역하면 좋아일 수도 있고요. 문맥에 따라서 아, 좋은데 이런 정도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보면요.
1: 何かアイデアある?
0: 나니까, 뭔가, 아이디어 아르, 아이디어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아르,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もう一つは辛いスープがいいな。何かアイデアある?
0: 이어서 보면요.
1: スンドゥブはどうですか?ヘルシーで人気がありますよ。
0: スンドゥブはどうですか?スンドゥブ는 어때요? 나니나니와 どうですか?뭐뭐는 어때요?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스ンドゥブ는 어때? 라고 하면요.
1: 순두부와 도오.
0: 스ンドゥブはどう? 라고 하면 되겠네요. 헤르시데, 인기가 아리마스요? 헤르시다, 건강에 좋다. 나형용사를 활용합니다. 헤르시다, 다로 끝났습니다.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다를 대로 바꾸면 되죠? 헤르시데, 건강에 좋고, 인기가 아리마스요?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리마스는요? 삼은 식물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인기, 아리마스랑 연결되겠죠? 뒤에 종조사 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スンドゥブはどうですか?ヘルシーで人気があります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ああ、僕もスンドゥブ大好き。それいいね。
0: 라는 표현이고요. 僕も, 나도 순두부 다이스키. 순두부 정말 좋아해. 정말 좋아하다, 아주 좋아하다, 다이스키, 다인데요. 나 형용사는 보통체로 문말에서 사용될 때는 다 없이 어간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스키 하면 정말 좋아해. 소레이네, 그거 좋네 라는 표현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아, 僕もスンドゥブ大好き。それいいね。
0: 우리 요시다 점장과 김지우의 대화 모두 정중체로 바꿔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신메뉴로 불고기 정식은 어때요?
1: 신 메뉴 니 불고기 定食 はどうですか?
0: 맵지 않으니까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좋네요.
1: 辛くないから大人にも子供にもいいですね。
0: 또 하나는 매운 국물이 좋은데요.
1: もう一つは辛いスープがいいですね。
0: 뭔가 아이디어 있어요?
1: 何かアイデアありますか?
0: 순두부는 어때요? 건강에 좋고 인기가 있어요.
1: スンドゥブはどうですか?ヘルシーで人気がありますよ。
0: 아, 나도 순두부 정말 좋아해요. 그거 좋네요.
1: ああ、僕もスンドゥブ大好きです。それいいですね。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

0: 들어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1: 신메뉴니 불고기 定食はどう?
2: 辛くないから大人にも子供にもいいですね。
1: もう一つは辛いスープがいいな。何かアイデアある?
2: スンドゥブはどうですか?ヘルシーで人気がありますよ。
1: ああ、僕もスンドゥブ大好き。それいいね。
0: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고요.
3: 밀크티, 밀크티.
0: 밀크티, 밀크티입니다.
3: 주스, 주스.
0: 주스인데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3: 하이, 에스프레소라고 할때 중간에 초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밀크티, 주스의 경우에는 자음 기호가 있으니 길게 끌어서 발음 연습 많이 해주세요.
0: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에스프레소,
3: 에스프레소,
0: 밀크티,
3: 밀크티,
0: 주스.
3: 주스.
0: 랜덤 박스 지식 학원은 한국에서는 수학, 영어, 피아노 등을 배우러 가는 곳을 모두 학원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도 학원을 직역해서 가쿠인이라는 단어가 쓰기는 하죠.
3: 네, 그런데 보통은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과 같이 학교 이름에 일부러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교 성적을 올리거나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입시 학원이나 보습 학원은 일본어로 주쿠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학원이라고 부르는 거는 일본어에서는 주쿠라고 하죠. 그럼 피아노, 서예, 꽃꽂이, 요리 혹은 외국어 회화처럼 기술이나 취미를 익히는 곳은 이런 것도 주쿠라고 하나요?
3: 아닙니다. 교실이라고 합니다. 피아노 학원은 피아노 교실, 요리 학원은 요리 교실처럼 합니다.
0: 여러분, 일본어에서 입시 보습 학원은 주쿠, 학교 법인 명칭은 가쿠인, 그리고 기술 취미 학원은 교시츠와 같이 구별해서 사용하는 거꼭 알아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마감은 가까워지는데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건가 자책하기 쉽지만 대체로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럴 땐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눈앞에 딱 붙여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순위, 지금 해야 할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건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 아니든 이 시간엔 이것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나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3: 살 길이다.
2: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더 삐끗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이 바지 한번 입어보고 싶어. 하나, 둘.

0: 셋.
1: 我想试一下这条裤子.
0: 바지 기억나세요? 쿠즈. 양사가 뭐죠? 하나, 둘, 셋.
1: 条.
0: 그렇죠. 52페이지 복습했습니다, 방금. 더큰 사이즈 있어요, 없어요?
1: 有没有大一号的?
0: 이런 문장은 통으로 암기하셔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써먹을 수 있다. 그죠, 여러분? 내 지갑이 없어졌어. 오늘 7강 제목입니다.
1: 我的钱包不见了.
0: 여기에도 통으로 암기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오만 이치라이 카인샤. 자, 지갑 발음하실 때 지엠빠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조금 힘을 빼시면 어떨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1: 钱包.
0: 네, 지엠빠오. 약간 여러분들께서 쌍비읍이 너무 강해서 지엠빠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선생님, 쌍비읍과 비읍의 중간은 지엠빠오 어때요? 지엠빠오 괜찮습니까?
1: 괜찮습니다.
0: 너무 힘드시면 지갑을 그냥 두고 다니세요. 지엠빠오 다 좋긴 합니다, 여러분. 힘을 빼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만나다.
1: 见.
0: 우리가 라디오 끝날 때마다 뭐라 그러죠?
1: 不见,
0: 부첸,
1: 不散.
0: 부산. 요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1: 是的.
0: 계셨어요. 네, 어렵죠. 네, 직역을 하면은 만나지 않으면 흩어지지 않는다. 의역하면 너올 때까지 기다릴게. 또 만나자 이런 말이에요.
1: 没错.
0: 네, 첸. A 첸 B A가 B를 만나다. 오늘 근데 이 첸이 약간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하지 마라.
1: 别,
0: 오지 마.
1: 别来,
0: 먹지 마.
1: 别吃.
0: 동사 앞에 위치하니까 어려운 말로 부사죠. 네. 그 다음, 조급해하다, 서두르다.
1: 着急.
0: 着急. 서두르지 마.
1: 别着急.
0: 그렇죠. 着急 앞에 쓰셔야죠. 책상, 테이블, 뭐다 됩니다.
1: 桌子.
0: 일성경성, 엄마를 생각하시면서, 마마. 이 발음과 똑같죠?
1: 桌子.
0: 네, 이 억양을 기억하세요. 일성경성. 또 일상경성이에요. 먼저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로. 여러분, 먼저 하세요. 오.
1: 真的.
0: 그렇죠. 我真的喜欢你. 들리시죠? 我真的喜欢你. 뭐예요?
1: 真的吗?
0: 아, 당연하죠. 真的, 真的, 真的. 자, 어디 어디에 있다?
1: 在.
0: 선생님은 EBS에 있다?
1: 老师在 EBS.
0: 선생님, 진짜로 EBS에 있다니까?
1: 真的在.
0: 真的在.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1: 这儿.
0: 너무.
1: 太.
0: 타이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70, 80%는 안 좋은 상황에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20%는 또 좋은 상황에 쓰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왕 선생님. 일상생활에서 타이 뒤에 좋은 거, 나쁜 거 거의 반반 쓰십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언어 습관에선?
1: 你说的对.
0: 아, 맞습니까?
1: 不太好的用的比较多.
0: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이 쓴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오, 다행입니다. 찾아냈어요. 찾아내다.
1: 找到.
0: 따오를 빼면 그냥 찾다예요. 找到는 찾고 싶은 걸 찾아냈다. 이 找到의 특성상 보통 러를 쓰겠죠. 여기 있었네, 렌즈. 아이고, 찾았다. 找러가 아니에요.
1: 找到了.
0: 找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찾아 나섰다예요. 예, 찾았다. 找到了.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못 모면 됐어. 야, 요거는 우리가 문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 발음 들어볼게요. 워먼 이치 라이 티니샤.
2: 第7课, 我的钱包不见了.
3: 我的钱包不见了.
2: 别着急, 看看桌子上有没有.
3: 啊, 真的在这儿.
2: 太好了, 找到了就行.
3: 我的钱包不见了.
2: 别着急, 看看桌子上有没有。
3: 啊, 真的在这儿。
2: 太好了, 找到了就行。
0: 내 지갑이라고 하니까 그냥 워 첸바오 회화해서 괜찮아요. 사실은 사람과 사물을 읽을 때는 더를 쓰는 게 좋아요.
1: 没错.
0: 나의 지갑이 없어졌어.
1: 我的钱包不见了.
0: 자,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56페이지 단어에서는 찌엔, 보다, 보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원래 만나다의 뜻이 있는데 오늘 왜 그 페이지에 보다, 보이다라 써있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부티엔러를 한 단어로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외우세요. A, 부티엔러. A가 갑자기 없어졌어 이런 말이에요.
1: 是다.
0: 갑자기란 말도 저는 감히 써놓고 싶어요. 진짜. 어? 핸드폰이 없어.
1: 手机不见了.
0: 이렇게 말이죠. 언제까지 어디서 手机在哪儿 이렇게 쓸 겁니까 이제 그죠? 不见了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에이 不见了 암기하시면 분명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
1: 别着急.
0: 한번 봐봐.
1: 看看.
0: 책상 위에 있는지 없는지.
1: 桌子上有没有.
0: 그렇죠. 한번 봐봐. 책상 위에 있는지 없는지.
1: 看看桌子上有没有.
0: 좋습니다. 아 진짜 여기 있네.
1: 아. 真的在这儿.
0: 진짜 여기 있네. 真的在这儿. 여기서 아 발음하실 때 일성 체크되어 있다고 해서 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아 真的在这儿.
0: 너무 잘됐다지만 의역하면 정말 다행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太好了.
0: 그렇죠. 안 좋은 상황에 많이 쓰지만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太好了. 타이드엘러 많이 쓰는데 당연히 생략 가능합니다만 보통 쓰죠. 太好 됩니다만 太好了. 러를 보통 씁니다. 선생님도 많이 쓰십니까?
1: 当然了.
0: 좋아요. 찾았으면 됐지.
1: 找到了就行.
0: 이 문장 구조예요. 찾았으면 됐지. A 하면 됐지 뭐. A, 티오, 싱. 지우가 아니라 아유 사이에 오너서 티오 잊지 마시고요. 티오, 싱.
1: 是的. 한국人常说 알면 됐지.
0: 어, 네가 알면 됐어.
1: 알면 됐어.
0: 어, 그 중국어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 知道就行.
0: 知道就行. 오, 싱 대신에 당연히 같은 말로 호환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1: 可以.
0: 可以 혹은 好, 네, 에 땡땡땡就行, 땡땡땡就好, 다 호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왕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就可以도 당연히 되고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볼까요? 따라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2: 一起来听一下。我的钱包不见了。别着急，看看桌子上有没有。啊，真的在这儿。太好了。 找到了就行。我的钱包不见了。别着急，看看桌子上有没有。啊，真的在这儿。太好了，找到了就行。
0: EBS 초급 중국어 58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물로만 예문을 들었는데 사람한테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
1: 那个人突然不见了.
0: 突然, 갑자기 이런 뜻이죠, 여러분. 내 휴대전화가 없어졌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1: 我的手机不见了.
0: 왜 제가 다시다 그랬냐면 아까 본문 때 우리가 쇼지 예문을 했잖아요. 그죠? 워더 쇼지 사람과 사물을 잃을 땐 더를 쓰시면 좋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는 워 쇼지 해도 괜찮습니다. 강아지가 없어졌어.
1: 小狗不见了.
0: 강아지 중국어로
1: 小狗.
0: 삼성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샤오 그다음 반삼성 샤오狗. 오유는 어예요. 샤오狗 아니고 샤오狗. 잊지 마시고요.
1: 제일 무서운 거 뭔지 알아요?
0: 뭐요?
1: 钱不见了.돈
0: 없어진 거. 끔찍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말 없어요. 거의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실제로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제.
1: 아, 네.
0: 그죠?
1: 现金一般不带.
0: 현금 보통 안 가지고 다닌다 말씀하시네요.
1: 是的.
0: QR 코드로 찍으니까. 어쨌든 그 문장 자체는 끔찍하네요. 돈이 없어졌다. 그죠? 네. 좋아요. 말하지 마. 하지 마라. 비에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말하다가 원래 한 글자잖아요. 说. 근데 두 글자로 말하다. 说. 말. 명사. 화 집어넣어서.
1: 说话.
0: 네. 말하지 마.
1: 别说话.
0: 백화점에 가지 마. 백화점 모르신 분들 외우시고요.
1: 商场.
0: 오. 비에 취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1: 别去商场.
0: 선생님. 백화점을 이거 말고 또 다른 표현도 있죠?
1: 百货商场.
0: 오, 다 많이 쓰는 말이죠.
1: 可以的.
0: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는 짧으니까 그러면 샹창을 많이 씁니까?
1: 응,是的.
0: 아, 좋아요. 커피 좀 그만 마셔라.
1: 别喝咖啡了。
0: 자, 비에 뒤에 러가 있는 경우는 여러분 그

0: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보통 러를 씁니다. 먹고 있는 사람한테 먹지 마라고 한번 해볼게요.
1: 别吃了.
0: 백화점 가고 있는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해볼게요.
1: 别去商场了.
0: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59페이지. 뭐가 많아요?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칠라이 카인샤. 오늘 이 수업 들으시기 전에 표라는 말을 중국어로 할 줄 아셨습니까? 영화표 할 때 표.
1: 표.
0: 나 표 샀어.
1: 我买到票了.
0: 동사 뒤에 따오는 그 동작의 성공과 목적 달성을 강조합니다. 네, 我买票了만 하시면 따오를 빼면은 그냥 표 샀다. 표를 산 행위에 그냥 집중을 하는 거고 여기서 따오는 내가 사고 싶은 표를 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1: 是的.
0: 네, 나 그 사람 봤어.
1: 我看到那个人了.
0: 오, 보고 싶은 사람 봤나 봐요. 나 유느님 봤어. 我看到유느님了.
1: 어, 是吗?
0: 실제 본 적 있나요?
1: 真的吗?
0: 아니요, 假的. 가짜입니다. 그리고 부정문이 이해가 잘 돼요, 이게. 자, 찾다가 중국어로
1: 找.
0: 안 찾았다.
1: 没找.
0: 그 찾는 행위를 아예 안 한 거죠.
1: 음흠.
0: 찾아 헤맸어요.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1: 没找到.
0: 그렇죠. 이렇게 메이 동사 따오는 그 동사를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예요. 좋습니다. 장난감을 중국어로
1: 완쥐.
0: 완쥐라고 합니다. 제이유 발음 잘하세요? 주 아니고 쥐입니다, 여러분. 완쥐. 아직 장난감을 못 샀어.
1: 还没买到玩具.
0: 동사 뒤에 따오 쓴 거 보니까 지금 메이 동사 따오죠? 사고 싶었는데 못 산 거죠?
1: 没错.
0: 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오는 동사 자체로 쓰이면 도착하다란 말이 있지만 이렇게 동사 뒤에 있으면 결과 보호로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더 안 좋은 소식은 동사 뒤에 따오가 이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다라고 할 때도 따오를 쓸 수 있죠, 선생님?
1: 是的.
0: 그래서 우산 같은 거, 너 내 우산 봤니? 이럴 때 보통 칼러마 이렇게 안 해요. 칼러마.
1: 네. 你看到我的雨伞了吗?
0: 어, 雨伞. 우산입니다. 줄여서
1: 伞이라고도
0: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너 내 우산 봤니?
1: 你看到我的伞了吗?
0: 어? 못 봤어. 자, 뭘까요? 못 봤어. 하나, 둘, 셋.
1: 没看到.
0: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따오를 빼볼게요.
1: 没看.
0: 싸움 나는 거예요. 내가 네 우산을 왜 봐? 안 봤어. 일부러 안 본 거죠.
1: 네. 네.
0: 그 위력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실감하셔야 됩니다. 지금 왕 선생님과 저와 함께한 예문에서 따오는 우연을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60페이지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오먼 이치라이 카인샤.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그 Q&A 게시판에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치进入深化练习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1: 네,
0: 아, 무슨 뜻인지라기보다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네, 재밌네요. 이치, 함께 진입하다.
1: 진입.
0: 심화 연습.
1: 深化练习.
0: 네, 어쩜 이렇게 중국어를 이렇게 청량하게 하시는지 너무 부럽습니다.
1: 오, 네,
0: 우리 피디님도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너무 네, 우리 왕 선생님 발음은 참 듣기가 너무 좋아요.
1: 와, 我好开心呀.
0: 아, 너무 즐겁다고 하시네요.
1: 네.
0: 네, 아 정말입니다. 真的, 이럴 때 쓰는 거죠. 真的. 열쇠를 중국어로
1: 钥匙.
0: 열쇠가 없어졌어.
1: 钥匙不见了.
0: 네, 요새 뭐 지문 인식한다고 하지만 차 키는 다 이거 쓸 수 있잖아요. 네, 나 너무 걱정돼.
1: 我很担心.
0: 걱정하다, 担心 잊지 마시고요. 삼성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앞에 가이성. 我很担心.
1: 걱정하지 마.
0: 아, 뭡니까 그럼?
1: 别担心.
0: 그럼 이 딴신의 특성상 보통 러를 많이 쓰겠네요. 걱정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니까.
1: 是的.
0: 그래서
1: 别担心了.
0: 이렇게 하는 거죠. 오, 그래서 don't worry, be happy 할 때 别担心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영어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1: 对呀,你很厉害.
0: 아, 영혼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뭐만 하면 리하이라고 하시는데.
1: 真的很棒.
0: 네, 빵. 很棒이 뭐냐면 여러분, 대단하다 이런 말입니다, 역시.
1: 짱이다.
0: 빵은 무조건 좋은 뜻이에요. 리하이는 안 좋은 뜻에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그죠?
1: 这里是好意思.
0: 네,
1: 好的.
0: 여기서 좋은 뜻입니다. 가지마.
1: 别走.
0: 거기에서 날 기다려.
1: 在那儿等我.
0: 또 삼성이에요. 在那儿等我.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세요. 等我. 딱 끊어줘.

0: 주는 센스. 오늘 나그 연예인 봤어.
1: 今天我看到了那个明星。
0: 내일의 스타. 민트 할때 민, 별성자죠? 싱. 아, 이게 연예인이에요. 민싱. 좋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은 이 3번 예문은요, 보고 싶은 그 연예인을 봤다란 말이 될 수도 있고, 지나가다 우연히 본걸 수도 있는 거네요.
1: 是的。
0: 다 되는 겁니다. 문맥상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내일 오시면 됩니다.
1: 明天来就好。
0: 여기서 본문 그대로 하면 how 대신에 sing을 써보겠습니다.
1: 明天来就行。
0: 따라하고 계시죠? 지금 안 따라하신 것 같아요. 같이 따라할게요. 선생님 먼저 다시 한번 해주세요.
1: 明天来就好。
0: 시작. 明天 라이저 하오.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아직 그 책을 안산게 아니라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1: 还没买到那本书。
0: 하이 메이 마이 다오 나번수. 이렇게 막 발음하다 보면 나번 하다가 나번 발음 막 교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따오의 위력을 아시겠죠? 여기서 따오가 없으면 일부러 안산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따오 결과 보호가 중요하다는 거죠. 61페이지 실력 따지기도 꼭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귀찮으시면 번호라도 써서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62페이지에 보시면 HSK란 무엇일까? HSK 최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0 버전이 새로 또 나왔어요.
1: 是的。
0: HSK 선생님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보나마나 뭐 최고급 6급 혹은 9급 나오겠지만, 네. HSK가 절대 한석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의 약자예요?
1: 汉语 水平 考试。
0: 중국어 수준 고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국, 이제 TMI인데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중국 대학 졸업할 때 졸업 요건이 9급 이상을 반드시 따야 졸업할 수
1: 오,
0: 있었습니다.
1: 那你考到了几级？
0: 그때 10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 哇，
0: 네,
1: 很厉害。
0: 11급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1: 嗯哼，
0: 11급.
1: 是的。
0: 네, 아주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6급이 제일 높은 거고, 3.0 버전이 생기면서 9급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동기유발을 위해서 한번 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对呀，跟我们一起学习之后去考试吧。
0: 아, 정말 너무너무 도움될 거예요. HSK가 회화랑은 좀 별개가 될수 있겠지만, 독해 실력과 듣기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정말입니다.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我的钱包不见了。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不见不散.

0: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실.
1: From Berlin.
2: Berlin.
0: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적.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열차 안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뜻밖의 멜로디. 알프스 여행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선물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캠대기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또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0: 또 이제 지난 토요일 시험 잘 보셨나요? 시험을 보면 반성하고 발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자기 관리하면서 정신 관리를 해주시면 계속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또 이렇게 언어 공부를 하면 이게 평생 자산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또 대학원 때 교수님에게 들은 얘기는 야, 영문학과가 뭐가 좋은지 알아? 이 같은 책을 내가 지금 이책 100번도 더 읽었어. 내 강연을 하면 할수록 내공이 쌓이면서 이 예전에 못 보던 걸더 보게 되고, 책이 이렇게 재밌어요. 뭐 이렇게 그좀 깊이를 또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저도 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이제 어떤 책이 있으면 여러 번 가르치면서 제가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소위 도가 트인다 그러죠. 이런 게 느껴져요. 자기도. 아, 이제 어떤 흐름이 잡힌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 경지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지시고 오늘 파트 1, 2부터 잘 공부해 나가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83쪽입니다. 파트 1, 2 함께 듣습니다.
1: Part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2: The man is placing a packaged item into a cart.
1: B.
2: The man is examining some merchandise.
1: C.
2: The man is attaching a cloth apron to a wall hook.
1: D.
2: The man is stretching his arm toward a product on display.
1: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3: The man is tying his waist apron.
1: B.
3: The man is rinsing some kitchen utensils in a sink.
1: C.
3: The man is having a quick bite of a sandwich.
1: D.
3: The man is carrying a tray of food.
1: Part 2. Number 7.
4: We should probably secure the tickets before Friday.
1: A.
2: Yes, Hannah enjoyed that novel as well.
1: B.
2: Let's take care of it immediately.
1: C.
2: At platform 3.
1: Number 8.
3: At what time do you usually take your midday break?
1: A.
4: Around 12:30 most days.
1: B.
4: It shouldn't take long to fix.
1: C.
4: The restaurant across the street.
1: Number 9.
2: Where do the visitors prefer to stay while they're in town?
1: A.
3: The trip takes longer than expected.
1: B.
3: Not at the moment.
1: C.
3: They booked rooms at the Riverside Inn.
1: Number 10.
4: We need to select someone to host the annual awards event.
1: A.
2: I'm not sure who that belongs to.
1: B.
2: Maybe we could ask Mr. Han to handle it.
1: C.
2: The new conference room has several.
1: Number 11.
3: How frequently do you change the filter on that industrial machine?
1: A.
4: We only installed it 2 weeks ago.
1: B.
4: The offices are on Maple Avenue.
1: C.
4: I take the subway every morning.
0: 잘 들어보셨나요? 1번부터 같이 보시죠. 남성이 지금 옷을 살펴보고 있죠. 살펴본다. 이 보는 거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B가 정답인데, The man is examining some merchandise. 이거는 뭐 답으로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그런 문장입니다. Examining 대신에 looking at, 뭐 gazing at, inspecting, checking 이런 게 들릴 수도 있죠. 이게 모범적인 정답. A번은 The man is placing a packaged item into a cart. 이거는 포장된 물건을 카트에 넣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뭐 포장된 물건을 들고 있지도 않고요. 카트도 보이지 않아요.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이다. 그리고 C번 The man is attaching a cloth apron to a wall hook 했는데 이거는 천 앞치마를 벽에 있는 고리에 걸고 있다 그랬는데 에이프런도 없고 후크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 오답이죠. 그리고 D번 The man is stretching his arm 팔을 펼치고 있다 toward the product on display 전시 중

0: 먹을 걸 나르고 있어요. D가 답이네요. The man is carrying a tray of food 해서 음식이 담긴 쟁반을 나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돼요. Carrying, 동사 중심으로 잘 듣기. A번은 The man is tying his waist apron 하면 지금 앞치마 끈을 묶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에이프론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B번, The man is rinsing some kitchen utensils in a sink. 싱크대에 주방용 기구를 헹구고 있다 그랬는데 싱크대 안 보이죠? 그리고 주방용 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먹지도 않았어요. 이제 먹고 나서 이제 설거지하겠죠. 그래서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C번, The man is having a quick bite of a sandwich. 샌드위치 한 입을 딱 급히 먹고 있다. 직역하면 이제 quick bite. 한 입을 급히 깨물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아니죠. 지금 이제 아직 먹지 않았어요. 이제 곧 먹겠죠. 그래서 상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 뿐이죠. 2번 문제 다시 듣죠.
1: A.
2: The man is tying his waist apron.
1: B.
2: The man is rinsing some kitchen utensils in a sink.
1: C.
2: The man is having a quick bite of a sandwich.
1: D.
2: The man is carrying a tray of food.

0: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1, 2 진행 중입니다. 이제 파트 2로 가야죠. 작은 성공을 많이 한 사람이 결국 큰 성공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1, 2부터 이거 다 맞추는 거. 오늘 이거부터 잘하시면 돼요. 좀 가까운 거, 지금 닥친 일, 이거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그럼 미래 일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걱정이 많은 분은 그게 오히려 지금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자신감을 잃게 합니다. 그렇죠? 아, 지금은 이거 한 문장 잘 읽고 잘 듣고 이거를 또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기본입니다. 7번 문제 같이 보시죠. We should probably secure the tickets before Friday. 금요일 전에 티켓을 확보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것 같아요. 티켓을 확보해야 돼요. 이렇게 말했더니 B번인데요. Let's take care of it immediately. 그 즉시 처리합시다. 아, 그 뭐 저 바로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let's로 시작하는 문장은 정답이 잘 되죠. B가 답이고 A번은 yes. 그 다음에 Hannah enjoyed that novel as well. 해나도 그 소설을 즐거워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앞에 뭐 소설을 뭐 재밌어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온 다음에 해나도 그 소설 재밌대 이러면 말이 되죠. 근데 이게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C는 at platform 3, 3번 승강장에서요.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지금 그 A나 C는 어느 때 대답이 되는지는 아래에 short dialogue for wrong answers에 정리가 돼 있어요. 시간 관계상 하지 않지만 이런 것도 그냥 다 읽어주세요. 읽어서 이 속독의 훈련이 돼주시면 좋습니다. 7번 문제 다시 듣죠.
1: We should probably secure the tickets before Friday.
2: A.
3: Yes, Hannah enjoyed that novel as well.
2: B.
3: Let's take care of it immediately.
2: C.
3: At platform 3.
0: 8번입니다. At what time, 몇 시에 do you usually take your midday break? 점심 휴식 시간을 보통 갖죠? 몇 시에요? 이렇게 할 때 정답 A, around 12:30, 약 그 12시 반쯤 돼요. Most days, 대부분의 날에 대부분 12시 30분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답이고요. B는 it shouldn't take long to fix. 고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상관없고요. The restaurant across the street. 길 건너편 레스토랑 아무 상관 없죠. 들으려면 첫 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At what time 이런 거. 이 토익은 참 인생 철학도 가르쳐요. 그래서 첫 부분 잘 듣고 처음부터 잘해야 되고 기선을 제압해야 되고 이 놓친 부분은 그냥 지나치고 후회 없이 그냥 탁 지나쳐서 다음 문제에 집중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사는 분이 건강하게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8번 문제 다시 듣죠.
4: At what time do you usually take your midday?

0: A break.
1: A. Around 12:30 most days.
2: B.
1: It shouldn't take long to fix.
2: C.
1: The restaurant across the street.
3: 9번입니다. Where do the visitors prefer to stay while they are in town? 사람들이 타운에 있는 동안 방문객들은 어디 머무는 걸 좋아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C번 보실까요? They booked rooms at the Riverside Inn. Riverside Inn의 방을 예약했어요. 그래서 보통 저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Holiday Inn.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영안사전에 인이 이제 여인숙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호텔급이죠, 사실. 리버사이드 인, 홀리데이 인. 그렇죠? 그 여인숙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튼 C가 여기서 답이고 A번은 the trip takes longer than expected. 예상보다 그 여행이 오래 걸렸다. 아무 상관없고요. 오래 걸린다 했는데 내용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C번, not at the moment. 아직은 아니다도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9번 문제 다시 듣죠.
4: Where do the visitors prefer to stay while they're in town?
2: A.
0: The trip takes longer than expected.
2: B.
0: Not at the moment.
2: C.
0: They booked rooms at the Riverside Inn.
3: 10번입니다. We need to select someone to host the annual awards event. 연례 시상식을 진행할 누군가를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이 정답이 B인데요. Maybe we could ask Mr. Han to handle it. 우리가 아마도 한 씨에게, 미스터 한 씨에게 그것을 다루도록 요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ask 동그라미. ask가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우리 책 앞부분에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추가할 것까지 제가 이제 7월에는 뭐뭐 좀 더 넣어주세요. 편집부에 부탁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메일, vacation. 이런 게 파트 2에 들리면 정답이 잘 되죠. ask. 이거 정답 잘 되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모아나가는 게 이게 저로서는 숙제고, 그게 모아서 결국은 좋은 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래요. 에스크 들려서 정답인 게 많습니다. 실력으로 푸는 게 기본이지만 잘 안 들렸을 때 고민스러울 때 이게 A인가 B인가 자신 없을 때는 통계적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A번은 I'm not sure who that belongs to. 그게 누구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무 상관없고 C번 The new conference room has several. 이 새 회의실이 몇 가지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거 뭐 상관이 없죠. 몇 가지가 무슨 상의일 수도 없고 문맥상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B번, 10번 문제 다시 듣죠.
1: We need to select someone to host the annual awards event.
2: A.
4: I'm not sure who that belongs to.
2: B.
4: Maybe we could ask Mr. Han to handle it.
2: C.
4: The new conference room has several.
3: 11번입니다. 들으려면 첫 부분을 잘 듣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How frequently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얼마나 자주 do you change the filter on that industrial machine? 그 산업용 기계 필터를 얼마나 자주 교체하죠? 그럴 때 2번 we only 동그라미 we only installed it 2 weeks ago. 야 이거 우리 설치한 지 2주밖에 안 됐어. 뭐 그런 걸 물어봐. 이런 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몇 번에 나올까요? 토익 파트 2의 제일 어려운 문제가 몇 번에 나오죠? 31번. 이 31번 유형을 좀 바꿔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B번. The offices are on Maple Avenue. 그 사무실은 메이플 거리 쪽에 있다. 아무 상관없고. C번. I take the subway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저는 지하철을 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Only나 just가 들리는 문장은 정답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다 그랬죠. 여러분 시험 보면 그 2의 여백이 있잖아요. 원래 낙서하면 안 되지만 이번에 just 나왔구나. 이메일 나왔구나. 이 ask가 또 들리면 정답 나왔고요. 이거를 써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험 끝나고 제 숙제가 한 186에서 200번까지 ABCD가 뭔가 좀 이제 암기하고 그다음에 2 이런 거 이렇게 봐두고 5 여러분 질문 날 거 대비하고 그리고 이제 후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숙제가 많아요. 이 강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뭐 자기만 만점 받는다고 이게 훌륭한 강사가 아니죠. 여러분 애환을 알아야죠. 여러분이 뭘 어려워하는지 설명도 잘 드려야 되고 이렇게 다 기본 숙제여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시 듣죠.
0: How frequently do you change the filter on that industrial machine?
2: A.
5: We only installed it 2 weeks ago.
2: B.
5: The offices are on Maple Avenue.
2: C.
5: I take the subway every morning.
3: 그 보너스에는 only나 just가 들려서 답인 그런 문장을 정리해 드렸고요. 이 B2용법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5월 6월 토익 만점 강의 노트에 B2용법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정 의무까지 했고요. 의도가 B2용법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If you are to succeed,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you should work hard. 열심히 일해야 된다. If you are to가 성공할 의도가 있다면 이거죠. If you want to succeed, in order to succeed, 이런 의미죠.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If you are to succeed, you must manage your time wisely. 성공하고 싶으면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된다. If the company is to remain competitive, 그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싶으면 it needs to invest in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if the event is to be successful, 그 행사가 성공적이고자 한다면 careful preparation is essential. 이 조심스러운 준비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B2용법 저랑 함께 따라해 볼래요?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명령, 당연.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명령, 당연. 저는 이걸 중3 때 암기했어요. 그걸 가르쳐 주신 민나모 선생님 혹시 계시면 한번 연락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Monday. Oh. So 선생님, what 네. are we doing on this fabulous Monday?
1: 자, 월요일에는 뭔가 정말 실용적인 걸 해야 돼요.
0: Oh, 월요일에는. Okay.
1: 그래서 페이지 넘버 80에 네. 간편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광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0: 오, 너무 좋아요.
1: 아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가져다가 이제 버리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게 솔직히 은근히 귀찮고 네. 손에도 묻고
0: 맞아요.
1: 그리고 뭐 특히 여름철에는 막 냄새도 올라오고
0: 맞아요.
1: 아, 그래서 이거를 바로 처리할 수는 없을까 하다가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있더라고요.
0: Yeah.
1: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0: I know. 네. I want to buy one, but I'm not sure.

0: Sure. Like, because it's a big
1: I
0: investment, you
1: know,
0: know?
1: right?
0: Yeah.
1: 그래서 그거 관련돼 있는 거 한번 광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0: Okay, 좋아요. Here is an ad for a convenient food waste disposer.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go. Summer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so are those nasty food waste odors. The SM26 food waste disposer takes care of food scraps in the blink of an eye. Get rid of lingering odors and pesky bugs once and for all. Just toss your scraps in, press a button, and let it do all the dirty work. It's time to stop getting your hands dirty dealing with food waste.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볼게요. 여름이 코앞에 와 있듯 역겨운 음식물 쓰레기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SM26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음식 찌꺼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합니다. 남아있는 악취와 성가신 벌레들을 정말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음식 찌꺼기를 던져 넣고 버튼만 눌러 처리기가 더러운 일을 다 하게 두세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손을 더럽히는 일은 그만할 때가 왔습니다. 와,
0: 정말 사고
1: 저도
0: 싶네요.
1: 사고
0: 이
1: 싶네요.
0: 광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1: 네, 아 이게 진짜 그 다른 것도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0: 네.
1: 애들이 그막
0: Yes, the fruit
1: 막
0: flies.
1: 아, fruit flies들 때문에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0: Yeah.
1: 자, 여기 있는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 보고요. 그
0: 네.
1: 특히나 핵심 표현은 세 번째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뭐이 악취 그리고 벌레들 없애버리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없다.
0: 네.
1: 없애버려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0: 네네.
1: 어떻게 쓸까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없다.
0: 영어로는 once and for all.
1: 오,
0: Once and for all. 이거를 직역을 하면 딱한 번만 뭐를 하면
1: 네,
0: 이제 완전히 다라는
1: 모든 게 사라지는
0: 뜻이잖아요.
1: 건가요?
0: 네.
1: Okay, so once and for all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강한 메시지를 이제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렇죠? 자, 한번 가볼까요?
0: 네.
1: 우린 이 논쟁을 정말 마지막으로 끝내야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은 안 나와야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우리는 이 논쟁을 끝내야만 합니다.
0: We must end this argument.
1: 한 번에, 그리고 모두를 위해.
0: Once and for all, we must end this argument once and for all. I am right and you are wrong.
1: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건.
0: 네.
1: 네. 자, 두 번째는요. 우린 이 문제를 정말 마지막으로 완전히 해결할 필요가 있어. 자,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0: We need to solve this problem.
1: 한 번에. 그리고 모두를 위해.
0: Once and for all. We need to solve this problem once and for all.
1: 네.
0: 뭔가 이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 우리 제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게
1: 네.
0: 해결해 보자.
1: 뭔가 비장함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아, 마지막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당신의 자세를 정말 마지막으로 고치세요. 더 이상 뭐 자세가 틀어지지 않게. 이런 느낌. 자, 당신의 자세를 고치세요.
0: Fix your posture.
1: 한 번에, 그리고 모두를 위해.
0: Once and for all. Fix your posture. Once and for all.
1: 네.
0: 선생님, 요즘에 you are trying to fix your posture, right?
1: Yes.
0: Yeah, it looks much better.
1: Oh, thank you.
0: Yeah.
1: I'm trying to open my chest, you know?
0: 오, very
1: Alright.
0: good.
1: So, once and for all 바꾸려고 노력 중입니다.
0: Yes.
1: 네. 자, 이렇게 핵심 표현 잡아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역겨운, 더러운.
0: 네, nasty.
1: 오,
0: 네,
1: dirty가
0: nasty.
1: 아니네요.
0: 어? 네.
1: Alright.
0: 맞아요. 이거는 it is a very extreme word. 그래서 정말 역겹고 더럽고 혹은 성격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1: 아,
0: 있어요.
1: 맞아요.
0: 정말 정말 못된 사람. Oh,
1: Right.
0: she is a nasty woman. 뭐
1: 아하.
0: 이런 식으로도
1: 이렇게 하면
0: 써요.
1: 성격이 정말 못된 거고요.
0: 네.
1: 그리고 날씨가 nasty하다고도 하지 않나요?
0: Yes, you
1: 아,
0: could when it's really
1: 무서워.
0: bad.
1: 막 끈적하고 막 이런
0: Yeah.
1: 날. Right. 자, 다음은요. 냄새, 악취.
2: odor입니다.
1: 네.
2: 이거는 smell 혹은 scent 하고는 좀 달라요.
1: 그렇죠.
2: odor라는 거는 부정적으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거의 99%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네.
1: So, O, D, O, R. 발음 어떻게 하죠?
2: odor, odor.
1: Odor. So, 뒤에 flap이 좀 납니다. 그래서
2: 네.
1: real 비슷하게 D가 사운드가 나겠죠? 자, 다음은요. 음식물 쓰레기. 이거 궁금했죠?
2: 네, food waste입니다. food waste.
1: 정말 말 그대로 쓴 거네요. Food
2: 맞아요.
1: waste, right?
2: Yeah.
1: 자, one word로 써야 될까요?
2: No, it's two words, but when you read it or when you say it, it's good to connect them together. 그래서 두 단어이지만 연결하면서 말하는 게 좋죠.
1: 빠르게
2: food waste.
1: food waste. 자, 다음은요. 음식 찌꺼기는 뭐라고 할까요?
2: 아하, 이거는 살짝 뉘앙스는 다르죠?
1: 네.
2: food scraps.
1: Food scraps. 이것들은 뭐랄까요? 진짜 무슨 리퀴드 같은 거보다는 그런 거는 이제 포함이 안 되는 느낌
2: 네,
1: 아닌가요? 그래서
2: 맞아요.
1: 뭔가 걸리는 듯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바나나 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2: 맞아요.
1: 하겠죠.
2: 음식에서 먹지 않은 그런 찌꺼기나 남은 부분들 있잖아요.
1: 오케이.
2: 그거를 food scraps라고 합니다.
1: 오케이.
2: 보통 복수 형태로 많이 쓰죠.
1: 자, 다음은요. 계속 남아 있는.
2: No, lingering. 느낌이 약간 계속
1: 네.
2: 남아있는 느낌 나지 않아요?
1: lingering. 어디 안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거 아닌가요?
2: 응.
1: 냄새가 계속 그한 자리에 어느 정도는 머물러 있는 거.
2: 맞아요.
1: lingering
2: 아무리
1: smells, right?
2: 환기시켜도, the smell is lingering.
1: 너의 farts들이
2: Oh
1: lingering.
2: gosh, that's a cue.
1: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가신 귀찮은.
2: 네, pesky. pesky.
1: pesky. Right.
2: 이거는 뭔가 엄청나게 큰 문제보다는
1: 네.
2: 그냥 거슬리는 그런 문제
1: 맞아요. 계속
2: 있잖아요.
1: 머리에 거슬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pesky한 box를 얘기를 하겠죠. box.
2: yes.
1: So 아무래도 날아다니니까 걔네가 뭐 예를 들어 그런 fruit flies가 와가지고 나를 뭐 해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짜증 나잖아요.
2: 맞아요.
1: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2: Yes, 그런 거를 pesky라고 합니다.
1: 오케이.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2: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자,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표현들은 사실 easy writing에서 꽤나 많이 접했던 표현들인데요. 그래도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표현을 새로 배우게 됐네.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요. 한 거를 다시 반복함으로써 완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훨씬 한천배 중요합니다.
2: 맞아요.
1: Right?
2: 정말
1: That's
2: 중요해요.
1: right.
2: 네.
1: So, 자, 오늘의 주요 표현 첫 번째는요. 정말 코앞에 와 있는 아주 임박한 아주 가까운.
2: 네, 원어민들이 정말 즐겨 쓰는 표현인데요. Around the corner. 근데 이거를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 just around the corner.
1: just around the corner. 정말 말 그대로 코너를 지나 바로 있는 거예요. 보이는
2: 네네.
1: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에도 거리상 가깝다라고도 쓸수 있지만 특히나 임박한 시기를 나타낼 때
2: 네.
1: 아주 좋죠.
2: 네네.
1: Right.
2: 네.
1: 그래서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한테는 크리스마스가 한 6개월 정도 남잖아요.
2: 네.
1: 너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2: 네.
1: 지금 한 반년 뭐 남았지만,
2: 네.
1: 자, 크리스마스가 정말 임박했어. 바로 코너를 돌아 있어.
2: 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 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
1: 네.
2: Oh, 선생님.
1: 네.
2: 예문들 보통 잘 쓰시는데
1: 왜요?
2: 가끔 가다가
1: 왜요?
2: 이런 이상한
1: 이거
2: 예문들을.
1: 이상하지 않아요? 저에게는요. 저 진짜 크리스마스 캐럴스 듣고 있습니다.
2: Oh,
1: 네.
2: my
1: 두
2: goodness.
1: 번째는요. 우리 기념일이 바로 임박했어. 자, 우리 기념일이 코너를 돌아 바로 있어.
2: Our anniversary is around the corner. Our anniversary is around the corner.
1: 네.
2: Wink, wink.
1: 뭔가 준비해라. 이런 느낌.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주어도 마찬가지다. 뭔가 앞에 문장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쓰려면.
2: 콤마 쓰시고, and so 비동사 주어. 아, 이거는 정말 책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하셔야
1: 맞아요.
2: 돼요. And so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옵니다.
1: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녀는 배가 고팠다. And 나도 배가 고팠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드린 거고요. 자, 우린 피곤했어. 그리고 우리의 개도 피곤했다.

0: 뭔지 아시겠죠? 네. 자, 우리는 피곤했다.
1: We were tired.
0: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쓰냐면 우리 그리고 우리의 개도 마찬가지였다.
1: And so was our dog. We were tired and so was our dog.
0: 네. 그래서 we were tired and our dog was tired too.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Mm-hmm.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문법책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So am I.
1: Mm-hmm.
0: So was I.
1: Yes.
0: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패턴인 거죠.
1: 네.
0: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녀는 이기적이야. 그리고 너도 이기적이야. 그렇죠? 그녀는 이기적이야.
1: She is selfish.
0: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1: And so are you. She is selfish and so are you.
0: 네. 이렇게 비동사로 받아주려면 이 앞에 문장에도 비동사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we were tired 이렇게 비동사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도 she is selfish. 비동사 나올 때만 또 비동사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 That's right. right.
0: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공식으로 가는 것보다 예문 많이 써봐야 돼요. 진짜.
1: 맞아요.
0: 네.
1: 네.
0: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바로 명사를 제거하다, 버리다.
1: Get rid of 명사. Get rid of 명사.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거하다 이렇게만 암기할 것이 아니고요. 진짜 오래된 물건을 이제 버리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1: 맞아요. But you can also get rid of smells, right? You can
0: also 냄새 같은 거.
1: 맞아요. You can get rid of odors.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나 마침내 내 30년 된 침대를 버렸어. 그러니까 제거했다는 얘기예요.
1: 네.
0: 어떻게 할까요?
1: I finally got rid of my 30-year-old bed. I finally got rid of my 30-year-old bed.
0: 네. 자, 두 번째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언제 너 그거 버릴 거야? 언제 넌 그걸 제거할 거니?
1: When are you going to get rid of that? When are you going to get rid of that?
0: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버리다 위주로 예문이 좀 나왔는데 방금 세리나 쌤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냄새를 없애버리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1: Yes.
0: 오케이. 자, 어순영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83.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볼게요. 여름이 코앞에 와 있듯 역겨운 음식물 쓰레기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름은 바로 코너를 돌아서 있다.
1: Summer is just around the corner.
0: 그리고 그 역겨운 음식 쓰레기 악취들도 그렇다.
1: And so are those nasty food waste odors. Summer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so are those nasty food waste odors. 오, 여기 선생님, comma and so 비동사 주어 나왔네요.
0: 그러네요. 그래서 여름도 왔지만 음식 쓰레기 악취들도 왔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1: 맞아요.
0: 자, 두 번째는요. SM26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음식 찌꺼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합니다. 자, 그 SM26 음식 쓰레기 처리기는 처리한다.
1: The SM26 food waste disposer takes care
0: 음식 찌꺼기들을
1: of food scraps
0: 눈 깜짝할 사이에
1: in the blink of an eye the SM26 food waste disposer takes care of food scraps in the blink of an eye.
0: 네.
1: 선생님, 저희 예전에 배웠던 표현이 나왔네요. In the blink of an eye.
0: 아.
1: 진짜 눈 깜빡한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0: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1: Yeah.
0: 그렇죠? 그리고 음식 이렇게 처리하는 것,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바로 food waste dispose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dispose of something 한다는 게 뭔가를 버리다라는 뜻이
1: 맞아요.
0: 있으니까요.
1: Yeah.
0: 여기서 왜 SM26인 줄 아세요?
1: 설마 Serena Mayu 26일까요?
0: 그렇습니다.
1: 아니면 Stinky Mayu?
0: 아, 그거 저기 죄송한데요. 그거 아니고요. Serena Mayu 그리고 26는 우리가 되고 싶은 나이입니다.
1: 오, 오케이.
0: 네, 다른 거 없어요.
1: 2026가 아니고요?
0: 그거 아니에요.
1: 네, 네. 신기하네요.
0: 오케이.
1: 네.
0: 그런 것도 좀 없지 않네요. 네. 자, 세 번째 문장은요. 남아있는 악취와 성가신 벌레들을 정말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자, 계속 남아있는 악취들을 제거해라.
1: Get rid of lingering odors.
0: 그리고 성가신 벌레들을.
1: And pesky bugs.
0: 한 번에 그리고 모두를 위해.
1: Once and for all. Get rid of lingering odors and pesky bugs once and for all.
0: 네,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강조죠.
1: 맞아요.
0: Right.
1: 그리고 이 신기하게 odor 같은 경우는 복수 형태로도 쓸 수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뭔가 약간 다양한 냄새들을 뜻하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자, 네 번째. 음식 찌꺼기를 던져넣고 버튼만 눌러 처리기가 더러운 일을 다 하게 두세요. 자, 그냥 너의 찌꺼기들을 던져 넣어라.
1: Just toss your scraps in.
0: 버튼을 눌러라.
1: Press a button.
0: 그리고 그걸 둬라.
1: And let it.
0: 그 모든 더러운 일을 하게.
1: Do all the dirty work. Just toss your scraps in, press a button, and let it do all the dirty work.
0: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손을 더럽히는 일은 그만할 때가 왔습니다. 자, 멈출 시간이다.
1: It's time to stop.
0: 너의 손들을 더럽게 만드는 걸.
1: Getting your hands dirty.
0: 음식 쓰레기를 다루며.
1: Dealing with food waste. It's time to stop getting your hands dirty dealing with food waste. Let's take a listen.
2: Summer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so are those nasty food waste odors. The SM26 Food Waste Disposer takes care of food scraps in the blink of an eye. Get rid of lingering odors and pesky bugs once and for all. Just toss your scraps in, press a button, and let it do all the dirty work. It's time to stop getting your hands dirty dealing with food waste.
0: 음식 찌꺼기,
1: food scraps,
0: 계속 남아있는,
1: lingering,
0: 성가신 귀찮은,
1: pesky,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정말 마지막으로,
1: once and for all,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를 제거하다, 버리다,
1: get rid of 명사, that's all. 6 a.m. This is Easy Writing. And that is a wrap for today. Well done, everyone.
0: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앞부분에 보면 Hello from Master Eugene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 방에서 모여서 이렇게 서로 같이 스터디 인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아요. We'll see you next time. Bye.
0: Bye.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1: Welcome back to 귀가 트이는 영어, everyone. We hope you had a good weekend.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2: I'm Peter Bint, and we're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topics. Today, talking about SpaceX, hot off of talking about Tesla earlier this month.
1: Mm-hmm. 자, 일론 머스크의 우주 제국이죠. 스페이스X가 드디어 주식시장에 등판을 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조달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기사에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2: So much buzz around it.
1: 뭐 단순하게 이제 거대 로켓을 이용해서 로켓 셔틀만 하는 그런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저위도 계성으로 묶고 있잖아요. 이게 그쵸. 무서운 거거든요.
2: Yeah.
1: 스타링크 네트워크망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 통신 업계를 아예 크게 재편하고 있고 이 AI 기업인

0: XAI까지 합병을 통해서 한 몸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이게 2월에 있었거든요.
1: 그쵸. That increased the excitement, increased the value of the company as well, tying together the AI side and the aerospace side, right?
0: 맞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분야와 우주통신, 거기에 인공지능까지 결합한 어떻게 보면 꿈의 미래 회사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냈고,
1: 그쵸.
0: 그것이 이제 주식 혹은 주가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2개월 전에 이제 IPO를 위해서 이제 당국에 서류 제출하잖아요. 그 당시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1: All right, let's check it out. Page 80 in the June book for SpaceX files paperwork for immense IPO.
2: SpaceX files paperwork for immense IPO. The aerospace behemoth SpaceX recently submitted confidential paperwork to financial regulators to initiate history's largest stock market debut. This strategic action follows a corporate fusion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venture xAI, pushing the enterprise toward an astronomical valuation. Upon listing, Elon Musk will achieve the unprecedented milestone of directing two highly valued publicly traded companies.
0: 자, 이로 인해서 거의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권 기업 두 개를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자, 볼게요.
1: The aerospace behemoth SpaceX recently submitted confidential paperwork to financial regulators to initiate history's largest stock market debut.
0: behemoth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볼게요. 우리가 많이 듣던 그 tech, giant 할때그 giant의 대체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goliath도 있고,
1: 아,
0: 뭐
1: 그렇죠.
0: titan도 있고, behemoth도 있고, 거대 기업을 부르는 명칭들이에요.
1: Yeah, colossal, gigantic 그런 단어랑 비슷해요.
0: 자, 우주항공 거대 기업인 SpaceX가 recently submitted confidential paperwork to financial regulators. 금융 당국에 비공개 서류를 제출을 했다란 얘기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1: To initiate history's largest stock market debut.
0: 스톡 마켓 데뷔는 이제 기업 입장에선 기업 공개가 돼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는 걸 말하잖아요. To initiate 같은 경우는 시작한다는 뜻이잖아요.
1: 그렇죠. Yeah, to start that, right? To get things going. This is just the first stage of the process,
0: 맞아요.
1: after all.
0: IPO 신청 서류를 낸다는 것 자체가 첫 단추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의 어떤 첫 단추를 끼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서류 제출을 함으로써. 오케이?
1: Yeah, confidential, that's a good word for anything that's private, right? If you don't want to tell someone something, it's like, oh, that's confidential. 그런 식으로 해명할 수 있어요.
0: 공개되지 않은 거죠. 비공개.
1: The aerospace behemoth SpaceX recently submitted confidential paperwork to financial regulators to initiate history's largest stock market debut. This strategic action follows a corporate fusion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venture xAI, pushing the enterprise towards an astronomical valuation.
0: 자, 이 strategic action이란 건 이제 기업 공개를 하는 전략적인 행보를 말하고요. Follows a corporate fusion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venture xAI. XAI라고 하는 AI 기업과 여기가 이제 그록 만드는 회사잖아요. 여기와 이제 corporate fusion을 했단 얘기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merger를 했단 얘기입니다. 합병을 했단 얘기인데 그걸
1: Yeah.
0: 기업 합병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1: Yeah, just like fusion cooking is combining two things just to put them together.
0: 맞아요.
1: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venture xAI pushing the enterprise toward an astronomical valuation. That's a play on words, right? Astronomy, the study of stars, rockets going to space.
0: 그러네요.
1: But it also means astronomical, staggeringly high.
0: Astronomical, 우리말에 이제 천문학적인인데, 이게 이제 우주항공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일부러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 기업에다가 우주통신, 거기에 AI 기업까지 갖춘 정말 꿈의 어떤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 자체를 pushing the enterprise toward an astronomical valuation. 뭐 엄청난 기업 가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Okay?
1: one more time. This strategic action follows a corporate fusion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venture XAI, pushing the enterprise toward an astronomical valuation. Upon listing, Elon Musk will achieve the unprecedented milestone of directing two highly valued publicly traded companies.
0: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인해서 directing two highly valued publicly traded companies, 기업 가치가 천문학적인 상장사 두 곳을 이끄는 그런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테슬라하고 yeah. 스페이스X 얘기하는 거예요.
1: 그렇죠. Yeah. And the other interesting vocab here is listing, right? Upon listing. To list in this case means you're listed on the stock market,
0: 그렇죠.
1: right?
0: 여기 리스팅은 이제 상장을 의미하는 거죠. IPO 이후에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데 상장 이후에는 이제 두 개의 회사를 이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장사 두 곳을요.
1: Upon listing, Elon Musk will achieve the unprecedented milestone of directing two highly valued publicly traded companies. Here's part two.
2: Beyond rocket manufacturing and serving as a key partner for government agencies, the business operates a vast satellite internet network. This innovative company has also secured extensive federal contracts while consistently executing numerous orbital missions every year. Experts project this anticipated offering will generate immense capital, easily dwarfing previous fundraising records established by global entities.
0: 자, 스페이스X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잘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1: Beyond rocket manufacturing and serving as a key partner for government agencies, the business operates a vast satellite internet network.
0: 자,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로켓 manufacturing이잖아요. 로켓을 이제 제조해서 그것을 이제 하늘로 쏘아 올리는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그런 사업 외에도 그걸 넘어서서 and serving as a key partner for government agencies. 대표적으로 이제 NASA, 이 항공우주국가 같은 그런 정부기관 혹은 미국의 이제 국방부가 되겠죠.
1: 그렇죠.
0: 그런 기업들의 어떤 핵심 파트너 기업으로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the business?
1: The business operates a vast satellite internet network. Yeah, that's just a way of describing Starlink.
0: 그렇죠. 엄청나게 대규모의 위성 네트워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란 말이 되겠습니다.
1: Yeah, that's a big part of their business, right? Beyond rocket manufacturing and serving as a key partner for government agencies, the business operates a vast satellite internet network. This innovative company has also secured extensive federal contracts while consistently executing numerous orbital missions every year.
0: 자, 두 가지네요. 지금 SpaceX를 앞에는 The Business로 칭했고 여기서는 The Innovative Company, 혁신을 표방하는 이 기업 자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Has also secured extensive federal contracts. 다수의 연방정부 계약을 secure 했다는 얘기는 따냈다, 확보했다, 수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 Yeah, has signed those contracts, has secured those deals, right? And extensive means many of them, big ones. While, so at the same time, consistently executing numerous orbital missions every year. If you're talking about an orbital mission, you mean going out to space, maybe circling the Earth or trying to get to the moon.
0: 그렇죠. 수차례의 궤도 발사 임무를 매년 execution, 수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직접 네, 수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Consistently는 끊기지 않고 꾸준하게 해왔다는 얘기죠.
1: 그렇죠. This innovative company has also secured extensive federal contracts while consistently executing numerous orbital missions every year. That is obviously very impressive. It's not many companies that can do that. Experts project this anticipated offering will generate immense capital, easily dwarfing previous fundraising records established by global entities.
0: So 전문가들도 이제 전망하는 것이 This anticipated offering. 여기 offering은 이제 어떤 제품이 아니라 IPO 얘기하는 거예요. IPO가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잖아요.
1: 그렇죠.
0: 이 이제 기업 공개 자체가 will generate immense capital.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 조달 혹은 자본 유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 Easily dwarfing previous fundraising records. Dwarf as a noun, you know, is someone who is very small. But to dwarf as a verb means to make something look tiny.
0: 그렇죠. 뭐 백설공주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두오프잖아요.
1: 그쵸.
0: 근데 이게 이제 동사로 썼을 때는 두오프 뭐뭐뭐 그럼 뒤에 거를 좀 압도한다는 얘기예요.
1: 그쵸.
0: 뭘좀 무색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게 뭔지 한번 보세요.

0: previous fundraising records established by global entities. 과거에 자금 조달을 했었던 그런 기록들을 좀 무색하게 압도할 거란 얘기입니다. Global entities는 이제 글로벌 기업 주체, 어떤 주체를 entity라고 하거든요.
1: Yeah, corporations, conglomerates.
0: 맞아요. 그런 기업들이 수립했었던 과거 기록들을 갈아치울 거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대표적으로 2019년에 있었던 사우디 아람코가 대표적이고요.
1: Mm-hmm.
0: 그다음 뭐 2014년에 있었던 알리바바 기업 공개가 가장 대표적인 큰 이제 자금 조달 사례들인데 이것보다 당연히 더 높은 금액의 자금 조달을 했다 혹은 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당시에.
1: Yeah, going to be considerably bigger. That's why you use the verb dwarf, right? Mm-hmm. One more time. Experts project this anticipated offering will generate immense capital, easily dwarfing previous fundraising records established by global entities.
0: Mm-hmm.
1: Here's part three.
2: Despite widespread enthusiasm, volatile economic conditions driven by ongoing geopolitical conflicts present a notable obstacle for prospective shareholders. Analysts caution that highly promising ventures might experience difficult debuts if broader financial instability persists during the launch. Nevertheless, observers expect overwhelming demand from everyday traders eager to invest in these extraordinary and futuristic technological ambitions.
0: 자, 볼게요. 마지막 part 3.
1: Despite widespread enthusiasm, volatile economic conditions driven by ongoing geopolitical conflicts present a notable obstacle for prospective shareholders.
0: Okay. 자, widespread enthusiasm이라는 것은 SpaceX의 기업 공개를 두고 많은 기대감이 확산이 됐었잖아요. 그런 의미의 widespread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계속 기대를 다 한 그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volatile economic conditions driven by ongoing geopolitical conflicts 결국에는 뭐 최근에 중동 사태라든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계속 지속적이니까 그런
1: 그렇죠.
0: 어떤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갈등들을 말하는 거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발된 불안정한 경제 여건 자체가요.
1: Present a notable obstacle for prospective shareholders. Yeah, a notable obstacle just means something obvious that is difficult, that is a hurdle for those investors. Otherwise, there would be just positivity.
0: 그렇죠. 뭔가 이 SpaceX의 주식을 파고고자 할 수 있는 그런 잠재 투자 주주들에게 있어서는 주요 걸림돌로 이런 지정학적 불안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Analysts
1: caution that highly promising ventures might experience difficult debuts if broader financial instability persists during the launch.
0: Highly promising venture라는 건 promising 자체는 미래가 밝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1: Mm-hmm.
0: 그러니까 유망한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유명한 그런 사업이라 하더라도 might experience difficult debuts. 여기 데뷔는 기업이 생긴 지 꽤 된 거고
1: mm-hmm.
0: 주식 시장에서의 데뷔를 말하는 거예요.
1: 그렇죠. The first time 네. on there.
0: 이제 막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주식 시장이 상장됐을 초기에는 좀 부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If
1: broader financial instability persists during the launch.
0: Mm-hmm.
1: And here the launch, not talking about the rockets, but the launch of the company on the stock market.
0: 그렇죠. 기업 공개 당시에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이나 불안정이 지속될 시에는 초기에는 좀 주가가 좀 부진할 수도 있다. 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1: Mm-hmm. 네. Nevertheless, observers expect overwhelming demand from everyday traders eager to invest in these extraordinary and futuristic technological ambitions.
0: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 펀드 이런 데서만 투자가 가능했었잖아요. 기업 공개가 되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SpaceX 주식을 매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overwhelming demand from everyday traders. Everyday traders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1: Yeah, independent individuals.
0: 맞아요. Retail 뭐 investors.
1: Mm-hmm.
0: 똑같죠? Eager to invest in these extraordinary and futuristic technological ambitions.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기술 비전을 갖고 있는 SpaceX와 같은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높은 eager는 그런 열망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1: Yeah, to really want to do something, to be keen, right?
0: Mm-hmm.
1: We're going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now, uninterrupted. You can check out the comprehension questions to test if you've understood things well. And then to test your actual listening of individual words, turn to page 84 and fill in the blanks.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right here on 입이 트이는 영어. 반갑습니다. I'm Jennifer Clyde.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우리 최표쌤 마지막으로 어디 코스 요리로 조용한데 분위기 좋은 데서
0: 네.
1: 이렇게 식사하신 게 언젠가요?
0: Oh, it was actually about a couple of weeks ago on Parents' Day.
1: 아, 어버이날.
0: Yeah.
1: 네. 저는 외국 가서 네. 셰프분이 중간중간에 나와서 막 설명하시더라고요.
0: 아. 네.
1: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먹는데. 여행지에 가서.
0: 네. 아, 듣기만 해도 너무 좋네요.
1: 큰맘 먹고 갔습니다.
0: 네.
1: 좀 이게 비싸더라고요. 네.
0: Well, fine dining is expensive because
1: 뭐 1년에 뭐 가끔 가는 거니까.
0: 네. Yeah, because I mean, the definition itself of fine dining is, you know, very good quality, expensive. We're talking about very, I don't know,

0: like lush atmosphere. Just everything is bling bling and
1: 맞아요.
0: expensive and good.
1: 저는 파인 다이닝 하면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접시는 큰데 요리는 얼마 안 돼요.
0: 아.
1: 이런 파인 다이닝이고 접시는 적당한데 꽉 차면 파인 다이닝은 아닌 것
0: 아, 왜냐면은, I mean, we're talking about expensive food
1: 같아요.
0: and service,
1: 네네.
0: but presentation도 굉장히
1: 맞아요.
0: 중요하니까. It's part of fine dining, so maybe
1: 저는 좀
0: that's why.
1: 단순하게 정의해가지고. 자, 오늘 파인다이닝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써주신 사연을 하나 만나볼 예정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된 문화인지, 뭐 프랑스 귀족들 사이에서 식사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정착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고, 코스뿐만 아니라 뭐그 서비스의 분위기까지, 그게 이제 전체 다 어우러져서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셰프분들의 정말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들어갔을까? 그 요리를 예술처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는 그게
0: 네,
1: 느껴지더라고요. 밥을
0: 맞아요.
1: 먹으면서. 자, 오늘 이 파인 다이닝의 세계 사연 보내주신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진정한 주말 미식가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함께 들어볼게요.
2: The world of fine dining. I have always had a lot of interest in food and food culture. So I started to look into fine dining. It feels like more and more people are getting interested in fine dining these days. Fine dining has its roots in the dining culture of French aristocrats. It's not just about eating. It's about the whole experience, including multi-course meals, attentive service, and the overall atmosphere. As it spread around the world, it chang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country. In the U.S., there's more focus on creativity. But in Japan, people value a more refined style centered around the chef. In Korea, fine dining restaurants that incorporate Korean cuisine are becoming more common. I'd love to experience the unique atmosphere of each restaurant someday. The prices are a bit high, though, so I'll have to go on special occasions.
1: 자, 저는 평소에 음식과 식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0: I have always had a lot of interest in food and food culture.
1: 그렇죠? 자, 제가 계속 그런 관심을 가져왔다니까. I have always had a lot of interest in food and food culture. Okay? 음식과 식문화. 자, 그래서 fine dining에 대해 내용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0: So, I started to look into fine dining.
1: Look into 이것도 이제 뭔가 어디 책을 찾아본다든가 인터넷에서 찾아본다든가 공부를 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fine dining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좀 찾아보기 시작했지요. 자, I started to look into.
0: I started to look into fine dining.
1: 자,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fine dining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많이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It feels like more and more people are getting interested in fine dining these days. So more and more people,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죠. It feels like이라고 그랬으니까 요즘 보니까
1: 느낌이.
0: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are getting interested in fine dining these days. 요즘 fine dining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는 느낌이야.
1: 그렇죠. 그래서 뭐 같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앞에 have a lot of interest in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형태를 바꿔보세요 한번. are getting interested in 해가지고 interested 이디 붙여서 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파인 다이닝은요. 프랑스 귀족들의 식사 문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0: Fine dining has its roots in the dining culture of French aristocrats. 자, has its roots in 어디 어디, meaning it originates
1: 그렇죠.
0: from 어디 어디, right?
1: 우리도 뿌리를 두다? 라는 말 하잖아요.
0: 그렇죠.
1: 어디에서 근간을 찾을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거기서 시작됐다라는 말을 할 때 뿌리가 근원이니까.
0: Yeah.
1: So fine dining has its roots in the dining culture of French aristocrats. 귀족이란 뜻이죠. 그 발음 좀 도와드릴게요.
0: Aristocrats.
1: Aris, 이음절 힘주시고, aristocrats, 한번 더요?
0: 네. aristocrats.
1: Okay. 자, has its roots in 이 표현 좀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자, 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거기서 시작됐다. 자,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Fine dining.
0: Fine dining has its roots in the dining culture of French aristocrats.
1: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0: It's not just about eating.
1: It's not just about 뭐뭐뭐. 단순히 이것만은 아니다.

0: 자, 코스 요리. Attentive service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1: Attentive.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야.
0: 코스마다 포크 나이프를 바꿔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1: Yeah,
0: 왜 전에 음식의 그 양념이 다음 음식에 묻지 않기 위해서 그런
1: Right.
0: 거죠?
1: So they're paying special attention to each and every detail.
0: Attentive service. 그 저는 설거지 너무 많을까 봐. 아, 기계가 하나?
1: Well, you're paying for the
0: 아, 그래요?
1: service. Yeah.
0: 약간 걱정이 돼서 저너 설거지 많을 텐데 혼자 막 일곱 여덟 개 썼으니까 그거를. 근데 어쨌든 그게 다 attentive service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and the overall atmosphere 그렇죠?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까지 이것이 전체 다 fine dining이다. 말씀 너무 잘해 주셨네요, 이 부분. 자, it's about 갈게요.
1: It's about the whole experience, including multi-course meals, attentive service, and the overall atmosphere.
0: 자, 이후 전 세계로 이제 퍼지면서 각 나라의 문화에 맞게 다양하게 이 파인 다이닝이란 것이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1: As it spread around the world, it chang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country.
0: 그렇죠. 뭐 식재료나 음식 같은 건뭐다 당연히 다르겠죠. 로컬라이즈 되니까. 다만 이 어떤 식사 자체를 즐기는 문화, 이제 슬로우 다이닝을 통해서 파인 다이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명맥 유지가 됐겠죠. 그래서 as it spread around the world,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it changed in different ways,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the country, 그죠? 자, 미국에서는 보다 창의적인 스타일을 강조하는 반면, 일본은 셰프 중심의 보다 섬세한 구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1: In the US, there is more focus on creativity. But in Japan, people value a more refined style centered around the chef.
0: There's more focus on creativity. 자, 말 그대로 어떤 창의적인 스타일 이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랬던 얘기예요. 자, 일본에서는 but in Japan, people value가 동사죠. A more refined style. Refined는 뭐라고 볼까요?
1: 약간 다듬은 듯한, 이거,
0: 섬세한,
1: 예, 그렇죠.
0: 조금 더 섬세한 그런 스타일적인 부분에 가치를 많이 둔다. 누굴 중심으로? Centered around the chef. 그렇죠? 셰프를 중심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자, 한국에서도 한식과 결합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 점점 대중화되는 분위기입니다.
1: In Korea, fine dining restaurants that incorporate Korean cuisine are becoming more common. So, fine dining restaurants that incorporate Korean cuisine. Incorporate, is very similar to combining something. 약간의 Korean cuisine의 fine dining을 접목시킨?
0: 접목시키는 거.
1: Right.
0: 결합시키는 거죠.
1: Yeah, so they are becoming more common in Korea as well.
0: 그래서 한국 요리를 파인 다이닝에 접목한 그런 음식점들이 점점 대중화 혹은 보편화되고 있다란 얘기입니다. 자, 언젠가 각 식당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저는 꼭 경험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1: I'd love to experience the unique atmosphere of each restaurant someday.
0: 그렇죠. Experience the unique atmosphere. 독특한 어떤 개성 있는이란 단어 중에 유니크만큼 좋은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만의 어떤 독특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The unique atmosphere of each restaurant. 언젠가는 someday 붙여서 한 단어로 써야 되죠. 오케이. 다만 가격이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에 특별한 기념일에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The prices are a bit high, though, so I'll have to go on special occasions. The prices are a bit high. 조금 높은 편입니다.
0: 그쵸?
1: Right? 다소 높아요. So I'll have to go. 그래서 언제 가야겠다? On special occasions. 특별한 날 가야겠어요.
0: 그렇죠. 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가장 좋죠, 그럴 때.
1: 네.
0: 그래서 on special occasions 자체가 그냥 특별한 기념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기념일 때 찾아가야겠다.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좋습니다. 오늘 파인 다이닝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사연을 저희가 만나봤어요.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The world of fine dining. I have always had a lot of interest in food and food culture. So I started to look into fine dining. It feels like more and more people are getting interested in fine dining these days. Fine dining has its roots in the dining culture of French aristocrats. It's not just about eating. It's about the whole experience, including multi-course meals, attentive service, and the overall atmosphere. As it spread around the world,

0: chang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country. In the US, there's more focus on creativity. But in Japan, people value a more refined style centered around the chef. In Korea, fine dining restaurants that incorporate Korean cuisine are becoming more common. I'd love to experience the unique atmosphere of each restaurant someday. The prices are a bit high, though, so I'll have to go on special occasions.
1: Pattern practice.
2: 자, 여러분, 아침에 입이 트인 영어 방송이 나가는 본방 시간대에 같이 방송 듣고 소통하고 서로 정리한 자료 같은 것들도 교환하는 그런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본방 사수라고 치면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1004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82페이지 볼게요. 세 가지 표현을 볼 텐데 첫 번째는 파인다이닝에 관심을 갖고 좀 알아보기 시작했다 라고 할 때 쓰는 말 start to look into. 자, 빈칸 채워보세요.
1: I started to look into fine dining.
2: 관심 있어서 찾아보기 시작했다. 자, 우리는 아들이 다닐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1: We have started to look into schools for our son.
2: 그렇죠. 아들을 위한 학교를 좀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We have started to look into schools for our son. 투자 전략을 좀 알아보기 시작했다.
1: I started to look into investment strategies.
2: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분산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전략을 어떻게 할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I started to look into. 자, 입에 붙여서 써보세요. 자, fine dining 하면 맛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The overall atmosphere. 자, 일단 발음 먼저 좀 도와드릴게요.
1: The overall atmosphere.
2: Atmosphere.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1: It's about the experience, including the overall atmosphere.
2: Fine dining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식사하는 경험을 이제 다 말하는 건데 결국에는 분위기까지 포함이다. 그 experience 앞에 the 좀 넣어주세요. 관사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So it's about the experience, including the overall atmosphere. 자, 캠퍼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1: I liked the overall atmosphere of the campus.
2: 이 분위기를 좀 가볍게 가는 단어가 소위 요즘 많이 듣게 되는 vibe란 단어예요.
1: Yeah.
2: V-I-B-E.
1: Vibe, energy.
2: 맞아요.
1: The feel 네. of some place.
2: 어. I like the overall vibe
1: yeah.
2: of the campus. 그죠? 요즘 뭐 vibe cod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원하는 대로 코딩을 해서 뭐 앱도 만들고 웹사이트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vibe를 쓸 수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정돈이 덜 된 느낌이었다.
1: The overall atmosphere seemed disorganized.
2: 어딜 갔는데, 좋은 데 갔는데
1: yeah.
2: 왠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
1: Mm-hmm.
2: 그럼 살짝 뭔가 좀 정돈이 덜 된 분위기. 네. 그런 의미를 살리고 싶을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대중화되다. Become more common.
1: Fine dining restaurants that serve Korean cuisine are becoming more common.
2: 그렇죠. 요즘 전동 스쿠터가 많이 대중화되었다.
1: Electric scooters have become more common lately.
2: 그게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좀 내려와야 된다.
1: The price needs to come down before it can become more common.
2: 너무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1: yeah.
2: 그렇죠?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된다. 좋습니다. 자, 세 가지 표현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게 연습이 됐길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Have you ever been to a fine dining restaurant?
0: Not yet. I am itching to go, but it's a bit pricey.
1: You should try it on a special occasion.
0: Yeah, I'm saving it for my wife's birthday.
1: There are a lot of Korean fine dining places these days, too.
0: That's right. I think I'll start with one of those.
1: The woman asks, have you ever been to a fine dining restaurant? 했더니 남자가 not yet, 아직 안 가봤어 하면서 I am itching to go, but it's a bit pricey. I am itching to go. 우리 뭐가 너무 하고 싶어 막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2: 그쵸, 그쵸.
1: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I'm itching to go, meaning I really want to go.
2: 너무 가고 싶은데 yeah. 약간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오, 이 문장을 그냥 통으로 붙여서 한번 외워볼게요. 그렇죠? 너무 가고 싶은데 좀 비싸. 약간 이럴 때 쓰기 좋잖아요. I'm itching to go.
1: I am itching to go.

0: but it's a bit pricey.
1: Okay, 한번 더요.
0: I am itching to go, but it's a bit pricey.
1: 오늘 통한 길 1번 통으로 외우세요. 자, 그다음.
0: 여자가 그래도 특별한 기념일 날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 You should try it on a special occasion.
1: Okay.
0: Man says, yeah, I'm saving it for my wife's birthday.
1: 이거 좋네요.
0: Yeah.
1: 그러니까 뭐 하려다가 그날을 위해서 아껴두고 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여기 save는 절약 이런 느낌이 아니라
0: no.
1: 미리 하면 효과 좀 떨어지니까 생일까지 기다려보고 있다. 즉 아껴두고 있다. 이 문장을 오늘 통한 게 2번으로 갈게요. I'm saving it for my wife's birthday.
0: I'm saving it for my wife's birthday. 나 그거를 아껴두고 있어. I'm saving it for my wife's birthday. So the woman says, there are a lot of Korean fine dining places these days too. 요즘 한식 fine dining 레스토랑도 많아 라고 했더니, that's right. I think I'll start with one of those. Start with one of those. Start with that 하면 그걸로 시작하다 라는 말이니까 아 그래? 그러면 한식 fine dining부터 시작을 해볼까 해.
1: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대화문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84페이지에 5개 영작 드렸거든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여러분이 꼭 활용을 해보세요. 뭐 be itching to라든가 이런 표현들. 자, 그중에서 4번과 5번에 별표 쳐놓으시고 손영작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Okay,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Bye, everyone.
1: Bye.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Oh, 피곤해요.
1: You seem sleepy.
0: 네,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지 너무 졸리고 피곤해요.
1: You should get some rest.
0: 좀 쉬라고요?
1: 네.
0: 쉬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 갈게요. 네, 농담이고요.
1: 오늘 내가 할게요.
0: 네, 다 해주세요. 네, 오늘 표현이 바로 좀 쉬는 게 좋겠어요인데 이번 주는 이제 늦은 시간에 잠을 자러 갈 때쯤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쉬는 게 좋겠어요. 영어로 다시 한번 어떻게 말한다고요?
1: You should get some rest.
0: You should get some rest이죠. 요즘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살잖아요. Mm-hmm. 우리 잭쌤도 정말 바쁜 일과를 보내죠.
1: 네.
0: How busy is your busiest day?
1: I mean, non-stop.
0: Non-stop. Oh, because 네. you're a dad, too.
1: 네.
0: 맞아요.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집에 가서 또 우리 귀여운 메이지도 우리 네. 잘 돌봐야 되니까 일은 끝나지 않네요.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you should를 시작하는 문장이었죠.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영어로 잘 말할 수 있는지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오늘의 미션 문장은 one more time.
1: You should get some rest.
0: You should get some rest이죠. 자,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you가 먼저 나와야 돼요. You, 당신은 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말로는 이런 거를 많이 쓰진 않죠. 당신은 뭐 이렇게 쓰면 좀 문어체 같은데 영어에서는 주어를 꼭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I, you, him, her, 뭐 she, he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 거를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you, 당신은 이라는 표현이고요. 뭐뭐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할 때는 should를 써요. should, could, would. 요거 사실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학창시절엔 다 배웠지만 헷갈리잖아요. 비슷하게 생겼고, 그죠? 자,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어떤 걸 권유하거나 조언을 할 때 좀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you should 뭐뭐. 요 표현은 잘 외워두면 좋겠네요. 좀 쉬는 게 좋겠다이니까 좀 쉬다라는 표현이 오면 되겠죠. 휴식을 좀 취하다라는 표현인 get some rest를 쓰면 됩니다. You should get rest. 어때요? 느낌이?
1: Get rest.
0: 이상하죠?
1: People don't say that.
0: 맞아요. Get rest라는 말은 안 쓰고 get some rest. 꼭 some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some이 들어가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You should get some rest. 당신은 좀 쉬는 게 좋겠어요. 라는 의미죠. 그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문장을 큰 목소리로 반복해 볼까요?
1: You should get some rest.
0: You should get some rest.
1: You should get some rest.
0: You should get some rest.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요?
1: Well, our sentence was, you should get some rest.
0: Mm-hmm.
1: We're going to change the final verb. So, you should, 뭐뭐.
0: You should, 뭐뭐라고 해서, 뭐뭐 하는 게 좋겠어요 라는 말이고요. 다시 한번 권유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강하게 너 이거 해야 돼 라는 말은 아니고 뭐뭐 하는 게 어떻겠어요? 라는 그런 부드러운 권유입니다. 그럼 연습해 볼까요?
1: Okay, let's start with you should eat something.
0: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엄청나나 봐요 옆에. 그죠? You should eat something. 뭐 좀 먹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누가 먹어요? 당신이 뭘 좀 먹는 게 좋겠어요. 우리말은 당신이 없지만 네, 당신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You should eat something.
1: You should get her some flowers.
0: Yeah, it's Mother's Day. 그쵸? 네. 뭐, 우리는 어버이날을 지내지만 서양에서는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따로 지내거든요. 특히 이제 어머니에게는 꽃을 주는 게 많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녀에게 꽃을 좀 사주는 게 좋겠어요. You should get her some flowers. 자, 여기서 get는 구매하다, 사다라는 뜻이죠. You should get her 라고 하면 그녀에게 뭐뭐를 사주는 게 좋겠어요 라는 뜻이고요. You should get her some flowers니까 꽃을 좀 사주는 게 좋겠어요 라는 뜻이 되죠. You should get her까지만 얘기하면 다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서 그녀를 데려와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You should check with your wife.
0: 제가 해야 될 말 아니에요? Sex Sam, you should check with your wife.
1: I often have to check with my wife.
0: 맞아요. Yeah. Check는 확인하다라는 뜻이죠. You should check까지만 얘기하면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요라는 말인데 with your wife, 당신 아내와 함께라는 의미로 yeah. 당신 아내와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이죠. You should check with your wife.
1: I don't feel very well. 몸이 좀 안 좋아.
0: 잭쌤, 와이프한테 확인해보기 전에 You should see a doctor.

0: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you should go to a hospital 이라고 하면 좀 심각한 병
1: 네.
0: 아닌가요? 그쵸?
1: Then in the US we have hospitals and we have doctor's offices.
0: 그쵸?
1: And usually for most things you can go to the doctor's office, but if you have a more serious problem or you need surgery or something, then you would go to the hospital.
0: 맞아요. 그래서 see a doctor라는 표현은 그냥 일반 우리 내과나 뭐 정형외과나 이런 데갈 때, 동네 의원을 갈 때는 그냥 see a doctor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병원은 doctor's office라고 이렇게 불러요. hospital이라고 하면 우리로 따졌으면은 뭐 대학 종합병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doctor's office에서 doctor가 나는 이거 못 보니까 다른 병원, 큰 병원으로 가세요.
1: 네.
0: 이렇게 의견서를 써줘서 갈 때.
1: I
0: 그럴
1: was
0: 때는
1: very
0: 뭐죠?
1: surprised. I had a cold, and a Korean person told me, "You should go to the hospital."
0: 네.
1: And I thought, "What? It's just a cold."
0: 그냥 감기인데 hospital 가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you should see a doctor, you should go to the doctor's office. 혹은 office 제외하고 you should go to see, you should go to a doctor's. 뭐 이렇게도
1: Go to the
0: 말할 수 있죠.
1: doctors.
0: 네. 아, 자, 그렇게 해서 you should see a doctor까지도 또 연습을 해봤네요.
1: Here's another one. You should take some supplements.
0: 아, 요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긴 했는데 우리는 실제로 평상시에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영양제를 먹는 게 좋겠어요인데 영양제가 supplements라고 하죠. 네, 그래서 영양제는 보조제니까 보조를 해준 역할을 한다. supplements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양제도 약과 똑같이 take를 쓰지. Can you say you should eat some supplements?
1: No.
0: 이상하죠.
1: 네.
0: eat는 진짜 식품을 뜻합니다. 식품을 먹을 때만 eat지 그 외의 것들, 이렇게 복용해야 하는 것들은 take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아우, 근데 너무 덥지 않아요, 색쌤?
1: 네. You should turn on the AC.
0: Turn on the AC. AC는 에어컨이죠. 그래서 에어컨을 트는 게, 켜는 게 좋겠어요. You should turn on the AC.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1: You should wear comfortable shoes.
0: 아, 왜냐면 우리는 등산을 하러 가니까요. Comfortable shoes. 편안한 신발이죠. You should wear comfortable shoes라고 하면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게 좋겠어요라는 말이죠. Have you seen some women go hiking on high heels?
1: I think I have actually,
0: 네.
1: yes.
0: 근데 요즘은 또이 멋진 스니커들이 많아서 그런지 많이는 못 봤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게 남녀가 데이트하러 등산을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1: 네.
0: 그럴 때는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오더라고요. 네, 요즘은 많이 좀 변한 것 같긴 합니다. 네, you should wear comfortable shoes. Let's do one more.
1: Okay. You should buy a ticket in advance.
0: You should buy a ticket까지만 보면 티켓을 사야 해요라는 말이죠. 티켓을 사는 게 어때요라는 의미인데 in advance 미리라는 표현입니다. in advance 두 단어이고요. You should buy a ticket in advance. 이것도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you should 뭐뭐라는 표현 쭉 봤고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연습해 볼까요?
1: You should eat something.
0: You should eat something.
1: You should get her some flowers.
0: You should get her some flowers.
1: You should check with your wife.
0: You should check with your wife.
1: You should see a doctor.
0: You should see a doctor.
1: You should take some supplements.
0: You should take some supplements.
1: You should turn on the AC.
0: You should turn on the AC.
1: You should wear comfortable shoes.
0: You should wear comfortable shoes.
1: You should buy a ticket in advance.
0: You should buy a ticket in advance. 자, 이제 you should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오늘의 대화 들으면서 영어

0: 표현도 생각해 보세요.
1: 오늘 힘들어 보이네요.
2: 회사에서 정말 회의가 많았어요.
1: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0: 아하, 힘들어 보일 때는 동료가 이렇게 좀 쉬어라 라고 할때 너무 기분이 좋겠죠. 자, 오늘 힘들어 보이네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 힘들어 보인다. 힘들다? 힘들다는 뭐죠? 뭘까요? 네, 뭐, tired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tired, 지친보다 조금 더 힘든 상태에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회의가 많았어요. 자, 회사는 보통 work라는 표현을 쓰고요. 혹은 뭐, office. 그리고 회의는 meeting이죠. 자, 회의가 많았습니다. 먼저 얘기하고 회사에서 뒤에 붙여주면 될것 같고요.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Did you hear them speak in
2: I
0: English?
2: heard it.
0: 들으셨죠? 네, 영어로 잘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뭐 고맙다 알겠고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의지를 나타내주니까 I will 이런 표현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쓰일지는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들어볼게요. 영어로 전체 듣고 오겠습니다.
3: You look exhausted today.
4: I had a lot of meetings at work.
3: You should get some rest.
4: Thanks. I think I will.
0: 오늘 힘들어 보이네요.
3: You look exhausted today.
0: 자, 어떻게 말했죠?
5: You look exhausted today.
0: Exhausted. 이게 이제 tired보다 좀더한 단계 높은 정말 지친 기진맥진한 뭐 이런 뜻이에요.
5: 네.
0: 진짜 피곤해 보일 때 You look exhausted today 말해줄 수 있겠네요. 자, 이유는 회사에서 정말 회의가 많았어요.
4: I had a lot of meetings at work.
0: One more time.
5: I had a lot of meetings at work.
0: Have a meeting 이라는 표현이 회의를 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미 회의를 한 거니까 I had a meeting 이면 나는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회의가 많았어요 라고 할 때는 I had a lot of meetings S까지 또 붙여줘야 되겠죠? 영어는 단수 복수에 예민한 언어니까요. 자, I had a lot of meetings. 나는 회의가 참 많았어요. 어디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장소나 시간, 요런 표현들은 영어에서는 주로 맨 뒤에 오죠. At work. 이게 회사에서라는 말입니다. I had a lot of meetings at work.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동료가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You should get some rest.
0: Again?
5: You should get some rest.
0: 자, 이 표현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You should get some rest. Get some rest. Some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4: Thanks. I think I will.
0: One more time.
5: Thanks. I think I will.
0: 자, thanks 이하를 보면 I think I will 이라고 했죠. 일단, I will. 만 얘기해도 돼요. 그렇게 할 거야. 좀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데, 아, 그렇게 할 거야 보다는 앞에 I think를 붙여주면 좀더 부드럽게 말이 되거든요. 아, 뭐, 그렇게 하죠, 뭐. 의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직역을 하면,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라. 이지만,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아, 그렇게 할까 봐요. 라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여기서 I think라고 보시면 돼요. Thanks. I think I will. 자, 이렇게 이제 대화가 마무리됐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더 대화를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 들으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5: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3: You look exhausted today.
4: I had a lot of meetings at work.
3: You should get some rest.
4: Thanks. I think I will.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6: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0: 문장 다시 한번 뭐죠?
1: You should get some rest.
0: You should get some rest 인데요. 여기서는 뭐 딱히 연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단어들이 좀 붙어있는 느낌은 있어요. 자, you should가 아니고 should. should을 발음하는 것처럼 으 발음으로 빨리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d는 살짝 해주고 get. 개 발음이 좀 더 길게 에 발음인데 그거를 좀 부드럽게 또 해주시면 돼요. get 이렇게 t 발음은 시옷 받침처럼 해주시면 되고 some rest 인데요. 마지막에 st 발음 st st 이런 발음이지 st가 아니죠. 그래서 rest rest 이걸 이제 좀 부드럽게 하면 rest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You should get some rest.
0: You should get some rest.
1: You should get some rest.
0: You should get some rest. Good job.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끝났으니 You should get some rest. 네, 잠시 또 쉬고 바로 복습 시작해 주세요. 네, A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1: Stellar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쉽고 확실하게
5: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4: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5: Hello everyone. This is Juke.
4: 자, 이번 주에는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뭔가 something went wrong, 뭔가 잘못됐다라고 할 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또는 어떤 요청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양한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5: Right.
4: 네.
5: So, you know, whenever you go to a restaurant or a cafe, you know, you're dealing with people.
4: Yes.
5: And they're not perfect. They will make mistakes. So try to be understanding.
4: 네, 맞습니다. 그 right. try to be understanding. 서로 그 서로 I think it should go both ways.
5: Absolutely.
4: 그렇죠? Yeah. 나만 이해할 것도 아니고 그분들만 이해해 줄 것도 아니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5: That's right.
4: 네, 자 이렇게 훈훈하게 시작하겠습니다. 80쪽을 보시면 여긴 카페예요. 근데 주문한 음료하고 다른 게 나와서 조금 당황을 한 상황입니다. But it happens.
5: It
4: 그럴
5: happens.
4: 수 있죠. 자, 무엇을 내가 주문을 했는데 다른 뭐뭐가 나왔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저기 잠깐 실례합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본데요. 저는 분명히 아이스 라떼를 주문했는데 이건 뜨거운 것 같은데요.
5: 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드렸던 영수증을 얼른 확인해 볼게요.
4: 아, 네, 됐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아, 그리고

0: 제가 일반 우유 말고 귀리 우유, 그 오트 밀크 있잖아요. 그걸 요청했거든요.
1: 네, 확실히 맞으세요. 그건 저희 잘못입니다. 당장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0: 네.
1: 아이고, 친절해라.
0: 네, 그러니까 정말 친절합니다.
1: 네.
0: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영상 같은 걸 통해서 뭐 우리나라일 경우도 있고 다른 나라인 경우도 있고 조금 그 많은 입시름 내지는 몸싸움까지 번지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1: You should never fight over something
0: 그러니까
1: so simple.
0: 네,
1: Right.
0: 저는 어그저께 그 부산을 잠깐 갔다 왔는데 부산에서 그 조그만 그 스낵바 같은 게 있었어요. 부산
1: Okay.
0: 역에. 근데 짐을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근데 짐을 놀자리가 다들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께서 어떤 분이 짐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고 저보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짐이 많은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제가 치워드릴게요라고 아무리 치워도 이게 좀 공간이 좀
1: 아니,
0: 모자랐던 것
1: 모르는 사람이
0: 같아요. 예,
1: 그랬어요?
0: 모르는 분이.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자기 가방을 올려놓더니 옆에 놨던 음료수를 잘못 건드린 거예요. 자기 짐으로 with her own bag.
1: Right.
0: 그래가지고 이게 던져져서 이제 다시 좀 리필해 달라고 가지고 가서니까 제 탓이라고. 저 여자가 말이야 짐을 좀 눈치 있게 빨리빨리 치울 일이지
1: 어머머머머머.
0: 안 치워갖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1: 빨리 도망가세요.
0: 아니 그 먹고 가야죠.
1: 먼저
0: 네. 떡볶이
1: 간혹
0: 먹느라고.
1: 그런 사람 있어요.
0: 예, 그래서 하여튼 조금만 서로 양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That's true.
0: 뭐, 예민할 때가 있죠. 자, 이런 말 합니다. 먼저, 실례합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Excuse me,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0: 네. 물론 이런 말을 안할 수도 있죠. 그냥 바로, 저 아이스라떼 주문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1: 그쵸.
0: 저희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많은 초이스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표현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 거 아시죠? 자, excuse me 한 다음, I think 내 생각에는 there might be 이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I think there might be 뭐가? A mix up. 착오가 있었던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이걸 정말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0: 네.
1: You made a mistake. You gave me the wrong drink. 이래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0: 아주 맞는
1: 그거
0: 표현이죠.
1: 좀 무리하잖아요.
0: 예, 조금 적절하진 않다.
1: 네.
0: 예, 이런 말이 되겠죠.
1: 그러니까 이보영 쌤 방식으로 정말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0: 제 방식이 아니라 이제
1: 같은데.
0: 에밀리라는 분의 방식인데 캐릭터의 방식인데 there might be a mix-up.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착오가 있었던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1: Sure.
0: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라는 말로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왜냐하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1: 그럴 가능성은 있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으므로 there might be a mix up. 여기서 중요한 거 mix up이란 표현이 또 있습니다. 네,
1: Mix up.
0: 착오, 혼동을 가리켜서 mix up이라고 하는 거죠.
1: Yeah, there might be a mix up. I think there was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There was
0: 그렇죠.
1: some kind of error, right?
0: 네. 여러 말 나옵니다. 에러가 있었던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misunderstanding,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자, there might be. I think there might be. 자,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자신도 잘못했을 수가 있다는 여지를 두고 말하는구나라는 여유가 생기겠죠. 자,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아이스라떼를 주문했습니다.
1: I ordered an ice latte.
0: 네, I ordered an ice latte. 이 order라는 말이 참 발음이 R이 연달아 오니까 좀 힘들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1: Right.
0: 그죠?
1: Ordered.
0: Ordered.
1: 현재형으로 order.
0: Order.
1: Order. I want to order A. I want to order B. 과거형 ordered.
0: 만약에
1: Right?
0: 그냥 order라고 하면 어때요?
1: Order.
0: 네.
1: That's fine.
0: 네.
1: 근데 과거형 ordered가
0: 네.
1: 나와야겠죠.
0: 그렇죠. 그러니까 I ordered or I ordered an iced latte. 그러니까 라떼 이러면 좀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1: 영어로는 T가 두개 있어도 따가 아니고
0: 네.
1: 라테 발음을 많이 하더라고요.
0: 아,
1: 라테.
0: 라떼.
1: 아이스 라테.
0: iced latte. 그렇군요. I ordered an iced latte. 그런데 내가 받아든 이거는 보아하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거운 것 같은데요.
1: But this looks like a hot one.
0: But this looks like a hot one. 자, 나는 이걸 오더했지만 이건 이렇게 보이네요. This looks like a hot one.

0: 그것도 그냥 This is a hot one. 이거 뜨거운 거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1: right.
0: This looks like a hot one. 뜨거운 것처럼 보이죠? 대기 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Right. 네. Altogether, I ordered an iced latte, but this looks like a hot one.
0: 네. 자, 그랬더니 얼른 인정하죠.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아, 정말 죄송합니다.
1: Oh, I'm so sorry about that.
0: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I'm so sorry about that. 보통 about that까지 많이 붙여 말하게 되죠.
1: 네.
0: So sorry까지만 말해도 물론 말은 되지만
1: sure.
0: I'm so sorry about that.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인정.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 Right.
0: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영수증 얼른 좀 확인을 해보죠.
1: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0: 네, 그러니 영수증을 달라 이 말이 됩니다. 좀 보여주시면 제가 확인하겠다. 제대로
1: right.
0: 주문이 들어간 건지.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자, 제가 한번 보죠 라는 말이 see 라고 하거나 look at 일 것 같지만 확인하다라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check이라고 한 거거든요.
1: 그쵸? Let me check.
0: Let me check your receipt. 그다음에 얼른, real quick.
1: 얼른, 빨리, 뭐 잠깐. Real quick이라는 표현 참 많이 쓰죠.
0: 그렇죠.
1: Oh, let me see that real quick.
0: 네.
1: Let me check that real quick.
0: 그렇죠.
1: Yeah.
0: 근데 원래는 really quickly라고 해야 맞는 건데
1: 네.
0: 이게 사실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면서도 real quick이라고 간단히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Right.
0: 네, 그냥 편하게 구어체로 말하는 거인 거죠.
1: Absolutely.
0: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Excuse me,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I ordered an iced latte. But this looks like a hot one.
3: Oh, I'm so sorry about that.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0: 네,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이게 중간에 한 번도 안 쉬네.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그죠?
1: Right.
0: 네.
1: We say real quick in so many situations when you want to do something, see something, very simply, very quickly, real quick.
0: 그러니까 우리말로 얼른. 잠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제가 좀 잠깐 얼른 볼게요라고 할 때 한참 받아다가 들여다보겠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1: Right.
0: 그러니까 얼른 확인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그러니까 real quick이라는 right. 말 자체도 빨리 빠르게 발음하네요.
1: Right. Real quick.
0: Real quick.
1: Real quick.
0: Real quick.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really quickly라고 해도 틀린 말은 절대 아니지만
1: right.
0: 10명이면 한 9.8명 정도가 real quick이라고 하더라라는 것이 되는 거죠.
1: That's right.
0: 자, 그랬더니 여기서는 아유 괜찮아요. 너무 so sorry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1: No worries. It happens.
0: 네. No worries. It happens. 이런 응답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 We say no worries or no problem. Meaning, it's okay.
0: 그렇죠.
1: It's not a problem.
0: 네.
1: It's all right. No
0: 새로,
1: worries.
0: 그렇죠. 새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1: Right.
0: 뭐 큰일 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No worries. No worries.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1: No worries.
0: No worries. 그리고 it happens. 그런 일은 얼마든지 흔히 있을 수 있죠. It happens.
1: 아, 그럴 수도 있죠.
0: 그럴 수도 있죠.
1: It happens.
0: It happens.
1: It happens.
0: 그렇습니다. It happens. 아주 두 단어로 간단하게 It happens. 하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얼마나 마음 놓게 하는 말이 될까요?
1: That's right.
0: 그렇죠? No worries. It happens. 그러면서 그 또 하나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지적할 일이 제가요 일반 우유 말고 귀리 우유를 사실은 요청했거든요.
1: I also asked for oat milk instead of regular milk.
0: 네, 사실 제가 그리고 또 이런 요청을 했었어요. I also asked for 뭐뭐. 그러니까 ask 하면은 물어보는 거잖아요. Ask a question. 그런데 ask for 뭐뭐 하면은 뭐뭐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 right.
0: I also asked for oat milk. 저도 oat milk를 즐겨 마시는데 oat
1: right.
0: milk. 귀리 우유를 내가 사실은 달라고 했다. Instead of regular milk. 일반 우유 대신에 이거 말고.
1: Instead of regular milk.
0: Instead of regular milk.
1: Right.
0: 네. Instead of regular milk. 아, 이것도 발음이 참 그러네.
1: So there were two mix-ups here.
0: 네.
1: First, I ordered an iced latte, but Emily got the hot one, right?
0: 네, 맞아요.
1: And also, she asked for oat milk. instead of regular milk.
0: 그렇습니다.
1: Two mistakes.
0: 자, instead of 하면은 뭐뭐 대신에, 뭐뭐 말고 다른 거라고 할 때 instead of 뭐뭐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얼음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I asked for
1: no ice.
0: No ice.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 Excuse me. I asked for no ice.
0: I asked for no ice.
1: Right.
0: 그러니까 no ice가 이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얼음 no라는 말이 되겠죠.
1: Right.
0: I asked for no ice. 그러니까 I asked for 정말 필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1: Mm-hmm.
0: 자, 이 부분 들어볼게요.
2: No worries. It happens. I also asked for oat milk instead of regular milk.
0: 네. Mm-hmm. Instead of인데요. Instead라는 단어는 거의 뒤에 of라는 단어가 같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instead 혼자 쓰이는 것보다는 instead of, instead of 이렇게 많이 쓰여요.
1: Instead of.
0: 네. 그래서 그 채로 발음을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Instead of regular milk. 네,
1: right.
0: Regular milk 말고라는 뜻이 되겠죠.
1: Yes.
0: 자, 그 말을 듣고 아, 확실히 맞으세요.
1: You're totally right.
0: 네, 손님이 말씀하시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체크를 해봤더니
1: mm-hmm.
0: You're totally right. 그러면서 이건 저희 잘못이 맞습니다.
1: That's our mistake.
0: That's our mistake. Mm. 저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우리의 실수임이 틀림없다. That's our mistake. 자, 당장 다시 만들어드리죠.
1: I'll remake it right away.
0: 네, 이거죠. 다시 만들다, remake. Remake.
1: Right.
0: 이 말이네. Remake한다.
1: Make again.
0: 네. I'll remake it right away. 당장 yeah. 다시 만들어드리겠다.
1: Sometimes they just say, I'll make a new one right away.
0: 그거 좋다. I'll make a new one yeah. right away.
1: Or I'll make you a new one right away.
0: 그렇죠. I'll make you a new one right away. 제가 손님께 새 거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 Right.
0: I'll make you a new one right away.
1: Perfect.
0: 그것도 좋고. 네, mm-hmm.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걸 아는 거 참 좋네요.
1: Mm-hmm.
0: 이거 생각 안 나면 저거 말하면 되고, 그죠?
1: 저도...
0: 네.
1: That's right.
0: 자, 끝부분 들어볼게요.
3: You're totally right. That's our mistake. I'll remake it right away.
0: 네, mm-hmm. 자,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2: Excuse me,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I ordered an iced latte, but this looks like a hot one.
3: Oh, I'm so sorry about that.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2: No worries, it happens. I also asked for oat milk instead of regular milk.
3: You're totally right. That's our mistake. I'll remake it right away.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mm-hmm.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할 때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부러지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익숙해져 있다면 영어로는 좀 돌려 말하는 것들이 있죠.
1: Right. So
0: there might be, I think there might be, this looks like 이렇게 말한다든지.
1: Right.
0: 네, 자 한번 기억 잘 하시면서요.
1: Mm-hmm.
0: 또 입에 붙여봐야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Let's go.
0: 저 실례지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Excuse me,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1: Excuse me,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0: 제가 아이스 라테를 주문했는데요. I ordered an iced latte.
1: I ordered an iced latte.
0: 이건 뜨거운 것 같은데요. But this looks like a hot one.
1: But this looks like a hot one.
0: 어휴, 그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Oh, I'm so sorry about that.
1: Oh, I'm so sorry about that.
0: 제가 드렸던 영수증 얼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1: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0: 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No worries, it happens.
1: No worries, it happens.
0: 아, 그리고 제가 또 일반 우유 말고 그 대신에 귀리 우유를 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I also asked for oat milk instead of regular milk.
1: I also asked for oat milk instead of regular milk.
0: 아우, 확실히 맞으세요. 이거 저희 잘못입니다. You're totally right. That's our mistake.
1: You're totally right. That's our mistake.
0: 제가 당장 다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I'll remake it right away.
1: I'll remake it right away.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Fantastic. Good job.
0: 네, 좀 내용이 많았는데 하고 보니까 입에 좀 착착 붙을 만한 그런 표현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For sure.
0: 네. Yeah. 자,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라는 말을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Mm-hmm.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뭐 중간에 전달이 잘못됐다던가 뭐 해서 그러면 믹스업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1: Right. Right.
0: 그래서 뭐 믹스업 말고도 실수라는 뜻의 mistake을 넣어서 제 생각엔 혹시 실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싶네요.

0: 어? 라고 말한다면
1: I think there might be a mistake.
0: I think there might be a mistake.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1: Mistake.
0: 그렇죠. 또 저기 제가 주문한 것에 문제가 좀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1: I think there might be a problem with my order.
0: 이런 경우는 자신의 어떤 실수의 여지를 먼저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죠. Mm-hmm. 내가 오더를 한 부분이 내가 잘못 오더를 넣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 내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I think
1: right.
0: there might be a problem with my order. 주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말이 되죠.
1: Yes, that's 네. right.
0: 아까도 또 I asked for no ice라는 말도 있었고 이런 mm-hmm. 경우도 있지 않아요, 선생님? 그 아예 ice를 안 넣는 경우는 no ice가 되는데 설탕을 덜 넣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1: Less sugar, right?
0: Less sugar.
1: I asked for less sugar.
0: I asked for less sugar. 이렇게 말하면 설탕을 덜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었다. 근데
1: That's right.
0: 보니까 너무 달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1: Too sweet.
0: 네, 그렇죠.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그리고 확인해 본다라는 말로 see, look, 우리말로는 이제 보다라는 거에 좀 방점을 찍는 경우가 있지만 영어로는
1: right.
0: check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1: Yeah, to check and see, right?
0: 그렇습니다. Mm-hmm. Check and see, 혹은 그냥 check도 좋겠습니다.
1: That's right.
0: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Real quick도 역시 저희 교재를 통해서 많이 연습해 보실 수 있는 장치가 있으니까요. 꼭 mm-hmm.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 Yes.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disperse. 뜻은 흩뜨리다, 분산시키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2: A startup has unveiled a technology that disperses ultra-fine silica particles in the stratosphere to slow down global warming.
3: 여기서 disperse라는 표현은 입자나 물질 등을 넓게 퍼뜨리거나 분산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The wind dispersed the smoke quickly.
3: 바람이 연기를 빠르게 흩뜨렸습니다. 뉴스에서 disperse particles, disperse crowd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흩어지게 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0: Dispers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Monday the 15th of June and I'm your host, Chae Soo-jin. The 2026 World Cup is off to a fabulous start as the Korean team's standout victory boasts their round of 32 advancement odds. I should say it boosts that odds to 93%, according to the American sports media outlet The Athletic. 지난 금요일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체코와 만난 첫 경기 보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봤는데요. 정말 짜릿한 역전승이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The Athletic에 따르면 이 승리로 인해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이 93%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Under the new expanded 48-team format, a win against Mexico on the 19th of June will virtually guarantee qualification. However, even a loss against the group favourites leaves the Taeguk Warriors with a safe 86% survival rate, forcing the Czech Republic and South Africa to fight an uphill battle. 이번 월드컵에서는 출전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32강 토너먼트가 새로 생긴 상황인데요. 만약 이번 주 금요일 멕시코와의 2차전도 이긴다면 한국은 사실상 32강 진출이 확정됩니다. 강팀인 멕시코에 혹시 패한다 해도 진출 확률은 86%로 여전히 높은 편인데요. 그만큼 지난 첫 경기가 얼마나 소중한 승리였는지를 실감하게 하네요. Well, joining us in the studio this Monday morning is Janet Lee. Good morning, Janet.
1: Good morning, Sue. Good morning, everyone. Happy Monday.
0: Happy Monday. What a pleasant surprise.
1: Thank you for having me. I will be sitting in for

0: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 That
0: 지금
1: is the latest we know.
0: Yeah, exactly. So we don't know for sure. That's why the tense here, just in case you're being very technical, is in the simple past because as far as we know, that is what happened. This actually happened on the 5th of June, so it's been 10 days
1: It's
0: already.
1: been quite a while,
0: Yes.
1: but you know,
0: Yeah.
1: snakes make no sound
0: Yeah.
1: and they can slither away. And on a plane, there's obviously, you know, no shortage of
0: Right.
1: little places you can hide. And so, yes, so they have not been able to find
0: 그러니까.
1: this problemsome or problematic snake.
0: 아직까지는 뱀을 찾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저희도 좀 궁금한데요. 아직도 이 안에서 돌아다니는지.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잇감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 Authorities from the airline say that they will not let the plane fly
0: Yeah,
1: until
0: right.
1: they locate it.
0: 그래요, 그래요.
1: But who knows if there could even be more.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 the plane was grounded 말고 it has been grounded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얘기니까. 근데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의미에서 시제를 그렇게 써봤고. 자, let's have a look at venomous snake.
1: Venom, VENOM, is the poison, the thing inside the snake that can kill you.
0: Yeah.
1: A venomous snake then is a snake carrying that. And you can use it for other things too. A venomous spider.
0: Okay, yeah. 그래요. Venomous는 poisonous라는 뜻이 있어서 독사입니다. Venomous snake.
1: Apparently, though, in English, venomous and poisonous. So
0: They,
1: venomous is
0: yeah.
1: if it bites you, right? So
0: Okay.
1: if a spider or if a snake actually attacks you and inserts that poison into you, and a poisonous something or other is like an apple or a mushroom or an herb, something where you have to ingest it
0: 그래요.
1: to become sick.
0: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Venomous 하면은 직접 물거나 쏘아서 독을 주입하는 그런 동물에 많이 써요. 지금 얘기한 뱀. 그다음에는 스코피언, 정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워스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poisonous는 우리가 이제 만지거나 먹었을 때 독이 흡수되는 그런 생물. 그러니까 독버섯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사과라고 하셨나요?
1: Like
0: 그래서
1: a poisonous apple?
0: 백설공주 생각하신 것
1: Is that
0: 같은데.
1: too much of a fairy tale story? Or like a poisonous
0: 보통
1: gas?
0: 사과는 독성이 없지만 어쨌든
1: That's
0: 네,
1: true.
0: 그래. 근데 그 동화에서는 그 동화에서는 그렇게 말하겠죠.
1: Sure,
0: 네.
1: with Snow White.
0: 맞아요. 자, 그리고 be grounded가 바로 이제 이륙이 금지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 볼게요. A passenger jet carrying 345 passengers from Mexico to London was grounded for several days after cabin cleaning staff discovered a suspected venomous snake on board. All right, well, that's it for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break. 오늘의 무모한 문장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영어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1045. EBS 반디 앱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입니다. Here's sixpence, none the richer. Kiss me.

0: Sixpence None the Richer, Kiss Me 들으셨습니다.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our five expressions from the headlines, starting off with robust.
1: Robust. Genghis Khan built a robust military to expand the Mongol Empire.
0: 네, 겐기스칸은 이 몽골리안 제국을 더욱더 넓히기 위해서 아주 견고한 그런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탄탄하다, 이런 이제 파워풀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Robust. 경제 뉴스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나라의 경제를 얘기할 때 robust economy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자, 다음에는 influential.
1: Influential. Mahatma Gandhi's influential teachings continue to be studied to this day.
0: 네, 마하트마 간디의 영향력 있는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n anomaly.
1: Anomaly. The woman went to the doctor right away when she noticed patchy anomalies on her skin.
0: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피부에 그 좀 이상한 것들이 발견이 돼서 바로 이 여성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것,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anomaly라고 합니다. How do you spell anomaly?
1: A-N-O-M-A-L-Y.
0: Okay. 자, 다음 표현은 celebrated.
1: Celebrated. Fans lined up at the bookstore in Gwangamun to meet celebrated novelist Han Kang.
0: 네, 팬들은 광화문에 있는 서점 밖에서 길게 줄을 섰습니다. 바로 유명한, 저명한 한강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 유명한 celebrated. 자, 마지막 표현이죠. To be grounded.
1: Be grounded. Hundreds of flights were grounded due to a strong typhoon near Jeju Island.
0: 제주도 근처에 있었던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항공편이 이륙을 하지 못하는, 이륙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flights were grounded. Basically, they have to stay on the ground. Mm-hmm. They cannot fly.
1: They cannot lift off.
0: 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오늘의 무모한 문장입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This is, of course, Monday, the 15th of June. I'm your host, Chesu Jin, and we have Janet Lee in the studio with us today.
1: Hi again.
0: 자, 오늘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요, 껄끄럽고 어려운 주제의 대화를 슬기롭게 해내는 팁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고요. 그 전에 퀴즈부터 드릴게요. Janet.
1: Which of the following means a conversation between two or more people? Number one, monologue. Number two, dialogue. Number three, epilogue.
0: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고요. 무료인 반디 앱과 유튜브 EBS FM, EBS 라디오 이렇게 들어오셔서 EBS 라디오 공식 채널 채팅창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사연 좀 볼까요? SHLove928님이 유튜브로 간만에 샹하이에서 반가반가 하셨습니다. Wow, good morning.
1: Traveling.
0: Yes.
1: Shanghai.
0: 네, 송님은요 유튜브로 늦게 들어와서 돌려보는 중인데요. 자넷 선생님 목소리 너무 시원해요. 지금 냉동고 고장나서 수리기사님 기다리는데 전혀 짜증이 안 나요.
1: Oh no. This is not good weather for your freezer to break down.
0: But you're providing that, I don't know, refreshing feeling.
1: An ice pack that will keep Song's fish frozen, hopefully.
0: Maybe. 자, 9399님. 2년 반 만에 육아휴직에서 복직해서요. 출근 중입니다. 아침을 여는 선생님의 목소리 너무 반갑네요. 앞으로도 매일매일 잘 부탁드립니다.
1: Wow. 하셨어요. I guess that calls for a congrats,
0: yes.
1: right? Because
0: Congratulations.
1: They're returning to work after, after mat or pat leave.
0: Yes, absolutely. There you go, another shortened expression. Oh. Mat leave, pat leave, maternity leave, paternity leave. 민영도님, 지난 금요일 회사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월드컵 응원을 했는데요. 11시에 배달시킨 점심이 1시쯤 왔답니다. 이겼으니 다행이죠. 아, 하셨습니다.
1: I wonder what they got delivered.
0: Yeah, I don't know. Well, it was late, but it's okay. I guess everyone was busy ordering and cheering. And
1: the food is just sort of an accessory.
0: Exactly.
1: The cheering and the excitement was the main thing.
0: 네. 이현숙님이요. 안녕하세요. 자넷쌤, 수진쌤. 오늘 제 생일이에요. 쌤들 목소리로 축하해주세요.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 시간을 빌어 오현숙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1: So, 현숙 is 은숙's teacher?
0: Yes, that's right.
1: Oh, okay.
0: I love that you always go on a first name basis, like you're everyone's